0: 주로 이용하는 것은 네덜란드였어요.
1: 아, 네덜란드가.
0: 그래서 지금의 케이프타운은 네덜란드인들이 먼저 개발을 합니다.
1: 아.
0: 휴게소 주인을 한 거예요.
1: 딱 얼추 막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영국 배도 들어오고 예. 프랑스 배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예. 주인은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아. 소떡 드세요. 필립은 덩입니다.
2: 네네.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케이프타운이 이제 그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고 네. 네덜란드 본국에 있던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어, 저 밑에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고 있는데 살기가 괜찮대. 하면서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1: 아하.
0: 하면서 네덜란드인들이 꾸역꾸역꾸역 지금의 남아공으로 내려옵니다.
1: 네네.
0: 이게 한 1500년대 경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한 300년 동안 여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정착해서 살아요.
1: 어,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이 와요. 여기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의 주민들이
1: 나는 네덜란드인인가? 그렇죠. 남아공인인가? 아, 아프리카인인가?
0: 아프리카인인가? 어, 예. 어, 딱 그거였어요. 300년 전에 우리 뭐 고조, 고고고조 할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하지만 난 네덜란드가 어디 무슨 인지도 모르고 난 태어나기도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1: 선생님이 10세대예요, 10세대.
0: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네덜란드인이라고 하지 말자
1: 아~
0: 하면서 네. 뭐라고 불렀냐면 공식적으로는 아프리카노예요.
1: 아프리카노?
0: 우리는 아~ 유럽인들이 아니라 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어, 예.
0: 아프리카노고 이때쯤 되면은 네덜란드 본국에 있는 네덜란드 말과는 완전 다른 말을 쓰고 있었어요.
1: 아, 그래 그 정도예요?
0: 이걸 아프리칸스라고 해요. 지금도 있는데요.
1: 아~
0: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1: 그쪽이에요?
0: 그쪽 라인이에요.
1: 아, 그래요? 약간 물론, 네덜란드 사람 느낌 난다 생각해보니까.
0: 아니, 물론, 예, 예. 물론 그 영어가 공용어긴 하지만, 네. 그 네덜란드계 주민들 있잖아요.
1: 네.
0: 네덜란드계 주민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솔직히 지금도 남아공에서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프리카너들이 아프리칸스를 쓰면서 쭉 살아가요.
1: 네.
0: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어버리면서 잠깐 네덜란드가 사라져버려요.
1: 아, 그래요.
0: 국가란.
1: 예.
0: 전 유럽을 다 장악을 했어요.
1: 점령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예.
0: 그때 얍삽한 영국이, 야, 저기 케이프타운 저기 주인 없다야.
1: 오늘 영국 목소리는 요 톤으로 가는 건가?
0: 아하!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0: 케이프타운 지금 주인 없다. 네덜란드 본국이 사라졌는데 무슨 케이프타운이냐?
1: 아, 그렇지.
0: 야, 저기 주유소 소떡소떡 우리가 먹자!
1: 어.
0: 해가지고 무주공산인 그 케이프타운 지역을 홀라당 잡숴버려요.
1: 아, 지금 본국이 무너지니까 케이프타운도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죠.
0: 그렇죠. 본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던 네덜란드계 주민들 별칭이 뭐냐면 보어인들이었어요.
1: 아.
0: 보어가 예. 네덜란드어로 농장주 또는 농민이란 말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계 농민들의 애칭이었어요. 별칭이요.
1: 네.
0: 보어족이요.
1: 네.
0: 영국인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지금 케이프타운에.
1: 예.
0: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네덜란드계 보어인들은 일단은 일부 후퇴하자 해서 내륙 쪽으로 쭉 들어와요. 케이프타운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대서양 해안가에 있거든요.
1: 네.
0: 거기는 영국 줘버리고
1: 예.
0: 우리 네덜란드계 보어인들은 내륙 쪽으로 쭉 들어가자.
1: 아.
0: 들어온 다음에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이란 두 나라를 만들어요.
1: 아, 오렌지 자유국, 오렌지 국가니까, 그죠?
0: 처음에는 영국도 두 나라를 인정해줬어요.
1: 네네.
0: 뭐, 안쪽에 들어가서 살라고.
1: 네.
0: 살라고. 우리는 케이프타운 이쪽 해안가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1850년대에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에서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1: 무슨 사건이요?
0: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이 아, 발견된 거예요.
1: 그래요. 예.
0: 뭐, 혹시 여러분들 저기 그, 결혼 폐물 준비하신 분들 가운데서 다이아몬드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거의 석권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1: 아, 예.
0: 드비삐삐이라고.
1: 네네.
0: 아직 잘 모르시죠?
1: 잘 몰라요.
0: 보통 네. 결혼 폐물로 그거 쓰는데.
1: 네네.
0: 드비삐삐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본사가 요하네스버그가 있어요.
1: 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예.
0: 그때 발견된 그 금광 다이아몬드 광에서 지금도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1: 그게 그 네덜란드 사람 만한 거기서 나왔다고요?
0: 그렇죠.
1: 광산이?
0: 그렇죠.
1: 야,
0: 그 영국도 야, 저거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1: 아 영국이?
0: 영국이,
1: 영국이 또?
0: 아이, 야, 목소리 바꿔야지. 그렇죠. 야, 저거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1: 그렇죠, 다이아몬드인데.
0: 금광도 발견되고 다이아몬드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네. 야 전쟁 일으키자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 금광과 다이아몬드를 뺏기 위해 가지고 네덜란드계 주민들이 건국했던 이 두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보호 전쟁이에요. 아,
1: 그게 보호 전쟁이군요.
0: 보호인들의 나라를 침공했다고 해서.
1: 누가 이기나요?
0: 이게 애매모호해요. 네. 왜냐면 객관적인 전력만 봐서는 영국이 당연히 이기죠.
1: 이때 대영제국 그 전성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래서 대영제국일 때예요. 네. 근데 여기는 갓 건국된 신생국에 뭐가 제대로 군대가 있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이 보호인들이 굉장히 머리를 찼었어요. 우리가 1대1 A급 매치로 하면 진다. 네. 게릴라 전화장.
1: 아, 그래요?
0: 게릴라 전화장. 아,
1: 용감하게 싸우는구나.
0: 그래서 네. 정말로 머릿수는 영국군이 훨씬 더 많았지만 네.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을 정말 잘했습니다.
1: 그리고 금이랑 다이아몬드 때문에 돈도 많을 거 아니야.
0: 예. 역시 편집장을 아무나 하나. 야, 아.
1: 감사합니다. 예. 그걸로 무기 사도 되잖아요.
0: 무기를 예. 독일제 무기를 엄청 사온 것도 있지만 독일이 지원을 해줘요.
1: 아.
0: 이 기회에 영국 너 한번 아. 한번 혼나봐라.
1: 독일은 또 독일대로 생각이 있네요.
0: 그렇죠. 야야야야야 예. 이 기회에 독일 한번 확 꺾어버리자 해서 이 보호군에게 네. 독일군의 신식 야포와 총을 다 지원을 해줘요.
1: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네? 결과가? 네.
0: 그래서 아주 비등비등하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보호인들이 치고 빠지고 네. 영국이 열받았어. 네. 야! 저것들 네덜란드 저것들 말이야. 어? 야! 다 태워! 청해 전쟁. 청해 전쟁.
1: 아, 예.
0: 저것들 게릴라 전 해도 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1: 그렇죠.
0: 수확물, 농작물 다 태워버려!
1: 그럼 나오겠지.
0: 그럼 나오겠지, 산 속에서. 그리고, 분명 병사들은 남자니까, 처자식들은 남겨놨을 거 아니냐? 네. 다 잡아들여.
1: 아, 처자식을 건드네.
0: 아, 그래서 처자식들 거의 20만 명을 다 끌고 와요.
1: 네.
0: 그리고 집단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립니다.
1: 아, 그래. 집단수용소 얘기하다 여기까지.
0: 이게 최초의 집단수용소였어요.
1: 아, 20만 명을?
0: 그러니까 20만 명을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수용소의 그 처자식들이잖아요. 네, 네. 쳐넣어요. 네. 쳐넣은 다음에도 분류를 합니다. 영국이. 야! 네. 일단 너희들 다 끌고 왔는데 네. 너희들 가운데서 진짜 남편이든지 뭐 오빠든지 진짜 지금 보호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놈들 다 나와! 색출을 해요.
1: 네.
0: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보호군에 참가를 하고 있는 집안이 있죠.
1: 네.
0: 밥을 안 줘요.
1: 야 참.
0: 야! 쟤네 밥 주지 마! 진짜 밥을 안 줘가지고 공식적으로만 8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1: 아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
0: 이 영국이 만든 보호인들의 집단 수용소에서 이게 영국 솔직히 대영제국이 몰락을 한 계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1: 예.
0: 그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엄청납니다.
1: 아, 뭐 집단 수용소를 비롯해서 워낙 그 반인도적인
0: 그렇죠. 특히 유럽 사회에서 네. 아니 아프리카에서 흑인, 이것도 참 말도 안 되지만, 흑인들을 뭐 굶겨 죽인 건 뭐 이해한다지만.
1: 유럽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0: 유럽 다 하는 거니까. 예. 아니, 같은 백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넣은 다음에 굶어 죽이는 건 약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유럽 사회에서도 영국을 엄청 욕하기 시작해요.
1: 야.
0: 그게 대영제국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1: 야, 영국의 만행 중 하나였는데, 짧게, 그래서 결과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0: 결국에는 네. 영국이, 아, 뭐라고 할까. 이 네덜란드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다 흡수 통일을 못해요. 그러면서 연방을 군성합니다.
1: 네.
0: 트란스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란스발 공화국과 네. 그다음에 오렌지 자유국.
1: 그렇죠.
0: 그리고 영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케이프 콜로니. 이걸 합쳐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1: 아, 네.
0: 이게 남아공의 전신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독립을 시켜줍니다.
1: 네.
0: 그것이 남아공이에요.
1: 네, 남아공의 역사까지 알게 되는 영국의 만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0: 이걸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1: 딴 데도 뭐 있긴 있겠죠.
0: 없어요.
1: 아, 청조 기간이니까 저희만, 예, 저희만 할 수 있습니다.
0: 이강민의 잡지 사안을 듣는다고 여러분 전화
1: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영국의 흑역사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예.
0: 한 뿌리였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두 나라가 많습니다.
1: 예.
0: 뭐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죠.
1: 아, 그렇죠.
0: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1: 아, 인도 파키스탄. 그래, 여기도 영국이 무슨 짓 했다 그러던데.
0: 뭘 했어요.
1: 예, 예, 예.
0: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한 나라였어요.
1: 예, 예.
0: 한 나라였고
1: 네.
0: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치고받고 싸우냐면요. 두 나라가 지금 둘 다 핵 보유국이에요.
1: 아, 그렇죠. 예.
0: 인도가 먼저 핵 개발했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제 파키스탄도 그때 파키스탄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적 인도가 핵개발을 했다. 우리 파키스탄은 실제 발언이에요. 풀뿌리를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핵개발한다.
1: 야, 인도가 하면 우리도 한다.
0: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실제로 1차, 2차,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까지 벌였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었어요. 두 핵 보유국이
1: 핵이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앙숙도 보통 앙숙이 아니네요. 예.
0: 지금도 최근까지 그 인도-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뭐 전투기가 날아가고 격추시키고
1: 맞아.
0: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인도-파키스탄 국경인 카슈미르에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
1: 아, 종종 소식이 들리죠. 예. 영국이 무슨 짓을 했나요, 여기서? 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나라가? 예.
0: 인도는 16세기 이후에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무굴이요. 무와 굴을 넣은 물 국밥이 아니라, 이게 무굴이 인도어로 몽골이란 말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몽골계 제국이었어요. 실제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몽골족들, 몽골족이 아니라 이제 몽골족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1: 네네네.
0: 인도를 장악한 다음에 무굴 제국을 만듭니다.
1: 네.
0: 이 양반들은 이슬람교도들이었어요.
1: 아, 이슬람교도예요? 예.
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 땅은 힌두교도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소수의 이슬람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1: 아, 네.
0: 그러면 이슬람 소수의 이슬람 지도층이 네. 다수의 힌두교도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 폭정을 해야 돼요. 억압을 해야 돼요.
1: 네, 종교 탄압.
0: 그렇죠. 지금도 그 인도 뭐 저도 자주 가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힌두교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대부분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도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힌두교 교도의 뭐 석상들 다 부쉈어요.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를 해요. 무굴 제국이요.
1: 네, 좀 위태롭네.
0: 그런데 변수가 등장합니다.
1: 뭐죠?
2: 안녕하세요. 영국입니다.
1: 또 나왔네. 이 사람 또 나왔네. 이 나라 또 나왔네.
2: 무굴 제국? 하이!
1: 하이!
0: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들어와요. 영국 정부가
1: 아니라. 아, 네네네.
0: 너희들 뭐 후추도 있고 많다면서 어? 야, 우리 동인도 회사가 너희들 대신 관리를 해주겠다. 회사가 말이 회사지.
1: 네.
0: 세금도 징수라고 거의 그냥 정부 역할을 해요.
1: 네.
0: 그래서 무굴 제국도 아, 뭐 우리 정권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비틀즈가 오든 뭐 하시라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쭉 이 인도 무굴 제국을 통치를 해옵니다.
1: 네네.
0: 그러다가 1857년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1: 무슨 사건인가요?
0: 세포이 항쟁이랑 터집니다.
1: 세포이 항쟁 들어는 봤는데.
0: 세포이가 내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1: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겠습니다.
0: 세포가 두 개예요. 세포이예요.
1: 세포이로 외우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네. 그 세포이는 페르시아어로 그냥 군인이란 말인데 봐봐요. 그 얼마 안 되는 동인도 회사의 그런 직원들로 전체 무굴 제국을 통치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1: 네.
0: 현지 용병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1: 현지 용병? 예.
0: 현지 인도인들을
1: 네네.
0: 용병으로 고용을 했어요.
1: 네네.
0: 그게 세포이 용병이었거든요. 그런데 1857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국도 몰랐어요.
1: 네.
0: 새로운 탄환을 개발했거든요.
1: 누가요?
0: 영국이.
1: 영국이. 예.
0: 원래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 구식 화승총 같이 그 총신 안에 화약 넣고
1: 네.
0: 꾹꾹꾹 다진 다음에 네. 총알 넣고 네. 불 붙여서 땅. 그
1: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
0: 몰리죠.
1: 네.
0: 근데 이게 비가 오면은 쏠지 못해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영국이 뭘 개발했냐면은 비가 와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름 종이에 싼 화약. 비가 와도 털어놓고 바로 넣으면 쏘면 되니까.
1: 많이 유리해졌겠네요.
0: 유리해졌죠.
1: 네.
0: 이거를 세포 용병들에게 이게 새로운 장총이다. 나눠줬어요.
1: 네.
0: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뭐죠?
0: 기름 종이. 이 기름을 뭘 썼냐? 소기름, 돼지 기름을 쓴 거예요.
1: 아, 소기름, 돼지 기름. 그쪽 나라 그 민감하지 않나?
0: 예. 소기름은
1: 힌두교도들이
0: 난리가 난 거예요.
1: 그렇죠.
0: 이제 우리가 신성시하는 소기름이야.
1: 돼지 기름은
0: 이슬람 교도들은
1: 그렇지,
0: 돼지
1: 그렇지.
0: 못 먹잖아요. 꼬란에서 먹지 말.
1: 야, 양쪽에서 다 들고 나 일어났.
0: 이슬람 교도들 용병은 뭐라 이거 돼지 기름은 내가 돼지를 먹었냐? 이건 돼지야.
1: 실감나네요.
0: 된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양쪽 종교 병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야, 우리 이거 일부러 이런 건 아니냐고.
1: 그럼 그거 안 쓰나? 타만을?
0: 영국은 I am sorry. 우리가 그러면 교환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예. 오리 기름이나 뭐 이런 걸로?
1: 예,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각색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무력 진압을 해버립니다.
1: 어? 양쪽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0: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가만 놔두면 우리 이 인도 대륙 지배 못한다. 본보기를 보여주자. 해서 진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1: 진압을 해요?
0: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세포의 항쟁 그 지도부들 있죠?
1: 예.
0: 아, 대포 앞에다 세워요.
1: 네.
0: 그리고 대포를 쏴버려요.
1: 아, 바로 앞에다 세우고,
0: 그냥 날려버립니다.
1: 아.
0: 이런 식으로.
1: 보여주는 거죠. 예, 공포감을 주는 거죠.
0: 조장하기 위해서. 예. 그런 다음에 안 되겠다, 영국 정부도. 야, 동인도 회사, 너희들 그 따위로 하니까 지금 항쟁 반란이 일어나지 않냐. 동인도 회사 빠지라고, 이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1: 야.
0: 하면서, 요 때부터, 세포의 항쟁 이후부터는 인도가 공식적으로 영국
1: 식민지가 되는 거구나.
0: 인도의 통치자는 빅토리아 여왕이 됩니다.
1: 야. 근데 파키스탄이랑 국경 분쟁은 왜 생기는 거예요?
0: 자, 보세요. 네. 힌두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통치했던 너희들 무슬림들 꼴 좋다.
1: 그 무굴 제국 그쪽도 어쨌든 다 이제
0: 영국. 무굴 제국이 사라졌어요.
1: 사라진 거니까. 예.
0: 여기에 무슬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1: 그렇겠죠.
0: 예.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슬슬 이제 다수의 힌두교도들이 야, 영국에 직접 통치가 됐지만 세포의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한번 독립을 하자! 운동이 시작돼요.
1: 네.
0: 여기 진짜 무슬림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1: 그렇겠죠.
0: 진짜 힌두교도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이 이루어지면 우리 다 죽는다.
1: 그렇겠죠. 예.
0: 영국이요. 갈라치기의 대외의 마왕이에요.
1: 아, 갈라치기를 해요?
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영국의 갈라치기 때문에.
1: 이팔 분쟁 편은 저희가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갈라치기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자.
1: 예.
0: 야, 무슬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왜요? 야, 너들 지금 힌두교도들 때문에 무섭지? 아, 무섭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우리가 그럼 의회를 만들고 예.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아, 그럼 우리가 져요. 머릿속이 이상한데.
1: 네네네.
0: 아, 걱정 마. 끝까지 들어봐.
1: 예.
0: 이제 성급해가지고 말이야. 예. 우리가 그 분리선거구제. 1909년도에 분리선거구제. 이게 최악의 악수였어요. 원래는 그냥 지역구를 만들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1: 네.
0: 무슬림들만 사는 지역을 따로 우리가 선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무슬림들 후보 네. 그리고 무슬림들만 투표를 해. 그래서 무슬림 국회의원 만들어. 그러면 인구와 상관없이 의회는 거의 비슷비슷해질 거 아니야. 너희들 선거구 더 만들어줄게.
1: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야?
0: 이게 두동강의 시작이었어요.
1: 근데 무슬림은 혹했겠죠.
0: 감사합니다.
1: 그렇죠.
0: 아니 우리 무슬림들만의 지역구를 만들어 주신다니. 우와, 그러니까 야. 우리 싸워봐.
1: 오늘따라 더 실감 나네요.
0: 예. 그래가지고 분리선거구제가 실시가 돼요.
1: 예,
0: 이게
1: 예.
0: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시작이었어요. 자, 이런 다음에 점점 이제 이슬람과 이제 힌두교 간에 이제 준 내전 상태가 돼버립니다.
1: 네.
0: 근데 영국은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 2차 대전이 터져버렸나?
1: 아, 그렇죠. 신경 쓸 수가 없네요.
0: 히틀러와 예. 싸운다고 이 난장판이 된 인도 이 지역을 컨트롤이
1: 일만 안 버리고.
0: 일만 버린 거죠.
1: 예, 진짜.
0: 1945년도에 일단 독일이 패망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1: 네네.
0: 근데 영국도 엄청나게 승전국이지만 피해가 엄청났어요.
1: 아, 그렇겠죠. 예.
0: 런던 대공습 등등. 인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럼 어떻게 하나요?
0: 야, 이거 어떡하냐. 야, 그럼 인도 독립시켜줄게. 근데 이미 내전 상태에 준 내전.
1: 그렇지. 예.
0: 그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에.
1: 그렇죠. 예.
0: 이걸 그냥 놔두고 발을 빼면
1: 네.
0: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들을 거예요.
1: 당연하죠. 뭐 수습을 하긴 해야죠. 예.
0: 아, 야, 그러면 힌두교들과 이슬람교도 따로따로
1: 나눠서.
0: 나눠. 힌두교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1: 네.
0: 이슬람교들은 북쪽으로 올라가.
1: 아, 그때는 어쨌든 선거구는 나눠져도 지역은 좀 섞여 있었는데.
0: 네, 그렇죠.
1: 그걸 사람을 다 나눠버린다고?
0: 네, 올라가.
1: 이주를 시킨 거네요.
0: 그렇죠, 이주시킨. 네. 올라. 그래가지고 대충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1: 예.
0: 이쪽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뭡니까? 인도입니까? 그 차도도 있나요?
1: 이 정도였다.
0: 3차선, 4차선이죠.
1: 그 사람한테 이걸 맡겨요?
0: 네가 가서 국경선 끄라고.
1: 문회한한테?
0: 어이구 작아져와라 졸자. 쭉.
1: 그 아프리카 국경 나누듯이 그냥 대충 나눠버렸구나.
0: 대충 나눠버렸구나.
1: 야 영국이 또.
0: 두 개의 큰 실수를 해요.
1: 네, 어떤 실수?
0: 뭐냐면 네.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대충 인도 대륙 위에 있는 두 동서 양 지역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1: 파키스탄은 두 개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네요, 지금.
0: 1700km가 넘어요, 네. 두 나라가. 네. 근데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네. 지금의, 그러니까 웨스트 파키스탄 있죠? 네, 네, 네. 서파키스탄이 지금의 파키스탄이에요. 네, 네.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단지 아. 이슬람 교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이 그냥 파키스탄으로 아. 나눠버린 거예요.
1: 진짜 대충했구나.
0: 대충했어요. 예. 서파키스탄만 그러니까 저기가 주류였어요.
1: 예. 지금의 파키스탄.
0: 지금 파키스탄이요. 예. 동파키스탄은 왕따가 됩니다. 아. 아무 물자도 안 주고 인프라도 안 주고 아.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보고 아니 우리도 좀 약간 인프라 건설을 해주고 투자를 하라고 예. 됐고 너희도 알아서 하라고 아. 해요. 이러다가 일이 터지는 것이 1970년에 네. 대형 사이클론이 이스트 파키스탄에
1: 동파키스탄을
0: 동파키스탄에 예. 들어와요.
1: 가뜩이나 차별받고 있었는데 예.
0: 수백만 명의 이자민이 발생합니다. 네. 서파키스탄의 구원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도와달라고. 예, 예, 예.
1: 어째 한 나라니까.
0: 한 나라니까. 예,
1: 그렇죠.
0: 서파키스탄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가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들고 일어나겠는데 동파.
0: 야 예. 됐고 독립하자. 아. 그래서 1971년도에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고 만들어진 게 방글라데시요.
1: 방글라데시죠, 저기가 지금.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것도 다 어쨌든 영국이 씨앗을 뿌렸어요.
0: 뿌렸죠. 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카슈미르 지방이에요.
1: 카슈미르, 예.
0: 이거는 아예 국경성도 안 긋고 갔어요. 여기가 원래 카슈미르 왕국이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했어. 레드클리프가 네. 너희들 빨리 결정하라고. 네. 파키스탄으로 갈래? 인도로 갈래? 너희는 왕국이니까.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요?
0: 파키스탄, 아니, 카슈미르 왕국이 네. 왕은 힌두교도였어요. 근데 주민들은 이슬람교도였어요.
1: 아, 애매하네.
0: 애매하죠, 이거.
1: 그래서 저기 그냥 냅두고 갔다고?
0: 나 왕인 내가 힌두교니까 나 인도 쪽으로 가겠다 네. 해요. 네. 근데 백성들은.
1: 뭔 소리야?
0: 잠깐만. 뭔 소리여?
1: 너만 힌두교도잖아.
0: 너만 힌두교고. 우리는 이슬람이요. 우리 아. 파키스탄을 붙을 것이요. 같은 거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슬람 주민들이 파키스탄에게 SOS 칩니다. 네. 우리 좀 도와달라고.
1: 이슬람 주민들이 파키스탄에게?
0: 파키스탄에게.
1: 예.
0: 그랬더니 힌두교도인 카슈미르의 왕은 또 인도에 SOS를 쳐요.
1: 그럼 인도 대 파키스탄이 되는 거네.
0: 그래서 야야야야 이 카슈미르는 인도 땅이야. 뭔 소리야. 카슈미르는 파키스탄 땅이야. 하면서 1947년도에 이제 이 두 나라가 다 동시에 독립을 하는데 바로 저 카슈미르 때문에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예, 예. 불행의 씨앗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반성하세요. 아 이러면 영국 입국 안 되나? 보어 전쟁 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인도 파키스탄
1: 그렇죠.
0: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다 좀 네. 사과 좀 하세요.
1: 저기 중국사에 자주 나오는 아편 전쟁 얘기도 있고요. 그죠?
0: 맞습니다. 예. 혹시 영국 한 영국 대사관 전화번호 아세요?
1: 02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0: 02로 시작합니다. 02로 전화가 오면 영국 대사관이 아니라 네. CBS 이상민의 잡사를 본다고 하세요.
1: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영국의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영국의 만행, 흑역사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중세 후기에 영국에서 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가문의 실력과 재산을 가지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법도 알았던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을 젠트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젠트리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젠틀맨이고요. 그래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게 됐는데 역사 속 굵직한 장면 속에는 전혀 신사답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었네요. 그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저는 문화인류학 박사를 받은 뒤에 맥킨지로 왔었고 그 다음에 CJ, 구글, 블리자드, 필립 모리스, 넷플릭스처럼 전혀 다른 산업을 옮겨 다녔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재밌는 사람인가? 저는 이번 신간을 준비하면서 33명의 경계인을 만났습니다. 66만 1000 페이지, 글자 수로는 114만 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많은 경계인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Margin.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류학자 출신 경영자이자 책 경계인의 저자인 백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계인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인류학에서는 두 문화 사이에 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계인은 조금 다릅니다. 커리어를 만들어 가면서 산업과 직무의 경계를 스스로 넘나들었던 사람. 저는 문화인류학 박사를 받은 뒤에 맥킨지로 왔었고 그 다음에 CJ, 구글, 블리자드, 필립 모리스, 넷플릭스처럼 전혀 다른 산업을 옮겨 다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제 잘 나가던 직무가 오늘 사라지고 또 어제 없던 일자리가 오늘 생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의 전공, 하나의 산업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인이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넘어본 사람만이 새로운 경계 앞에서 덜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커리어를 설계하셨어요? 제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설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재미있어하는 호기심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제 경력을 돌아보면 흩어진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선을 봅니다. 저는 그 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 점. 제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재밌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제가 여러 산업을 넘나든 이유를 도전정신이나 용기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시작에는 언제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호기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새로운 AI 서비스가 있으면 가장 먼저 써보고, 유행하는 맛집이 생기면 한번 가보고, 요즘 인기라는 여행지가 생기면 한 번쯤 가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걸 호기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트렌드를 따라가는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 지인이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디자이너가 묻지도 않고 싹둑 머리를 자르더랍니다. 당황해서 저기요,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자르세요? 그랬더니 그 디자이너가 아주 당당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송혜교 머리가 인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근데 웃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뭘 입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AI를 쓰는지 먼저 살피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인류학자로서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한 결과 저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살피는 건 호기심이 아닙니다. 진짜 호기심은 나는 무엇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 나만의 관점과 시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성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못 찾겠다면 싫어하는 것부터 하나씩 지워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은 게 음식, 컨텐츠, 테크놀로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창한 목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학원에 다니고 주말마다 영화관과 미술관에 가고 테크 잡지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추어적인 덕질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아는 게 생겼고 아는 게 생기니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더 잘 답하고 싶어서 더 파고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또 다른 호기심을 낳은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키워지는 근육이라는 것을요. 컨텐츠가 좋아서 CJ로, 테크가 좋아서 구글로,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궁금해서 블리자드로 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직장을 옮긴 게 아닙니다. 호기심의 반경을 넓혀온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이자 경계인이 가진 첫 번째 무기, 바로 낯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 노벌티 시킹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법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출한 에세이에 이런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Great summary, but what is your opinion? 요약은 아주 훌륭한데 당신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는 남이 쓴 내용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었지 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약은 잘하지만 의견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함께 공부하던 미국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학 초엔 인류학 전공도 아닌 친구들을 은근히 제가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치학, 경제학, 종교학, 각자 자기만의 배경을 무기로 인류학에 접근을 하는데 같은 문화현상을 보고도 전공자인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인류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시선 앞에서 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고 비로소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처음 제가 답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누구도 저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내면의 힘을 아는 힘. 우리는 그것을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라고 정의합니다. 나를 아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모아도 결국 남의 생각을 요약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분야에서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었지만 새로운 분야로 갈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초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맥킨지 입사 첫날에 저는 엑셀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저보다 훨씬 어린 동료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엑셀을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분야에서는 나는 박사이기 전에 초보구나. 학위도 경력도 저를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인류학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을 내지만 컨설팅은 가설부터 세웁니다. 박사과정에서는 몇 년을 붙잡던 질문을 컨설팅에서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당신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되돌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했던 방법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산업을 옮길 때마다 매번 초심자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배웠습니다. 블리자드 대표로 갔을 때도 저는 스타크래프트나 겨우 해본 게임 까막눈이었습니다. 대표작인 와우 앞에서는 장비도 능력치도 없는 완전 쪼렙이었습니다. 남들에겐 놀이였지만 저에겐 밤마다 이어지는 퇴근 후 잔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이해했기에 매일 밤을 바쳐서 캐릭터 레벨을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유치원 다니던 제 딸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게임은 정말 못하는데 밤마다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게임 테스터인가 봐 라고 얘기했다고 제 아내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픈 시간이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까다로운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분들께서 이제야 저 대표가 게임을 좀 이해한다 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건 자존심이 아닌 다시 배우는 태도였습니다. 유연하게 다시 배우면서 적응하는 힘, adaptability입니다. 제가 다양한 산업을 옮긴 사실을 아는 지인들은 제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번 옮기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엷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저 역시 매번 불안하고 두려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면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액션 배우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경계인들의 리스크 테이킹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제가 학계를 떠나서 경영 컨설팅으로 이직할 때 다들 엄청난 용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면 뭐 다시 강사하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최악의 상황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계를 넘어본 사람은
다음 경계를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용기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서 쌓이는 리스크 근육, 그것이 바로 리스크 테이킹의 본질입니다. 제가 블리자드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미국 본사 개발자들은 늘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즐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왜 한국 유저들은 몇 달 만에 게임을 그만둘까? 인류학자였던 저에게는 그 현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국 게이머는 게임 속 세상을 여행합니다. 낚시도 하고 탐험도 합니다. 한국 게이머는 목표가 생기면 가장 빠른 길을 찾습니다. 최종 보스를 가장 먼저 쓰러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게임의 재미는 그대로 두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 더 빠르게 성장할 선택지를 주면 어떨까? 그렇게 나온 게 경험치 2배 아이템이었고요.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혁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낯선 두 개의 세상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AI는 가장 높은 확률에 최적의 답을 연결하지만 인간은 이질적인 경험을 충돌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이것이 AI 시대를 뛰어넘는 Generative Innovation, 생성적 혁신입니다. 저는 이번 신간을 준비하면서 33명의 경계인을 만났습니다. 녹취록만 1000페이지, 글자 수로는 114만 자의 기록이었습니다. Metacognition, Adaptability, Risk Taking, Generative Innovation, Novelty Seeking. 이 다섯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해 수많은 경계인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Margin.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대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보다 자기 호기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남아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커리어는 결코 남을 쫓아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나로 시작해서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세 발 자전거를 몰던 4살 아이의 마음, 또 파란 눈을 직접 확인하러 떠난 20살 청년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 혹은 아주 오래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궁금해서 몸이 먼저 움직였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줄 여러분만의 호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질문을 다시 꺼내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2026년 그리고 10월 12일 월요일 이번 주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뉴욕에서 가깝게 가서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뉴욕 퀸즈 시티 필드에서의 LAFC와 NYCFC 미국 메이저 프로 축구 경기를 고대하는 그런 월요일인데 기다림이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본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가족이 돌아온 성조기 작은 국기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USS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이 지난주 목요일 페르시아만에서 10개월간의 기록적인 파병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주의 모항인 샌디에이고로 귀환한 그 사진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모두 321일 동안 떠나 있었던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은 파병 기간 냉전, 미소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로 두 번째로 긴 파병 기간을 보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항공모함 링컨은 한국의 방문도 없이 265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기록에 있어서는 또 해군 역사상 그러니까 항구에 방문 없이 견뎌낸 물 위에서의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제럴드 R. 포드가 그냥 파병 기간만으로 한다면 326일 동안에 가장 긴 중동에서 그리고 유럽 카리브해까지 해서의 파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신기한 건요. 여기 떠나 있던 동안에 이 가족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처음으로 아빠가 그 태어난 베이비를 안아보는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나와 있나요? 제가 이걸 보다가 잠깐 빠져 있습니다. 거의 60명 정도의 베이비가 아빠가 파병 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게 되는 샌디에이고 항구에서의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의 귀환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콜럼버스 데이 함께 들었습니다. 왜 기타가 좋아지는가. 계절이 가을이기도 하고 비를 이제 막 벗어난 미국의 북동부 가을 창밖 풍경이 진짜 며칠 사이에 주말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저 건너편에 나무 두 그루가요. 진짜 가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좋은 거겠죠.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 이 말이 실감이 나는 오늘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오늘 우리 AM1310 라디오로 들으시고 또 온라인으로는 물론 kradio.찍고 uskradio.us로 하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네, 우리 kradio 라디오 방송. 오늘은 특별히 아침 생방송 조금 뉴욕에서 남쪽에 계시는 AM1310으로 라디오 들으시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도 함께합니다. 비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이 홍수가 나는 지역, 침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기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젠 정말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물론 세상의 모든 아침은 밤에는 제 방송으로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일부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AM1310으로도 듣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비가 얼마나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속속 우리가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일 때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비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K라디오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K라디오 전 직원이 오늘 산으로 놀러 가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 녹음해놓고 우리 뭐 세븐 레이크스 이쪽으로 가보자 모처럼 마음을 그렇게 먹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 기상예보에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 들으시듯이 저는 생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또 비가 그쳐버렸는데 그렇게 됐네요. 볼까요? 지금 태풍, storm 부르는 이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많은 피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이아스의 북상 중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잔재가 이동하면서 먼저 플로리다와 알라바마에서 강타하고 난 허리케인 이사이아스는 내륙으로 들어와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거대한 이 비구름대가 미 동부 연안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과 뉴저지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고 또 조금 남쪽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일요일 새벽부터 뉴욕시와 뉴저지 지역으로 이 구름, 비구름대가 진입을 하면서 열대성 수증기를 먹으면 강한 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나간 비, 바람도 한 시속 30마일에서 45마일 막 까지 그렇게 상당히 강했던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침수 지역, flash floods가 또 경험된 그런 여러 지역이 있었고요. 어젯밤에 항공편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또 출발을 못한 지역도 있어서 캔슬도 되거나 그랬는데 어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어젯밤 10시 10분에 그리스의 아테네를 출발해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비행기들이 떠서 뉴욕 JFK 공항에 한 10시 밤 10시 무렵 정도에 도착 그 전후에 도착하기로 한 비행기들이 연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도착했어야 하는 비행기들이 사실 그 착륙하는 상황을 묘사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 상당히 그 공포스러운 그런 그래서 제대로 랜딩을 하고 나니까 승객들이 다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그 정도의 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착돼서 한꺼번에 도착을 하니까 10시 한 30분부터 11시 그리고 속속 도착하는 JFK 공항의 비행기들 입국 절차를 밟는데 한 400명, 500명 정도가 터미널 7이 굉장히 좁고 천정도 낮은 그런 공간에서
2시간 넘게 입국 이 절차를 밟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혼잡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천정도 낮고 그 좁은 공간에 한 4,500명이 들어서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승객들의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풍기도 들여오고 아무튼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가족이 어제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한 10분 정도여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JFK 공항에서 결국 집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새벽 2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까지 또 차로 갈 때 그 폭우는 엄청났고요. 돌아오는 길은 비가 멈춘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5: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미국의 남동부를 정말 ripped, 찢어놓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오늘 전기가 없이 눈을 또 뜨고 있고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은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또 2명은 알라바마에서.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지붕이 날아간 이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와, 이 실내가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에 마치 우리가 평면도 플로어 플랜을 이렇게 방, 욕실, 부엌, 거실 배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처럼 그대로 태풍이 치고 지나가고 나서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 태풍 오기 전에 움직이던 상태에다가 태풍이 또 치고 간 그런 잔재까지 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번 태풍 피해를 보여주는 이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밀턴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번에 사망자까지 나온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우리 K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북부 조지아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플로리다나 알라바마 해안가에 그 상륙하는 그 지점에서는 벗어났지만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비구름, 강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틀랜타 도시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져 있는 걸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 창문이 깨지고 이런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고 애틀랜타를 비롯해서 조지아 북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수천, 수만 가구에 이르는 그런 가구에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해서 복구 작업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때에 이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의 아름다운 곳에서 또 허리케인 사이먼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상륙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바다 쪽으로 틀어져서 여전히 위협은 되고 있다.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 카테고리 4로 강력한 스톰으로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이먼은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 카테고리 3로 어젯밤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돼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다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먼 허리케인은 할리스코 주의 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우리가 월드컵 축구 때 또 멕시코와 같은 조가 조로 편성이 돼서 이쪽 지역을 조금 봤죠. 여기에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시에라 마드레 산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또 휴양 도시인데 거기를 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벌써 해안가는 엄청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레콘 해변에 그 보드워크 산책로를 비롯해서 로마나 로만티카 소나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한 자갈길, 과달루페 성당, 과달루페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냥 바다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허리케인 사이먼의 또 소식입니다.

바버샵 콜트에서 나려왔습니다. Sweet Adeline. 남성 중창의 이 화음의 울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디 가서나 남성 그룹을 찾아서 중창을 평생 하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남성들 존재 이유 중에 탑5가 되지 않아. 남성 사중창 진짜 멋있지 않나요? 네. 평화롭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회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전쟁 상황 그리고 또 가까이 난 우리들의 도시 뉴욕에까지 이 아이스의 단속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The Bronx하고 맨하탄의 경계에 위치한 Marble Hill이라는 그곳에서 지금 학교가 끝나는 데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사건에 대한 것은 들으셨겠지만 차에다가 대고 아이스 요원들이 7발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차의 뒷좌석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아이스가 쫓는 이 인물의 아들이 타고 있었다. 놀랐다라고 말은 하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뉴욕시가 그래서 토요일 날 대대적인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또 시위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조란 만다니 시장도 강력하게 자신의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는 이렇다라고 전체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황급하게 들은 이 뉴스로 어떻게 제가 자세히 전달을 드릴지 몰라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이 피해 남성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오스카 벨갈입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5살 된 어린아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던 중에 현장의 목격자들 또 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아이스 요원들이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식이 안 됐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입는 보통 컨스트럭션 그 조끼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서 이게 아이스 요원이라는 걸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걸 최소한 보여주는 그런 식별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포위하면서 이제 내릴 것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무장 강도를 만난 것과 상황이 다르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차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고 7발의 총탄이 발사가 됐고 이 벨갈은 귀 아래 목 부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5살짜리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은 다행히 다친 데는 없지만 그 트라우마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국토안보부와 아이스의 공식 해명은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 웨인 멀리는 단속 대상인인 벨갈이 체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차량을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내서 연방정부 차량 두 대를 충돌해서 아이스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프로토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대응 사격했다. 7발이 그렇게 해서 발사가 되었다.

0: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을 하듯이 들어가서 끌어냈다. 그래서 브루클린의 이 디텐션 센터로 강제 구금됐다. 소라 맘다니가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에 즉각적인 통화 요청했고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ICE 단속과 사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일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금요일과 토요일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서 규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편에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 콜럼버스 데이에 K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와 이 홍수, 어제 하루 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마치 없었던 것 같이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태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뉴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걸 거절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을 새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또 소식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바다를 트럼프 오션으로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별로 여러분과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드디어 뉴욕시에도 아이스 요원들의 총이 발사되고 뉴욕의 이 저항이 단지 저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계속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남성 벨가 연방법원의 판사가 벨가를 미국 밖으로 연방정부가 추방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중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발령하게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 브롱스 지방검사가 총을 쏜 아이스 요원에 대해서 지방검찰 차원의 형사수사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디캠을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72시간 내에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하겠지만 연방정부와 뉴욕시 간의 이 바디캠 공개 또 NYPD 협조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열된

사상의 모든 아침 1부는 다이아몬드 딜러스클럽 성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오고 있는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위치한 김수보석 에베뉴 6에베뉴 사이 47스트리트 걸으시다 보면 킴스보석 한글 간판 2층에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와 실버봐도 킴스가 싸고 또 킴스보석 세일 상품 랩그론 다이아몬드, 댄싱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목걸이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K라디오 점 찍고 US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뭘 해먹나 고민하신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 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쪽파김치, 오징어, 초무침 등 가을 입맛에 새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 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위전 NX와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프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929766-0088 공주 특판전이 한양마트에서 열립니다. 농가의 브랜드는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제품으로 공주 밥맛밤, 공주밥 맛밤, 고단백 서리태 찜콩, 병아리 콩을 비롯해서 공주 군방과자, 구운 두부, 대파로 만든 두파 과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늘빛의 두유는 콩을 통째로 갈아 만든 전두유로 계약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 계룡산 지하 안반수로 만든 명품 두유. 국내산 재료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식약, 동원, 청태포, 영양 간식과 밥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장수 데이케어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이 계절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주 토요일 경기가 뉴욕 퀸즈 시티 필드에서 있습니다. 하마터면 11월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면 춥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었죠. 5월에 이 팀이 이게 좀 큰 대회에서 또 결승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미뤄졌던 경기가 그래도 10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로 앞당겨져서 좋습니다. 저녁 7시 30분 LAFC와 NYCFC가 맞붙는 이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와 함께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으로 우리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티필드에서 만나는 이 손흥민 선수의 LAFC와 NYCFC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지 어느 팀이 이겨도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뉴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30% 할인 가격으로 티켓 판매 중입니다. 티켓과 또 단체 문의는 908-461-178, 908-461-178로 티켓 문의해 주세요.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곡입니다. 영화 타짜, 벨제부의 노래, 이런 부제가 붙어 있고요. 10월 16일 금요일 극장 대개봉합니다. 올가을에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세상에

0: SBS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뜻밖입니다. 10대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2주 동안 학교를 이렇게 봉쇄해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낙후된 학교 시설을 비롯해서 공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시작한 이 시위가 이제 부모들, 노조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함께해서 경찰이 진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박상희님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기 미국에서 듣고 있는 프랑스 전체에 지금 3,700여 개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시위 때문에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맞나요?
1: 네네, 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서 처음에는 파리 근교에 있는 한 학교에서 시작됐는데
0: 네.
1: 그것이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연대가 되면서
0: 네.
1: 예, 아주 급한 짧은 시기에 여러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예,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학교가 휴교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백 개 고등학교, 뭐 대학생들도 지금 같이 여기 가세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느끼시는 분위기는 네. 어떠세요?
1: 네네. 이제 원래 시작은 9월 초에 크레이테이라고 파리 남동쪽에 위치한 이제 네. 조그만한 이제 마을인데 거기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먼저 시위가 시작됐어요.
0: 그래요?
1: 네, 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0: 네.
1: 교사들의 업무량도 많고 일단 교사들이 부족하고
0: 네.
1: 예, 그런 이유로 교사들이 먼저 데모 시위를 했어요.
0: 아.
1: 그 한 고등학교에서
0: 네.
1: 근데 이제 그 학교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가담하면서
0: 네.
1: 학교 출입을 봉쇄하고
0: 네.
1: 이제 그렇게 시위를 시작하다가
0: 네.
1: 이제 북쪽에 있는 파리 북쪽에 위치한 생드니
0: 네.
1: 저번에 한번 생드니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아주 프랑스에서 가장 낙후하고
0: 네.
1: 뭐 우범 지역이라고 하는
0: 네.
1: 그때 올림픽 선수촌이 만들어지고
0: 맞아요.
1: 있다는 그 동네에 있는 네.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합세를 해서
0: 네.
1: 거기서도 같이 이제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학교 시설이 천정에 물이 새고 화장실에 네. 화장지도 전혀 없고 화장실도 더럽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0: 네.
1: 일단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0: 네.
1: 교사가 부족해서 한 반에 뭐 35명인데 30명 미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학교 정원수에도 불구하고 한 반에 35명씩 학습하는 환경.
0: 네.
1: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하고 학생들이 힘들어서 이제 거기서 시위가 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파리 주변 지역이 더 문제예요. 파리
0: 네.
1: 오히려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파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외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국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지만
0: 네.
1: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0: 네.
1: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대우가.
0: 네. 네.
1: 그것도 하나의 지금 데모하는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파리 북부에 있는 생드니 지역이 이민 와서 사는 이민자들이
1: 네.
0: 많이 살고
1: 그렇죠.
0: 있어서
1: 네.
0: 원래 참 네. 어려운 대표적인 지역이다.
1: 네.
0: 축구로 프랑스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흑인 선수들, 뭐 대표적인 음바페 선수 이런 선수들이 파리 북쪽에서 성장하고 축구를 하기 시작한 선수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1: 네, 네, 네. 좀 이제 상징적이죠.
0: 네.
1: 파리 생드니, 파리 북부 그 이제 위성 도시라고 하죠. 방리오라고
0: 네.
1: 하는
0: 네.
1: 이제 파리 외곽에 있는 부유한 도시도 있지만은
0: 네.
1: 파리 서쪽에는 이제 16구 있잖아요. 파리 16구
0: 네.
1: 샹젤리제 그쪽으로 있는 지방 그 외곽 도시는 그래도 부유촌이에요.
0: 네.
1: 근데 그 외에 북쪽, 동쪽, 동남쪽 이쪽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좀 이민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0: 네.
1: 너무의 재정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0: 네.
1: 예,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0: 네.
1: 저도
0: 네.
1: 이제 아이들을 키웠지만 저희도
0: 네.
1: 그래서 사립학교를 보내서 정확하게 국립고등학교나 중학교가
0: 네.
1: 어느 형편까지 지금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0: 네.
1: 그래서 이 시위를 통해서 보니까
0: 네.
1: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0: 이 시위가
1: 네.
0: 보시기에 이번 주에도
1: 네.
0: 여기서 모이자 저기서 모이자 그 계획들이 오르가나이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시나요?
1: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계획 나와 있기로는 저희들이
0: 네.
1: 아는 바로는 10월 13일 날
0: 네.
1: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시위가 있을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10월 17일 날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이 대부분이 다 청소년 미성년자들인 이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칠 정도로 생명이나 이런 위험도 무릅쓰고 할 정도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가담하고 있고 보방관들 변호사들 단체 변호사 단체 당연히 교사들 교사협의회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몇 년 전에 오랫동안 시위를 했던 진례존이라고 노란 조끼.
0: 네, 기억납니다. 네.
1: 예, 그 다음에 농업, 농부들. 예, 이런 분들이 다 대대적으로 지금 시위를 10월 17일 날 할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이 시기에 하냐면 지금 이 국가 예산 편성 시기예요.
0: 그래요, 프랑스에.
1: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교육 예산을 더 강화해라, 더 증대해라. 교육 예산을 지금 매년 점점 감소해가지고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0: 네. 또 이런 시위가 과격해지고 여러 곳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정말 며칠을 너무 마음이 저리는데 그 체류탄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체류탄을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이 얼굴 하반 이게 턱이랑 입이 다 손상된 학생도 있고요. 눈이 다쳐서 눈이 멀은 아이가 두 명이나 있고 여자의 학생 남학생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수류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대요. 직접적으로 뭐 전쟁에서 쓰는 같은 그러한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체류탄이 아니라 수류탄 같은 거 던지는 게 있대요. 그거를 던졌는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받았던 15살 된 학생이 자기 손에서 그게 터지면 폭발하면서 손이 날 이렇게 절단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이런 것이 어떤 해가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너무 진압하는 그 광도가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0: 네. 프랑스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트 시위가 자주 있고 큰 규모로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서방 세계를 볼 때 있는 편인데 왜 이번에 학생들이 시작한 그러니까 교사들로부터 비롯해서 시작된 이 프로테스트에는 이런 과잉 진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인종에 그리고 또 사회 계층에 대한 어떤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평화적으로 저도 참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같이 평화적으로 촛불 들고 산질제 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하지 왜 이런 방법으로 할까. 서로 지금 정말 그 경찰이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 같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체류탄을 쏘고 서로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왜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극우파들이 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이런 걸 더 부추기는 게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좀 중점을 학생들이 파손한 거, 불 화재 낸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거, 학생들이 다친 거 이런 거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아요. 구경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0: 프랑스에서까지 그런 편파된 보도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SNS라든지 이런 매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뉴스에서 공영 방송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번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나와서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문교부 장관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3천 명의 대체 교사를 투입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그 뭐죠 그 병가를 내면 교사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면 대체 교사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대체 교사를 안 주는 거, 안 보내주는 거예요.
0: 선생님이 없어서.
1: 그러면,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병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는 거예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거듭 반복되는 곳이 경제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특정한 이민자들이 노동계층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고등학교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 많이. 이게 문제죠.
1: 그렇죠. 예. 파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공립이나 네. 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네. 아니고 오히려 네. 더 시설도 좋고 교사들도 문제가 없고 있는데 외부 외곽에 있는 지역이 그렇고 네. 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방도 네. 어느 동네냐 따라서 네. 예,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네. 공립 뭐 학교 시설이나 또 교사진이라 하더라도.
0: 네.
1: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프랑스의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0: 네.
1: 예, 국가 예산을 교육 예산을 자꾸 감소하는 건 몇 년 전부터 2010년대부터 시작되긴 했어요.
0: 네.
1: 2010년도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 학교 보낼 때부터
0: 네.
1: 예, 이제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0: 네.
1: 보면 프랑스의 국가 예산의 50% 이상이 교육비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2009년도에. 네. 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 예산을 이렇게 예산 비용을 좀 줄인다.
0: 네.
1: 그래서 그때 교사도 많이 줄이고요. 학교의 그 보조 교사들 뭐 유치원부터 해서 네.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0: 네.
1: 점점 해마다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벌써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 가니까 너무나 네. 지금은 예, 학교 시설이나 뭐 교사진들이나 이게 네. 너무나 최악인 것이고
0: 네.
1: 일단 교사들의 대우가
0: 네.
1: 월급이라든지 급여가 너무 낮아요. 프랑스 아. 교사들은 동기부여가 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너무나 또 교사들의 그 대우도 좀 열악합니다.
0: 네. 프랑스에 지금 고등학교에 낙후된 지역 그리고 또 소셜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에 도저히 학교를 다니기가 힘든 그런 시설과 네. 또 선생님들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도 파리에 오시는 관광객들 우리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가시는 분들 좀 계시죠? 또 가을에
1: 네 이제 뭐 지금 이제 5월 이후로 특히 7월 이후로는 급격히 한국 관광객이 그 전쟁 이런 걸로 해서 항공권도 많이 올랐고 모든 네. 물가들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0: 네.
1: 거의 단체 관광으로 오시는 분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네. 조금씩 오시기는 하는데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예, 관광객이 적어진 네. 상황이에요. 이제 관광객들은 오셨어도
0: 네.
1: 이제 이 사태로 그렇게 피해는 없으실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데모 시위하는 지역이 파리에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0: 네.
1: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주로 가는 그 지역하고는 좀 떨어진 곳이라
0: 네.
1: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동쪽 아닌 다른 지역에 우리 관광객들이 가는 데가 어디죠? 우리는 가면 동서남북 같은
1: 걸 주로 이제 노트르담 이제 네. 센터고요. 센터를 중심으로 루브르나 네. 뭐 콩코르드 광장, 오페라 이게 네. 다 서쪽에 있어요.
0: 네.
1: 파리 서쪽 지역에.
0: 그건 다행이네요.
1: 바스티오나 해피블릭은 네. 동쪽에 있거든요.
0: 네.
1: 예, 그 동쪽에서 주로 지금 데모 시위를 하고 있어서.
0: 네.
1: 예, 관광객들은 이제 그쪽으로 원래 뭐 방문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0: 네.
1: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상인들이 힘들죠.
0: 네.
1: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모든 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죠.
0: 네. 열악한 교육 환경. 그런 지역에 특히 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먼저 시작해서 시작된 이 시위가
1: 네.
0: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금 프랑스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요? 내년 초에?
1: 네. 네. 지금 이번 시위가
0: 네.
1: 예, 내년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프랑스 파리 박상희님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10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점점 밝아지고 있는 창밖의 모습. 이제 태양이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되면 구름이 걷힐 거라고 했는데 보입니다. 단풍된 나무들과 함께 오늘 보내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시처럼 시작하고 싶은 가을의 또 하루가 월요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컬럼버스 데이, 연방 공휴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컬럼버스로 대변되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흔들어 놓은 이 미국 북동부의 평화, 그때 그 원주민들의 모습과 고통을 상상하게 되는 날이 이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지금의 이 문명, 문화, 또 개인과 가정의 기회의 나라로 우리 이민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에서 이 좋은 과실들을 먹고는 있는 건데 맞습니다.
1: You think I'm an ignorant savage.

강물 김영랑 잠자리 서러서 일어났어. 꿈이 곱지 못해 눈을 떴어. 벽에 차단이 눈물은 젖었는 뒤 흐르다 못해 한 방울 애끈이 고이었어. 꿈에 본 강물이 몹시 보고 싶었어. 무럭무럭 김오르며 내리는 강물. 언덕을 혼자서 지니 너라니 물오리 갈매기도 끼륵끼륵. 강물은 철철 흘러가면서 야심찬이 그 꿈도 떠실 것 같소. 꿈이 아닌 생시 가진 서름도 작고 강물은 떠실 것 같소.

0: 결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코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2: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1: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 투어와 함께하세요.
2: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1: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2: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1: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2: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단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금고기 파운드당 9불 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오늘 콜럼버스 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발명가도 되고 사업가가 노벨상을 만들게 됐다라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지던 전달되던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겠지만 노벨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맞아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광산 같은 거 터널 뚫고 이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걸 사용해서 무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한 이런 죄책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후세 인류 발전에 자신의 부를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서 노벨상이 유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노벨이라는 인물은 1833년에 태어나서 1896년까지 그러니까 63년의 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쪽에 미국은 와 정말 미국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스트러글을 하던 그런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이 시기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유럽의 이 부를 축적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명성도 나름 대단했습니다. 광산 채굴, 도로, 철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 바위 같은 것을 뚫기 위한 목적의 다이너마이트는 인간을 죽이는 강력한 군사 무기로 사용이 돼서 끔찍한 무기가 됐죠. 그런데 1888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8년 전이었어요. 노벨상을 그때까지는 생각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벨이 갑자기 이제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중에 이 오보가 난 거예요. 로드비히 노벨 브라더가 죽었는데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이 노벨,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해서 대단한 오보, 이 큰 헤드라인을 써서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The Merchant of Death is Dead.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와, 자신이 살아있는데 이 헤드라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라는 이 기사의 내용이 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닌데, 형이 죽었는데, 그냥 노벨이, 유명한 노벨이 이 노벨이니까 그렇게 오보가 나간 거죠. 그때 노벨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세상이, 후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대량 살상 무기로 돈을 번 악한 비즈니스맨으로 기억하겠구나라는 사실에 충격을 당연히 받죠.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세상이 어떻게 기억할까? 그렇게 상상을 막연하게 하는 것과 실제 죽었다고 믿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평가한 걸 눈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들으면 노벨 아니라 누구도 그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나간 사망 보도를 계기로 노벨은 자신의 삶과 남겨줄 유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1895년에, 그러니까 형이 죽은 지 7년이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네요. 네, 7년이 지나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유언장을 남깁니다. 재산을 기금으로 해서 매년 인류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들에게 상을 주고 상금으로 주라는 이 유언이죠. 그래서 노벨이 남긴 유산의 약 94% 정도가 엄청난 액수가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생리학, 의학은 같이 붙여서 하죠. 문학, 그리고 평화, 이 다섯 개 분야의 상이 재정이 되고 노벨 경제학상은 몇 년 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추가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있는데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은 매년 선정해서 상금과 함께 주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노벨의 재산의 대부분인 약 3,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기금으로 내놨다. 노벨이 이런 노벨상을 만들어야겠다. 후대가 이 나의 재산으로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옮기게 된 영향을 준 주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한때 노벨의 비서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국제평화운동을 이끈 여성인데 노벨과 주고받은 교류가 노벨이 이 세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 수트너라는 여성은 소설도 남겼고 그리고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최초의 여성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1901년에 노벨상 첫 수상자가 나왔고 노벨상 시상식이 나왔죠. 그런데 노벨 평화상만큼은 다른 노벨상과는 달리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이 직접 유언장에 그렇게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정해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12월 10일에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상 이건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시상식이 있죠.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1895년 유언을 작성했을 때 노르웨이가 아직 스웨덴과 한 군주 아래 연합 왕국에 속해 있었고 노르웨이가 독립국으로 된 것은 1905년인데 이 두 나라를 하나의 정치적 틀 안에서 노벨을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노르웨이 의회가 특히 국제평화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어서 이렇게 노벨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에서 시상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나비 필레이라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여성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야단이 났습니다. 전쟁을 내가 몇 개를 중단시켰는데 또 막기도 했는데 네.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라는 파괴 수단이 광산, 뭐 도로 건설 이런 것에 사용되는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도 엄청난 돈은 벌었지만 이 발명품이 무기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는 현실에 어느 날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잘못 보도한 그런 부고 내용 이걸 보고 내가 죽고 나서는 죽음의 상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을 인류의 평화와 과학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매년에 주도록 해서 노벨상이 제정됐다는 다 아는 이야기를 오늘도 합니다.

오늘 저녁 모레 먹나 걱정이시라면 오늘도 일을 하셨다면 퇴근길 저녁 준비 아니면 오늘 하루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여셨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뉴저지 한남체인 만나방에 들르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 곱창 전골 하루에 한 두세 개밖에 나오지 않는데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쪽파 김치 그리고 오징어 초무침 등 가을 입맛에 새로움을 더한 메뉴 보이고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스보석. 이번 주에는 댄싱 다이아몬드가 목걸이로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춤을 출 수 있다? 그리고 MKM 디자이너의 작품이라서 정말 좋아요. 네, 몇 점 지금 세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리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한글 간판 킴스 보석 포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또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어도 여기서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우리 홈페이지 웹사이트 아시죠? kradio.us kradio.us 하면 페이지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죠. 또 얼굴들도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코너에 on air 두 영어 단어 위를 클릭하시면 라디오 없이도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나옵니다. 선선한 가을에 새로운 스타일 좀 없을까? 국보와 함께 준비하시죠.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합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여러분의 간은 어떠신지요?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되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또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곳 한인봉사센터 KCS 718-839-6137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국수집 오늘 점심에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주말 내내 혹시 드셨다면 퀸즈 플러싱 노던 볼라바드 160가에 국수집이 있습니다. 노던 볼라바드 160가 간판을 자세히 보면 국수집 거기 계속 있어 왔어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또 무제한 무료로 그리고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해물 칼국수? 뭘 먹으면 좋을까? 아니면 한 냉면이 아직 있으면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 노던 160가 국수집입니다. 718-799-0885.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플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

0: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6: 뉴 택시?

0: 애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 세상의 모든 아침 2부를 만들어주시는 분들 계속 강원도 인제 정선 홍천 세계군 특판전이 동포들의 마음의 고향 한양마트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홍천의 사대부 김치를 포함해서 콩두부, 정선의 대표 명이김, 들기름과 참기름, 인제군의 황태와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들께 지금 큰 기쁨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콜럼버스 데이에 뉴욕과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가 아름다운 이 계절에 산에 또 자원봉사뿐 아니라 사냥 시즌을 또 업데이트 해주실 분 김봉현님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해마다 의미가 점점 바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 바래질 뿐이 아니라 네. 반대를 해가지고 네. 이날을 없애고 심지어 이제 메라탄에 있는 콜럼버스 서클도 머지않아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 서클도 없어지면서 이름도 이제 바뀔 테고 네. 거기에 높게 서 있는 콜럼버스 동상도 없어지고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덕에서 있었던 역사가 지워지는 건 아닐 텐데
0: 네.
1: 이제 상징물들을 없애자고 그러는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0: 네.
1: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사 박물관 앞에 있던 그 대놓은 네. 리벨트
0: 네.
1: 말을 타고 한쪽에 그 원주민 가드를 세우고 했던 그런 거라고 해서
0: 네.
1: 그분이 또 원주민을 또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없어지고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콜럼버스 이 서클의 콜럼버스 그 동상도
0: 네.
1: 없어지고 콜럼버스 서클 이름도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콜럼버스 데이를 맞으면서 좀 역사와 이 거기에 쌓인 또 사람들의 감정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보면 맨해튼에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있는 콜럼버스 에베뉴도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지워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겠네요.
1: 네. 거기에는 여기 네. 이탈리안 이민자들은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0: 네.
1: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콜럼버스를
0: 네.
1: 지우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0: 네.
1: 뭐 그런 게 좀, 콜럼버스 데이로 맞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런데 역사를 배우면 이 1492년이 역사의 한 챕터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1: 그렇죠. 1492. 저 이제 시민권 시험 보고 할 때도 네. 이제 외워가지고 이걸 이제 쉽게 기억을 하는데.
0: 네.
1: 맞습니다. 그 8월 3일 날 스페인의 그 조그마한 항구였다고 합니다. 팔로스 항구를 출발해가지고
0: 네.
1: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산살바드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0: 네.
1: 거기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10월 12일에 그러니까 뭐 두 달이 훨씬 넘었죠.
0: 네.
1: 지금은 몇 시간이면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때는 두 달이 넘게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처음 오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거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가 올해도 어쨌든 우린 기억을 하고 또 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1: 콜로라도주가 1906년
0: 네.
1: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그렇게 주의 공식 휴일을 지내면서
0: 네.
1: 1934년에 이제 연방 공휴일
0: 네.
1: 그다음에 지금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된 게 1971년부터 그렇게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네. 지내보고 있고 또 이날에 또 공교롭게도 캐나다는 땡스기빙 데이 73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또 겹친다는 그런 얘기.
0: 네. 얘기입니다. 저도 캘린더를 보고 몇 년 전에 참 특이하다 했는데 올해도 또 다시 잊어버렸다가 맞다 추수감사절이구나 캐나다는 이렇게
1: 맞습니다.
0: 생각이 났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던 간에 그 흔적과 살았던 삶의 여러 영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가득합니다. 이민자의 나라지만 요즘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콜럼버스가
1: 그렇죠.
0: 네, 발견해서 여기서 계속 자리 잡고 산 건 아니지만요.
1: 네네.
0: 네.
1: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어디에든 저도 몇 번을 봤는데
0: 네.
1: 나이스 뭐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0: 나이트.
1: 그런 우리말로 하는
0: 콜럼버스.
1: 그런
0: 맞아요.
1: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쉽게 생각하면 이제 KKK는 이민 반대 또
0: 네. 인종차별 KKK인데 네.
1: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콜럼버스가 또 이제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0: 네.
1: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단체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0: 네.
1: 백인들의 단체겠지만 또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또 오늘
0: 네.
1: 콜럼버스 데이에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KKK 한동안 정말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현실에서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공포의 단체이기도 했는데 Knights of Columbus는 콜럼버스 기사단으로 이런 차별에 대항하는 중심 단체가 되어 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콜럼버스에 대한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건 백인이 들어오면서.
1: 그렇죠. 2002년에 네.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의 그 반미주의자였던 우고 차베스가
0: 네.
1: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거의 1억 명의 원주민들이 남아메리카에 있었는데 150년 동안에 한 300만 네. 명도 안 남게 그렇게 학살을 해버렸다.
0: 네.
1: 이게 무슨 콜럼버스가 무슨 영웅이고 무슨 기념을 해야 될 사람이냐.
0: 네.
1: 이날을 원주민 저항의 날, 원주민의 날 뭐 이렇게 부르자고 또 외치면서 또 네.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그 날로 선포하고 온 것
0: 네.
1: 같아요. 원주민의 날로.
0: 그러니까 분명한 건 콜럼버스라는 역사 속의 인물이 지금 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벽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 뭐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나무들도 완연한 네네. 가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해도 빨리 지고요. 요즘 산에는 어떻게 어떤 장비와 복장으로 가야 이 일교차도 심할 텐데 그걸 맞출 수가 있나요?
1: 제가 지난주 중반
0: 네.
1: 그 화요일 수요일쯤에 수요일 나무가 있어가지고
0: 네.
1: 좀 늦게 갔습니다. 근데 나는 7시 반까지는 그래도 걸을 수 있겠지. 그 후라시 없이.
0: 네.
1: 근데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거예요. 6시 반 되니까.
0: 맞아요.
1: 기억이 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렇다 보면 또 해가 떨어지면 또 추위도 빨리 오고 그러기
0: 네.
1: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겨울 장비로.
0: 네.
1: 옷만 이제 조금 그 패딩이라고 하죠. 패딩을 네. 이제 뭐 400필, 600필, 800필 이렇게 하는데 패딩만 중간 걸로, 넣고. 그 다음에 네. 빵모자 장갑, 목게이터, 발게이터, 그 다음에 여벌의 옷, 그 다음에 제가 꼭 챙기라고 하는 게 그 헤드랜턴 있죠? 그게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제 차에 오는 시간이 해가 있을 때 오는
0: 네.
1: 그 스케줄로 잡아야 되지만 또 걷다 보면 이렇게 늦는 때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후라시, 밝은 후라시를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낙엽이 쌓여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이제 비에 젖었거나 또 그 밑에 또 도토리가 깔려 있거나 그러면 아주 미끄러워가지고
0: 네.
1: 저도 이제 몇 번을 넘어진 뻔 했는데
0: 와 도토리 때문에
1: 조심해야 돼요.
0: 미끄러운 낙엽.
1: 네. 금년에 도토리가 풍년이에요 산에.
0: 네.
1: 제가 가는 산마다 저 도토리가 왕창 그 바닥에 쏟아져가지고
0: 네.
1: 예,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0: 네. 낙엽과 도토리 풍년 때문에 또 미끄러운 바닥. 그냥 생각 없이 밟았다가는 미끄러질 수 있는 요즘에 산이다.
1: 네네네.
0: 그런데.
1: 추울 때는 더군.
0: 그죠. 네.
1: 추울 때는 또 근육이 더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0: 아, 맞아요.
1: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0: 네. 산의 그 온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산만 생각하지 말고 겨울 준비를 해서 산을 가는 게 좋겠네요. 겨울 장비. 네.
1: 네.
0: 콜럼버스 데이에 김봉현 님과 산 이야기 그리고 또 산양 시즌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1: 맞습니다.
0: 네. 잠시만요.

0: 아름답다. 도토리도 풍년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1: 네네. 단풍은 우리가 다른 그 가을의 수확물처럼 여름에 이제 수분, 비가 네. 얼마나 오고 햇빛이 얼마나 쬐었느냐, 또 단풍이 들 때 일교차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몇 가지가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0: 네.
1: 단풍 그 퀄리티,
0: 네.
1: 단풍의 품질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금년은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일렀지만
0: 네.
1: 2주 전에 그 저쪽 뉴잉글랜드, 버몬트, 그다음에 메인, 매사추세츠 이렇게 네. 쭉 돌아가지고 뉴욕 업스테이트까지 왔는데
0: 네.
1: 그때는 한 20% 정도밖에 단풍이 안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피크라고
0: 네.
1: 자꾸 그 단풍이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마 대어마한테는 하루만 우리 1시간, 1시간 반
0: 네.
1: 정도 되는 곳은 이달 말이면 네. 아주 피크에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에디라운드백 지난주에 말 들어보니까 거기는 벌써 별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1: 네네네.
0: 단풍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도시 뉴욕 앞에 일대로.
1: 단풍은 이제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0: 네.
1: 꽃은 이제
0: 높은
1: 피면서
0: 곳에서.
1: 올라가고 그러니까
0: 그러네요.
1: 모양이
0: 피면서 올라간다. 네. 네. 계절에 그 신비로운 또 배려기도 하고 매년 보면서도 또 놀라게 되는 이런 가을 모습입니다.
1: 네. 버몬트에서 샴플레인 레이크를 타고 앞에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그 보이는 데가 아디로랜드인데
0: 네.
1: 아주 그쪽이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0: 네.
1: 그 버링턴에서 넘어오는 길이.
0: 네.
1: 멀지 않으니까
0: 네.
1: 드라이브 코스를 그쪽으로 잡아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냥 시즌이 궁금합니다. 사냥을 안 해도 날짜에 따라서 시즌이 있구나, 사냥도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1: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냥 시즌이 되면 그 남자들, 이렇게 사냥꾼들은 가슴이 설레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사냥도 못 오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0: 네.
1: 사냥터가 쓸쓸합니다. 그리고 사냥 시즌인데도
0: 네.
1: 그 가까운 곳에 그냥 있는 모텔들이 그냥 꽉꽉 차고 거기 새벽에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달려가고 하는 그런 풍경이
0: 네.
1: 아주 추억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있는 사냥꾼이라도 사정을 많이 잡으라고
0: 네.
1: 제 친구 이제 업스테이 사는 친구 봤더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6마리의 사슴을 금년에 잡을 수 있게끔 퍼밋을 받아. 보통 이제 2마리 잡고 암놈 순놈 그다음에 또 이거 보고를 하면 그 도 퍼밋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사슴이
0: 네.
1: 많이 이제 보고된 지역은 또 한 마리를 더 주게 해서 3마리까지는 봤는데
0: 네.
1: 6마리까지 줬다는 거 보니까 진짜로 이제 목 사냥꾼들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지금은 이제 활하고 석궁
0: 네.
1: 그걸로 이제 사슴 곰을 잡을 수 있는 빅게임을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제일로 기다려지는 나이프 시즌이
0: 네.
1: 노벤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
0: 네. 라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짐승들을 사냥할 옆청, 수가 있다는 거죠?
1: 옆청으로 이제 사슴 곰이죠 주로 여기서.
0: 네.
1: 이게 이제 빅게임으로 들어가고
0: 빅게임으로.
1: 지난번에 시즌이
0: 네.
1: 바로 땡스기빙 앞에 있어가지고
0: 네.
1: 이번에 이제 가서 만난 그 지인
0: 네.
1: 그 버몬트에 사시는 분도
0: 네.
1: 그 남편분이 이제 사냥을 하러 메인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거기는 이제 일찍 시작되니까
0: 네.
1: 그걸로 이제 땡스기빙을 지낸다고 이런
0: 사슴으로 와 사슴 요리가 땡스기빙
1: 곰이다 네. 예.
0: 와 그럼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1: 우리는 곰을 그곰 사냥한다고 뭐 웅담하는데
0: 네.
1: 미국 사람들 그 상관없이 다그 커팅이라 해서 다 버리고 고기를 뭐 고기와 이제 가족을 챙깁니다.
0: 네.
1: 그걸로 땡스기빙도 챙기고 가족끼리 이제 파티도 하고
0: 네.
1: 하죠.
0: 곰, 사슴 이런 큰 짐승들이 땡스기빙 상 위에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역시 미국이란 나라가 크구나 대단하구나 콜럼버스가 그렇죠. 네, 처음 발을 디딘 이 땅에 원주민들 때부터 내려온 이 넓은 대륙의 기운을 또 그 규모를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 콜럼버스 데이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지금에 또 느끼는 거는 많이 다르지만 콜럼버스 데이와 함께 이런 산 이야기, 사냥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현님.
1: 네네. 수고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닷새 동안 노벨상 수상자들, 노벨이 원래 계획했던 부문에 다섯 개 더해서 나중에 더해진 경제학 부문에 로버트 홀, 스탠포드대 교수, 마이클 우드포드, 콜롬비아대학 교수가 오늘 경제학 부문에 발표됐네요. 무엇을 남길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노벨상을 만들게 됐던 그 형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이라고 잘못 보도한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린 노벨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김경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벨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상담. 교통사고가 무서운 건 사고가 나는 순간보다 어쩌면 그 다음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차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니까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그런데 며칠 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100% 피할 수만은 없는 사고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생활상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생활상담으로 전화 주실 분들은요. 718-225-1660번입니다. 718-225-16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카카오톡 항상 열려있죠.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로 또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www.kradio.us로 지금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Radio AM1660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굿모닝. 어서 오십시오. 어떠셨어요? 좀 기운이 떨어진 것 같은데. 춥지 않으셨나요?
1: 추워요. 그래도 좋아요.
0: 그래도 좋아요? 가을이라?
1: 네. 네.
0: 정말 저도 오늘 약간 춥다는, 쌀쌀보다 약간 더 춥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반가워요.
0: 갑자기.
1: 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확실히 온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짧긴 해요. 가을이.
1: 맞아요.
0: 이제 뭐 다음 달 11월이면 살짝 또 이제 겨울 느낌 나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이 짧은 가을에 뭐, 계획이 있으세요? 좋은 일 없으세요?
1: 뭐.
0: 바쁘시죠?
1: 항상 좋은 일이죠.
0: 네. 하루가 감사한가요?
1: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네. 하고 네, 좋습니다.
0: 네. 네,
1: 일단 좋아요.
0: 그래요? 오늘 변호사님 아침에 뭐 아 이게 참 감사하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오시면서 출근길이라든지.
1: 네. 아침에
0: 네.
1: 의뢰인을 만나고 왔어요.
0: 아 지금요? 네,
1: 상담하고 온 거 농아랜드 이제 상담을 하고 왔는데.
0: 네.
1: 너무 날씨가 화창해요.
0: 맞아요.
1: 안에서는 따뜻하잖아요.
0: 맞아요.
1: 따뜻하고 햇빛도 쨍쨍 찌고
0: 네.
1: 그 단풍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0: 네.
1: 아 이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주어진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
0: 그렇죠.
1: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네. 아 저도 차 타고 출근하는데 참 가을에 맞는 노래가 딱 라디오에서 K-라디오에서 나오니까 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운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1: 네.
0: 들었어요.
1: 그것도 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건강을 건강 안 하면 못하는 거고요.
0: 맞아요.
1: 차도 맞습니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차도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0: 맞아요.
1: 다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다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게 사고긴 해요. 뭐
1: 네.
0: 우리가 원해서 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텐데
1: 맞아요.
0: 오늘 그런 분들 어차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십시오.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그 제가 첫 번째로 좀 꼭 질문을 해달라는 그 질문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1: 예, 예.
0: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주말에 차를 집 앞에 이렇게 세워두셨는데
1: 네.
0: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와봤더니 오른쪽 그 두 문짝에 그냥 스크래치가 쫙 나 있는 겁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뭐 도망갔죠. 아무것도
1: 네.
0: 없었고요. 갔는데 다행히 이분이 블랙박스가 있으시긴 하대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차가 한 10년 좀 더 된 차인가 봐요.
1: 네.
0: 그래서 뭐 새 차는 아니라 이 차를 그냥 내가 뭐 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말 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건지.
1: 네, 당연히 잡을 수 있죠.
0: 그래요?
1: 블랙박스 찍혀서 네. 플레이트 넘버만 나오면 돼요.
0: 아,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은 밖에도 다 찍힐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는 이 치고
0: 네.
1: 그 차가 서서 하늘로 증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움직여야 되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면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 이렇게 찍힌다고요.
0: 그렇겠네요. 네. 찍혔겠네요.
1: 그럼 플레이트 넘버가 보이면
0: 네.
1: 자 이번에 이제 걱정하는 게 차도 오래됐고
0: 맞아요.
1: 보험 처리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뭐 일만 들어가지고
0: 그렇죠.
1: 보험 올라갈까 봐 걱정도 되고
0: 맞아요.
1: 그런 게 다 이제 문제잖아요.
0: 네.
1: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0: 네.
1: 우리 쪽 보험에서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오. 그리고 보험 안 올라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상대방을 잡아서
0: 네.
1: 상대방 보험을 처리해서 차를 고치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우리 쪽 보험에서 연락할 필요도 없고요.
0: 네.
1: 그리고 이동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주차.
1: 예, 이동하다 주차된 차에 그냥 밴더리즘 같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거는 보험회사 연락할 필요도 없고 보험이 안 올라요.
0: 그렇군요. 네. 아유, 이분이 이제 뭐 속된 말로 제가 좀 똥차라서요. 이제 네. 말씀하시는데,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그리고 잡아서, 네. 견적을 받아서, 네. 얼마를 이제 보험을 처리가 되잖아요. 안 고치셔도 돼요.
0: 아, 그대로 다니셔도, 네. 예를 들어서, 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 보상 그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받고, 받고 안 고치 그 뭐 데미지 난 상태로 그냥 끌고 다니시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뉴욕에 그게 뉴욕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너무 많아요. 왜 저러고 다니지?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1: 그 한국 가니까 그런 차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뉴욕의 매력 아니에요? 그게 좀 떳떳하잖아요. 나 굴러가고 문 열리고 닫히고 다 되면은
0: 맞아요.
1: 뭐 이렇게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성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좀 보기 안 좋긴 한데.
0: 네.
1: 어떻게 보면 뉴욕 거예요.
0: 글쎄 말이에요. 그 테이블 막 덕지덕지 붙인 것도 저 봤거든요.
1: 저도 그랬어요. 젊, 젊었을 때.
0: 그냥?
1: 네. 차 고치는 돈 없으니까 범퍼 네.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뭐 나만 괜찮으면.
1: 그렇죠. 굴러가, 네. 잘 굴러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0: 어.
1: 찾아서.
0: 네.
1: 데미지 난 거 돈 체크 받고 네. 안 고치셔도 돼요.
0: 그러네요. 네. 그럼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본인 어쨌든 자기 과실 아니니까. 근데 왜 아까 달리던 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달리던 중이면 뭔가 다른가요?
1: 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0: 네.
1: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그 상대방 쪽에 보험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쪽으로 보험 처리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아,
0: 그러네요.
1: 그러면 이동을 하다가 운전을 쓰다가 차를 쓰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니까 보험회사에서 네. 이제 그 기록을 올려요.
0: 아, 그렇군요.
1: 본인 과실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많이 말하는 게
0: 네.
1: 어떤 분들은 운 안 좋게 계속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가 저를 갇혀 받아요.
0: 맞아요.
1: 그런 사람도 있어요.
0: 항상 피해자.
1: 네.
0: 네.
1: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네.
1: 서 있는데 뒤에서 받치는 거 모자 못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기록이 남으니까 여러 번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0: 그렇군요.
1: 그거는 무빙 발, 무빙 하네 사고 난 거잖아요.
0: 네.
1: 이건 주차된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0: 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시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경우에 그냥 찾을 길도 없고 이분이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었다.
1: 네.
0: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1: 찾기 힘들죠. CCTV라든지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경찰 리포트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플레인 넘버 있어요. 이 사람 치고 도망간 게 보여요.
0: 네.
1: 전화 주세요. 그럼 플레이 서치 해드릴게요.
0: 네.
1: 근데 보험회사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연락해서
0: 네.
1: 당신이 내 차 치고 도망간
0: 그쵸?
1: 보험회사다.
0: 네. 다 찍혔다.
1: 다 찍혔다. 이거 보내줄게.
0: 네.
1: 보고 돈 견적 뽑아가지고 차 고쳐주세요. 다 고쳐줘요.
0: 그렇군요. 네. 아, 참 황당합니다. 뭐 나와봤더니 뭐 이런 일이 있고
1: 네.
0: 나와봤더니 막 차가 없어지고
1: 그렇죠.
0: 네.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아, 감사드리고요. 그 이분은 뉴저지에서 운전하시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돌 사고 뒤에서 이렇게 딱 받은 거죠.
1: 네.
0: 차가 이제 그 범퍼에 사실 그냥 좀 작은 흠집 정도밖에는 없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문제가 큰 사고는 아닌데 한 사흘 뒤부터 이 목이
1: 네.
0: 아프시다는 거예요. 네. 좀 두통까지 생기시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 차는 거의 안 망가졌는데 이렇게 아플 수 있느냐 이게 좀 걱정되시나 봐요.
1: 그 통계가 있어요.
0: 통계가 있어요?
1: 그 누가 리서치를 한 거예요. 이걸 리서치를 해가지고
0: 네.
1: 이 마이너 임팩트 경미하게 사고 난 것도
0: 네.
1: 사망할 수 있는 이유까지 갈 수 있고요.
0: 사망까지도요? 네.
1: 사망까지 플로리다 어디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있는데
0: 네.
1: 그 마이너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로
0: 네.
1: 많이 다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1: 확률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어요.
0: 네.
1: 그 말은 아무리 경미해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네.
1: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애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맥주를 그냥 꿀떡꿀떡꿀떡 마셔 다 그냥 원샷 하고.
0: 맞아요.
1: 이마에다 꽉 해가지고 깨뜨리는 거 있죠.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네. 깨지면은 머리가 안 아파요.
0: 아.
1: 그렇죠? 찌그러지죠.
0: 네.
1: 근데 꽉 했는데 안 찌그러지잖아요.
0: 네.
1: 머리 엄청 아파요.
0: 아, 그럼 그 차도 비슷한 거네요.
1: 똑같은 이론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부딪혔지만 임팩트가
0: 네.
1: 그러니까 업솔브가 안 되고 그게 차 안으로 가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라고.
0: 네. 네. 그
1: 이론으로 이제 다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 뭐
1: 제일 베이직한 게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건 당연히 저는 뭐
0: 네.
1: 과학자가 아니니까
0: 네.
1: 그런 거 같이 충분히 다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뭐 차의 상태랑 비례해서 너가 뭐 다쳤네 안 다쳤네 그런 거는 따질 수가 없겠군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분들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서서히 차도 별로 안 망가졌는데 아팠다. 당연히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통증이다 이렇게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1: 사실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요. 그러니까 뭐 range of motion 테스트도 하고 네. 뭐 nerve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걸 해가지고 정상적인 모션이 아니고 네. 그건 이제 어긋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trauma induced라 그러죠. 이 임팩트 때문에 네. 다친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발리에이트해서 다친 것 같다. 그러면 네. 치료도 받고 더 안 났으면 MRI도 찍고 MRI 찍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다친 게 입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이건 역시도 충분히 뭐 걱정 안 하시고 클레임 해도
1: 그렇죠.
0: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직은 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정도의 시점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직은 네. 지금 물들고 있고 한데 어쨌든 좀 예쁘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저도 좀 밖에 이렇게 봤거든요. 저 나무가 언제 노래졌지 이러면서.
1: 저 봤어요.
0: 보셨어요?
1: 네.
0: 예쁘니까.
1: 네.
0: 근데 그 항상 찰나에 사고가 나니까
1: 맞아요. 네,
0: 저는 정말 사고 현장을 잘 목격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것도 능력인데요?
0: 아, 그래요? 오늘도 오는데 경찰들 서 있고 보니까 많이 좀 찌그러졌더라고요.
1: 아이고, 네. 네,
0: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유, 철렁하긴 한데, 네, 여러분, 가을 풍경도 좋지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 상대방이 사고가 딱 났는데 가해자 상대방이 너무 친절한 경우,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 내리자마자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걸 막 시인하면서 이런 경우에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할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딱 주고 헤어지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절하던 그 사람이 태도를 싹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1: 네.
0: 제가 잘못했다는 말은 사고가 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1: 네.
0: 그 상대방이 그 현장에서 한 말들
1: 네.
0: 법적으로 어느 의미가 있어요?
1: 있어요.
0: 있어요. 네,
1: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대신.
0: 입증을 해야 되죠.
1: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admission of guilt.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이실직고?
0: 이실직고, 네. 그렇죠.
1: 그런 거 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의상 말한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예의상 이게 situation에
0: 네.
1: 예의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 비디오가 찍혔다고 바탕으로 했을 때
0: 네.
1: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는 이제 배심원들이 파악하지만 쓰이죠. 너가 사고 난 너가 인정했으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말을 했지.
0: 네.
1: 왜 이렇게 말을 했겠냐. 너가 지금 파란불 지나갔으면은 왜 나한테 와서 I'm sorry 했겠냐.
0: 맞아요. 그건 그래요.
1: 너가 빨간불 지나갔으니까 너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 거 아니냐.
0: 네네.
1: 그렇게 할 수도 있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게 어느 뭐 녹취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 그게 남아있으면은 정말 좋을 텐데 제 귀로만 들었을 때는
1: 그거는 이제 hearsay.
0: 그러니까
1: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이 사람이 너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0: 그렇죠.
1: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는 신빙성이 없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녹화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그 스테이트먼트를 받든지 녹화를 하고
0: 네.
1: 반면에
0: 네.
1: 우리도 똑같아요.
0: 네.
1: 어떤 분들은 영어 못하셔가지고
0: 네.
1: 대화마다 I'm sorry, I'm sorry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약간 습관처럼
1: I think, maybe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직선으로
0: 네.
1: You ran red light, I had green light 이렇게 firm하게 말을 해야 돼요.
0: 네.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1: 네.
0: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들의 그 사과 음성을 딱 녹음을 딱 해놓는 거.
1: 네.
0: 그러면 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1: 네. 허락받고 녹음해도 되고요.
0: 네.
1: 허락 없이 해도 돼요.
0: 그거 사실은 그럼 뭐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1: 나하고 본인하고 네. 대화 나누는 거면 돼요.
0: 아, 저도 포함해서 제
1: 네.
0: 목소리도.
1: 우진숙 씨랑 네. 나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내가 네. 녹음을 하면은 허락을 네. 받거나 할거 상관없어요.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0: 그렇군요.
1: 근데 우진숙 씨와 제3자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0: 네.
1: 내가 몰래 녹음하는 건 안 돼요.
0: 아, 그건 안 되고.
1: 네. 네. 그거는 이제 한 분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0: 그렇군요. 네.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이 하는 건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마이클님 지금 카톡 주셨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제가 돌아와서 바로 아니에요. 지금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1: 네.
0: 네. 혹시 답이 길어질까봐 조금 이따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카톡 질문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제가 전해드릴 텐데 먼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시고요. 7182251660번 생방송 전화도 있고요. 그리고 K-Radio US 또 카톡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께서 항상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플러싱 163-07 디폴로드에 있습니다. 스윗 넘버는 101호이고요. 뉴저지는 460 버겐 블러바드죠. 스윗 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 있습니다.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은 새로운 스타일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와 끈그릇 어떠신가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입니다.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 추억의 인제 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주연이고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이죠. 영화 타짜, 벨제부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생활상담 곧 돌아오겠습니다.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0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기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0: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K-Radio US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뉴욕은 플러싱 163-07 디폴로드에 있습니다. 스윗 넘버는 101호로 가시고요. 뉴저지는 460 버겐블러바드죠. 스윗 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이클님 주신 질문. 안녕하세요. 집 앞 뺑소니 차로 이 옆에 스크래치가 티가 많이 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주셔가지고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 주인이 아무 액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무작정 그쪽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희 보험으로 커버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1: 아이고.
0: 어휴, 완전 이렇게 패였어요.
1: 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뺑소니니까 네. 네. 자기 가입자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0: 얘기군요.
1: 진짜 사고 났니? 아. 여기서 주장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재촉을 해서 네. 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어우 사고가 네. 크게 났네요. 네. 그럼 데미지가 많아요. 그 정도면 뭘로 쳤길래 저렇게 됐나? 많이 속상하시게요. 차 예쁜 차 같은데 네,
0: 하얀 차인데 이렇게 네. 거의 지금 찢어졌어요.
1: 저도 한번 그렇게 당한 적 있어요. 식당 가서 먹고 나왔는데 차가 뒤가 다 아,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네. 방법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어떻게?
1: 자, 그러면은 그, 저 같으면은 다시 네. 보면서 전화해서. 네. 그, 너 가입자 다 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니들이 나가서 인베스티게이트 하라고 재촉을 하는 게 먼저예요.
0: 아, 그 보험회사에게?
1: 예. 네. 네. 왜냐면은 저렇게 데미지가 났으면은. 네. 그 차에도 데미지가 났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있겠죠. 네.
1: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니들이 가서 인베스티게이트 하라고 재촉을 해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네.
1: 내 차가 이렇게 데미지 났으면 보지 않았냐?
0: 네.
1: 당신 가입자 차는 데미지 났을 거다.
0: 그렇죠.
1: 하얀 페인트 묻어 있고 맞아요. 이쪽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네. 그게 어디서 난 거냐? 그 차에서 난 거 아니냐?
0: 그렇죠.
1: 그거를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재촉하면은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보통 가입자들이 네. 이실직고하고 이제 쉽게 아, 끝나요.
0: 이렇게 증거 있고 하니까. 네.
1: 근데 그게 아니다. 네. 그래도 안 된다. 네. 그럴 때는 무조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네. 옵션은 두 가지. 하나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7: 소송?
1: 차 때문에 소송하는 건 힘들잖아요.
7: 그렇죠.
1: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7: 맞아요.
1: 변호사 의뢰하기도 힘들고 근데 본인이 하기도 되게 힘드시니까
7: 그렇죠.
1: 그런 것 때문에 풀캅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컬리션 커버리지.
7: 네. 네.
1: 그러면 우리 보험으로 그때는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험으로 차를 고치면
7: 네.
1: 우리 보험회사가 아까 말한 그 절차를 다 밟아줘요 대신.
7: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1: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7: 네.
1: 그러면 소송을 하되
7: 네.
1: 우리는 소송을 하면 대법원 그 스프림 코트 가가지고 하든 퀸스 법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7: 네.
1: 보험회사끼리는 법원에 안 가고요.
7: 오.
1: AA, AAA라고 arbitration이라는 걸 써요.
7: 아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판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건데
7: 네.
1: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결과가 빨리 돼요. 6개월 이렇게 안에 다 되거든요.
7: 오, 빨리 되네요, 진짜.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택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7: 네.
1: 그 다음 질문은 아 그러면 내가 보험이 올라가지 않냐?
7: 그렇죠. 혹시
1: 아까 처음에 라디오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7: 네, 맞아요.
1: 주차돼 있는 차니까.
7: 네.
1: 네, 본인 집 앞이라고 그러셨잖아요.
7: 네.
1: 그러면 당연히 본인 집 앞에 될 수 있는 데고 막 이상한 데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7: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1: 그러니까 보험 안 올라요.
7: 네, 그
1: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네. 지금 추가로 경찰이 티켓 두 장을 줬다고 하네요. 내용은 모르고요. 하셨는데 상대방 차한테 줬다는 말씀이시겠죠?
1: 네, 그러면 fleeing the scene of accident, 그다음에 네. 뭐 reckless driving 이런 거 이제 티켓 줬을 거예요.
7: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뭐 액션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니고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를.
1: 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어야 돼요.
7: 아,
1: 그리고
7: 그래요?
1: 티켓까지 준 거는 네. 입증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7: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증인이 사진도 제대로 찍고 그 차도 그쵸. 찍고 했으니까는 입증이 확실하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 쪽 보험회사 연락해서
7: 네.
1: 세게 나가셔야 돼요. 너가 인베스티게이트 해라.
7: 네.
1: 지금 경찰 리포트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7: 그렇죠. 티켓도 있고.
1: 가입자 평사통 연락하면 평사통 기다리냐? 그리고 너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결론 져줘라.
7: 네.
1: 그래도 이제 어저스타 게을른 사람들이 있어요.
7: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네.
1: 그러면은 천천히. 그때는 let me talk to your supervisor. 그 사람 위에 꼭 누가 있어요.
7: 네.
1: 그러면 해결돼요.
7: 아. 네.
1: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의뢰인이 다쳤을 때 네. 전화를 해줄 때 쓰이는 작전이에요.
7: 그렇군요. 네. 그럴 때 더 높은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겠다.
1: 그렇죠. 네.
7: 그러면
1: 높은 사람이 이제 해결해줘.
7: 그렇군요. 이거를 뭐 안 들어줄 수는 없는 거네요.
1: 그렇죠.
7: 이렇게 요청하면.
1: 네.
7: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보통 정비소에서 많이 해주는데.
7: 정비소에서
1: 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7: 네.
1: 정비소한테 좀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7: 네,
1: 정비소에서
7: 네.
1: 클레임 해주고 다 했더라고요.
7: 네. 네. 조금 더 이제 조금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하여튼 나중에 연락 한번 주셔도 좋고요.
1: 네.
7: 일단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7: 아우 진짜 뺑소니 차들 어떡하죠? 나쁜 사람들 정말 양심이 없어가지고 저렇게까지 해놓고 그냥
1: 그러니까요. 그 세게 붙였는데
7: 진짜 말이에요. 아주
1: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7: 그러니까요. 변호사님도 비슷한 경우가 있으셨다는데 그러면 잘 해결이 되신 거예요?
1: 저는 밤이라서 플레이트 넘버가 안 나왔어요.
7: 아, 그게 또 그런 게 있네요. 밤이면 네. 안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1: 근데 저도 이제 대시캠이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7: 네.
1: 밤에는 플레이트 넘버가 안 나와요. 치는 것도 다 보이는데.
7: 아, 진짜 네. 그러네요.
1: 뭐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7: 네.
1: 좋은 컴퓨터 쓰고 뭐 인해서가지고 보고 했는데도 안 네. 나오더라고요.
7: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마이클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비소에서 하고 있어요.
1: 아, 네. 네. 네. 그럼 정비소 시켜서 빨리 재촉하라고 그러세요?
7: 네, 얼른 재촉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뭐 밤에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1: 네.
7: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1: 네. 네,
7: 꼭 좀 달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아,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사고상해, 뭐 낙상사고 등등 그리고 직장상해
1: 네.
7: 여러 가지 우리 로펌에서 해결해주고 계시고요. 전문 팀이 있다는 거 아시죠? 큰 로펌이니만큼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들 잘 해결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담하실 번호는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너무 급하실 때 24시간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최고의 선물은

0: 고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혹은 생방송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씨 좋은 친구 차를 빌려 타다가 운전 사고 난 경우인데요. 친구가 내 차 써라 아주 호탕하게 이야기를 해서 차를 빌렸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인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네. 뭐 이분은 당연히 정식 운전자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네. 이런 경우 그 보험은 친구 보험을 따라갑니까? 차를 따라가는 건가요? 운전자를 따라가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네.
1: 그 질문이 네. 오픈엔드 질문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인포메이션이니까 뉴욕 사고냐?
0: 그렇군요.
1: 사주냐?
0: 네.
1: 치료를 받냐?
0: 네.
1: 안 받냐? 이런 것 따라서 좌우돼요.
0: 좀 많이 달라지네요. 네. 그런 것 따라서. 네. 그러면은 이 뉴욕이라고 치고요. 네.
1: 뉴욕에서 치고.
0: 네.
1: 그러면 이제 보통 다 뭐 그 친구차 보험으로
0: 네.
1: 치료도 받고 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쪽에 보상금도 받고 다 되는 거예요. 뉴저지는 반대로 본인 보험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0: 그렇죠. 네. 제 보험으로 네. 차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친구가 내 차를 빌렸다고 했어도 뭐 저한테 제 보험으로 뉴욕이면 하는 거.
1: 네, 그러니까 친구 보험으로 먼저 다 하고요.
0: 네네.
1: 그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든지 모자르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때 본인 보험이 잘 들어와서 본인 보험을 메꿀 수 있고.
0: 메꿀 수 있고요.
1: 쓰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0: 네.
1: 재밌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0: 네. 기대할게요.
1: 네,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여러 군데를 쓰셔야 되니까 변호사 가는 일이 케이스가 딱 됐으면은 딱딱딱딱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쓰셔야 돼요. 여기도 쓰셔보고 저기도 쓰셔보고
0: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1: 네, 네. 그 하나 쓰셔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익은 고구마예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거 같이 계속 쓰셔야 돼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보험회사도 쓰시고 우리 쪽에도 쓰시고 그게 모자르면 친구 차를 탔으니까 본인 차 보험도 쓰셔보고
0: 네.
1: 본인의 가족의 차가 있는지 예, 뭐 엄브렐라 보험이 있는지 알아볼 때가 많다고
0: 그렇죠. 네,
1: 조사할 네. 것도 많고
0: 예. 그중에 하나가 딱 잘 또 걸릴 수
1: 그렇죠.
0: 있는 거고
1: 예.
0: 그렇군요.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그 이바이크 그냥 그 타고 예. 헬멧도 안 쓰고 여기 뉴욕이에요. 다니는
1: 아이고.
0: 청소년을 봤는데
1: 예.
0: 제가
1: 예.
0: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저렇게 그냥 아무 무방비로 달려도 되나 싶었거든요.
1: 네. 네.
0: 여기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가 봐요.
1: 16살 미만은 무조건 헬멧 쓰게 돼 있고요.
0: 아, 그렇죠.
1: 16살 이상은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써도 돼요. 뉴욕시
0: 네.
1: 법이.
0: 네.
1: 16살 넘어가면 머리가 또 딱딱해지나 봐요.
0: 글쎄요.
1: 아닌 것
0: 같은데.
1: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0: 맞아요.
1: 그 둘이 다 헬멧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e스쿨의 e바이크 같은 것도 빨리 달리는 것들은
0: 네.
1: 그 경찰이 봐가지고 속도를 많이 날 수 있는 거는 잡아가지고 티켓 줘야 돼요.
0: 그렇죠.
1: 티켓 주게 돼 있거든요.
0: 네네,
1: 안 잡아요 경찰들이.
0: 아, 그 왜 안 잡죠?
1: 귀찮은 거 봐.
0: 위험하니까 잡아줘야지.
1: 네, 잡아서 티켓 주고
0: 네, 안
1: 속도
0: 그러게.
1: 줄이는 걸 바꾸다든지 아니면 DMV 등록하고
0: 네.
1: 그렇게 해야 돼요.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크게 나요.
0: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차랑 부딪히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다치겠어요.
1: 네. 그 다치면은 많이 크게 다치니까 좀 그렇게 좀 엄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타는 분들도 스스로 좀 스스로 보호했으면 좋겠고요.
1: 애들이
0: 네.
1: 얼마나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신나고 네. 그냥
1: 그리고 또 포인 A에서 포인 B까지 어디 갈 때 빨리빨리 갈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0: 네.
1: 충분히 이해해요.
0: 맞아요.
1: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모로서
0: 네.
1: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0: 맞습니다. 부모 책임이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제 갓 배우는 애가 5살, 6살짜리 자전거 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부모들 뭐예요? 저 애 자전거 가르칠 때
0: 네.
1: 헬멧 쓰고
0: 아 그럼요.
1: 뭐 손목 보호대,
0: 그렇죠.
1: 엘보 보호대, 무릎 보호대
0: 다 하죠.
1: 긴 바지 다 그러고 태우잖아요.
0: 맞아요.
1: 왜 그래요?
0: 다칠까 봐.
1: 그렇죠.
0: 넘어져서.
1: 5살, 6살짜리도 조그만 자전거 조금 빨리 그렇죠. 가지도 못하는 것도 다칠까봐 그러는데.
0: 맞습니다.
1: 16살, 17살짜리 쌩쌩 달리는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면.
0: 맞아요.
1: 더 위험하잖아요.
0: 도로를 그렇게 달리는데요.
1: 네.
0: 그렇습니다. 18세 만약에 이 아들, 우리 학생들, 부모들이 꼭 하여튼, 뭐 18세를 떠나서 일단 타면은 무조건 다,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 아들 26이거든요.
0: 네.
1: 헬멧 써요.
0: 아, 잘하고 있습니다.
1: 웬만하면 못하게 해요.
0: 아, 그렇죠. 네. 좀 위험하니까. 네. 네
1: 몰래 타더라고요. 맨하탄에 이렇게 시리바이크 많잖아요.
0: 많죠.
1: 몰래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들켰어요, 한 번은.
0: 네. 네.
1: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뭐 말을 해버린 거예요.
0: 스스로 자백을.
1: 근데

0: 헬멧도 없이 타고 다니니까 또 밤에.
1: 네.
0: 그래가지고 많이 혼냈죠.
1: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나이 되면 이 헬멧을 쓴다는 게 좀 쑥스러운 건지 잘 안 쓰더라고요.
0: 머리도 엉망되잖아요. 예쁘게 머리하고 나갔는데.
1: 그렇죠. 다 눌리고.
0: 네.
1: 그래서 그런지. 하지만. 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안전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친구 차를 빌려준 남남의 경우지만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 차 몰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그것도 똑같은 경우죠. 부모 자식 간이래도.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1: 네.
0: 친구는 한 번 빌려 탄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아,
0: 보면서
1: 그렇죠.
0: 한 번 빌려 탔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1: 네.
0: 같이 안 살고 이러니까. 근데 자제분을
1: 네.
0: 보험이 안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같이 사는데
1: 네.
0: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 자제분이 운전면허증 있고 운전할 수 있는 나이고
1: 네.
0: 같이 사는데 왜 보험이 같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보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1: 충분히
0: 가입을 해서
1: 자주 몰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같이 사니까.
0: 네.
1: 그럼 기숙사에 있는 친구는 괜찮아요?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게 얘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게
1: 네.
0: 우리 집에 안 산다.
1: 네.
0: 저기 업스테이트에 뭐 학교 다니는데 그렇죠. 잠깐 놀러 왔다가 나 네. 심부름하러 가다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군요. 아, 이렇게 진짜 보험료가 좀 비싼 거는 아는데 어쨌든 그 좀 가입을 시켜야 되는 운전자는 반드시 좀 집어넣어야 돼.
0: 그렇죠.
1: 네, 네. 나중에 좀 큰일 납니다.
0: 네. 보험이 많이 올라가죠.
1: 네. 많이 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보험 괜찮을까요?
0: 보험 처리는 돼요.
1: 보험 처리돼요?
0: 네, 보험 처리는 되는데.
1: 다행이네요.
0: 네. 네. 보험 처리는 되는데. 좀, 질환 좋은, 유저제 질환 좋은 보험회사는 좀 그런 걸 까다롭게 굽는 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돼요.
1: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엊그제도 제 아는 분이 우버 타고 갔는데 조금 불안했대요.
0: 네.
1: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0: 네.
1: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사고가 날 뻔했다 뭐 이런 상황.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승객이잖아요.
0: 네.
1: 승객.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차 있고요. 자기 차 있고.
0: 네.
1: 이런 경우에 이제 사고 나면 양쪽에서 어떻게 다 되나요?
0: 우버 타는 게 좋아요.
1: 어떤 점에서?
0: 네, 한국 택시, 뭐, 옐로캡 이런 거보다,
1: 네.
0: 우버가 좋아요, 보험이.
1: 보험 때문에. 네,
0: 예를 들어서, 우버를 타고 가다가,
1: 네.
0: 우신숙 씨가, 죄송합니다.
1: 네.
0: 우버차를 쾅 받아버려서 내가 타고 있는데.
1: 네.
0: 예,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버 과실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네, 우진숙 씨가 보험이 2만 5천 불 뿐이 안 늘어났어요.
1: 네.
0: 나는 많이 다쳤는데.
1: 오.
0: 그래서 이제 2만 5천 불 받고,
1: 네.
0: 우버 보험으로 이제 UIM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1: 그렇죠.
0: 어니셜모르에서 언더니셜 모자른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우버는 그게 잘 돼 있어요.
1: 잘 됐군요. 좀 큰 회사라 네. 그런가.
0: 많이 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그게 잘 돼 있어서
1: 네.
0: 우버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택시 타실 거면.
1: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으로 충분히 내 그 상대방 부족한 부분을
0: 메꿀 수 있는 거죠.
1: 메꿀 수가 네. 있군요.
0: 자기 보험 터치 안 해도 되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버가 가해자면요. 우버의 잘못으로 우버가 어떤 차를 받았어요. 네. 내가 승객인데. 네.
0: 그러면은
1: 저는 어떻게 해요?
0: 그 우버 차에 우버 보험이 아니고
1: 네.
0: 우버 운전한 사람이 보험을 따로 들을 보통 뭐 아메리칸 트랜스 이렇게 택시 보험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질이 되게 안 좋아요.
1: 아, 그럼 어떻게 하죠?
0: 네. 질이 되게 안 좋은데 거기로 네. 먼저 이제 클레임에서 보상금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다 받았는데 모자르면 그때는 우버 UIM 쓸 수 있어요.
1: 아, 쓸 수 네. 있어요? 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승객 입장에서는 뭔가, 부당한 일은 없겠네요.
0: 피해보는 게 없죠.
1: 받을 네. 수가 있군요.
0: 그러니까 본인 보험 쓰고 막 이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옐로캡보다 우버가 나아요.
1: 그렇군요.
0: 보험은.
1: 그 우버, 한인분들 중에도 우버 드라이버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 운전자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험 받을 수 있는 거죠. 승객뿐만이 아니라,
0: 운전자는 조금 달라요.
1: 조금 달라요?
0: 네. 운전자는, 이게 조금 법이 좀 복잡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설명드릴까요?
1: 그래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우버 운전자예요.
1: 네.
0: 앱을 틀어놨어요.
1: 네.
0: 손님을 태웠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1: 네.
0: 근데 상대방 가해자가 2만 5천 불 뿐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근데 치료는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다쳤어요.
1: 네.
0: 앱을 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우리가 흔히 아는 노폴트가 아니야. 이유는? 일하다가 사고 나셨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우버 일하다가, 우버를 일을 하다가 사고 나신 거죠.
1: 네.
0: 그러면은, 그때는 블랙홀 펀드라고, 우버 영수증 같은 거 보면은, 라이드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피가 얼마고, 블랙홀 펀드 얼마에 조금씩 받아가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네. 한번 보세요.
1: 몰랐네요.
0: 네. 네. 보면 블랙홀 펀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 네.
0: 돈 조금 빼가거든요.
1: 아, 그 펀드가 있군요.
0: 네. 그걸 이제 모아서,
1: 네.
0: 운전자들 이렇게 사고 나면 치료받게 해주는 거예요.
1: 아.
0: 월커스컴이에요.
1: 아, 월커스컴.
0: 네, 월커스컴 치료를 받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른 거를 메꿀 수 있는 보험을 우버에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안건이에요.
1: 네.
0: 우버 패승자는 무조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무조건.
0: 우버 쓸 수 있는 게 룰상
1: 네.
0: 사고가
1: 네.
0: 뉴욕시에서 나잖아요.
1: 네.
0: 맨하탄, 브루클린, 퀸스,
1: 스테이튼
0: 아일랜드 못 빠졌죠?
1: 네.
0: 브롱스.
1: 브롱스.
0: 몇마다 이래요.
1: 네.
0: 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은
1: 네.
0: 거기서 끝이에요.
1: 그렇군요.
0: 근데 네서, 서펙, 웨스트체스터 네. 이런 데 카운티를 나가서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버 위험 요인이 킥인데요.
1: 그렇게도 좀 다르네요, 많이. 네.
0: 그래요? I don't get it. 그게 룰이 좀 이상한데.
1: 네.
0: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는 거 단정 지면 안 되고요.
1: 그러네요.
0: 사고가 나면 그래서 변호사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이런 경우는 특히나 그러네요.
0: 예외라는 게 꼭 있으니까.
1: 그렇죠.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케이스 케이스마다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에 하나 어떤 사고의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김동석 변호사님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꼭 알아두셨다가 그 현장에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뉴욕에 계시다면 플러싱 163-07 디폴 로드입니다. 스윗 넘버는 101호이고요. 뉴저지 계신 분들은 460 버겐블러바드죠. 스윗 넘버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상담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전화번호 718-225-1660번이고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관한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163-07 디폴로드 있고요. 스윗 넘버는 101호입니다. 뉴저지는 460 버겐블러바드죠. 스윗 넘버는 204호 펠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1866-994-4949번 1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 646-808-737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우버 운전자가 그 지금 앱을 켜고 운행 중이었다라고 하고 상대방은 만약에 아니다, 너는 지금 서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견이 갈리면 그게 중요해요? 네. 운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혹시 중요해요?
2: 상대방한테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사고 난지 안 났는지 안 중요하고요.
1: 네.
2: 본인이 이제 어느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냐 안 받냐는
1: 네.
2: 앱이 켜있나 안 켜있나를 따진다고.
1: 그렇군요.
2: 월커스 커머로 갈지, 노폴트로 갈지.
1: 그렇겠네요.
2: 개인용으로 쓰다가 사고가 난 건지.
1: 백업반드로
2: 그렇죠. 아,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운전자에게는 그게 좀 중요하다.
2: 네. 근데 그 명확해요. 왜냐면 앱을 모든 게 앱으로
1: 네.
2: 되는 거니까.
1: 맞아요.
2: 네, 명확하더라고요.
1: 바로 뭐 그거 딱 보면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고가 난 후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사고 전에 허리가 아팠던 적 있나요? 뭐 예전에 물리치료 받은 적 있나요?
2: 네.
1: 뭐 이런 거 이번에 네. 이 사고 때문에 정말 일 못하냐 뭐 등등 이런 질문 올 때요.
2: 네.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2: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1: 사실대로?
2: 네. 알고 물어볼 때가 거의 다예요.
1: 아 그렇군요. 어휴 무섭군요. 알고
2: 네.
1: 진실을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보는 네. 건가요?
2: 알고 물어볼 때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 때도 그렇고
1: 네.
2: IME라든지
1: 네.
2: 아니면은 EO라고 Examination 우리
1: 네.
2: 쪽에서 이제 청문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2: 그런 할 때는 거의 조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2: 알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1: 아.
2: 중요한 거는 전에 사고 난 적 있어. 다친 적도 있고.
1: 네.
2: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때 그 다친 부분이 똑같이 아팠습니까?
1: 네.
2: 아니 다 났어.
1: 네.
2: 근데 지금 그 아픈 부분이 약해서
1: 네.
2: 약한데
1: 그쵸.
2: 다 났지만 약한데 네. 사고 나서 악화돼가 지금 더 아파.
1: 그렇게.
2: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 사고 난 적 없어. 다친 적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1: 간혹 그런 질문 훅 들어오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데 이전에 허리 다쳤다는 얘기하면 나 불리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혹시.
2: 다 알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1: 여러분, 알고 물어봅니다.
2: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1: 네.
2: 상담할 때 전에 있는 거 다 얘기해달라고.
1: 맞아요.
2: 꼬치꼬치 캐물어요.
1: 네.
2: 왜냐면 어떤 의뢰인은.
1: 네.
2: 우진숙 씨 생각은 그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1: 불리할까봐.
2: 그러니까요. 자기 본인 변호사인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게 어쩔 때는 역효과가 나는 게 상대방을 알고 있고 나는 모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이 협상할 때
1: 네.
2: 팍 던져요.
1: 오.
2: 그때 이제 뭐 미디에이션이나 알비트레이션 판사 앞에서.
1: 당황스럽네요.
2: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안 했잖아요.
1: 네.
2: 그걸 반박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제 순발력으로 이제 그 끝나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아, 맞아. 너가 하는 거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내가 조사한 바로는
1: 네.
2: 그 의사하고도 다 컨펌을 했는데.
1: 네.
2: 깨끗이 나섰었다.
1: 맞아요. 그런 네. 준비가 될 텐데.
2: 그렇죠. 알고 있었으면요.
1: 네.
2: 그러니까, 본인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1: 그렇죠.
2: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1: 제가 의뢰한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다 안 하시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거의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1: 그러니까.
2: 그리고 어쩔 때는.
1: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1: 거.
2: 기억이 안 나는 건 괜찮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당신 옛날에 사고 나가지고 치료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어디 치료받았습니까? 기억 안 나요.
1: 안 날 수도
2: 괜찮아요.
1: 있죠.
2: 충분히 몇십 년 전에 어떻게 기억해요?
1: 그럼요.
2: 거짓말은 안 돼요.
1: 아, 그렇습니다. 역시 어디서나 거짓말은 안 된다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시면은 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는 무조건 다 말씀을 네.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네일샵 뭐 이제 현 캐시로 네.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고 나서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못했어요 일을. 네. 그런데 이제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1099으로 일하고 있다. 네. 이럴 때 일하지 못한 그 기간에 대한 보상 네. 받을 수 있어요?
2: 그 질문은 loss wages라고 네. 보험 처리로 이제 본인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질문인데 네. 캐시로 받고 끝나면은 못해요. 1099는 돼요.
1: 아, 그건 되고요.
2: 텐나인은 네, 돼요. 근데 네. 그렇지만 이제 일 못할, 본인이 텐나인으로 받고 일 못할 동안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하는 거 그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1: 아, 제가 일 못하는 네, 동안?
2: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1: 그렇군요. 네,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2: 네 그렇게는 되는데, 캐시로는 안 돼요.
1: 캐시로는 안 되는군요. 그 입증 못하면 안 되는군요.
2: 그렇지만, 네. 그건 우리 쪽으로 안 되는 거고, 네. 상대방 쪽은 다 돼요.
1: 그래요?
2: 네. 그렇잖아요. 당신 과실 때문에 네. 내 의뢰인이 다쳤어.
1: 그렇죠.
2: 다친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일도 못하고 일주일에 뭐 연차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일을 못했어. 네. 그 입증하기 위해서 고용주한테 편지 받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일 못하는 디스빌리티 노트 있고
1: 네.
2: 수술해가지고 지금 집에 있다는 거 입증돼 있고
1: 그렇죠.
2: 그렇게 다 애로사항 있는 거 당신 보상금에서 다 갚어.
1: 아, 그건 되는군요.
2: 그건 돼요.
1: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 그것도, again, 의뢰인이 얘기 안 하면 몰라요.
1: 그렇죠, 변호사.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면 모르죠.
2: 네.
1: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나는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네.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2: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단정 짓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물어보세요.
1: 네, 맞습니다.
2: 뭐 물어보는데 뭐 돈 들어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내 상식만 너무 믿지 말고 네, 네. 그 꼭 한번 우리 전문가께 변호사님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하나만 더 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1: 네.
2: 지금 여기 낮에 나가서 블랙박스 다르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2: 제가 라디오 상담 꽤 오래 했잖아요.
1: 그럼요.
2: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거 듣고 다르신 분도 많으세요.
1: 네.
2: 5년, 6년, 10년 이렇게 되신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2: 다 고장 났어요. 아, 고장 난 거 확률 되게 높거든요.
1: 너무 오래 쓰면.
2: 네, 그러니까 그거 작동되는지 꼭 체크업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SD카드 네. 또 고장 나요.
1: 그것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용량 큰 거를 바꾸시는 것도 꼭 가끔씩 하시라고.
1: 아, 그렇군요. 네,
2: 지금 김 변호사가 체크업 하랬지?
1: 네.
2: 그거 체크업 한번 하세요. 플레이
1: 맞습니다.
2: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보는 것도.
1: 이거, 무늬만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게 네. 작동에 대한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2: 의뢰인들이, 나 블랙박스 있어요? 가져오면 그렇죠. 작동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 아, 저 황당하네요. 네,
2: 마지막 작동된 게 2년 전인가 이런 그런 거 있어요.
1: 근데 그냥 아니니까. 모르고 다니고.
2: 네.
1: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플레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녹화본을 보시고, 제대로 이게 녹화됐는지 확인하시고.
2: 그렇죠.
1: 그걸 네. 꼭 하시고, 용량 작은 분들은 좀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그럼 네. 좀 큰 걸로.
2: 네. 몇십 불만 쓰시면 돼요.
1: 네.
2: 점심 한번 외식 안 하시고.
1: 네.
2: 요번에 좀 그거 아니에요? 프라임데이인가?
1: 응?
2: 애매한 프라임데이.
1: 이제는 다가오죠.
2: 네. 그거 하면 또 싸대요.
1: 아, 그럼요,
2: 네.
1: 그럼요.
2: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사세요.
1: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 상담 여기까지고요. 김동석 변호사님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뵐게요. 1866-994-4949번으로 언제든지 어려울 때 연락 주십시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은퇴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영실버라 그러잖아요.
4: 영실버.
3: 참 희한해. 은색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실버에다가 그렇죠. 거기다 젊다는 영을 붙이니까.
4: 좀 이상해요. 그죠? 사실은. 예. 조금 나이가 있다는 실버.
3: 예.
4: 네, 실버에 젊다는 영이 붙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예.
4: 이상하기도 하고.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3: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말에 그냥 익숙해지는 것 같긴
4: 맞아요.
3: 한데 이 자리에 상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이신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예. 근데 사실 이 영실버라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쟁 있고 나서 베이비붐이 있던 시절에 많이 태어났던 그분들이 이제 영실버가 된 거죠.
5: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붐 시기가 있었고 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시기로 치자면 한 1955년부터 63년까지 2차 가고 또 68년부터 해가지고 한 73년까지 2차 막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 중에 다 실버 영역에 들어갈 준비도 돼 있고 들어가 있거나 좀 지난 분들도 계신데 그중에서도 60세에서 65세 되신 분들
3: 네.
5: 이분들이 지금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한 400만 정도가 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 실버 얘기했는데 젊은데 실버다 얘기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실버인데 여전히 젊은 거죠.
3: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5: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다. 활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나이듦의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선배 역할까지 해내는 시대의 선배 역할까지 해내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합쳐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젊은 층에 속한 분들을 영실버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영실버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영실버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영실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체력이 있고요. 여전히 사회적인 경력이 몸에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 사실 막내를 대학에 못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삶이 앞으로 남아있는 10월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회에 편입돼 있냐? 은퇴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무지 오래 살아야 돼요. 이 많은 되니까. 것들이 한꺼번에 혼재돼 있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사실상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그룹들 중에 하나가 영실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이게 사실 일을 그만두셔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5: 아니, 돈이 제일 커요.
3: 그러네요. 돈이 제일 커요.
4: 그렇죠.
5: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 문제가 작은 문제이고 오히려 뭐 정신이나 신앙 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4: 경제적인 문제가.
5: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승전 돈일 수 있어요.
4: 아.
5: 그럼 이제 그러면 돈이 있는 또 갖춰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막상 봤더니 막상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마치 여성들에게 빈둥지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는 은퇴 빈둥지가 있는 거죠. 이 여기서 생겨난 우울감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또 막상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환영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하냐? 아프거나 또 죽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참 어렵고 여전히 욕망은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연금은 또 적고 준비하는 건 없는데 그리고 큰아들이 해갔던 그 대출은 여전히 걔가 갚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남은 대출까지 내가 갚아야 되는
4: 깝깝해. 야 진짜 깝깝하네. 진짜
5: 고구마가 이제 가만히 채 널려있는
3: 그러니까
5: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더불어서 나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그룹, 그 그룹이 영실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런 답답한 마음들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참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 60에서 65세 사이에 들어가는
5: 진짜요?
3: 근데, 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일을 관두고 아직 힘은 남아있는데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되게 우울해하더라고요. 우울감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죠.
4: 네, 제가 감정 팍팍 실어서 한번
3: 넣어가지고
4: 읽어드릴게요.
3: 네.
4: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은퇴를 한 평범한 60대입니다. 성실하게 한 직장에서 일해온 저는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아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지만 점점 사람이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몇 군데 동호회도 기웃거려 보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리려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와 집 밖에 모르던 제가 60이 넘어 친구를 사귀려고 하니 마음을 열기도 힘들고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도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교회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 예, 참.
3: 60년 정도 되면은 내 어떤 성이라는 게 이렇게 구축돼 있어서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있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외롭고 이거 어떻게 이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고 싶고
4: 이도 저도 못하는
3: 예, 그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5: 보통 은퇴하시고 허니문이 2년이에요. 그게 이론이에요. 근데 막상 은퇴하신 분들 만나보시면, 만나뵈면, 은퇴한 후에 3개월까지가 허니문이래요. 그 뒤로는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3: 그렇죠.
5: 그리고 낚시를 하러 갔더니 고기마저 외면하더라.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구는 점점 없어지고요. 우리가 중년이 되면서 특징이 모이면 아픈 얘기하면 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건데 그건 여자들 얘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저하게 혼자 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철학책에서만 봤던 단독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플랜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또 교회는 나가고 계시잖아요. 친하지 않을 뿐이지 인사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니까 일단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오래 알고 있는 명언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것처럼 실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 가능성 안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친구의 영역을 굳이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가사 노래 제목 중에 송골매가 불렀던 모두 다 사랑하리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SNS도 발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친구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전화번호부를 좀 뒤지셔서요. 그분들도 비슷한 시점에 퇴직하셨거든요. 그분들도 똑같이 심심해요.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은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어서 대화의 주제도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한 공동체를 여러 개 확보해가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계망을 다시금 살피는 것. 세 번째로는 요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SNS들이 있으니까 SNS의 친구들을 굳이 마다하지 말걸. 그래서 친구 영역을 대폭 확대해 보시면 그리고 친구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얄팍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영역을 넓혀가되 몇 가지 조건을 줘야죠. 돈 빌리는 애는 친구가 아니다. 빌려줄 돈도 없지만. 네. 두 번째로는 친구들 가운데도 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가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더 중요한 건 그 친구 마음에 드는 친구가 내가 돼야 돼요. 그건 확실한 진리인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신다면 뭐 아까 고민 중에 이런 단어가 살짝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놀랐는데 기억하실 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생각하고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면 그 사람은 나랑 친분이 있어. 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친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데 요새는 오랫동안 친하지 않더라도 얄팍하게 친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새로운 켜를 만든다면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오랜 친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공동체 여러 동아리도 좋고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함께해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만한 지속적인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SNS도 활용하시고 그 가운데 내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다시금 친분의 그 동맥을 다시금 활용 모세혈관처럼 다시금 이렇게 펼쳐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있는 이 영역 속에서 내가 그 친구에겐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참 친구를 마련할 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회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은퇴하고도 그것을 자꾸 유지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 할까고 얘기를 했는데 좀 파격이라고 하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좋겠다.
3: 파격.
6: 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 무슨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교회. 또 공항에 라이드가 나오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은퇴한 대사셨어요.
3: 그러니까 사실 맞아. 생각의 전환과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런 맞아.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오늘부터는 인생을 다르게 살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또 다른 맞아. 삶 속에서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5: 이참에 우리 목사님 네. 저기 앞으로 미래 직업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두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3: 네,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편이 명예퇴직을 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전혀 외출이 없고 집에만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4: 그럴 수 있겠다.
3: 읽는 저도 답답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진행 중인 전교인 성경읽기 1독 대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좋다. 딱 그것뿐이요.
4: 어떻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3: 제발 다른 일로도 좀 바깥 출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디 나가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운동 삼으라는 건데 그거를 밤에는 뭘 하는지 방에 틀어박혀 있고 낮에는 잠만 잡니다. 밤에 꼬시락거리니까 이제 낮이 졸린 거예요.
4: 그렇지, 그렇지. 예.
3: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 지켜보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4: 아, 참.
3: 남편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드네요. 남편은 당뇨 고혈압이 있는 저 기저질환이라는 환자라서 운동도 꼭 해야 하는. 읽으면서 이렇게 답답. 이렇게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 같아.
4: 아니, 너무 웃긴데 이거.
3: 너무 답답해가지고.
4: 아니 이거 네. 사춘기 학생 같지 않으세요? 낮밤 바뀌고 집 방에만 있으시고.
3: 말 안 듣고.
4: 그러니까.
7: 말 안 듣고.
3: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어 그런데 자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네. 보통 애들 깨우면 아침잠 되게 많아가지고 깨우면 그렇죠, 힘든 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4: 아, 그러네요.
3: 그런데 다 애들은 나가기라도 하지.
4: 나가지도 않으죠.
3: 나가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4: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7: 제가 요 문제를 풀면 노벨 네. 평화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전국에 은퇴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남성들은 대부분 경험한 일이거나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3: 맞아요.
7: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할 일이 없고요. 부르는 돈도, 사람도 없어요.
6: 돈도 없고.
7: 이게 돈도 없고요.
4: 그렇죠, 그렇죠.
7: 그럼 나가면 또 어디 나가도 물어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고뇌고 욕먹으면서도 변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자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다 선한 의지가 있고 또 기독교인인데다가 말씀 안에서 또 주어진 걸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거든. 또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전에 남편이 했던 일이 어떤 것이든 그거를 바탕으로 혹은 남편의 장점을 바탕으로 아내가 먼저 관련된 봉사를 시작하시는 것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봉사 중에는 중증장애시설,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체장애도 있고 물론 정신장애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머리 감겨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봉사자들도 최근에는 이게 쉽지 않은 상태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상에서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놀랍게 사회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중에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거야말로 갱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봉사의 차원만으로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시설만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연을 주신 아내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가능하시다면 남편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그 남편의 성향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되 먼저 아내가 먼저 움직여서 그 기쁨을 경험하고 옆에서 끊임없이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요. 귀로 듣고 상상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한 번쯤은 남편의 장점, 남편의 주특기로 가서 거기에 가서 봉사하게 해서 그 맛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맛도 본자가 더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활동의 촉매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4: 근데 사실 저는 이 남편분이 약간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 트렌드가 너무 빠른데 지금 내가 나가면 너무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세상 트렌드를 내가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아니 나는 사실 스마트폰도 그냥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고 뭔가 빠른 이 시대의 이 트렌드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냥
3: 혼자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은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 아, 그렇죠.
3: 네, 난 아직 안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 에게도 나는 여기 이 가족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을 못 벌으니까 이렇게 주눅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까 읽으면서 화냈던 거 없었던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남편의 입장에 한번 돼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그치. 하거든요.
4: 그쵸.
3: 사실 이 영실버가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은 스마트폰 하나에도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없으세요? 왜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러면
4: 그렇지 맞아.
3: 나 이것도 못하는 나이가 됐구나라 그래서 주눅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
4: 맞아 맞아. 네.
6: 그래서 지금 유지원 대사님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오더라고. 못 따라가거든.
3: 네.
6: 그럼 뭐 못 따라가는 걸 왜 따라가? 거꾸로 뛰지. 따라가면 진다고. 지니까 주눅 드는 거거든.
3: 네.
6: 나라면 거꾸로 뛸 거야. 반대로.
3: 그러니까
6: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시장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시야가 좁아. 그거 없으면 다 죽은 줄 알고 인생 끝난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는 못 쫓아가. 나이도 그렇고 돈도 없고 저것도 안 돼. 쫓아가려니까 못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거든. 쟤네들이 못하는 거.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 돈 욕심내는 사람들이 못하는 시장을 찾아서
4: 내 길을
6: 내 길을 찾아가면서 신나는 거. 너 이거 못하지.
4: 아,
3: 그래.
6: 너는
4: 좋다.
6: 못하지.
4: 좋다. 너무 좋다.
3: 너 이거 못하지.
4: 맞아 맞아.
7: 분명한 건 요새 저 같은 경우도 익혀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휴대폰이 비싸잖아요. 뭐 잘못 누르면 뭐 망가질까 봐.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태블릿 PC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손이 미끄러워서 되질 않아.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두려움도 생겨나고 이 오작동을 또 많이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눅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저한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어차피 못하는 건 배워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청년들하고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남성들이 제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절대 내비게이션 보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아내한테 욕먹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감각 하나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질문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장님과 사장님의 노하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6: 맞아요.
7: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새 리트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옛날 거 다시 살려가지고 확 꽃피우는 거. 그래가지고 디스코도 막 다시 요새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 뭐냐. 얘네들도 젊은 세대들도 과거에 가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주춤거리는 그 중년과 노년의 삶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때 내 아버지가 낼 수 있는 가장 최고 좋은 용기는 뭐냐면 애들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6: 맞아요.
7: 근데 애들이 치사하고 더럽게 대답을 좀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땡큐. 고맙다 말하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기꺼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서 받았던 그 칭찬의 힘을 질문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성취의 삶이나 속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 중심으로 가고 질문 중심으로 가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켜간다면 때로는 이게 새로운 신문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외면하고 살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조금 늦지만 그러나 내 것도 가지고 함께 물어가며 그렇게 삶을 같이 영위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3: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실번 애기죠.
4: 그럼요.
3: 하나님처럼 오래 사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4: 그럼요. 완전히 애기죠.
3: 완전히 진짜 애기죠. 진짜. 아유, 손톱에 떼도 안 되는 애기지. 예, 네, 근데 너무 걱정근심을 이구지구 가는 게 아닌가. 미래에 맞아요.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걸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영실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아니 조금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크리스천 영실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7: 네네.
4: 결국 힘이 될 때는 사실 신앙에 기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7: 네. 아니 영실버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이 실버예요.
4: 아, 그래요?
7: 우리의 영이.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 들매 그 흰머리가 면류관인 이유는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헛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혜 중에 가장 좋은 지혜는 기다림의 지혜하고 위로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다림의 지혜와 위로의 지혜야말로 세월의 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감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실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은 뭐냐면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영적 케어를 거의 받지 않아요. 영적 케어를.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나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넘어가는 그 시점을 우리가 보통 다니엘 레빈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전환기라고 표현하거든요. 특별히 60에서 65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이냐면 실제 내가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마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 환절기처럼. 근데 이 환절기를 잘 지내면 사실 나머지 시기를 아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면역이 잘 형성이 돼서. 인생의 전환기도 60에서 65세가 그때 이 전환기를 잘 지내면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점검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를 보통은 경제적인 준비, 신체 준비, 관계 준비, 뭐 사회적 준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빼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준비거든요. 노년의 영은 청년의 영과 같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값지고 더 빛나고 그야말로 실버가 되기 위해서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심지어는 전기 통할 때도 은을 쓰잖아요. 그 전도 높은 그 은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 노년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명이죠. 동시에 직업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이 라디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K라디오
1: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99, 단감 파운드당 2불99, 대파 번들당 1불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0: 안전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1: 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네. 잘하면 정말 좋은 친구지만 못하면 한 번만 할게요. 이런 왼수 덩어리가 없어요.
2: 없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근데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맞아. 갈등은 맞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요. 네. 남이 내 편을 들어서 남편 욕을 하면 그것도 싫어요. 이게 어떡하다는 거야.
2: 그러게. 네? 아, 그럴 수 있구나.
1: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2: 자, 예. 오늘도 저희 쪽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 있어요.
1: 예, 예.
2: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고 상담 전문가죠.
1: 예.
2: 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랜선으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목사님 사연 먼저 읽어주세요.
1: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당시 저희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주변 분들이 저와 남편을 계속 이어주려고 하셨고 저희도 서로에 대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 결혼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굳게 믿고 결혼 생활을, 신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저희 두 사람이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연애할 때는 잘 몰랐던 사실들, 그러니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가치관까지 많이 달라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수건을 얼굴 닦는 수건, 발 닦는 수건을 따로 써야 한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지금도 제가 안 보면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는데 나이가 드니 이런 그런 작은 일에 자꾸 짜증만 나네요. 주변 친구들은 남편하고 잘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일단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 불편합니다. 분명 주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딸들이 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진짜 둘만 남는 시간이 올 텐데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2: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1: 사연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사연인 것 같아요. 예. 부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실수하진 않으셨을 텐데
2: 그렇죠.
1: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렵게 뭐 육회 상쾌 통쾌 시원함을 다 갖고 계시는
2: 네.
1: 예 이효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2: 아우 배경이 지금 여기가 그, 교수님 방이신 거죠? 교수님 방 집 댁.
3: 아 여기 가상 대기입니다.
1: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3: 근데 네, 원래 비교이 나오면 아마 진짜 보내실 겁니다.
1: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고 아이는 어떻게 낳고 이런 맞아, 꿈을 맞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네.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이게 답답하기만 해요. 이 결혼 얘기라면 요새는 젊은 친구들은 더 안 할라 그러는 게 이 윗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3: 네.
1: 이거 사실은 뭐 남편이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 폭력이나
2: 그렇지,
1: 뭐 실제로
2: 맞아.
1: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도 아니고
2: 불륜을 한 것도 불륜, 아니고
1: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이거 왜 이 작은 일에 왜 이러는 걸까요?
3: 아 이제 상담 현장에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1: 네.
3: 이렇게는 부부가 같이 상담을 왔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때리냐 어쩌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맞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작은 일에 너무 크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비교 수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불륜을 하냐 폭력을 하냐 도박을 하냐 내가 술을 먹고 와서 너한테 통화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있고요. 비 오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다가 혼자 자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내 마음의 움직임은 경우에 따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폭격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0: 저의 고민입니다.
1: 아, 저의 고민. 아니, 사연 주신 분도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극복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실제 그러기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극복했다고 하시는데 사랑으로 극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간신히 극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극복이 잘 된 거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부부의 노력도 있었을 테지만요. 이제 분명한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이 특별히 부부의 연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부의 행복감이 더 증가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20년 살고 30년 살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더 잘하냐? 안 풀리는 문제는 다음 생에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럼 아 이제 실망을 하는구나. 아 우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 부부가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년 넘게 30년 넘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화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독서함에 살았다는 거고 나름의 해결해가는 기술들을 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서로를 풀어줄 만한 몇몇 남들이 알지 못한 모종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젊었을 때는 사랑을 극복했는데 나이 들면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우린 이미 기술도 있고 화해를 해볼 줄도 알고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 나를 걸고 넘어지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압축됐거나 아니면 갱년기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요소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통 내가 결혼 생활이 그전에도 조금 힘들었지만 아, 요즘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대부분 배우자는 별 변화가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답하고 답답한 수준도 동일합니다. 되겠네요.
1: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2: 뭐요?
1: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사시나요? 기술로 사시나요?
0: 남의 일을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2: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전문가를 한 분 모셨으니까 그 전문가 얘기도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다른 전문가 한 분 모셨어요.
2: 모셨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1: 네,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3: 사랑의 애틋한 감정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고 기술로 산다고도 얘기해요. 넌 기술로 살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배울 수 있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고 마치 동지처럼 서로 오랜 시간 같이 온 헤쳐나온 사람처럼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기술자신데요?
0: 아니 어느 분이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건가요?
1: 아니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0: 네. 너무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거는 제가 압니다.
2: 아 근데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고 기술로 사신대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네. 건가요?
0: 아 당연히 필요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사실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좀 풀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해주면 진짜 기분이 나서 오, 진짜 맛있어 하고 그 밥을 더 잘 먹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람의 입맛을 움직이고 이 사람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2: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는 심하게 남편을 미워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닭골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0대 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갔는데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리고 싶어요.
1: 아 정말요?
2: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갔는데 꼴뱅이 싫고 열고 들어오는데도 꼴뱅이 싫고 그런 경우가 여자들이 있거든요. 혹시
1: 이게 누구나 다 겪어요?
2: 누구나 겪는 거 아닌가요?
1: 걱정돼서.
0: 대부분의 아내들은 상담 현장에 오시는 아내들은 대부분 이런 시기를 대부분 겪는 것 같고요.
1: 그렇구나.
0: 상담 현장에 오지 않고 저랑 같이 수다를 떠는 동료 아줌마들도 다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대개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보면 되게 갱년기, 흔히 말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변화와 몸의 변화와 일상의 무기력함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시기가 되게 이런 감정적인 변화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게 먼저냐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변화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뭐냐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한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해.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감정을 좀 갖고 싶어라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2: 결혼할까요?
0: 아, 결혼을 하시기 바라면 천명을 받으시고요. 결혼이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우리가 이건 별거라고 하는 거고요. 네. 결혼의 전제는 감정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여러 개인적 소망들도 그렇고 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한 번쯤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부간에 합의가 된 경우 한시적으로 떨어져 산다면 이런 합의된 한시적인 결과는 우리가 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요?
0: 저희가 3개월 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갱년기도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보니까 바깥 일이 뭔가 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밖을 못 나가는 게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니 사실은 민감성이 아주 폭발 시기를 맞은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본인은 대환장식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감정은 주체할 수 없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지금 가장 만만한 대상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성격이 전반적으로 약간 둥글둥글한 스타일인 것 같고 보니까 적당히 아내 안 볼 때는 이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약간씩 시도를 해보는 눈치는 조금 있는 분 같거든요. 그러니 가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지나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감정을 막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는 걸 보면 아내도 참으로 지혜롭다. 그리고 남편도 적당히 눈치가 있는 걸 보니 이 집은 해결의 준비가 분명히 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요? 외부적인
2: 키워드.
1: 뭐, 네,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신데
2: 나 하나 있어. 눈에 안 띈다. 아, 네.
1: 눈에 안 띈다. 아.
2: 눈에 안 띈다.
0: 띄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시기에 더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때에는 사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고요. 남편이랑 살짝 살았던 것 뿐이거든요.
2: 네.
0: 어쩌면 나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기가 감정이 거의 극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고 이거는 몸의 변화도 같이 오는데 이 시기는 사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먼저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누구나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온화해 보이지만 학생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질이 올라올 때는 최소 내 감정을 중심으로 나를 달랠 만한 중요한 대안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밀어주지 않고 지금은 남편도 나를 보여줄 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왜냐 첫째 한 가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첫 번째 성질이 날 때마다 우리가 보통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알면서도 일을 안 풀고 그 뒤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약간 화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동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짜증이 올라오는 싶을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될 만한 장소를 일단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상할 땐 그 장소로 가. 속상할 땐 그 장소로 가.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장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안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사연자는 실제 약간의 해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더니 마스크 두 개 없이도 쏘다니신대요.
2: 네.
0: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마스크 두 개 없으신 거 보니까 약간 건강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깔끔 또 민감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쏘다닌다는 건 뭐냐면 산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되게 짜증이나 분노, 나도 모르고 올라오는 신경질이 감정적인 분쇄를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감정을 밖으로 배설하니까 특정한 개인에게 한꺼번에 쏟아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폭풍우는 일단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책과 같은 혹은 동네 한 바퀴와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세 번째,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다들 이 남편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똑같이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만 내 문제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중년 성차대지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년 성차대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우리 일기 쓰듯 한번 제목 정해보고 그다음에 그날에 내 올라온 감정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내가 올라온 감정이 상인지 중인지 하는지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이렇게 성질내거나 내 감정이 올라왔던 감정의 적정성 이 감정이 적절했나도 상중하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 그날 사건을 한번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약간 성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아 내가 그러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도 한번 적어보시는 것 이걸 중년 성찰 노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상담에서 특별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대부분 권하고 있고 놀라울 정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남편에게도 고칠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얘기했더니 앞에서는 조금 조심하는데 숨어서는 고르도록 하잖아요. 발딱고 얼굴 닦기는 쉽지 않거든요.
1: 얼굴 닦고 발딱고 세워도
0: 기특한 건 얼굴 발딱고 얼굴 닦은 다음에 그걸로 아내 얼굴 닦지 않는 건 정말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중요한 거는 남편에게도 여러 가지를 요청하면 남편도 아무리 눈치를 보더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을 특정하게 작정을 하고 고치려면 두 가지를 넘어가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몰라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오래 적어도 6개월 동안만은 요거를 좀 지켜줘 하고 기한을 정하고 두 가지만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한 안에 두 가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두 가지를 고친다 그러면 지금 50대시니까 100세까지 산다 100세 시대 생각해 보시면 한 해에 두 가지만 고쳐도 100세 인생 기준이면 100가지 고칠 수 있거든요. 100가지 고치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사주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 굉장히 큰 위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위로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동반된 활동과 같이 이런 정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감정 대안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남편이 이러니저러니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구체화된 변화 요소를 요청하고 이거를 기한을 정해서 요청한다면 남편도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요청을 수행하면서 아내에게 감정적인 도움도 되고 아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내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면 힘이 좀 날 것 같은데요.
0: 자, 우리 사회자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인 건 저도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감정을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깔끔한 성격이 남편을 지금까지 많이 변화시켰을 거고요. 남편은 앞으로도 살살 좀 눈치를 보겠지만 계속 변화해 날 거고 중요한 건 저의 갱년기나 우리 사회자님의 갱년기나 일단 지나갈 거고요. 지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저하고 점심 한 개 해볼게요. 브런치 같이 한번 만나요.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브런치 할 때 저도 낄게요.
0: 감사합니다.

0: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후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0: メガヘアで。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 특별 공개 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률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회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 703-585-0314, 703-585-0312 박준영 민주평통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1492년 10월 12일 세 돛단배가 대서양의 포마를 가르고 카리브의 작은 섬에 닻을 내렸죠. 대항해 시작의 서막이자 문명과 문명이 충돌한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유, 거창하네.
1: 그러니까요. 어. 1492년 하면은 저희가 그 콜럼버스가 네. 미국에 온 날로 저희가 알고
0: 그렇죠.
1: 온 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딱 100년 뒤인 1592년 네? 일본이 아, 한국에 또 돛을 내렸죠. 임진왜란.
1: 이런. 아니 갑자기 저는 이제 노미케니 네. 여러분 하면서 막 하려다가 갑자기 네. 그냥 김이 팍 새버렸어요.
0: 임진왜란 때문에.
1: 네.
0: 하여튼 이런 이분들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1: 에잇.
0: 네.
1: 저.
0: 지난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위대한 일이죠. 연방 공휴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메리카들에게 본래 주인을 가리는 원래 원주민이 네. 저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은 인디언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오늘은 원주민의 날.
1: 맞아요.
0: 네, 성훈이의 날입니다.
1: 콜럼버스 데이 날이자 원주민의 날입니다.
0: 네, 저? 저의 날이에요.
1: 네.

0: 자,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발음에 큰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에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흥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내게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게임을 스마트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요.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 혹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셔서 KCS에서 간 건강팀이 여러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6: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9: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ション。レアネドゥイタ。아따시바한시의음악다와가족여러분들그냥귀가번쩍대에목욕해주셔시간이그냥돌아와버렸어요임자오늘퀴즈준비단디않는가
1: 아이고이영감탱이와이가노내가늦고어뉴욕에서잔뼈가굵은이성녀사아이가
0: 어제는어떤그박첨지아니요
1: 마치름자글자글한얼굴로그냥폼잡지말고그냥펀뜩문제나내봐라
0: 승질도참으로급해요잉아오늘퀴즈제목이뭐냐바로내안에느있다느있다
1: 아유어서또주사들어갔고
0: 노래시곡에또다른기가막힌노래한곡이아따숨어있다그말이요
1: 아니노래속에노래가숨어있다고아따영감탱이야뭐그게뭐트로이목마가
0: 아따왜유식한거
1: 노래속에노래가어찌숨어있단말이가
0: 아마자그런게잘들어보는게지방부터팝송을그냥시곡을연달아응메달려로
1: 메달려로
0: 들려줄것인데그시곡의제목에서단어를한단어씩똑똑떼어갖고합쳐보면1980년대대한민국아주레전드명곡제목이뜩하니튀어나온다이말이지
1: 아호라그러니까세곡의제목에서한곡에서한개씩한단어씩조합을해갖고
0: 아그러지
1: 버무려갖고
0: 그러지
1: 80년대한국가요제목을맞추는기네그럼뭐첫번째노래는뭐고
0: 바로첫번째곡은바로이곡이요

0: 소년 시절에 억시로 좋아했던 노래 아이가. 이거 막 엄청실이 유명한 영화 그 무시겠고 그 영화 무시겠고 그 영화
1: 왜 본인 대사를 나한테 강요를요?
0: 무슨 영화냐고.
1: 거기 대사에 딱 되어 있구먼.
0: 아이고 내일을 향해 쏴버린 그 영화에서
1: 그러제,
0: 나옵니다.
1: 그러제.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말이요, 아직도 한겨울에도 수영복을 입고 나댕기면서 공연을 하는 그 마돈나. 예? 마돈나 말이요.
0: 아, 우리 언니.
1: 언니요?
0: 언니지.
1: 동상이제 지금. 정신이 지금 캐릭터에 확실하게 지금 몰입이 안 돼 있구먼.
0: 맞아 맞아. 내 동생이
1: 나이가 몇 살인지. 아, 동생이요.
0: 착각했구만.
1: 이거 70대밖에 안 돼. 새파란 새파랗게 젊은다니까.
0: 한참 동생이지.
1: 한참 동생이지. 바로 이런 거요.

0: 아주 아이고 그냥 목소리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그러면 세 번째 곡은 시 번째 곡은 뭔 곡이고?
1: 시 번째 곡은 요 곡이요.

0: 제목 구간이야. 밴드는 아바요.
1: 아야, 이거 다 꼬부란 것이라서 그냥 내 맞출 수가 없겠네.
0: 이 시곡의 제목에서 한 단어씩 시계를 머릿속에서 잘 조합을 해 부르면 80년대 한국 노래, 유명한 노래가 나와 봅니다. 자꾸 이 전라도 사투리를 하다 보면 금방 돌아왔다. 이게 문제다.
1: 나는 자꾸 과묵해진다.
0: 그러면 우리 마단나 동생의 노래를 듣고 돌아와 부르겠어요.
1: 라이크와

0: 저한테 힌트를 안 준다고.
1: 오브랑 노래만 그냥 연장 틀어놓고 그냥 힌트를 안 줘. 퀴즈를 그냥 맞추고 싶어도 줄 수가 터져, 없어 그냥.
0: 속이 터져버려.
1: 아이고 그냥 난리 났어 난리 났어.
0: 아따 거시기 나가두고요. 자상하기로는 뉴욕 뉴저지에서 완전 최고를 먹어보는 성훈인디. 인자 노래 제목 그리고 힌트를 알려드려보려요.
1: 빨리 달랑게
0: 알려드려보려요. 오늘의 퀴즈는 노래 시곡의 제목을 조합해서 80년대의 유명한 가요 제목을 맞춰보는 그런 퀴즈가 되겠어요. 사투리가 자꾸 어디로 가는지 이게 충청도인지 이북인지 아니더래요. 이게 강원도인지 알게요.
1: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제목을 시곡. 잘 생각해보고 그 제목들 세 가지를 잘 그냥 이렇게 저렇게 믹스를 해갖고 그래야지. 노래 제목을 맞춰보시오.
0: 첫 곡이에요.

0: 이 노래 제목은 B.J. 토마스가 부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1: 이것을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바로 이 가수의 이름도 힌트가 되거니와 노래도 힌트가 됩니다. 이것을 무슨 날씨에 주로 들으시는가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따 이것이 그냥 입방적으로 거의 정답을 알려드려버린 것 같은데 나는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따 끌쩍지근하구만. 자, 요 제목에서 단어를 하나 솔랑 갖고 오시고 두 번째 노래예요. 노래 제목.
0: 이 노래는 마돈나 동상의 Like a Virgin.
1: 처음인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되겠어요. 굉장히 사투리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0: 아, 이거 아무리 안 되겠는데요? 아이, 사투리 이거 힘든데요? 지는요, 그냥요, 충청도로 갈래요.
1: 아, 충청도? 네,
0: 충청도만이 제가 이 대본 없이도 이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것이요.
1: 어릴 적에 살았다면서 잘 못 하는.
0: 4살까지 살았어요.
1: 4살까지. 그렇죠. 그때 뭐 말이 필요해요? 그냥 두드려봤다가 끝나는 세월이지.
0: 아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노래 들려줘봐요.
1: 세 번째 곡은 이 곡이에요.

0: 우리 한시의 음악다방의 시그널 음악을 완전히 책임져불고 있는 아바의
1: 땡큐 포 더 뮤직이라요.
0: 음악아 고마워. 요런 노래가 되겠지요. 아바의 땡큐 포 더 뮤직이요. 여기요. 요게 제목 구간이요. 요 시곡의 제목을 잘 붙여서 연결하면 80년대 한국 노래가 나와보러요. 자, 우리는 아바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고요. 정답으로 돌아올게요. 광고 끝날 때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한시에 음악다방 함께하고 가세요.

0: 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정보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 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저희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은 후코이단만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답게 파우더, 캡슐, 드링크 타입의 후코이단 제품군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취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희소성이 매우 강한 가곰의 콤보 후코이단 등 세 가지 후코이단만으로 구성된 일본 내 특허를 획득한 리미티드 에디션 후코이단을 선보이며 보다 강력한 면역력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0: 자사 제품으로 실시한 다양한 면역 관련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코이단 제품에 JHFA 자파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파는 일본 내 건강 유지 증진 및 지식 보급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공익재단 법인기관으로 건강 및 영양식품을 선별평가해 인증마크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JHFA 자파마크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출처와 그 분자량, 분자 구조에 더불어 제조 공장까지 여러 체크 항목 등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인증받을 수 있는 안심, 안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후코이단 제품들 중 유일하게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제품만이 소개해드린 자파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계 최초 후코이단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으로 성장시켜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여러분들의 건강한 미래가 저희의 소망입니다. 866-566-9원9원 의학박사가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동반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나는 잘했지.
1: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 대 NYCFC,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십시오. 30% 할인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기 원하시거나 단체 문의를 하실 분들은요, 908-461-11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08-461-1178.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2: 6년을 기다렸다.
3: 쏠 수 있어.
1: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야.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요한, 노재원, 조우진 배우가 주연을 하고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0: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이 편이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마지막 타짜가 되겠습니다.
1: 강원도의 인제, 정선, 홍천 세 개군 특판전이 동포들의 마음의 고향 한양마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천의 사대부 김치를 포함해 콩두부, 정선의 대표 명이김, 들기름과 참기름, 인제군의 황태 및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쓸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뉴 택시?

0: 자,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노래 세 곡, 저희가 또 음악 대방이다 보니까 음악으로 네. 여러분 매주 목요일 즐겁게 또 좋은 노래 듣고 퀴즈도 맞히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세 곡, 뭐, 내일 향해 써라. 나왔었던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네, 또 비 오는 날에 또 저희 음악다방에서 가끔씩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는 노래기도 하고요.
1: 네,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단어는 비였죠.
0: 비였습니다. 비. 네. 비. 그리고 두 번째 노래 80년대 81년도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나왔었던 맞아 83년인가요? 네. 네. 나던 나의
1: Like a Virgin.
0: 여기서는
1: Like를 뺐었어야 됐죠.
0: 처음처럼 제목이 그러니까
1: 처럼을 뺐어야 돼요. 처럼.
0: 그러면 앞에 벌써 거의 나왔죠. 그렇죠. 비처럼 야, 세 번째 노래
1: 들어도 대충 나오죠.
0: 네, 저희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아바의
1: Thank you for the music.
0: 뮤직. 여기서는 고마움 말이 안 맞잖아요. 비처럼 고마움, 비처럼 당신, 비처럼 for, 비처럼 위하여, 비처럼 더, 비처럼 너 안 되잖아요. 비처럼 음악. 아, 이건 뭐가 있네요. 바로 오늘의 정답은
1: 비처럼
0: 음악처럼이었습니다. 아, 한 두세 분 정도가 지금 라디오를 끄시는 분들이 좀 어려웠나요?
1: 네.
0: 저 한시의 음악다방은 조금 퀴즈가 쉽진 않아요.
1: 맞아요.
0: 쉽진 않아요.
1: 오늘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조금 더 어려웠나요?
1: 네. 네.
0: 다음 주에 조금 더 쉬운 퀴즈로 또 준비해서 재미난 음악 퀴즈로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또 예뻐뿐님은 직접 또 포스터까지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1: 네,
0: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비처럼 음악처럼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답 맞추신 분 중에 한 분을
1: 추첨을 네, 해서
0: 주소와 영문 성함과 추소 남겨달라고 저희가 밑에다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음악 퀴즈. 내 안에 너 있다. 요거는 오늘 고 김현식 씨의 1986년도 명곡 빛처럼 음악처럼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프닝에서 약속드린 기적의 뇌, 우리의 뇌를 치매를 예방하고 그 뇌에 쌓이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청소 마사지를 통해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께 준비해 드릴게요. 분들 또 혹은 일터에 계신 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딱 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1: 여러분 지금 이제 퀴즈 맞히시려고 머리 쓰셨으니까 쓰레기가 쌓였을 거예요. 그 쓰레기를 싹 제거를 해보자고요.
0: 청취자분들 쓰레기란 얘기예요?
1: 머리 쓰면 쓰레기가 쌓인다면서요. 쓰레기 저희가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프닝을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논문이 하나 나와서 세계적으로 큰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논문인데 이 머리 안에 쌓이는 우리가 뇌를 쓰고 생각을 하면 쌓이게 되는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이는데 얼굴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위들이 있어서 거기만 쉽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치매도 예방하고 이 쓰레기를 완전히 청소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논문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1: 네. 그 노폐물 쓰레기통을 네. 비워주는 거죠. 네.
0: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서 싹 지워버리는 네. 네.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1: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네.
0: 자, 딱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1: 네.
0: 역시 생각했던 대로
1: 네.
0: 양 눈썹의 정중앙, 여기를 인당혈이라고 한대요.
1: 눈썹의 정중앙. 네. 네.
0: 여러분 손가락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손가락으로 보통 이제 검지 손가락이 쉽죠. 요거를 눈썹 사이를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10초간 돌려주세요.
1: 아, 그러니까 이 양쪽에 눈썹이 있잖아요. 네. 눈썹의 가운데 부분이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눈썹이 붙어 계신 분들은 그 사이에 대충 이제 하세요. 양쪽 눈썹에 붙어
1: 그러니까
0: 계신
1: 분들. 미간이 아니라 눈썹의 정중앙입니다.
0: 네, 양쪽 눈썹의 정중앙.
1: 네.
0: 여기를 이렇게 10초간 둥글둥글 해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관자놀이입니다. 네, 역시 관자놀인데 여기를 태양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네. 손가락으로 하시면 안 되고
1: 네.
0: 어떻게 하시냐면 요 가운데 손가락 있죠?
1: 네. 네
0: 가운데 손가락 똑 튀어나온 데.
1: 아, 일단
0: 여기를
1: 주먹을 쥐고.
0: 주먹을 쥐고.
1: 주먹을 네. 쥐고.
0: 관자놀이를 네. 부드럽게 지압하면서 뒤쪽으로 쓸어 넘겨주시는 거예요.
1: 아,
0: 뒤쪽으로.
1: 네.
0: 요거를.
1: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0: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하셔도 되고,
1: 네.
0: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미셔도 되고요.
1: 아,
0: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시원하네요.
1: 아, 뭔가 좀 시원하네요.
0: 시원하네요.
1: 아니, 아까 눈도 굉장히 시원했어요.
0: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귀로 갑니다.
1: 네.
0: 귀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예풍혈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뼈가 있을 거예요. 귀 뒤에.
1: 네. 귀 뒤쪽에 툭 이렇게 뼈가 톡 튀어나와 있네요.
0: 있어요. 여기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은 바로 지금 라디오 끄고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거예요. 뼈가. 고기를 예풍혈이라고 하는데
1: 네.
0: 여기를 쇄골 안쪽으로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쓸어 내려주세요.
1: 아, 이 뼈 아래 오목한 곳으로 네. 이렇게 내리면 되는군요.
0: 네. 저는 지금 검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1: 이 귀 뒤에 그 툭 튀어나온 뼈 밑에
0: 밑에서부터 목 밑으로 쇄골 쪽으로 쓸어 내려주세요.
1: 네, 아 이렇게
0: 시원하네요.
1: 노폐물을 밑으로 이렇게 버리는 거군요.
0: 네. 여기가 바로 그 림프 터미널의 하수구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래요.
1: 이게. 네, 그러니까 눈썹 정중앙,
0: 네,
1: 그리고 관자놀이,
0: 관자놀이는 주먹으로,
1: 네, 네
0: 하시고.
1: 그리고 귀 뒤에 네. 튀어나온 데부터 쇄골까지 네. 쭉쭉 이렇게 내리는
0: 여기를
1: 동작을
0: 1분 정도만 하셔도 아침에, 네. 저녁으로 1분 정도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하셔도 이 뇌 치매 예방에 참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1: 네. 아침 저녁으로 네. 세수한 다음에 혹은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사지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건강과 웃음과 즐거움과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하루의 중심 한시의 음악다방.
1: 오늘은 이제 뇌 쓰느라 머리 쓰고
0: 맞아요.
1: 또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그 에너지에 쌓인 그 노폐물 잘 없애고 좋습니다. 네.
0: 자, 다 같이 둘, 셋, 넷. 남자분들만 불러주세요.
1: 비가 내리고.
0: 비가 내리고.
2: 비가 내리고.
0: 네, 내일에, 오늘도 캐나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1: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불,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99불, 햇 고구마 파운드당 2.49불,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3.99불,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99불,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미래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 주말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에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K-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있었는지 미처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주말 내내 바쁘게 보내느라 축제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날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 계절 덕분에 뉴욕과 뉴저지 곳곳이 축제처럼 느껴지고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거리, 선선한 바람,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곳마다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 누군가는 퍼레이드 현장에서 함께했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했을 테고 또 누군가는 평소처럼 조용히 주말을 보냈겠지만요. 어떤 모습으로 주말을 보냈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활력 충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후에 비타민 한 알 톡 하고 넣어드리는 시간, 뉴욕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김전이 2시의 비타민과 함께 좋은 음악, 기분 좋은 수다로 함께 하실게요. 오늘 날씨가 하늘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네요.

축제 32가가 코리아타운 그 축제가 지역 특성상 일단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한국 분들의 축제이긴 하지만 또 그날의 한국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맨하탄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속에서는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했고 또 우리의 음악과 음식 그리고 한복까지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까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바로 또 한국의 문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게 조금 아쉽다 싶을 만큼 그날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 현장에 또 우리 AM160 K-Radio도 여러분과 함께 또 라플 추첨도 진행하고 함께 했는데요. 또 당첨되신 분들의 기쁜 표정도 기억에 남지만요. 또 아주 크고 또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어도 또 누군가 당첨이 되면 또 함께 박수 쳐주시고 또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하면서 활짝 웃어주던 그 마음들, 그 밝은 표정들 그리고 그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정말 풍성한 가을의 계절과 그날의 눈부셨던 가을날과 참 잘 버무려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다 끝난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날의 좋은 에너지를 마음 한쪽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 5일장은 안 되더라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장, 이렇게 크게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분 좋은 장이 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선물은 이런 크기보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느냐가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도 올 가을 우리에게 남겨진 좋은 추억 하나로 오래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님께서 그날 행사에 오신 거예요? 하셨어요. 그날 계셨었나 봐요. 네, 저희 직원들이 있었답니다. 정말 반가운 만남들도 있었잖아요. 저희 청신아님들 얼굴은 모르지만 늘 생방송 카톡창으로 이렇게 사연을 주고받고 신청곡으로 인사를 나눴던 우리 청취자님께서 쑥스럽게 아주 조금 아니에요 하시다가 아이디를 딱 말하는 순간 너무 낯이 익은 거죠. 너무 반가운 그런 만남들 너무 좋았습니다. 라플 추첨은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아무튼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한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면서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 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이제 너무 늘 익숙하실 것 같아요.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하다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껌뻑껌뻑하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저희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하얗게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각 프로그램에 있는 퀴즈의 정답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진행하고 있는 K-Radio의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3: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3: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3: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4: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0: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하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요즘 10월이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가을 축제도 한창이고 또 이맘때쯤에 전세가 기다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일까요? 바로 노벨상 발표 시즌인데요. 근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꽤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에요. 오이? 아니 잠깐만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고요. 정말입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리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정을 높이 평가해서 국내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요.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것과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올해 노벨 평화상에는 개인과 단체를 합쳐 무려 287명과 단체가 추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의 이름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와, 대단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평화적인 민주주의 수호가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학 쪽에서도 황소겸 작가나 고은 시인 같은 한국 문학의 거장들이 또 올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식 후보 명단 공개가 된 건 아니고요. 노벨상 후보 명단은 원래 공개되지 않거든요. 과학 쪽에서도 우리 연구진들이 그 태양 전지나 유전자 편집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은 참 묘합니다. 축제도 있고요. 노벨상도 있고 대한민국 이름도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당장 노벨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우리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꽤 자주 불리는 나라잖아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특히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라니까 야, 이거 진짜 만약에 받게 되면요. 대리 수령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국민 한 명씩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기대는 기대대로. 아무튼 10월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지 같이 기다려보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버블디아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나라.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별별 뉴스 팩트체크 앵커 김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개막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모여 16일 동안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마지막 날 한일전에서 나온 결과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자 축구 결승전. 개최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반드시 잡고 싶었던 경기였을 텐데요. 특히 한일전 아니겠습니까? 다위바위보를 해도 지기 싫은 상대인데 하물며 아시안게임 결승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16분 엄지성의 결승골이 터졌고 한국 남자 축구는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황당한 장면은 경기 이후에 나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 옆의 일본 국기와 중국 국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가운데 태극기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선수들도 고개를 돌려 계양대를 바라봅니다. 애국가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태극기는 끝내 정상적인 정상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장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고의적인 게 양 지연 아니냐는 의안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비타민 팩트체크에서는 이 의혹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첫 번째, 태극기가

절대 올라가지 않은 거는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10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축구 결승 시상식에서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태극기는 계양대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이 부분은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일본이 일부러 안 올린 것일까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고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양 담당자의 움직임을 두고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사실은 구분해야겠죠. 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계약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태극기 계양에 문제가 있었다. 조직위원회가 사과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의였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계 고장이었던 걸까요? 이건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계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그것이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본이 일부러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기계 고장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인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이 유독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단을 둘러싼 크고 작은 운영 문제가 앞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는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연주된 일이 있었고요. 선수단 수송 과정에서도 여러 운영 문제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선수단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태극기 계양 문제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건 단순한 실수 하나로 볼 수 있는 일이냐 는 의문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이겼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도 사실. 조직위원회는 사과를 한 것도 사실. 그러나 일본이 일부러 태극기를 올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황당한 태극기 계양 사고가 발생했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 태극기가 안 올라갔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겠죠. 특히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위바위보에서도 즐기 싫은 한일전, 축구에서는 한국이 이겼는데 시상식에서는 뜻밖의 태극기 계양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 역시 웃고 넘길 일인지 단순한 운영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의였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비타민 별별 뉴스 팩트체크 김지연이었습니다.

0: 시작부터 마음 쓰이는 일도 많았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에 힘드십니까?
3: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2: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5: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0: 에지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지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태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지금 3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 사실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는요, 908-461-1178, 908-461-1178번입니다. 강원도 인제, 정선, 홍천, 세계군 특판전이 동포들의 마음의 고향 한양마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천의 사대부김치를 포함해 콩두부, 정선의 대표 명이김, 들기름과 참기름, 인제군의 황태 및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날씨가 참 좋죠. 이번 한 주 날씨가 예술일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공기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도 천천히 즐겨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뭇잎도 하루하루 색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단풍처럼 예쁘게 물들어가는 한 주가 될 것만 같습니다. 유난히 상쾌한 월요일, 이번 한 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좋은 것 하나씩 챙겨가면서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 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라디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6: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5: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6: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5: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6: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5: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7: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10: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0: 국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제가 김상수 씨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동안이시고
1: 너무 젊으셔.
0: 네, 너무 미남이시고. 그런데 김남수 씨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갖고 오셨다고.
1: 선물을? 네, 우리가 아까, 드리는 게 아니고?
0: 네, 들었어요. 제작진한테. 네. 무엇일까요?
2: 저희 집에 저는 붕어빵 아저씨잖아요. 네. 익산의 붕어빵 아저씨. 그래서 붕어빵을 가져왔습니다.
0: 와, 그 쿠키 붕어빵인가요?
2: 네네.
0: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1: 제일 좋아하셔.
0: 와.
1: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네. 한번 와, 풀어볼까요?
0: 네. 붕어빵이 익산에서부터 왔습니다.
1: 네. 네. 예쁘게 생겼을까요? 맛있게 네. 생겼을까요?
0: 짜잔. 네. 와.
1: 귀엽게 생겼네요.
0: 붕어가 너무 특이하네요. 잘생겼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냄새가 나요.
0: 네.
1: 먹고 싶네요.
0: 저희 다 같이.
2: 그 냄새가요.
1: 네. 달라.
2: 진짜 하나 사가지고 가면 다시 와서 하나 사가지고 저만큼 가잖아요. 20, 30m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시 와서 대여섯 개 이렇게 사가고 그랬었거든요.
1: 네. 그 음식을 잘 만드나 봐요. 그 이렇게 요리 개발하는 게.
2: 저희 손님들이 네. 붕어빵이 귀엽다 그래요.
1: 귀엽네요.
2: 네, 귀엽다
1: 네.
2: 그러면은 네. 주인 닮아가지고 주인 닮아서 빵이 귀여운 거예요.
1: 아담해, 아담해. 네.
0: 너무 잘생겼는데요, 붕어들이. 네. 제가 김남수 씨 훌륭한 분인 건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 원을 기부하고 계세요. 네. 2015년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고 우와. 또 2024년 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도 받으셨잖아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좋은 일인지 뭐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 같은 것도 챙겨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겸손한 말씀 네. 해주시네요. 나를 위한 저금을 하루 만 원씩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남을 위한 기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이 기부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2: 제일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상당히 베푸는 걸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네.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님의 그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0: 어머니가 어떻게 베푸셨었나요?
2: 어머님이 이제 옛날에 이게 보따리 장사, 깡구리 같은 거 이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1: 깡 뭘?
2: 깡구리라고 이거.
1: 강주리.
2: 네, 강주리라는 건가요?
0: 강주리군요. 네. 네,
2: 그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0: 네.
2: 근데 이제 또 타 동네에서 이제 멀리에서 이제 저희 마을에 오시면은 저희 집에 와서 그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고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 날 가시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베푸는 네. 걸 어머님이.
0: 낙은 애들을 재워주시고 네네. 그러셨군요.
2: 네네.
0: 그래서 이 남수 씨의 이 철학 기부하는 실천하는 이 마음이 어머니한테서부터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2: 네네. 어머니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베푸는 걸 이렇게 보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게 자랐던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20대부터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실천은. 많은 사람들 좌우지간 많이 좀 도와주는 걸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부모가 네.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왕대와 때 왕대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바른 성정과 행동이 지금과 같은 훌륭한 남수 씨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어머니께서 보따리 장수를 하실 만큼 선생님 남수 씨 유년 시절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죠?
2: 네, 생활이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네. 상당히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퇴하고 서울로 아버님하고 같이 어머니는 미리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식모 식모 생활 이렇게 하셨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좀 어머니보다 뒤늦게 이렇게 김제 고 고향이기 때문에 김제에서 완행열차 타고 8시간인가 타고 용산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그 용산역에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이렇게 먹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친인척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 그 꼬마둥이 생활 그렇게 하면서
1: 선생님이
0: 그러면은 네네. 서울에 올라와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살았던 건가요?
2: 뿔뿔이 이렇게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어머님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살게 됐던 것이죠.
1: 네. 그러니까 서울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네, 가족으로 가셨고
2: 오셨고
1: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남수 씨가 올라가셨고
2: 네네.
1: 올라가셔가지고 그 뭐랄까요 한 집에 산 게 아니라 네. 각자 따로 산 거였어요.
2: 네, 각자
1: 왜요?
2: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1: 어머니 집 그때도 가정 생활을 네. 하고
2: 네네.
1: 그다음에 남수 씨는 또 공장 생활을 하고,
2: 네, 하고
1: 아버지는?
2: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공사판 서울의 공사판 그런 데서
1: 네,
2: 그렇게 하시면서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러면 형제는 없으셨나요?
2: 형제가 형님 한 분 계셨고 네. 누나 한 분 계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는 이제 큰 집에 네. 큰 집에서 김제에서 이제 갈비집에 있었는데
0: 네.
2: 그 누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딸들 생활이 어려우면은 생활 이제 좀 나은 친척 집에
1: 맞아요.
2: 이제 그 시집 보내준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글로 가서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1: 네.
2: 그래가지고 누나는 그랬고 이제 형님은 결혼하셨는데 형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섬인가 어디서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 그러면 큰형님 본인
2: 형님 한 분,
1: 형님 한 분,
2: 누나 한 분, 저요, 셋.
0: 네.
2: 그 전에는 원래는 팔남매였대요.
1: 예.
2: 팔남매였는데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네. 하루에 둘 죽은 때도 있었대요.
0: 네.
1: 병으로.
2: 그 너무나 아니요.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보릿고개 어찌고 있었잖아요.
0: 네.
2: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겨 있죠.
1: 네,
2: 그걸 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겨를 먹고 그 얹히지 않았는가.
0: 네.
2: 그래가지고 뭐 아침절이 하나 죽고 저녁 때도 하나 죽고
1: 아이고.
2: 그런 식으로
0: 네.
2: 그 8형제인데 다섯 죽고 셋 남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방되기 무렵에는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북쪽에 이렇게 사셨는데
0: 네.
2: 그 그때 막 38선 막 갈라가지기 직전에는 그때 막 산 넘어 강 건너 막 그렇게 이제 김제 쪽을 김제 고향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걸어서 그게 함경도 어디서 김제까지 걸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근데 아기를 얻고 와서 저기 하니까 겨울철에 오니까 집에 와서 아기를 풀어놓으니까 녹았다 식었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잃고 죽고
0: 네.
2: 해가지고 이렇게
1: 세상에
2: 8형제 중에 5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남수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셨어요.
2: 네, 아버님하고 같이 왔어요.
0: 네, 그러면은 학업은 서울에서 마칠 수 있었나요?
2: 아니요. 그때 학업은 생활이 너무 어렵고 뿔뿔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0: 네.
2: 저는 이제 공장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장에 이렇게 저기 뭐 꼬마라고 그랬었어요.
1: 꼬마.
2: 네. 야 꼬마야 전부 다 그렇게 꼬마 생활을 했던 것이죠.
1: 무슨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2: 뭐 지갑 만드는 공장 소규모로 만들어 놓고
1: 예,
0: 네. 예,
2: 그런 공장 여러 몇 군데 이렇게
0: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2: 네네.

0: 우리나라 첫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중간 총선거가 11월 3일에 실시됩니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모든 공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te.virginia.gov에 접속하여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하고 투표소 위치를 찾고 사전투표 및 우편 부재자 투표에 대해 알아보며 투표용지 안건과 후보를 확인하십시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2: 이렇게 가셨던 거예요?
3: 네네. 그 꼬마 때는 그 월급도 그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그냥 밥만 먹여주면 돼요.
3: 아예 밥 먹여주고 이제 네. 저기 한번 기술 배우고
4: 때리기도 하고.
3: 예, 그죠. 그때 당시에는 폭력도 엄청나 꼬마둥이들
4: 욕도
3: 예, 욕하고 때리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4: 월급도 안 주고 예. 밥도 굶기고.
3: 지금 저희 나이 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네. 제가 다시 나이가 지금 70대기 때문에. 서울에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은
4: 참말로 힘들었겠어요. 용산역에 내려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열악한 그 공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인권유린도 많이 당하고
3: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셔가지고요.
4: 맞아요.
3: 몇 번, 세 번인가도 죽으려다 살아났죠. 그 연탄가스.
4: 맞아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밑에 연탄불이 올라온 집에서 자다가 연탄불에 중독이 돼요. 그러다가 살려고 하면 김치국물을 마시면서 산다고
3: 했어요. 동치미국물을 많이 마셨었어요. 그 당시에.
4: 그러면 살아나고 그랬어요.
3: 네.
4: 참 그때 당시에 세상이 참 가혹하다고 느끼시기도 했겠네요.
3: 그러죠.
4: 어떤 느낌이셨어요?
3: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죠. 서울에 와서도.
4: 배도 굽고.
3: 네.
4: 받기도 하고, 집도 없고.
3: 네.
4: 울기도 많이 울고.
3: 네, 그랬죠. 이제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셋이서 이제 집을 이제 월세방을 시작을 했었죠.
2: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희망의 빛을 잡고, 빛을 붙잡고, 잘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렇죠. 네,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러면 서울에서 다시 지금 사시는 익산으로 이사하신 건 언제 무슨 일로 가게 되신 건가요?
3: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택시 운전도 잠깐 했었거든요.
2: 네.
3: 이제 서울 길도 잘 몰라 또 초보 운전 그런데도 저는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택시 운전도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네. 살다가 여기서 이사하기 전에
2: 네.
3: 이사하기 전에 또 인천에 살았었어요.
2: 네.
3: 서울에
2: 네.
3: 네. 인천에 살았을 때 이제 거기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4: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네.
3: 그리고 제가 23인가 4인가 그 무렵에 전주로 갔었어요.
2: 네.
3: 제가 전주로 갈 때는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2: 네.
3: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가 중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국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제가 도와주러 갔었어요.
2: 네.
3: 도와주러 가서 이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2: 네.
3: 거기서 제가 한 2년 도와주게 됐어요. 전주에서
4: 누나 집에서 중국집에서
3: 네. 네, 중국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장사라는 걸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뜨게 돼가지고 2년 있다가 제 나름대로 제일 처음에 거기서 이제 포장마차부터 이제 나와서 토스트 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2: 네.
3: 토스트 장사를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2: 네.
4: 전주에서
3: 그래가지고 토스트 장사를 상당히 잘했어요.
4: 아, 잘 됐어요.
3: 네, 잘 됐어요. 거기서 벌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만두집을 했어요. 우리 만두집이라고 만두집을 했었어요.
2: 그렇게 만두도 하시고 토스트도 파시고.
5: 토스트가 먼저입니다.
2: 아, 네. 장사가 잘 되셨나요?
3: 네, 잘했어요.
2: 네.
5: 어느 정도 잘 됐어요?
3: 저 지금 많이 잘 벌었어요.
2: 아.
3: 네, 잘해가지고.
5: 식당에서요? 포장마차에서요?
3: 포장마차도 잘했고, 그 식당도 잘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레스토랑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또 김밥도 하고, 제가 젊었을 때, 저기, 세 개나 운영을 했었어요.
2: 와, 여기서 잠깐. 그렇게 사업을 잘 꾸려 나가시다가,
3: 네.
2: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대가 되셔서, 가정도 좀 잘 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3: 24살 무렵인가? 그때 동반자를 만났었죠.
2: 아,
3: 네.
2: 그러면 가정을 꾸리시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신 건가요?
3: 네네.
5: 가정 꾸리는 게 먼저였네요.
2: 네.
5: 나는 혼자 만두 장사하고 토스트 장사한 게 아니라.
3: 사장이 먼저 했었어요.
5: 그러니까. 네. 어릴 때 고생하신 만큼 그래도 성장을 해서 성공이 있었다니 너무 다행인데요. 그럼 장사가 계속 잘 된 거네요, 계속? 그 이후로도?
3: 네, 장사가 잘 됐어요.
5: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3: 근데 이제 세 개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또 좀 있다가 IMF라는 게 또 찾아와가지고 IMF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그거서 모든 거 다 또 털고 나왔어요.
5: 다?
3: 네, 다 털고 나왔어요.
5: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한번 털게 되나요?
3: 이제 건물 쪽으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건물주는 제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건물주는 IMF가 터져서도 2년치 월세를 다 받으려고 그러죠. 2년치 다 대놓고 가라.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8개월인가 얼마 만에 이제 IMF 터져가지고 저는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만 이렇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리했던 거죠.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하나 있을 때는 제가 고객 관리를 하는데 세 개가 있을 때는 고객 관리가 그게 어렵다. 저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를 못 보고 가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이 한 번 와, 두 번 와, 세 번 와가지고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손님이 이제
5: 안 와.
3: 예, 안 와.
5: 아니네라고 생각해요.
3: 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2: IMF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5: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다 무너져버린
2: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때 또 아이가 자녀가 4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3: 딸 셋에 아들 하나.
5: 그 사이에?
2: 네. 네. 그러면은 또 한 번 인생에 또 큰 위기를 맞은 적이
5: 또?
2: 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4: 저기, 가정적으로, 가정적으로, 제 와이프가 이단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냥 나갔으면 모르는데 네. 이제 저를 완전히 모험해가지고 소송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가게를 하나 차려줬어요. 케이크 만드는 가게를 하나 차려줬는데 그걸 전세금까지 다 챙겨가지고 와이프가 이렇게 나갔었어요.
3: 아니 그 어려운 세월을 같이 다 버티셨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4: 제 생각은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그 와이프가 나가고 나서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뭐 CD네 뭐 한복이나 할 거 없이 그런 게 그렇게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한가마이나 나온 것 같아요.
5: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있었는데 남주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4: 네, 몰랐었던 거예요. 일반 귀에 나가는 줄 알았었어요.
3: 아,
5: 그래서 거기는 그 돈이 고물고 다 가나가지고 나가고 선생님을 아까 모함을 한 거예요?
4: 저희 집이 이제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술로 인해서 저희 집이 폐가망신을 냈기 때문에 제가 술을 안 해요. 왜?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했는데 제가 저까지 술 먹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술을 잘 안 넣는데 사우지가 뭐 술 먹고 허구한 날 때리고 뭐 돈만 뜯어가고 그 모든 걸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험을 해가지고
5: 저한테
4: 네, 소송을 이렇게 걸어놓고
5: 소송을 걸어놨어요.
4: 네?
5: 뭐를 달라고 소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4: 뭐 이것저것
5: 뭘 해주라 그 손해배상을
4: 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 인간을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시켰나 봐
4: 네, 그래가지고 사우지간
5: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4: 부인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모든 거 다 들어주고 다 줄 거 다 주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던 것이죠.
5: 다 주고?
4: 네.
3: 이단에 아들까지 같이 합류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 또 아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쪽으로?
4: 아들도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 이단 종교에 나갔더라고요.
3: 네. 하루아침에 성실한 남편이고 가장이셨는데 그런 모함과 소송을 당하게 되셔서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단이 참 무섭습니다.
5: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평온하는 가정에 이렇게 한순간에 파탄을 내고 생이별을 시키고 그 상황을 견딘다는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하다는 말보다는 뭐랄까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 그럴 것 같아요. 화가 나서.
4: 이단 종교에 나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 서너 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그만두고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네.
5: 아내의 그런 문제도 추고 네.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이끌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3: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5: 사고가 날 뻔한 정도 있으셨다고요?
4: 네. 제가 토스트장 설 땐가 언젠가 그 저기 졸고 있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쪽으로 자리를 딱 옮겼는데 그게 뭐 한 2, 3초도 안 걸렸는데
5: 그랬죠.
4: 그 길을 차로 밀더라고요.
5: 점포 안으로.
4: 네. 아니, 그때
5: 마차, 포장, 네,
4: 마차.
3: 그러니까 노상에서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로로 차가 온 거네요.
4: 네네.
3: 어머나.
4: 이제, 근데 그런 경우가 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7, 8번 그런 경우를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3: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4: 이제 그 중간에 네. 그 중간에 이제 키스트라는 암을 제가 걸린 적이 있어요.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암 덩어리가 식도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중후만하게 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북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받기로 예약까지 다 해놓고 그 일주일인가 3일인가 남겨놓고 큰 병원에 가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갔었어요.
3: 네.
4: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받고 지금 상당히 시간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3: 그때 어떤 상태였나요? 암이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4: 심각하죠.
5: 한 60대 때부터 된가요? 그때가?
4: 아니요. 한 50 정도 됐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 암 걸렸을 때 암이라고 판단 나왔을 때 그리고 암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뭐 한 10cm 뭐 엄청나게 크다고 오니까 놀래 자빠진 거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3: 그때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4: 제가 이제 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요.
3: 네.
4: 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냐면은요.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서 떨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쳐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5: 라는 생각.
4: 네.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사람이야.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4: 그때 당시에 뭐 그 교회를 그때 다녔었어요.
3: 네.
4: 제가 교회를 한 3년 다녔는데
3: 네.
4: 3년 동안 그 다니는 동안에 그 목사님 제일 목사님 앞에 한 3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었어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술 받았는데 이게 암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그 호박처럼 열려가지고 호박 꼭지 따듯이 그 꼭지를 딱 따내가지고 그 항암 치료도 안 받았어요.
5: 깨끗하게.
4: 네. 암 기스트 세미나오는데 가봤더니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걸로 저는 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행운이다.
3: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4: 네.
3: 어떤 상황이어도.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신 건가요?
4: 어릴 때는 신앙생활 안 했었어요.
3: 네.
4: 않고 이제 노점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던 것이죠.
3: 네.
5: 그 이전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주 나가서
4: 매주 예.
3: 예배드리고
4: 네, 예배드리고 이제 장사 나가고 그랬었죠. 네. 예배드리고
5: 무슨 생각으로 나가게 되셨어요? 처음에 왜 나가게 된 생각이라고?
4: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저보고 나가자고 하니까 이제 나가게 됐던 것이죠. 이제
3: 교회 다니면서 10가지 이야기를 만드신 것도 있었다면서요?
4: 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3: 네.
4: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책에
3: 네.
4: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3: 네.
4: 그걸 제가 10가지 이야기를
3: 네.
4: 10가지인데 하나는 빼놓고 아홉 가지를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액자화를 해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글로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얌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열 가지인데, 하나는 빼놓고 아홉 가지를 제가 글을 만들었어요. 글 액자화를 해서 네.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액자를 주기도 하고
3: 전도하신 거네요.
2: 네, 주기도 하고.
3: 네.
2: 그랬어요.
3: 네.
4: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액자에다 쓴 게 아니라 목사님 말 들었던 것 내용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2: 네, 추려서
4: 추려서 예. 선생님이
2: 네,
4: 써서
2: 예. 네네
4: 액자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2: 네, 그랬죠.
3: 네, 그 한 가지는 뺐다는 거는 왜 뺐어요?
2: 한 가지 이제 제가 아홉 가지를 채웠잖아요.
3: 네.
2: 아홉 가지를 채웠는데 그 열 번째는 십자로 돼 있어요.
3: 네.
2: 십자로 돼 있는데 내가 아닌 본인들이 그 마음을 채워서 이렇게
4: 맞아.
2: 행동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열 번째는 채우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졌죠.
3: 네. 아유.
4: 진짜 그 의미는 또 새기고 또 새겨도 의미가 있네요.
3: 네.
4: 내가 뭐라고 다 채워줄 수는 없어.
3: 그쵸.
4: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야 돼.
2: 네. 네. 본인이 채울 걸

0: 이제 도전적으로 나와서 이제 그때 또 다시 또 시작을 했죠.
1: 무엇으로 시작하셨나요?
0: 또 다시 노점을 또 시작했어요.
1: 네.
0: 오징어 다리를와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계란빵이라는 게 참 유행이 네. 많이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 네. 모르는 사이인데 그 계란빵 그 반죽을 알려줘가지고 계란빵 장사를 아주 그냥 잘했어요. 오징어.
2: 또 잘 됐어요.
0: 네. 잘했어요.
1: 그 장사를 하시다가 지금의 익산으로 옮기게 된 거는 언제였어요?
0: 이제 학생들이 네.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쪽이 이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1: 네. 근데 상권을 좀 분석을 하고 그쪽으로 네. 옮기신 거군요.
0: 갔는, 네. 가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장사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1: 오.
0: 엄청나게 잘했어요, 장사를.
1: 네.
0: 그래가지고.
2: 얼마나 엄청나게 잘했어요?
0: 줄을 보통 20, 30분 이렇게
2: 기다려야 돼요?
0: 네, 네. 기다렸다가
1: 그 제가 알기로는 붕어빵 달인으로 유명하셨죠?
0: 네네 제가
1: 네. 네,
0: 붕어빵도 제가 개발을 했어요.
1: 오.
0: 이제 제가 이 붕어빵을 개발했을 때
1: 네.
0: 하나님과 신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붕어빵은 쿠키 붕어빵이라고 그러는데
1: 쿠키 붕어빵이요?
0: 네, 쿠키 붕어빵이요. 쿠키는 약간 너무나 딱딱하고 빵은 식감이 없고 근데 이제 제 붕어빵은 중간 역할 딱딱하지도 않고 식감도 있고 그 중간 역할 붕어빵을 만들어 놨더니 그 냄새가요.
2: 달라.
0: 100m 막 50m 100m 이렇게 냄새가 가요. 꿀, 꿀 때는요.
2: 네.
0: 그래가지고 먼데스까지 찾아와요. 맛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붕어빵이에요.
2: 네.
0: 붕어빵에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2: 궁금해요 진짜.
0: 네, 그리고 장사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 버는 해부터 이제 제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하다가 이제 하루에 만 원씩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도와보자 해가지고 하루에 만 원씩을 이렇게 모았다가 연말 되면은
1: 네.
0: 1년 365만 원 이렇게 전달식을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온 나이가 뭐 그랬어요.
2: 이게 몇 년째쯤 그렇게 오신 거예요?
0: 14년 제가 이제 저는 몇 년인지는 모르는데
1: 네.
2: 그럼 한 해도 안 빼먹고
0: 네, 안 빼먹고요.
1: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김남수 사장님의 모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0: 10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잘 됐는데
1: 됐는데
0: 우리가 코로나 터졌잖아요.
1: 네.
0: 그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마스크를 의무화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학교는 어떻게 됐죠? 다 문 닫았잖아요.
1: 네.
0: 비대면 전부 다 들어가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길거리 음식인데
2: 맞아,
0: 길거리 음식을 하나 사 먹고 가면 눈치 보여 누가 사 먹겠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진짜로 이거 뭐 5분의 1 투막 뭐 10분의 1 투막 그런 식으로 매출이 줄어버린 거죠. 그렇게 줄었지만은 내 자신과의 약속했던 것은 제가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2: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1: 네.
0: 오늘 문 닫고 왔어요.
1: 네. 사면에 꽃뺄 때 나오신다고. 네.
2: 그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잠시 며칠은 기부를 멈추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0: 그런 생각은 않고 제 자신과 약속했던 것은 내 할 일은 내가 또 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쭉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것뿐이 아니라 저기 전족 오목대라고 고지대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고지대 살 때 전주에 또 전주 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거 다 매달 제가 또 기부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저기 많이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다치고 비 오나 눈올 때는
2: 그럴 수 있죠.

0: 난관이 없어가지고 다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난관시술을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1: 해드리고
0: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줬었어요.
1: 노점에서 결혼판 장사를 하면서 매장도 없는데 거기 난 수익금을 이부 벌써부터 환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0: 네네.
1: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잘 나가다가 IMF를 맞아서 힘들었어요.
0: 네네.
1: 다시 이제 또 혈안빵 뭐 등등을 해갖고 다 잘 됐어요.
0: 네네.
1: 그럴 때마다 저런 곳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그 생각이 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나요?
2: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5: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6: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후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8: K-POP, K-POP, 당신의 K-STAR,
1: K-라디오. 그냥 자연스럽게 나나요?
0: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베푸는 거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9: 네.
0: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쭉 자랐던 거잖아요.
9: 네.
0: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도 내가 베푸는 것이 나으니까.
1: 기분이 좋으니까.
0: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단 하나, 뭐, 10원이 됐든지, 100원이 됐든지, 베푼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걸 나눔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9: 그렇죠. 네.
0: 내가 행복지가 않으면은,
1: 맞아요.
0: 내 자신이 나눔이 있다는 게 내가 자신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나눔을 실천을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 네.
1: 나눔의 중독.
9: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훌륭하고 멋지세요.
0: 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강원도 산불 났을 때.
9: 네.
0: 강원도 산불 날 때마다 두 번인가 났었던가요? 날 때에도 꼭 제가 했었어요.
1: 마음을 전달했죠.
0: 네네. 산불 날 때마다. 그리고 네. 우리 전염병 터졌었잖아요.
9: 네.
0: 전염병이 저기
9: 코로나 위기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코로나도
9: 네.
0: 있고 또 그 전에 앞전에 또
9: 메르스
0: 이렇게 저기 했을 때도 했었고 또 트루키인가 그 대지진 났었죠?
9: 네.
1: 지진.
0: 네, 대지진 났을 때도 이렇게 6.25 때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붕어빵 장사도 하다 보면은 그게 확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할 거 아니에요.
10: 그렇죠.
0: 그런 생각으로 제가 붕어빵 장사 나서가지고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또 했던 거예요.
9: 아, 그 쿠키 붕어빵이 정말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10: 먹고 싶어요.
9: 그 붕어빵이 지금 학생들 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받으신 것을 지금 이렇게 많이 또 나누신 거잖아요. 이렇게 심지가 굳은 김남수 씨를 보고 지금은 잘 성장했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하고 인상적인 말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 3명이라고 했네요. 4명. 4명이.
0: 그러죠. 자녀들이 아빠는 참 멋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10: 자녀들이.
0: 예. 제가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인정받고 나름대로 또 사니까 남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도 도움을 줘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9: 네. 네.
10: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찾아오는 것 학생들에게도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하고 또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0: 예, 저는 이제 대학교 이렇게 앞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9: 네.
0: 바로 앞에가 이렇게 있어요.
9: 네.
0: 그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9: 네.
0: 뭐 학생들한테 참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9: 네.
0: 이야기 해줄 때 이야기를 꼭 해줘요. 천적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적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9: 덕을 참 많이 쌓고 사셔서
10: 그러니까.
9: 또 지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회시간, 도덕시간에 김남수 씨의 기부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0: 네네. 학생들이나 학부형님이 이렇게 찾아서, 찾아와가지고, 도덕 시간에 저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9: 네.
0: 그리고 또 저번에는 얼마 전에는 또 학생이 찾아와서 사장님에 대해서 오늘 시험 봤어요.
9: 오.
0: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한 군데서만 그런 것이나 중학교 세 군데에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0: 그러니까 수행평가 시간이나
9: 네.
10: 학교에서 미담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소재로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0: 그러니까
10: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을 소재로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 이분이다라고 했던 것 같죠.
0: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익산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부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미용이나 제빵이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9: 네.
0: 그런데 그때도 학생이 찾아와서 참 사장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 학생이
0: 네.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10: 아이고.
0: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 또 최근에 남주 씨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극을 시작을 했다면서요?
0: 네네. 어느 카드 회사에서요.
9: 네.
0: 저에 대해서 어머니 때부터 그 베푼과 그 나눔에 대해서 실천 그 연극을 만든다고 뭐 연극과 유튜브랑 또 뭘 이렇게 만든다고
9: 네.
0: 이렇게 오셨어요. 버스로 한 차로 뭐 영화 감독 뭐 카메라 감독 이렇게 저 익산 장사하는 대로
9: 네.
0: 해가지고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한 5시까지인가 그렇게 촬영하고
9: 네.
0: 참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9: 네.
10: 이게 선생님의 삶을 소재로
9: 네.
10: 연극을
9: 네.
10: 만든 건가 봐요.
9: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와서 참 좋은데요.
10: 오늘 샤론의 꽃 필 때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오늘.
0: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와서 나의 이제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참 숨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10: 그죠?
0: 네. 요즘에 익산 그 원대 대학로 상가들이 한 40% 이상 문을 닫은 것 같죠.
9: 경기를 타는군요.
0: 네.
10: 맞아요.
0: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네. 또 이제 원대 학생들도 보고 엄청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9: 네.
0: 이렇게 줄고 또 이제
1: 학생 수도 줄고
0: 도시가 확산되고 확산되니까 인구도 분산되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부터 진짜 심해요.
9: 그러면은
1: 글쎄 지금의 그 시장도 많이 침체되고 그러면은 우리 남수 씨는 지금 하시는 매일 만원 기부를 그래도 계속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0: 그 하루에 만원씩 기부하는 것은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날까지 제가 제 자신과 약속을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할 거예요. 뭐 그걸 내일까지 모레까지 뭐 평생 그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날까지 할 거야.
1: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0: 제 자신과 약속 내가 하는 날까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1: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9: 그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이 참 찡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1: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선생님한테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난다는 점이 두 점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그걸 사랑으로 나누겠다. 이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개.
0: 네네.
1: 남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1: 네. 그럼요.
0: 나눔과 기부는 진짜로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나눔의 활동을 좀 많이 더욱더 했으면 좋겠어요. 기부와 나눔은 참 용기와
1: 네.
0: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9: 네, 네.
1: 박수 쳐야 돼요.

0: 박지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electric transformer라던가 storm drainage, power tower, elevation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 빨리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 특별 공개 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회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관련한 문의는 703-585-0314, 703-585-0312 박준영 민주평통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당신의 삶에 새겨 넣으신 예수님, 우리도 오늘 그 말씀과 그 삶을 조용히 따르기 원합니다. 아득하고 막막하여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또다시 새 날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교회에 참된 터는 찬송가 600장입니다. 김혜실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심장은 얼마나 요동치고 있었을까요? 당신 앞에 닥칠 일을 떠올리시기 전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 예수 나귀 타고. 이어서 CBS 합창단의 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가 부른 귀하신 예수 보내드립니다.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영광 버리사 김학남의 음성이었고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김지환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조준모의 찬양 행복한 나귀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보혈을 지나 라베리테 391님께서 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주여 우리 무리를 이상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시온에 오시는 주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해주신 모든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안의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예. 중국 가정교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워치만니가 젊었을 때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간단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고침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다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잠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는 꿈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양쯔강 중간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 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서 그 위로 넉넉하게 지나가게 해줄까. 그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워치만니가 꿈에서 생각해 보니 그 강에는 여러 바위들, 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바위를, 돌들을 치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불게 하셔서 그 바위를 위로 지나가게 하시면 그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주님, 물이 불어서 그 위로 배가 편안히 지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꿈에서 깹니다. 워치만니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병에서 낫는 것이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보다 병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낫기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위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상태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동네에 전도함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갈릴리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시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5절에 보시면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들의 반응이 상치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명절에는 고향을 물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명절을 드리는데 이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환전상을 엎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고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신앙,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하에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왕의 신하입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려 이틀 동안 걸어서 온 것이죠. 왕의 신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열이 너무 높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가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0: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왔는데 이 거리가 한 34km 정도 됩니다. 뭐 우리 식으로 차를 타고 가면은 한 시간도 안 걸릴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틀이 걸려서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왕을 보필하는 왕의 신하가 종들을 보내지 않고 친히 이틀 동안 걸어서 왔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가온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님 제발 죽어가는 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조금 냉소적으로 그 왕의 신하에게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예수님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함께 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에게 손을 대시든지 뭐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고쳐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꾸짖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꾸짖은 것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더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치는 용한 능력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예수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시죠? 그 목사님은 고아 아이들을 3천 명 넘게 기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겨울에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겨울에 불던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불어서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일러를 고치는 기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3,000명이라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에 가던 트럭, 빵 공장으로 가던 트럭이 멈춰서 그 빵 한 트럭을 주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에 매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응답하셔야 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두 시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런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제서야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기적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기적신앙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신앙을 가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민망할 정도로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원했던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열로 인해서 죽게 된 그에게 손을 얹으시든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응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세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 좀 조르겠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아들에게 가셔서 손도 좀 얹으시고 열병도 꾸짖으시고 좀 그래서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졸릴만도 한데 왕의 신하는 오늘 50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기적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 마음속에 그 기적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의 신앙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모든 사람이 신앙 구도에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왕의 신앙이 가졌던 보이는 것을 믿는 기적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말씀신앙으로 도약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이 울면 되죠. 그 울면은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그 설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목청 터져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떼쓰는 신앙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도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 말 미국 뉴욕에 청년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는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인 해나라는 사모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에 커싱 목사님은 시골 마을을 떠나서 번화한 이 뉴욕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한 10년 동안 순탄한 목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사모님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의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도 그 병명을 알지 못하고 계속 무기력해지는 병으로 신음신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내를 위해서 시골 교회를 섬겼던 그 지역에 가서 요양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다 먹고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그 아내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 속에서 더 충격인 것은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목소리가 낫지 않아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목소리를 잃고 사역지를 잃고 이제 엄청난 절망감에 목사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주님,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커싱, 찬송을 노트에 적으라.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찬송을 노트에 적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마음에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컷시 목사님이 쓰는 글에는 탁월한 영감과 감동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 중에 대표적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그가 작사한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그 날개라는 단어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찬송가 545장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런 주옥과 같은 찬송가를 300편이나 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고 믿는 기적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예수신앙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빨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기적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위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바위를 치워달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보내주셔서 문제 너머에 있는 놀라운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앙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의 강가로 나가심으로 여러분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9시 모닝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8명이 사망한 집단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할아버지였다고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이 밝혀 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동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비판받은 정부의 광고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가 11월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최대 큰손으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소송이 벌어진 워싱턴 DC의 공공골프장에서 제대로 된 사전 통제 없이 나무 수백 그루가 잘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학자들이 최첨단 수학연구 분야에서 자국의 인공지능 AI 활용 역량이 미국에 뒤처져 있다면서 연구 협력을 위한 단체 결성에 나섰습니다. 조란만단인 뉴욕시장이 뉴욕시 경찰국 NYPD의 물리력 사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이 같은 전면 검토에 나선 것은 10년 만입니다. 뉴욕시가 도로변 유료 주차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통당국은 세수 확보보다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에 4천만 달러를 들여 건립한 저렴한 시니어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폐합 및 폐교를 검토하는 2개년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7시 모닝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8명이 사망한 집단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할아버지였다고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이 밝혀서 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경 피츠버그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도시 이리에서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졌습니다. 45세 남성인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9명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임신 중이었던 한 여성, 그의 5세 아들과 1세 딸 아마리에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마리에나의 아버지인 줄리어스 윈덤은 11일 총격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현장에서 지금 내가 겪은 일을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윈덤은 총격범이 평소에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였고 매일 웃는 표정이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릭 로라 이리 경찰서장은 총격범이 희생자 8명 중 7명과 친족관계였으며 나머지 희생자 1명은 임신 중이던 여성 희생자의 친구였다고 설명했지만 이름 등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라 서장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 음향 자료를 근거로 극도로 불안해하는 여성 2명이 해당 주택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주택 내부에서 둔탁한 총성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이어 밖으로 나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들에게 총을 쏜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주택 밖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드론과 로봇을 투입한 뒤 주택에 진입해 1층에서 5세 남아 1세 여아의 시신을, 계단 근처에서 여성 2명과 젊은 남성 2명의 시신을, 2층에서 총격범의 시신을 각각 발견했습니다. 로라 서장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그 주택 내에서 마주한 상황의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동체 전체에 끼친 심대한 영향을 지역사회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서장은 주택 밖에서 숨진 여성 희생자 2명에 대해서 그들은 그 집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니콜 엘러와 데브라 엘러는 AP통신에 자신들이 이 가족을 3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 엘러는 총격범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브라 엘러는 그들은 사랑스러운 가족이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며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최대 큰손으로 올라섰습니다. 머스크 CEO는 7월 이후 공화당 계열 단체와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2억 7,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머스크 측 대변인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단일 기부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억 5,800만 달러는 상원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슈퍼팩 상원 지도부 기금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정치자금 기부 중의 하나이며 해당 분기 민주당 경쟁기구의 전체 모금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머스크 CEO는 또 지난 2024년 자신이 설립한 아메리카 팩에서도 7,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상원 격전지 7곳과 하원 선거구 30여 곳에 선거운동원 약 3,000명을 투입해 민주당 급진파인 민주사회주의자들의 급부상을 경고삼아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원은 가가호 방문하며 선거 유세를 했는데 한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1.5에서 3달러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그 밖에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슈퍼팩인 하원 지도부 기금에 2천만 달러, 텍사스주 상원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을 지지하는 론스타 리벌티팩에 1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와 공화당 법무장관 협의회도 각각 1천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기탁했습니다. 앞서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 이전까지 9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어 2025년 이후 머스크의 총 정치자금 기부액은 3억 6,600만 달러가 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해 2억 9천만 달러를 기부했던 2023-2024년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머스크 CEO는 두 선거 기간 동안 비공개로도 그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정치자금 지출을 앞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발언한 것과는 배치된 겁니다. 머스크 CEO가 이처럼 공화당에 거액의 헌금을 지출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이 연방정부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나 연방통신위원회 FCC 등의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전기차 사업도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AI 분야 자회사 스페이스XAI도 연방정부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를 내려놓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제3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최근 두 사람은 다시 이전 관계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동원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비판받은 정부의 광고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1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연방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남은 물량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의 제작, 배포, 집행, 방영을 허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 갱신, 확대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쟁점이 된 광고가 이날 종료돼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밤 방영 예정분까지 포함한 남은 물량 모두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모두 5편이 방영된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지난 대선 캠페인 광고를 재방영하거나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중간선거에 맞춰 트럼프 개인을 홍보하는 이 광고에 든 2천만 달러가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국경안보와 관련 노력을 홍보하는 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는 반론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예산 집행이 의회가 용처를 지정해 승인한 정부 예산을 정치적 홍보 또는 선전에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광고가 이전 정부도 방영했던 정책 홍보를 위한 공익 광고라고 항변했으나 광고비 출처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인 데모크라시 포워드는 정부 기구와 의회가 다른 용도로 배정한 예산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법적 정당성도 선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의 선거자금 계좌로 비용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집행된 2천만 달러를 정부에 상환할 계획은 당장 없다고 말해 환수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법원이 내린 임시금지명령의 기한이 2주인 만큼 법원이 효력이 더 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으로의 재개발을 추진해 소송이 벌어진 워싱턴 DC의 공공 골프장에서 제대로 된 사전 통지 없이 나무 수백 그루가 잘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골프장은 워싱턴 DC의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입니다. 100년이 넘은 데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온 공공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을 손봐서 유명 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고급 골프장으로 개조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워싱턴 DC의 역사적 건축물과 공공공간 보존을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 2월에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애나 레이스 판사는 지난 5월 정부 측에 골프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하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내무부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9일 벌목 계획을 알리고 토요일인 다음 날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벌목이 골프장 개조와는 무관한 골프장 유지 보수 작업이라는 게 내무부의 주장이었고 결국 주말 새 5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레이스 판사는 12일 벌목을 중단시키고 긴급 심리를 열어서 트럼프 행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레이스 판사는 분노와 격분을 넘어 정부에 너무나 실망했다면서 벌목 작업 착수를 하루도 남겨놓지 않고 통보한 것은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이 통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하자 레이스 판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악의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대로 사전 통지하라는 법원의 당부를 무시하고 주말을 기해 사실상 기습적으로 벌목을 해버린 데 대해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격한 표현을 마다하지 않으며 분노를 표한 셈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미국과 전 세계 각지의 골프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집권 후에는 워싱턴 DC 곳곳을 개조하고 초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하면서 줄지어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호흡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엄마 별일 없죠?
3: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New 뉴텍스.

0: 우리나라 첫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해보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T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 발언을 여러 번 했고 그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미 국무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징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한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 대화가 결국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 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재미 전략 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정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한 불신을 우리 측에게 표시한 적이 있나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질의에 내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보협력 문제점에 있어선 양국 간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으로부터 미국 측의 오해를 풀어달란 요청을 받지 않았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전화를 받았다면서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문제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 우리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고가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 불의의 사고인지를 묻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유출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매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는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정동영 장관이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장관이 한 말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해당 사건이 고의적인가 불의의 사고인가라고 거듭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강 대사는 합참 조사 결과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두고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들이고 이럴 땐 의도 있게 설치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며 북한 지뢰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부상 장병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책임을 명시한 합참의 발표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할리우드의 두 초대형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전격 합병하면서 통합 법인명을 스카이댄스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CEO는 SNS를 통해 양사 합병 법인의 공식 명칭이 스카이댄스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는 스카이댄스 산하의 스튜디오 브랜드명으로 유지됩니다.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앨리슨은 지난 2024년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넷플릭스와의 치열한 인수전 끝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까지 집어삼키며 할리우드의 거대 미디어 공룡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앨리슨 CEO는 100년 역사를 지닌 두 스튜디오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존중해 새 법인명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공개된 로고 영상에서는 영화 스튜디오와 뉴스, OTT, 방송 채널을 아우르는 메가미디어 기업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남미 국가 중 최초로 시민권을 파는 일명 황금여권, 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 행사에 참석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화 유치 및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황금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카리브해나 일부 소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한 적은 있지만 G20 회원국이자 중남미 주요국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얻으려면 1인당 35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7천만 원의 국가출연금을 내거나 80만 달러,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국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출연금을 선택할 경우 약 50만 달러, 약 6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토 분쟁 이슈와 결합된 현지의 민족주의적 정서 및 야당의 반발로 의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메건 마클 서섹스 공작 부인이 캘리포니아 몬테시토 저택에서의 삶을 추억하는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를 공개했습니다. 메건 마클은 지난 9월 30일 수요일 SNS를 통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즈에벌의 첫 크리스마스 캘린더 출시를 알렸습니다. 148달러에 판매되는 이 어드벤트 캘린더 박스에는 영국의 어드바이저들과 옮기기 전 살았던 몬테시토 저택의 일러스트와 당시에 키우던 닭, 마클의 친필 글씨체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품 내부에는 몬테시토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24개의 수제 초콜릿이 담겨 있으며 브랜드의 상징인 야자수 로고 역시 캘리포니아 저택을 상징합니다. 지난 8월 해리 왕자와 두 자녀를 데리고 영국 코츠월드로 이주한 메건 마클은 현지에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두 사람이 떠난 캘리포니아 몬테시토 저택은 매각되지 않은 채 관리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화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화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1: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3: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5: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홍합페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니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2: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3: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일부 이민 수수료를 오는 16일 금요일부터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도적 체류 허가인 패럴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릅니다. 망명 신청자와 패럴, 임시 보호 신분 대상자의 최초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임시 보호 신분 신청서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인상됩니다.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새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이번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434-21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싱턴 DC 지역 어르신이라면 관련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퀸즈의 Q65 버스 노선에서 전용 차선 이용 규정을 어기거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10월 12일부터 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활용해서 플러싱과 자메이카를 오가는 Q65 노선의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 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차량과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 이중 주차로 버스 통행을 막는 차량 등입니다. 벌금은 첫 적발 시에 $50이며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최대 $2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MTA는 버스의 정시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 카메라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시 76개 버스 노선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허니레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네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단인 뉴욕시장이 뉴욕시 경찰국 NYPD의 물리력 사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을 점검하고 징계 절차와 사건 공개 기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란 맘단인 뉴욕시장은 10월 12일 NYPD의 관련 정책과 현장 적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시가 이 같은 전면 검토에 나선 것은 10년 만입니다. 이번 검토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시당국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지침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징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5월 퀸즈 오존파크에서 발생한 19살 윈 로사리오 사망 사건입니다. 당시에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로사리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들고 달려들었고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당시 경찰관들의 총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관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살바토레 알롱기는 행정징계재판을 받기 전에 퇴직했습니다. NYPD가 그의 퇴직 예정 사실을 민간인 고충심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시카 티스 경찰국장은 이를 업무상의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경찰이 시민에게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찰관의 퇴직 통보 절차를 강화하고 NYPD를 감시하는 감찰관실의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노조는 이번 정책 검토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간인 고충 심사위원회가 경찰관들의 대응을 편향적으로 판단해 왔다면서 위원회의 심사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경찰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이번 개혁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징계 절차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경찰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제시카 티시 경찰 국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도로변 유료 주차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통당

0: 결국은 세수 확보보다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도로변 주차 공간 일부에 요금을 부과하고 수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플린 뉴욕시 교통국장은 지난 8일 뉴욕 로우스쿨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료 주차 확대와 가변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은 세수 확보 자체보다 교통과 도로변 공간 관리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약 300만 곳에 도로변 주차 공간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플린 국장은 무료 주차 공간이 장시간 점유되면 다른 운전자들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배송이나 상업활동 등 도로변 공간을 활용하는 다른 용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유료 주차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딘 플라이안 뉴욕시 제1부시장은 올해 초 무료 주차 공간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싱크탱크 도시미래센터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무료 도로변 주차 공간의 25%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12억 1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 시행이 확정돼 확보된 수입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추정치입니다. 교통 전문가 샘 슈워츠와 시민단체 오픈플랜스의 사라 린 사무총장도 유료 주차 확대가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도로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유료 주차를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가 4천만 달러를 들여 건립한 저렴한 시니어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집값과 렌트비가 비싼 롱아일랜드에서 노인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8일 서폭 카운티 브룩헤이븐 타운 매드포드에 67가구 규모의 저렴한 시니어 아파트 매드포드 가든스가 완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4천만 달러가 들어간 이 사업에는 뉴욕주 정부가 1,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보조금과 노숙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예산 8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연방과 주정부의 세액공제를 통해 약 1,900만 달러가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시니어 가구와 함께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정신건강 문제에서 회복 중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할 당시 계획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이고 절반가량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배정됩니다. 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현장에서 상담 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지 안에는 산책로와 공동 텃밭, 운동시설, 도서관, 주민 공용 공간이 마련돼 노인들이 겪기 쉬운 사회적 고립을 줄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반마일 안에 식료품점과 약국, 공공도서관이 있어 생활하기도 편리합니다. 에드 로메인 서폭 카운티장은 이번 완공이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계속 롱아일랜드를 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파니코 브룩헤이븐 타운 슈퍼바이저도 매드포드 가든스가 지역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주거와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주택공동체 재생국의 루센 비스나우스카스 국장은 이 시설이 노인들에게 집뿐 아니라 지원 서비스와 공동체 의식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폐합 및 폐교를 검토하는 2개년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여파로 국제 학생 유입이 급감한 점을 원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MCPS 교육위원회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의 전체 등록 학생 수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지형 변화 등의 여파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가 학생 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앤드레아 수야 도차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운영 총괄대행은 9일 금요일 최근 몇 년간 국제학생 등록 수가 2,000명에서 3,000명가량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것이 학생 수 감소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면했습니다. 교육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대면 및 온라인 공청회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교육위원회에 최종 통폐합 권고안을 제출하게 되며 추가 공청회를 거쳐 2027년 4월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실제 학교 통폐합 조치는 2029년부터 2030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K-레디오입니다.
0: 중국의 수학자들이 최첨단 수학 연구 분야에서 자국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미국에 뒤처져 있다면서 연구 협력을 위한 단체 결성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1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수학계 최고 권위의 필즈상 1982년 수상자인 중국계 수학자 야오싱퉁이 이끄는 야오싱퉁 수학 AI 실험실 연맹이 지난 11일 출범했습니다. 연맹에는 8개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1,000명 규모의 연구진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맹은 수학 연구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수학적 추측 도출과 증명 검증, 추론 과정의 해석 가능성 향상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칭화대 야오싱퉁 수학과학센터의 야오 소장은 1년 전만 해도 AI가 이토록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학 분야에서 AI 발전은 마치 쓰나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AI가 수학자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가 최근 AI를 이용해 수학계의 대표적인 난제인 밀레니엄 문제 7개 중 하나인 나비에 스토크스 문제를 88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주장하자 필즈상 수상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이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는 이달 6일 이 난제를 포함해 대수학과 수리 논리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수학 문제 300여 개에 대한 새 풀이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테런스 타오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은 AI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AI 활용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희 프린스턴대 교수와 중국 국적의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인 덩위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야오싱퉁은 타오가 매우 훌륭한 수학자이기는 하나 그가 수학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수학자와 AI 개발자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미국 간 격차가 첨단 과학 연구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중국의 AI 모델들이 일반 사용자들의 작업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최첨단 연구 분야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오싱퉁은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수천 명의 학자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첨단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중국의 연구 역량은 분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계속해서 주스 내추럴의 샌디추이 박사와 함께하는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3: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합병증이 생길까요? 합병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큰 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임상에서는 눈, 신장, 신경과 같은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상동맥 같은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미세혈관과 미세순환이 무너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수관처럼 때가 기어 막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청소하거나 닦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혈관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등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문제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과 혈증 관리, 이 부분은 반드시 처방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대의학의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은 단순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동맥 경화, 혈관 기능 저하, 미세혈관 손상과 미세순환 장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장기가 손상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혈관과 미세순환 상태를 함께 관리하고 장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방약은 혈당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합의학은 장기 기능과 회복 환경을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당뇨 합병증은 보다 안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이학적 근거가 검증된 과학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치료와 회복을 함께 완성하는 치료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3: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K라디오 7시 모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신만이 장석 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엑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화려한 불빛 속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해보셨나요? 동부관광이 마법같은 유럽의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째, 동반인 50% 세일가로 만나는 로맨틱 이탈리아 7박 8일입니다. 품격있는 호텔과 역사, 문화를 즐기실 수 있으며 12월 22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동반인 가격은 1245달러에 항공료 별도입니다. 둘째, 동반인 50% 세일가로 만나는 튀르키예 문예 체험 8박 9일입니다. 이스탄불부터 카파도니아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단 1회 출발하며 동반인 가격은 945달러에 항공료 별도입니다. 셋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만나는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6박 7일입니다. 12월 10일 단 1회 출발하며 700년 전통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현 시점 가장 핫한 보이그룹이죠. BTS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BTS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현재 전 세계 각국에는 충분히 깨끗한 물이 충분한 양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2026년 현재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하나로 뭉친 BTS는 지난 4월 고향에서 시작해서 2027년까지 이어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0회 이상의 공연이 예정된 대규모의 스테디움 투어인데요. 스테디움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관객은 군 공백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BT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BTS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BTS가 데뷔할 당시 BTS는 빌보드는커녕 음악방송 1위와도 거리가 아주 먼 전형적인 중소기획사 아이돌이었습니다. 그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한 일곱 청년이 어떻게 기적같은 역전을 이뤄내고 전역 후에 다 함께 다시 전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건지 BTS가 걸어온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비하인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13년 6월로 올라갑니다. 방탄소년단은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남성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초기 컨셉트는 강렬한 힙합을 하는 아이돌이었죠. 당시에 힙합씬 일각에서는 아니 아이돌이 무슨 힙합을 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힙합과 아이돌 사이에서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던 거죠. 실제로 BTS의 리더인 RM과 또 래퍼인 슈가는 데뷔 전에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활동했던 음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빅히트는 대형 기획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택한 길은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당시 10대 청소년으로서 느끼는 불안, 불만, 방황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 나중에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됐죠. 방탄소년단의 중요한 분기점은 2015년도에 찾아옵니다. 바로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의 발매였습니다. 이전까지의 강렬한 힙합 컨셉을 내려놓고 청춘의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겨진 불안, 흔들림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이틀곡 I Need You로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형성된 문화가 바로 BU, BTS Universe, 방탄소년단 세계관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앨범 트레일러 속에 복선과 상징을 숨겨두고 일곱 멤버가 각자 현실의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는 청춘의 서사를 기획한 건데요. 팬들은 이 세계관을 해석하고 공유를 하면서 엄청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노래가 좋다를 넘어서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서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방탄소년단의 무기 중 하나가 더 빛을 발합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였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처럼 방송 출연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던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과 연습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2015년부터는 자체 예능 컨텐츠인 달려라 방탄도 선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연습실에서 땀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팬덤 아미가 탄생을 하고 단단하게 결속된 주요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어와 국경은 날라도 사람들은 청년들의 진심과 성장을 매일같이 확인을 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느꼈던 겁니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빌보드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외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2017년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합니다. 저스틴 비버가 6년 연속 수상하던 상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상의 팬 참여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비결로 꼽힌 것이 바로 BTS 팬덤인 아미의 자발적인 번역 문화와 결속력입니다. 한국어로 된 가사와 인터뷰, 영상들을 해외 팬들이 스스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파를 했고요. 라디오 신청곡을 방송국에 함께 요청을 하면서 판을 넓혀갔습니다. 이후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Love Yourself 앨범 시리즈를 통해서 BTS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는 글로벌 청년층의 마음을 울렸고요. 2018년 9월 UN 연설로 이어집니다. 리더인 RM의 Speak Yourself,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라는 연설은 K-POP 아티스트가 UN 무대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 후 2020년 8월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멈춰섰을 때 BTS는 처음으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발표를 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이어서 Life Goes On 그리고 Butter까지 핫100 정상에 올랐고요. 2020년 이후에 핫100 1위 곡은 모두 6곡에 이릅니다. 세계 팝 시장의 최정상급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군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멤버들은 2022년 12월 진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입대를 했고요. 각자 솔로 활동으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까지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면서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완전체 BTS가 다시 뭉쳤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월드투어는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완전체 월드투어입니다. 오랜 공백 끝에 무대에서 다시 만난 7 멤버와 아미의 만남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한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마케팅의 승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사가 만든 완벽한 상품이 아니라 스스로 고뇌하고 성장해온 7 청년의 진정성이 시대의 매체 환경 그리고 팬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만나서 일으킨 보기 드문 시너지였기 때문이죠. 중소기획사의 작은 연습실에서 출발해서 군 복무라는 큰 전환점을 지나 다시 전 세계 스테디움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BTS.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진심으로 연결한 이들의 음악과 메시지는 2026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최근 대한민국 축구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가대표팀의 핵심 주축이자 황금세대로 불리는 1996년생 동갑내기 3총사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26년 10월 A매치 기간 중 지난주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직후 불거졌습니다. 이 세 선수가 경기 후 눈물을 흘리며 셋이서만 따로 기념사진 촬영을 했고 경기 후 축구협회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서 뛰기 어렵다며 은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격 공개되면서 축구팬들과 언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전성기 나이에 은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대표팀 내부의 깊은 갈등과 누적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선수단 운영 및 소통 부재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1992년생 고참 라인들과의 리더십 갈등 그리고 팀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96 라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술적인 불만까지 더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직후 수비수들이 불쌍하다는 이례적인 작심 발언을 통해 전술적 과부하를 공개해 비판했고 황인범 선수 역시 정신적 육체적 고충을 토로하며 내부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당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현영민 전력강화 위원장을 비롯한 협회 스태프들이 세 선수를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협회 측은 선수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누구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세 선수는 협회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감정적인 은퇴 결정을 일단 철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 소속팀으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하던 길에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선수는 은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비행기에 올라 대표팀 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IFA 월드컵 지분을 민간 투자자인 그것도 조슈아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의 친동생 회사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전 세계 축구계의 비난과 거센 반발에 막혀 퇴출 위기에까지 놓였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재선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8일 인판티노 회장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였던 빅터 몬탈리안이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회장이 그대로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결정으로 몬탈리아니 회장은 차기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몬탈리아니 회장은 그동안 인판티노에 맞설 강력한 차기 FIFA 회장 후보로 손꼽혀왔습니다. 특히 몬탈리아니 회장은 유럽 출신 후보로는 차기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 회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 유럽 축구연맹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북중미 카리브의 축구연맹 회장 선거는 내년 3월에 예정된 FIFA 회장 선거보다 앞서 치러지는 만큼 몬탈리아니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에파도 내년에 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알렉산드레 차페린 우에파 회장도 최근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대항마로 꼽힌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FIFA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11월 18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유력한 경쟁자들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경선 없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ESPN은 이에 대해 스위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이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출신인 라몬 베가가 인판티노 회장에게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축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 후보 출마 자격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2: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후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흔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엄마, 별일 없죠?
6: 너나 잘 있습니다, 야.
7: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8: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9: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8: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0: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나라에서는 이 물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전 세계 사람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쓸 물은 충분할까? 그 물은 깨끗하고 안전할까? 먼저 물의 양부터 살펴볼게요. 지구에 있는 물의 약 97.5%는 바닷물입니다. 과히 물의 행성답죠. 하지만 사람이 마시거나 농사에 쓸 수 있는 민물, 즉 담수는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담수의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약 68%는 빙하와 빙상, 연구설 등에 얼어 있고요. 약 30%는 땅속 지하수입니다. 강이나 호수처럼 지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담수는 전체 담수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물이 부족하다기보다는요, 사람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그마저도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지역은 비가 넘치고 어떤 지역은 몇 달씩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집 수도꼭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생활용수의 비중은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담수 취수량의 약 70%는 농업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먹는 쌀, 밀, 채소, 고기 한 접시 뒤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한 셈이죠. 나머지는 산업과 가정, 도시용 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단순히 수돗물 아껴쓰기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땅속 지하수죠. 2024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를 한 대수층, 그러니까 땅속 물 저장층의 약 71%에서 2000년 이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속도가 매우 빨랐고요.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다시 채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충전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퍼올려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하수위가 실제로 회복된 사례도 확인은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양이 있다고 해도 깨끗해야 우리가 마실 수 있겠죠. 불과 작년인 2025년 8월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 4명 중 1명 꼴인 약 21억 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이것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은 집 안이나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변이나 화학적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억 명이 전부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을 기르러 먼 곳까지 가야 한다거나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수질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웅덩이 같은 지표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약 1억 600만 명입니다.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이 분변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은 설사병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땅속 지하수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비소나 불소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 피해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데요. WHO에 따르면 설사병으로 숨지는 5세 미만 어린이가 해마다 약 44만 명에 이릅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그리고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화장실, 즉 위생입니다. 특히 사람의 배설물에 의한 분변 오염은 물을 오염시키고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34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3억 5,400만 명은 지금도 노상 배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본적인 손 씻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약 17억 명이고요. 이 가운데 약 6억 1,100만 명은 손을 씻을 시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하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 가운데 안전하게 처리되는 비율은 약 56%였습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수거 처리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물 문제는 상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부터 사용한 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주로 저소득 국가와 농촌 지역, 그리고 분쟁이나 정치적 불안 같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지역에 집중됩니다. WHO와 유니세프에 따르면 취약한 환경에 놓인 국가에서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의 보급률이 다른 국가보다 38%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확충하고 낡은 관을 고쳐서 새는 물을 줄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 용수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만큼 효율을 높이면 효과도 크겠죠. 물을 적게 사용하는 관계 방식이나 가뭄에 강한 작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를 처리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버려지는 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네 번째는 지하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퍼올리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문제가 심각한 취약 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 문제는 단순히 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프라, 식량 생산, 정치적 안정,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구에 물이 아예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한정돼 있고 지역별로 크게 불균형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실제로 상황이 나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그 속도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수도꼭지를 틀 때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물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물을 구하는 일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C1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2: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1: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2: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1: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2: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1: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한국산 배 박스당 29.99, 반감 파운드당 2.99, 대파 번들당 1.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진들은 마천루의 뿌리를 책임지는 기초지킴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방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김석중 박사님이 토목공학 전공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3: 네.
2: 저는 이제 개념이 조금 약해가지고, 토목공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3: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 건축과 토목이 어떤 차이냐라고 네. 하는데 토목공학이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2: 아, 시빌
3: 엔지니어링. 네, CIVIL 엔지니어링인데 이 시빌이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인 CIVIS. 키비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고요. 네. 이 키비스라는 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아, 뜻입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를 다루는 공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 네.
3: 이 인프라라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용하는 시설물들, 건축물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들인데
2: 네.
3: 건축과 토목을 구분 짓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2: 예.
3: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고 뚜껑이 없으면 토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2: 아,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다. 네. 뭐 일반 네. 빌딩 같은 거.
3: 맞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뚜껑이 없는 대머리가 토목이냐 뭐 이런 아하, 말씀을 하시는데
2: 예.
3: 너무 공격적인 말이고
2: 사안이에요.
3: 맞습니다. 예. 일단 건물, 상가, 집, 빌라 이렇게 저희가 비가 오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건축.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네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도로,
2: 네.
3: 다리, 댐, 네 이런
2: 뚜껑이 없죠.
3: 이런 인프라 시설물들을 저희는 토목시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 쉽네요, 이렇게 하니까.
3: 맞습니다.
2: 그러면 토목공학 기술 시공에 있어서
3: 네.
2: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3: 맞아요. 토목공학 안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2: 네.
3: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제 전공은
2: 네.
3: 흙 그리고 돌, 이런 땅에 대해서 다루는 지반공학이라는 아, 영역이 있습니다.
2: 지반공학.
3: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흙과 돌로 이렇게 대표되는 땅, 지반이라는 영역은
2: 네.
3: 인공재료가 아니라 자연재료라는 겁니다.
2: 그렇죠.
3: 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은 건설재료가 많이 폭등했다. 자재값이 많이 폭등했다라고
2: 그렇죠.
3: 하면서
2: 네.
3: 이렇게 다루는 재료들이 철근, 철, 아니면은 콘크리트나 시멘트
2: 그렇죠.
3: 이런 재료들입니다. 네. 이런 재료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재료예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거나 네.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2: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3: 맞습니다.
2: 네, 그렇죠, 그렇죠.
3: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2: 네.
3: 저희가 다루는 흙, 땅, 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입자가 작아지고 강도가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2: 흙도 다 같은 흙이 아니고 돌도 다 특성이 다를
3: 맞습니다.
2: 텐데 그거를 파악하기가
3: 맞습니다.
2: 인공재료보다 훨씬 어렵겠죠.
3: 네, 파악하는 예. 것도 어렵고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다. 저희는 공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2: 두 번째 어려운 점은?
3: 저희가 인프라 시설물들은 대부분 땅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죠.
3: 하지만 네. 토목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땅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묻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네. 흙이 파묻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기 힘들고
2: 그렇지.
3: 그리고 이쪽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리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 토목공학의 대표적인 좀 어려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늘 좀 궁금했던 게요, 제가. 이제 토목을 목적으로 해서
3: 네.
2: 땅 아래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에서.
3: 그것도 답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네. 지금 석유 시추 유전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보통 몇 미터 들어가시는지 압니까?
2: 그건 되게 깊게 가죠.
3: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예요. 네. 최소 몇백 미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1km에서 4km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2: 네.
3: 그리고 가장 깊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땅 밑으로 한 8km에서 10km 정도.

0: 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아. 지하 상가를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죠.
1: 네, 그렇죠.
0: 이런 경우에는 20m에서 30m 정도 파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토목공학 결국 땅의 공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땅의 공학을 가지고 땅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나라마다 국가 랜드마크로 초고층 마천루를 앞다투어 짓곤 하는데 아 보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경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박사님 지금의 기술 발전 수준으로는 네.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0: 결국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가요?
0: 네. 근데 이게 얼만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느냐 경제성의 논리가 당연히 네.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러면은 일단 가장 최고층 현재 기준으로 최고층의 건물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알리파입니다.
1: 그렇죠.
0: 높이가 828m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의 무게가 54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
1: 54만 톤
0: 네,
1: 예.
0: 무게이긴 합니다.
1: 예.
0: 그리고 828m 정도 되면은 사실 건물 무게도 어마어마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네. 그 바람이 건물을 밀어냅니다.
1: 네.
0: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주는 힘, 무게라고 해서 풍하중이라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1: 풍하중이 엄청 크겠네요.
0: 맞습니다. 예. 길고 커질수록 바람을 맞는 면이 커지니까 하중이 커질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지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 네.
0: 지진이 오면은 땅이 흔들립니다.
1: 예.
0: 땅도 약해지고 그 땅을 흔드는 것도 건물의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풍하중하고 같이 지진하중이라고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요. 건물을 올리려면 건물 무게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힘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1: 예.
0: 그 버티는 역할을 이제 땅 속에 있는 기초구조물이라는 구조물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르즈알리파가 최고 높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건설 중인 최고층의 높이는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네. 지금 이 예상 조감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의 조감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네.
0: 이게 뭐냐면 제다 타워가 처음에 설계되고 계획됐을 때는 정말 아이코닉하게 기념비적인 하나를 달성해야겠다라고 해서
1: 네.
0: 첫 설계는 1마일,
1: 아하.
0: 1.6km, 1600m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설계를 한 겁니다.
1: 1마일 높이로?
0: 맞습니다.
1: 아니, 부르즈알리파가 828m인데?
0: 거의 두 배죠.
1: 아, 예,
0: 그리고
1: 예.
0: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 덕유산인데 그 높이가 1614m라고 해요.
1: 덕유산 높이 건물.
0: 네, 와. 건물을 덕유산 높이까지 짓겠다라는 거죠.
1: 예, 예.
0: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는데
1: 아, 네네.
0: 이 제다 타워가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 풍하중이라든지 건물의 무게라든지 안정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 무리다. 1.6km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를 변경해서 1008m, 그래도 기념비적인 숫자는 달성을 하기 위해 1km는 넘겨서
1: 1km를 넘네 그래도
0: 네, 1008m로 지금 시공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0: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 네.
0: 이 1km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현실적인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돈이라든지 그 네. 밑에 땅이라든지
1: 네.
0: 기술력을 다 모으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1: 사우디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때려부으면
0: 맞습니다.
1: 1마일 1.6킬로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예.
0: 맞습니다.
1: 할 수 있다.
0: 네.
1: 어쨌든 저런 부르즈알리파 같은 건물은 뚜껑이 있으니까 건축물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럼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0: 맞습니다. 네. 제 전공이 지반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이 지반이라는 게 저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구조물들은 땅을 접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떠 있는 구조물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눈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0: 을 단단하게 땅 위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토목공학 그리고 제가 전공한 지방공학의 역할입니다.
1: 네. 그 영역에 있는 구조물을 기초 구조물이라고 한다.
0: 맞습니다.
1: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땅 속의 구조물, 기초 구조물은 뭐 땅 아래로 가는 깊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0: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왜 깊게 들어가냐 깊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상부 구조물의 기록이 높이로 이렇게 가늠을 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도 깊이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1: 예.
0: 사실 하부 기초 구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1: 네.
0: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층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단단한 게 우선이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자료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네. 기초구조물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예. 그래서 제가 기초구조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1: 네.
0: 직접 기초, 얕은 기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게를 단단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위에 있는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단단한 층에 직접 올려놓는 겁니다.
1: 네.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트램펄린이 아니라 네. 단단한 돌층에다가 건물을 올려놓으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네. 튼 심도에 직접적으로 단단한 층에 올려놓는 기초다라고 해서 얕은 기초 아니면은 직접 기초라는 네. 표현을 합니다.
1: 직접 기초.
0: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단한 층이 무조건 얕은 기초에서만 나오면 쉬울 텐데 네. 그렇지 않죠.
1: 아.
0: 저희는 점점 더 초고층 빌딩이나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단단한 층을 얕은 데에서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1: 예. 이미 찾을 거 다 찾았겠죠.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두 번째 네. 방법으로 하면은 큰 무게를 버티기 위해 깊이 있는 네. 심도에 있는 단단한 층을 찾아가서 기둥 같은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1: 위랑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오른쪽 그림처럼
1: 네.
0: 큰 화살표가 누르고 있으면은
1: 네.
0: 밑에 단단한 갈색층처럼 되어 있는 돌층에 이렇게 박아 놓는 거죠.
1: 갈색까지 파고 내려간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얕은 데는 연약해도 저쪽은 맞습니다. 단단하니까.
0: 네, 네. 예.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돌, 흙은 풍화가 되면 될수록 입자가 작아지고
1: 네.
0: 강도가 작아져서 약하게 됩니다.
1: 아.
0: 더 깊이 들어갈수록 풍화 과정을 덜 겪었기 그렇지. 때문에 네. 단단하고요.
1: 아.
0: 그래서 더 깊은 심도로 들어가는 게
1: 네.
0: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콘크리트 기둥을 말뚝이라고 부르고요.
1: 말뚝?
0: 네. 오, 그래서 네. 말뚝 기초라는 네. 말을 쓰거나
1: 네.
0: 이렇게 깊은 심도에 있는 돌층까지 집어넣었죠.
1: 네.
0: 깊은 기초라고
1: 아, 깊은
0: 합니다.
1: 깊은 기초, 약간 얕은 기초.
0: 맞습니다.
1: 예.
0: 굉장히 직관적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1: 예.
0: 세 번째로는 네. 이 단단한 지층이
1: 네.
0: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이런 안반층이 150m, 200m가 돼도 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단단한 데를 찾으려면 엄청 들어가야 되는
0: 네네.
1: 데가 있군요. 예.
0: 그렇게 된다면은 네. 콘크리트 말뚝적 기둥을 네. 150m, 200m까지 내리는 것도 일이고
1: 그렇지.
0: 돈이고 힘들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직접 연결한다기보다 저희가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마찰력.
0: 네, 저희가 주말 농장 같은 데 보면은 고구마나 감자를 뽑아낼 때
1: 네.
0: 힘으로만 뽑아내려면 잘 안 뽑히잖아요.
1: 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0: 맞습니다.
1: 뽑아야죠. 네.
0: 그게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도 주변 흙이 잡고 있는 마찰력 때문에 뽑기가 힘든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말뚝도 단단한 돌층이 아니더라도 이 마찰력을 활용해가지고 이 위에 무게를 버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아, 말뚝을 그 감자 뿌리 삼아서?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찰 말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1: 그 말뚝은 한참 아래에 있는 그 단단한 곳과 닿지 않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도 이 주변의 흙과 맞물리는 그 마찰력과 그 경계면의 요소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마찰력을 해서 위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1: 이거 신기하네요.
0: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익숙한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롯데월드타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0: 롯데월드타워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활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타워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고 아이코닉하죠.
1: 그렇죠.
0: 뭐 이 롯데타워의 무게가 네.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 아까 부르즈 알리파가 54만 톤이라고 했는데.
1: 그러네. 무게가 더 많네요.
0: 네, 75만 톤이 75kg 성인 1천만 명. 거의 서울 인구가 잠실 한복판에 다 모여 있는 무게인 거예요.
1: 예예. 예.
0: 굉장히 무겁죠.
1: 그러네요. 예.
0: 그러니까 이거를 버틸려면은 굉장히 기초 공법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쓰여야 돼서
1: 네.
0: 첫 번째로는 아까 단단한 안반층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 네.
0: 그래서 롯데타워는 그 잠실에서도 단단한 지층이 나올 때까지 한 30m를 파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30m를 내려서
0: 네, 네. 단단한 지층을 30m 정도 네. 타고 들어가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네. 땅을 파고 들어갔고요.
1: 네.
0: 그 정도로는 75만 톤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뚝 기초에 대한 네. 설명을 드렸었죠.
1: 그렇죠.
0: 네.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기둥을 네. 30m 정도 해가지고 108개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1: 아, 직경 1m짜리 기둥 108개를 네. 30m 길이로 세워놓은 거네요.
0: 단단한 돌층에 단단한 말뚝을 그렇게 넣은 거죠.
1: 아까 깊은 기초.
0: 맞습니다.
1: 예, 2번, 2번.
0: 깊은 기초와 그리고
1: 얕은 기초도 맞는 거죠.
0: 네. 얕은 기초와 예. 깊은 기초와 마찰 말뚝도 다 함께 쓴 맞아. 거죠.
1: 1, 2, 3번 다 들어간
0: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주목도 많이 받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매트 기초라는 공법도 활용이 됐습니다.
1: 뭐 매트 기초는 뭐죠?
0: 저희가 보통 요가 매트 뭐 이런 거를 깐다라는 매트 그런 느낌이죠.
1: 네.
0: 이 말뚝들 단단한 돌층과 말뚝 위에 네. 축구장 면적 정도 되는 콘크리트 층을 6.5m 거의 아파트 두 개 층 정도 되는 높이로
1: 네.
0: 이렇게 매트 이렇게 판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1: 단단한 층 위에요?
0: 맞습니다. 그 말뚝층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를 하고
1: 네.
0: 그 위에 초공강도 콘크리트로 아파트 두 개 층 되는 콘크리트 매트를
1: 네.
0: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반층을 하나 만든 거예요.
1: 약간 레고 조립할 때
0: 맞습니다.
1: 기본 판때기잖아요. 그걸 한 두 개, 세 개 쌓은 느낌이네요.
0: 그거를 네.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그걸 네. 한 6m 쌓은 거예요.
1: 아, 한참 이렇게 쌓아서
0: 네, 네.
1: 훨씬 단단한 게
0: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네. 적용을 해가지고 75만 톤의 무게를
1: 야.
0: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죠.
1: 네.
0: 네.
1: 아, 이제 박사님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0: 네네.
1: 오늘 여기 잡지사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마치면서 짧은 인사 말씀 듣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공학자 그리고 토목공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뭐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재미없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1: 아날로그적이라고는 생각했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1: 아,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층 건물 지나갈 때 위만 보는 게 아니라 땅 속이 이제 모습이 말씀해 주신 것들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과 사상 누각을 막는 토목공학의 세계 만나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상강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초에 서리가 내린 곳도 있고 이제 기온이 급 떨어져서 패딩을 꺼내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가 됐는데요. 자, 월동 준비 시즌입니다. 자동차 점검도 좀 미리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폭설이라든지 겨울철 화재로 취약해질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 점검도 해둬서 안 좋을 거 없죠. 미리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1: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조정사.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6: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주미한국대사관 대한민국 국방부 기념재단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가 후원하는 제74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유엔군 참전 보훈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재향군인의 날 74주년과 6.25전쟁 76주년, 휴전협정 73주년을 기념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의 서울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재향군인과 참전용사,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문의는 재향군인회 703-403-7080 또는 571-315-025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he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나는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의심하고 맞아. 그리고 제때 말하지 못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야, 그 말도 못해. 어,
5: 완전 공감, 100% 네. 공감.
4: 남들의 축하, 꽃다발이나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꽃 한 송이 사는 인생이 더 단단할 수 있거든.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말 시리즈로 유명하신 작가이자 세바시 대표 강연자 중에도 한 분이죠. 김윤나 소장님 오셨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 이번에 또 책이 새로 네. 나왔어요.
6: 아, 네, 뭐 네, 이렇게.
5: 항상 책이 김윤아 선생님 책 나오기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말이 키워드로 붙었습니다.
4: 맞아요.
5: 말의 시나리오.
4: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릇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릇. 말그릇이나
5: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4: 말그릇. 그릇 시리즈들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썼던 거예요. 왜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되지? 이 공군쯤 하나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작에서는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려면 요 출구, 입을 단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 네, 그 공장에 해당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말이 달라질 것이다.
5: 좀 더 근원적인 거.
4: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공장의 마음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번 책에서 나온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내 말은 편안하지가 않지? 이거.
5: 아,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
4: 네, 그렇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고 하면 나는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그리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의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때 말하지 못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입을 킥하고, 야, 그 말도 못해? 이런 경우.
5: 완전 공감, 100% 네. 공감.
4: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와서 그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으로 시작한 책이에요.
5: 이 책은?
4: 네.
5: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시나리오?
4: 그죠. 아, 좋은 질문이세요.
5: 시나리오.
4: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거 역시도 말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계속 불편해지는 이유. 근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번에도 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 제목이 왜 시나리오인지 그렇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 이거 뭐 영화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칫 할까 봐.
4: 아 그러네요.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의 대본,
5: 그렇죠.
4: 극본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배우들은 그 시나리오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죠.
5: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죠.
4: 우리도 계속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나리오가 있고.
5: 우린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고
4: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다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가 반복될까? 하나의 패턴이 보이네. 경향성이 보이네. 왜 그럴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시나리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대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시나리오는 괜찮아요. 근데 유독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눈치 보게 만들고.
5: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4: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막장 시나리오가 그렇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면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질 수,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말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부제가 있잖아요.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5: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저자는 우리 삶이군요.
4: 그렇죠.
5: 우리
4: 그렇죠.
5: 삶이 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새겨놓은 어떤 그 대본이 있는 거네요.
4: 그렇죠. 그
5: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4: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본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면 이걸 멈출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5: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슬로건 같은 거 자꾸만 비슷한 삶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맞아요.
5: 이 말을 바꾼다는 거는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거군요.
4: 네, 맞습니다.
5: 저 다 봤네.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다음 강연을 이렇게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잠실대교였거든요. 엄청 복잡한 곳이잖아요. 잠실대교를 이렇게 쭉 건너서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딱 끼어들려다가 이렇게 딱 그 택시가 그 차를 피하려다가 이제 킥 하면서 반바퀴가 딱 돈 거예요.
5: 아, 급정거하면서.
4: 네, 제가 차
5: 실제로.
4: 네, 실제로요. 제가 타던 그 택시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마 피곤하니까 그 유리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5: 한 박았겠는데.
4: 그렇죠. 이렇게 딱 도니까 쾅쾅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딱 그 복잡한 곳에서 이제 차는 반 바퀴 미끄러져서 딱 정지한 상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음의 대화로 어울리는 대사를 한번 골라 보시는 거예요.
5: 객관식인가요?
4: 그렇죠. 객관식이에요. 예, 네, 이제 택시 기사와 저와 그렇지, 대화가 그렇지. 오고 가는 거 어울리는 대화. 1번.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 아, 1번. 그 소장님이 네,
4: 그렇죠.
5: 손님으로서.
4: 네, 그렇죠.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손님 괜찮으세요? 2번. 3번.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네. 자, 다음 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3번, 세 개의 객관식.
5: 1번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네, 생각해도. 네, 네.
4: 뭔가 가장 적절해 보이세요?
5: 2번은 손님 괜찮으세요가 택시라는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4: 그렇죠.
5: 정답이겠죠.
4: 예, 2번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죠.
5: 자연스럽고, 당위이기도 그렇죠. 하고.
4: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택시기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5: 아.
4: 네, 그냥 나지막에 뭐라고 하시는데, 어떤 차를 이렇게 욕하시는 것 같아요.
5: 욕이겠지.
4: 예,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5: 어.
4: 전 쾅쾅쾅 박았거든요.
5: 그렇죠. 손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4: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핸들을 확 돌리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괜찮으세요?
5: 아, 기사가 되셨군요.
4: 제가.
5: 아, 진짜?
4: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5: 머리 이거 쾅쾅 박고
4: 제가 박았는 거.
5: 기사님 괜찮으세요를 소장님 먼저 물어본 거구나.
4: 제가 기사님 괜찮으세요?
5: 네네네.
4: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딘가 적절하지 않죠.
5: 그렇죠. 예. 그 기사님은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4: 예, 그냥 아무 말. 아. 예,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 저는 괜찮아요라는 이 말은요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5: 소장님한테?
4: 그렇죠. 그 말은 저에게 제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반복해왔던 어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뭔가가 불편해지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주변을 살피고 괜찮은가? 나는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표정을 짓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5: 그렇죠. 그것도 상식적이진 않네요.
4: 네. 제 삶의 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 그러네요. 네,
4: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5: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사고가 작은 사고가 일어난 그 택시 안에 두 네.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거기서
4: 그렇죠.
5: 막 깔려서 네. 튀어나오고 있었던 거
4: 그럼 보세요. 제가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나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왜 한 거야?
5: 그치. 아니 괘씸하지 어떻게 보면 아니 손님한테 뭐 네. 괜찮은지 여부는 안 물어보고
4: 화도 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지금 그걸 물어볼 일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불킥을 하게 그러면. 되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5: 그러니까 소장님조차도 어떤 시나리오가.
4: 그렇죠.
5: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시나리오는 네. 아닌 거예요.
4: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불킥 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저도 있는
5: 있군요.
4: 거죠. 네. 네, 맞아요.
5: 책에서는 이거를 뭐 타인 지향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4: 맞아요. 타인 지향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각자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잖아요.
5: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죠.
4: 네, 나야 나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계도 맞고 대화도 하는 건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데 그 기준과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정답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맞나? 맞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정답이야? 자꾸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거죠.
5: 진짜 그런 사례 많잖아요.
4: 너무
5: 저도
4: 많죠.
5: 그러기도 하고.
4: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내 문제를 푸는데 상대방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자책감,
5: 그렇죠.
4: 수치심, 나를 의심하고 나를 탓하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이제 타인지향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5: 남한테 있는 거고.
4: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5: 그러면 반대는 건강한 시나리오는
4: 그렇죠.
5: 뭐라고 부르나요? 네,
4: 반대는 내부지향 시나리오.
5: 아, 나, 내 안.
4: 네, 그러니까,
5: 내 안에 있구나.
4: 예, 내가 이제 이런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기준이 있고 그 정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그냥 나답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내부지향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 기준과 신호가 뭐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5: 기준과 내적 기준과
4: 그렇죠.
5: 신호.
4: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내 기분이 어떻지? 그리고 뭐 내가 뭘 원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뭘 잘하지? 뭐 이런 거. 혹은 아, 난 이거 좀 못해. 이거 좀 나의 한계야. 취약점 같은 거.
6: 그걸 알고 있는 거,
4: 그렇죠.
6: 인정하는 거.
4: 나의 우선순위. 난 이게 중요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그런 여러 기준들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게 나다워져요. 근데 이제 타인지향은 못 그렇죠.
7: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8: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그러면 타인지향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은 네. 뭡니까? 그러면? 네.
4: 특히 대화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왜 생기는가를 이해하면 좀 더
6: 네,
4: 그걸 먼저 좀
6: 그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저 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4: 흘리도 가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6: 그렇겠죠.
4: 그러니까 제때 섭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섭취하지 못해서 결핍돼서 타인지향 시나리오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충분히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섭취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애착 같은 거, 사람 충분히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4: 그리고 혹은 뭐 유능감, 내가 잘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리고 독립, 내가 혼자 한번 서보는 거, 그건 여러 심리적 자원들이 필요해요. 근데 특히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결핍되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표현했을 때 충분히 인정받은 경험이 없어요.
6: 아, 네. 뭐 무시당하거나
4: 그렇죠.
6: 비난받거나 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군요. 네,
4: 특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를 표현할 때 무시당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6: 그렇죠.
4: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 정도로 화가 나는구나.
6: 그렇죠. 그거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4: 네, 너가 그 정도로 억울하구나. 그게 인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압당하거나
6: 그렇죠.
4: 이렇게 이제 비난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느껴도 돼. 이런 걸 원해도 돼. 이런 경험이 쌓이질 않죠.
6: 그렇죠.
4: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드러나요. 일단 첫 번째는 대화할 때 내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6: 숨기죠.
4: 그러죠.
6: 이미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4: 거예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눈치를 보죠. 지금
6: 말해도 되나?
4: 느껴도 되는 거야? 이거 분위기 이렇게 깨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내 감정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난 이걸 원해. 넌 뭘 원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원해도 되나? 이거 바래도 되나?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는요. 우리가 나의 감정과 욕구, 너의 감정과 욕구를 핑퐁처럼 잘 오고 갈 때가 건강한 대화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6: 많지 않죠, 그런 사람들.
4: 예,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속을 모르겠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6: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좀 기분이 나쁘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을 이제 그만 좀 하시오. 이런 말 진짜 잘 못 하잖아요.
4: 못 하죠.
6: 또 뭐 도와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4: 잘 못하죠.
6: 사과도 못하고. 네. 요런 게 다 이유가 있었고.
4: 그러니까.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자꾸 화를 내고 혼자.
6: 그렇죠.
4: 집에 가서 집에 화를 가서. 내고.
6: 왜 그걸 내가.
4: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6: 감정과 욕구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4: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대화는 상황과 자극이거든요. 대화는.
6: 그렇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6: 자극과 반응. 네.
4: 그러니까 대화는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적절한 반응을 하고 또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이잖아요. 근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못하거나 과하게 반응해요.
6: 아. 네.
4: 그러니까 너무 반응을 못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도
6: 못하는 거군요.
4: 못하는 거죠. 어렵다, 못한다, 해달라, 도와달라,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 상처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의 방어. 그것도 못하고.
6: 그러네요.
4: 그리고 오히려 또 굉장히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어요.
6: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격하게.
4: 네. 네. 예를 들면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6: 아, 자기 얘기.
4: 네, 그러니까 아, 그거 제가 해봤는데, 아, 나 거기 가봤잖아.
6: 아, 그런 것도. 어, 예, 그런 거 많죠, 엄청 많죠.
4: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자기에 대한 신뢰, 그것이 기반이 약한 사람일수록 너무 과장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도 하거든요. 아.
6: 그런 반응.
4: 네, 그런 모습도 타인지향 시나리오의 한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6: 우리가 바로 문제로 삼을 만큼 이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4: 네.
6: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들이
4: 그럼요, 그럼요.
6: 이 타인지향이라니까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게 뭐 난 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4: 네.
6: 이 이야기를 듣고
4: 네, 네, 맞아요.
6: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네요, 진짜.
4: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충분하게 누군가한테 공감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충분하기란 누구나 쉽지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어요.
6: 그렇군요. 저도 책을 이제 잠깐 보니까 거긴 또 자기감이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4: 네.
6: 자기감이란 개념이 타인지향이냐 내부지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4: 맞아요.
6: 같은데
4: 맞아요.
6: 자기감이 무엇입니까?
4: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말이 궁금해서 읽은 책이지만 끝나고 나면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6: 그렇죠,
4: 이런 책이길
6: 그렇죠.
4: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에요.
6: 나를 이해하는
4: 네,
6: 감각.
4: 그러니까 나란 사람은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장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빈 문장을 이렇게 이제 코칭에서 오신 분께 드리거든요. 그럼 그 문장에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채우는 거예요.
6: 아, 본인이 채우는 거군요.
4: 네,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분은 다섯 개 써놓고, 아, 이거 어려운데요.
6: 아, 그러니까 여러 개 쓰는 거군요.
4: 네, 여러 개. 최대한
6: 아, 쉽지
4: 많이.
6: 않죠.
4: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 다섯 개 써놓고, 이거 어려운데요?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몇 페이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잘 설명하는 능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나에 대한 근거나 기반, 아까 우리 기준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6: 그렇죠, 그렇죠.
4: 그게 단단한 거죠.
6: 그렇군요.
4: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기준들이 단단하고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럼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자기감보다 자존감에 관심이
6: 자존감, 좀, 그렇죠.
4: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6: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주가 그래프처럼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네.
6: 낮아졌다가
4: 쭉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해도 좀 잘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자존감이
6: 좀 올라가죠.
4: 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다음날 또 이렇게 피드백 한번 들으면
6: 확 떨어지죠.
4: 댓글 한번 보고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댓글 한번 보면 자존감이 또 확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것의 낙차가 크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6: 그렇죠.
4: 그렇죠. 예, 내가 높을 때와 낮을 때가 낙차가 크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인생이 정신이 없어지는데
6: 그렇죠.
4: 이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감각 위에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 그러니까 자기감이 대지가 높을수록 낙차가 줄어들겠군요.
4: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피드백을 딱 들었어요. 댓글에 왜 그러냐 강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도 자기감이 있는 사람, 즉 나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은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좀 있지. 어, 근데 좀 이건 이랬는데 내가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럼요. 낙차가 좀 덜하겠죠.
6: 아니, 자기감이 되게 중요한 게.
4: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감을 먼저 좀 잘 이렇게 세팅해 두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6: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기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타인 지향을 내부 지향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고 뭐 어떤 훈련법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이 책에는 자기감 회복 연습 이렇게 써놓으시기도 하셔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제 타인 지향의 이제 유형을 좀 이렇게 나눠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나는 어느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조언도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9: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0: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11: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6: 우선 그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하셨어요,
4: 네,
6: 책에서.
4: 맞아요.
6: 첫 번째는 뭡니까?
4: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뿌리는 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정과 이제 욕구를 존중받지 못할 때
6: 그렇죠, 네,
4: 생기지만 첫 번째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 복종 시나리오를.
6: 복종 시나리오?
4: 네. 아까 그 택시 안에서의 제 모습이 있거든요.
6: 아,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위로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4: 네.
6: 상대방에게 되려.
4: 네,
6: 아,
4: 네. 저도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어. 복종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보통 말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타겟한테요.
6: 시나리오라서 그런지 표정 연기가
4: 네, 네, 조금
6: 진짜 같네요.
4: 잘 느끼시라고. 네. 네, 저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건 좀 못하겠다 노 이런 말은 못하죠. 네, 못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의견을 낼 때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6: 아, 네. 그 사람의 생각이
4: 그렇죠.
6: 중요한 거군요.
4: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6: 두려움.
4: 네, 그렇게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거나 내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아주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탁 이렇게 세트 메뉴처럼 오거든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두려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종의 시나리오를 세팅하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그렇게 되면.
6: 그렇죠. 쉽지 않죠.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으면 서로 어떤 먼지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에서.
6: 먼지.
4: 네, 먼지. 저는 그걸 먼지라고 표현하는데 관계 맺다 보면 뭐 이렇게 먼지들이 막 풀풀 날리고 서로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의 먼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데 그런 먼지가 있을 때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이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 이러면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먼지였을 때 불편함이 먼지였을 때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정이 될 텐데 이분들은 이 먼지를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말 못하니까 마음속에 쌓아놔요. 그러면 그 먼지도 어느 때는 태산이 되죠.
6: 모래바람이 돼서 막.
4: 그렇죠. 네, 태산이 확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냐면 그냥 끊어버려요. 말을 못하니까 도망가거나 어느 날 그냥 회사 다 그만둬버리거나 잠적해버리거나
6: 그렇죠.
4: 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뭐?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을 하지. 이렇게 되면, 그 관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가까운 사이, 특히 연인 사이.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때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늘 괜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연인 관계는 우리가 시소를 탈 때처럼 아주 탄력 있게, 재밌게, 그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6: 그렇죠.
4: 네, 근데 한 사람이 매번 괜찮다고 하면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괜찮아야 되고, 그 관계는 결국 그
6: 부러지죠.
4: 그렇죠.
6: 갑자기.
4: 네.
6: 아니 갑자기 왜 그래?
4: 네, 그렇죠. 시선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6: 그렇구나.
4: 네. 그런 패턴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아 내가 복종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
6: 보통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조금 내향적이고 조용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하신 네. 분들이 좀 이런 네. 복종 시나리오를 따르는 말의 네.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4: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솔루션 세계도 이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저도 이제 괜찮다고 금방 말하고 괜찮은 표정을 짓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괜찮나 하고 나를 먼저 보고 반응하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6: 나에게 네. 먼저 괜찮냐고 그렇죠. 물어보는 연습이
4: 네.
6: 필요하다.
4: 네.
6: 그러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조용히 있어서.
4: 그렇죠.
6: 진짜
4: 그렇죠.
6: 이게.
4: 예. 근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6: 그렇죠. 그럴 거예요.
4: 예.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회피하고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가장 스스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칭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난 이제 이렇게 그만하고 싶다고.
6: 우리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6: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네. 친구인데.
4: 네.
6: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할 때, 그냥 응 그래,
6: 오케이,
4: 예.
6: 그러지 말고
4: 그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러면 더 불편해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시간과 공간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 주는
6: 편하게
4: 예,
6: 뭔가
4: 필요하죠.
6: 아.
4: 예. 그래서 불편해 안 불편해 막 이렇게 추궁하면 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6: 너 복종 시나리오지. 너 지금 안 괜찮은데.
4: 최악이지.
6: 지금 내가 다 알아. 시나리오 내가 다 알거든. 이러면 안 된다.
4: 이게
6: 거죠.
4: 잘못된 사용법이죠.
6: 그렇죠. 이 책 읽고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생계 집에 있어서 제가
4: 유용하의 미혼이에요.
6: 이렇게 요런
4: 맞아요.
6: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책 읽으시면서.
4: 맞아요.
6: 그렇습니다. 복종 시나리오라는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
4: 네. 뭐,
6: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반문해 볼.
4: 네.
6: 나의 유형은 또 어떤 걸까? 이렇게 잘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4: 한 모금 아니잖아.
1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두 번째로 얘기하실 건 뭔가요?
4: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희생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가정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내가 할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컨트롤할게, 내가 책임질게. 인생이 그래요.
6: 근데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나요?
4: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 이게 좋기만 할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책임지고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못해라는 말을 못하죠. 이건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되겠어.
6: 안 되는데도 답을 그렇죠. 하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4: 네. 내가 시간도 안 되고 지금 돈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는데도 일단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그거에 책임을 지려고. 근데 못하면 죄책감을 경험해요.
6: 그러겠죠, 자기가.
4: 네. 내가 이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만약 못하면 다 나 때문인가? 자기가 그걸 다 이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 나 힘들어. 나 외롭다. 아, 나 지쳐. 이런 말을 못해요. 지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60대, 70대도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 괜찮아? 뭐 쉬엄쉬엄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6: 나 괜찮아? 네. 나 더 할 수 있잖아.
4: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공감과 위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정해줘. 나를 받아줘.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쳐가는지를 모르고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복종 시나리오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둘 다 이제 싫다는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차이를 조금 봐야 되면 복종 시나리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6: 이거의 원인은 두려움이고. 네. 하지만 이 희생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들은?
4: 이 사람들은 죄책감인데 희생 시나리오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와, 이 사람 대단하대. 그 많은 일을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이 안에 속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고립되고 그런 이제 감정들을 경험하시는데
6: 갑자기 제가 상담을 드리고 싶네요.
4: 그 이형 시나리오신가 봐요.
6: 나 이 희생 시나리오인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4: 그러니까 무서워, 두려워, 나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를 누군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6: 그렇군요.
4: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6: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4: 카메라 보고 말씀.
6: 대부분 뭐랄까 이렇게 회사의 대표들이
4: 그렇죠.
6: 그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4: 그렇죠.
6: 그 자리 때문이라도.
4: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이제 여러 부작용이 또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말고 난 누구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라는 질문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해결하면서 막 쳐내가니까 일을. 나는 누구지? 내 삶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너무 나는 나이가 들었네. 갑자기 슬프신 것 아니죠?
6: 그러니까.
4: 고개를
6: 갑자기
4: 떨구셔서.
6: 진행이 어려워지네요.
4: 갑자기 고개를 떨구셔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정의 교류를 더할 것인가 이걸 좀 또 연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에이블러라고 하는
6: 인에이블러.
4: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돕는다고 도운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6: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 예. 그러니까 특히 가정에서 이런 특징이 많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가 막 그런 희생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어서 형제들이며 부모며 다 첫째에게 예를 들어서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6: 첫째 또 다 하고
4: 그걸 다 하죠. 내가 다 죄책감을 안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서 둘째 셋째나 부모가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무능해지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죠.
6: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네이블러라고 표현하는
4: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몫을 그냥 두지 않고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아하.
6: 그러니까 진짜 회사의 대표일 가능성도 크네요.
4: 그렇죠, 그렇죠.
6: 그러니까 뭔가 자기 리더십을 이렇게 잘 분배하지 않고.
4: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어차피 하실 거야, 어차피 챙기실 거야,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6: 그러네요. 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특히
4: 그럼요.
6: 사업하시는 분들,
4: 맞아, 공감하실
6: 혹은 뭐
4: 거예요?
6: 어떤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희생 시나리오 속에서 또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고.
4: 맞아요, 맞아요.
6: 이분들은 종국이 어떻게 되나요?
4: 개인적인 질문이신가요?
6: 궁금해지네. 네. 계속 희생 시나리오를 하다 보면은, 나쁜 어떤 그 엔딩을 마실 것 같습니다.
4: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피자 한 판.

0: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덫에 걸려 있을
1: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0: 그렇죠. 네, 딱 용어에서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일단 하나는 나 이만큼 해냈어, 대단하지? 나 이만큼 벌었어, 대단하지? 나 이거 희귀템이 있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뭐 돈이나 지위나 혹은 외모나 여러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혹은 더 높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1: 그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의 소재들이 얼마나 자기가 많이 해냈는지를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내가 뭐 샀잖아 뭐 이런 얘기, 또 어렵게 구했잖아, 어디 가봤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막 자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인은 이 그룹 안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와 너 최고다 이 말을 들어야 내가 괜찮은가 보다, 자괴감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1: 듣는 사람 좀 피곤하지.
0: 또 지자랑이냐?
1: 또 지자랑이냐?
0: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상한 지점이죠. 나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말인데 그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인정 시나리오에서도 또 두 번째는 딱 자랑을 하진 않지만 너 나 좋아해?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1: 확인.
0: 확인하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제공해주면서 너랑 나랑 한 편이야. 너랑 나랑 이제 친하지. 계속 그 사람의 자기를 좋아하도록.
1: 이것도 되게 좀 피곤하지. 은근히.
0: 피곤하죠.
1: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럼요. 되게 피곤하지.
0: 그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리하면서까지. 네, 자기 돈이나 시간이나 여러 자원들을 무리하면서까지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그건 결국 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메시지이죠. 네,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일 때 인정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1: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꼭 타인의 인정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뭐 존중하는 능력이 올라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정 시나리오는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성과와 성취와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계속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예,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인정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관역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1: 그렇죠. 예. 인정받기 위해서.
0: 인정받기 위해서 10점 받아야 돼. 내가 잘해내야 돼. 내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거 10점 만점을 받는 사람,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 관역판은 누굴 위한 거냐는 거예요. 일단 쏴요. 관역판이
1: 왜 10점을 쏴야 되냐.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 10점을 쏴야 되냐도 있는데 그 관역판이 뭔지도 관심이 없고 일단 100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이 관역판은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원하는 관역판인지, 내가 이걸 왜 쏘고 여기 있는지, 이런 나에 대한 질문, 그 나를 위해서 이제 보내는 시간,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죠.
1: 네. 그러네요.
0: 저도 인정, 그러니까 복종하고 인정이 저는 제 시나리오거든요.
1: 이게 여러 개 갖고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대개는 여러 개 좀 갖고 계셔요. 네. 복종하고 인정이 저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서.
1: 중복 출연이라고.
0: 그래요, 그렇죠.
1: 인기 배우들이 한다는 드라마 중복 출연.
0: 그래요.
2: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의

0: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 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2: 네. 아유, 뭐. 어느 것 하나 가슴 아프지 않은 건 없는데 결함 시나리오예요.
3: 아, 이거의 이름은 결함 시나리오예요?
2: 네.
3: 결함?
2: 결함.
3: 아, 이건 좀 가슴 네, 아프네요.
2: 아프죠. 내가 문제야. 나까지 깨보. 이런 멍청이 바보. 네. 우리가 마음 내 뜻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변수, 너의 변수, 상황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만 노려보는 거야. 너지. 바로 문제 너지.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옆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비난을 퍼부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3: 그렇죠.
2: 네, 근데 이 결함 시나리오 가지신 분들은 되게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개념이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관계는 무조건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 항상 비교의 관점에서 봐요.
3: 아, 제일 그 힘든
2: 그럼요.
3: 네. 상황이구나.
2: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네. 항상 비교의 관점에서 보고 기울어진 쪽은 항상 나죠. 나는 이렇게 못났네, 부족하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너무 비난한다. 자신을 손가락질한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들은 결함 시나리오를 갖게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3: 그렇겠죠.
2: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아무것도 아닌 별일도 아니지만 누군가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럼 정말 세상 큰일이 돼요. 제가 이
3: 그 책에 사람에게는.
2: 그렇죠. 이 책에도 썼는데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되게 못해요. 그게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3: 그렇죠.
2: 못할 수도 있는 거죠.
3: 육상선수도 아니고.
2: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끊임없이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해?
3: 가스라이팅 같네.
2: 그러면서 우리 집안엔 달리기 못하는 애가 없어. 너 같은 피는 처음 봐. 그렇게 수십 년 들면요. 이 사람에게는 달리기 못하는 게 세상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3: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결함 시나리오 가진 사람은 내가 비난받아 마땅해서 비난받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과도한 비난을 받아왔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내가 나를 어떻게 덜 혼낼 것인가. 네, 그래야 우리가 수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3: 근데 이거는 외부 요인이 이제 작용한 거잖아요. 누가 나를 그렇죠. 자꾸 비난하는.
2: 그렇죠.
3: 근데 그게 멈춰도 이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
2: 그럼요.
3: 내가.
2: 그럼요. 그럼요.
3: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출 수 있을까요?
2: 그게 굉장히 불편한 노력을 하면 멈출 수 있어요.
3: 불편한 노력?
2: 네. 비유하기를 이렇게 팍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3: 네.
2: 그럼 나도 이렇게 따라서.
3: 네, 이렇게 되죠.
2: 나도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3: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2: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 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3: 이거를 다 펴서 이렇게.
2: 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더, 왜냐면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자꾸 내가 보여지는 게 괜찮나?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3: 행동으로는 되게 설득되네.
2: 그렇죠.
3: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2: 네, 그거를 또 이제 말로써, 대화로써 연습할 수 있어요.
3: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고쳐보려고 네. 하는 건데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부지향이 가깝게
2: 맞아요.
3: 그 네 가지 종류 뭐 복종 시나리오, 희생 시나리오, 인정 시나리오, 결함 시나리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그 내부지향 좀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게 가능하냐?
2: 가능합니다.
3: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네,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2: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 자체가 아니라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어떻게 편안하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는 내 안에 뭘 채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채워야 편안한 네. 말이 나올까요?
3: 질문을 바꿔야지.
2: 예,
3: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뭘 채울까? 결국 그 채워가는 과정이 자기감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소개해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어디 가서나 늘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감의 신호 중에서 감정이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1: 최전선에 있는.
2: 그 최전선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게 맞나? 특히 이렇게 느껴도 돼요? 혹은 남들도 이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면 내 감정, 특히 분노를 잘 느끼는 연습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르게 흐르면 우리의 이야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거는 경계예요. 경계.
3: 경계?
2: 네, 경계. 우리 앞에 시나리오 중에서 보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우리 건지에 대한 경계가
3: 뭘 경계한다가 아니라
2: 그렇죠.
3: 그 경계선.
2: 그렇죠. 이렇게. 선을 잘 나누는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식들이 네 거, 내 거, 우리 거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막 엉켜 있으면서 이 자기감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이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심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3: 그 경계를 어떻게 칠 것인가.
2: 그렇죠. 그 공간이 있어야 거기 안에서 우리는 쉬고 도피도 도망갈 수도 있고 에너지도 채우고 다시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인정 시나리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에요.
3: 시간을 좀 잘
2: 시간을
3: 짜봐라.
2: 짜야 되는데 왜 돈이나 시간 같이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 축이 어디 있는지 알죠.
3: 아,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의 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기울어져.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말이 편안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무너져 있는 시간을 중심을 갖게 되면 말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나만의 관역을 만드는 시간. 네, 그리고 이렇게 남들의 축하, 꽃다발이나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꽃 한 송이 사는 인생이 더 단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안내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에서는.
3: 나를 위한 시간이군요.
2: 네, 맞아요.
3: 그 시간을 짜야 된다는 건. 마지막은 뭡니까?
2: 네, 마지막은요. 시야입니다. 시야.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요. 왜냐하면 나만 보거나 아까 제가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도 타인지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만 보거나 혹은 나를 못 보거나. 예, 그러니까 그건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는 것은 대화할 때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상황도 같이 보는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이 대화를 건강하게 잘하거든요. 그렇군요. 고개를 들어서 다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3: 그 오늘 그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조금 낯선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공감하고 직면했던 문제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법도 여기 이 책에 잘 담겨 있고 그 이 노력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실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2: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 택시 안에서 내가 또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네. 내가 심장이 뛰네. 뭔가 이 상황이 두렵네. 라고 제가 그걸 관찰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관찰하고 멈추고 우리가 멈추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일단 잘 멈추시고 여기에 제한된 다양한 솔루션들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양방향에서
3: 그러네요.
2: 네, 조금씩 노력해야죠.
3: 그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즉자적으로 팍팍팍팍 나가는 게 문제가
2: 그렇죠.
3: 될 때가
2: 바로 많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3: 멈추고 성찰하고 네. 한번 생각해보고
2: 네 여기서 어떻게 멈출지도 제가 좀 안내도 해드렸고 이렇게 적어보는 워크시트들도 있어요. 한번 좀 귀찮죠 적는 게 적으시면서 내가 말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나를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3: 맞아요. 뭐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뭐 귀찮은 것도 좀 아이러니긴 한데 이거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독서도 그렇고 여기 자기감 회복 연습도 그렇고 나 좋아지라고 하는 네. 거니까 여러분 우리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님의 새 책 말의 시나리오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되게 여러분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2: 네, 말마문연구소 김윤나 소장이었습니다.
3: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중간총선거가 11월 3일에 실시됩니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모든 공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te.virginia.gov에 접속하여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하고 투표소 위치를 찾고 사전투표 및 우편 부재자 투표에 대해 알아보며 투표용지 안건과 후보를 확인하십시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번에 충분히 쉬지 못하셨다면 조만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덕분에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또 우리 자녀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자녀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그 흥미로운 그 화제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80억 분의 1이라는 흥미로운 인터넷 사이트가 화제라고 합니다. 세계 141개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구상의 80억 명 가운데 무작위로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학교에 가는 대신 피란길에 올라야 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겠죠. 또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쉽게 치료받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지요. 뭐 어려운 나라들만은 좀 예를 들긴 했지만 뭐 이 사이트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또 미국에서 사는 것이 다행이구나.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큰 행운이었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미주 한인들의 삶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들, 만약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민 생활 참 쉽지만은 않았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꿈을 뒤로 밀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도 얻으셨을 수도 있고 소중한 인연들도 많이 만나셨는지요. 그런데 이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 감사가 다른 삶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말이지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환경은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가끔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시는지요? 아마 어쩌면 두 마음이 다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미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80억 명 가운데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 오늘은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도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는 또 아름다운 클래식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국의 작곡가 랠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종달새 아시죠? 더 넓은 들판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맑은 소리로 노래하는 작은 새지요. 종달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노래하고 그 노래소리가 마치 은빛 실처럼 하늘에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바이올린과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바이올린이 종달새의 노래소리라면 그 뒤에 이어질 오케스트라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하늘을 그려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쁜 일상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잠시 넓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종달새 한 마리를 떠올려 보시지요.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 비상 듣고 계십니다.

네,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 비상 듣고 계신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우리 또 대한민국이 너무 사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이 곡에 맞춰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셨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요. 아직도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당시 불과 16살이었던 김연아 선수가 이 곡에 맞춰서 음반 위를 날아오르듯 연기하면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지요. 이 곡은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2006년에서 2007년 시절, 오래되었죠.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면서 프리스케이팅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작품이지요. 마치 작은 종달새가 넓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듯 어린 김연아 선수도 그렇게 세계 정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음악이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종달새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곡이 좀 길어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들려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여기서 이 곡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까지 들려드리길 바라고요. 종달새처럼 마음만큼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요즘 한미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요.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미동맹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잇따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과연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어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브랜슨 사령관은 지금처럼 1년에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연합군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경기도까지 한반도 전역에 분산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뛰어난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활용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이 북한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타이완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문제는 과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이런 전략적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죠. 지난주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 또 말들이 많기도 했는데요. 정 의원은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지요. 화염병 투석 문제도 있었고 비자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과거에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냥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정부에 그냥 어떤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을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맹국의 주요 정치인이 공식 방문, 사적 방문도 아니고 공식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좀 불편한 장면이지요. 그리고 또 앞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당국 사이에 불거졌던 논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몇 달 전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회의에 한국 국정원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미국 측에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건이 벌어진 지 훨씬 뒤에 한국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 어쩌면 그냥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민감한 대북 정보의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불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가 되었죠. 물론 국정원은 오해가 해소가 됐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군사동맹은 무기와 병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믿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까요? 각각의 사건에는 서로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길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는 반면 또 현장의 미군 지휘부는 오히려 더욱 실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연합훈련 실제로 축소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죠. 날짜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규모 자체도 줄어든 상태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원칙과 전략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좀 잘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미국과의 정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우려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가 어제지요, 12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정보 공유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강 대사는 양국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고 진전도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한미 정보 협력 과정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의 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을 말을 했고, 네, 해소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했죠. 그렇지만 이번에 강 대사의 발언을 보면 미국 측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요. 물론 이것이 한미동맹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안보 동맹에서 정보 공유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미 양국이 민감한 안보 정보를 얼마나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는지, 또 양국의 전략적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국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요. 실제로 양국 군 당국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연합 훈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이라는 것이 한번 맺었다고 영원히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작은 불신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정보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북 정책과 중국 문제에서 양국이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은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경고가 오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지금이야말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가요?
3: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 조정사.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중간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중간선거를 앞둔 워싱턴 정치권의 움직임부터 미국 경제와 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문화계와 건강보험 소식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이제 정말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일부 의석을 새로 선출하게 되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의회의 입법 방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경제와 국경안보, 이민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물가와 의료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구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많은 선거 광고 지원금들은 이런 경쟁이 치열한 그런 지역에서 많이 뿌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또 일론 머스크의 정치 자금도 관심을 끌고 있네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가 공화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월 이후 기부한 금액이 2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한국 돈으로 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화당 상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정치단체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기업가나 부유층이 정치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이 합법적인 정치 참여의 한 형태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 자금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과 돈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올해 여러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거나 시민권 증명 요건을 변경을 하고 우편 투표 절차를 조정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일부 규정이 고령자나 학생,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선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 경제 소식 전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정작 일반 가정에서는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듣기도 쉽지도 않고 제가 지난 주말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모두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정은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월급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식료품과 주거비, 휘발유 가격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도 관심사입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하맥 총재는 12일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4.2%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달 27일과 28일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이자 부담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지금 앞두고 이 지금 연준의 목표가 지금 너무 높다고 내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연준은 더욱 높일 것이 더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와 달러화 움직임도 또 중요하지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와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을 겨냥한 공격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지요. 여기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에 비해서 약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소비자들은 일부 수입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있지만 한국처럼 또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환율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송금하시거나 한국과 사업을 하시는 한인들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이고요. 아직은 지난번처럼 1,400원대까지는 오르지 않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국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방법으로 러시아를 협상에 나서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에너지 가격과 국제 경제에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미국의 외교적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미국 문학의 소식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할리우드에서는요. 공포 영화가 유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무서운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좀 예전에는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공포 영화를 보시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좋아하시죠. 네, 지난 주말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가 제시카 차스테인이 출연한 공포영화 아더 마미가 차지를 했습니다. 개봉 첫 주말 미국에서만 약 2,75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제작비가 약 1,800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좋은 출발이죠. 반면에 페이스북 내부 고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더 소셜 레커닝은 약 5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들의 평가가 반드시 흥행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올해 미국에서는 공포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극장가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화산업 전체로 봐도 올해 북미 극장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이 영화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공포 영화가 줄을 이루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 한인사회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한 건강보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년도 메디케어 보험을 변경할 수 있는 연례 가입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보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일부 보험회사들이 특정 지역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을 중단하거나 보장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 상품 수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연방정부는 내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평균 월 보험료가 올해 약 14달러에서 내년 12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한 2달러 정도 내려가는데 대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이나 처방약 비용,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내년에도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이 되는지, 복용하고 계신 약이 계속 보장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보험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변경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 medicar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번호 1800 메디케어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정말 변경되는 것이 많고요. 그동안 혜택을 받아보시던 것들이 이제는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변경이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 이것도 정말 꼭 좀 챙기셔서 내년에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꼭 점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미국 소식들 점검을 해보면요. 정치권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경제에서는 물가와 금리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지요. 네, 무엇보다 건강보험

네, 이번에는 DMB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통과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소식까지 함께 살펴드릴게요. 먼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어린 고등학생 3명이, 이 3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주인공은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우리가 TJ라고 하는 이 학교죠.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 중에 하나죠. 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 이름이 Safe Walker인데요. 학생 중 한 명이 구글 지도의 안내를 따라서 집으로 달려가다가 인도가 없는 위험한 도로로 들어서게 된 경험이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도 프로그램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이 프로그램은 인도가 있는지, 횡단보도는 어디에 있는지, 차량 통행량은 얼마나 많은지까지 분석을 해서 보다 안전한 길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의 14개 공립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고 참 자랑스럽지요.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로도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잘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노숙인 지원 정책도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운티 정부가 거의 20년 만에 노숙인 지원을 위한 장기 전략을 대폭 수정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노숙인들에게 비교적 비슷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주거비 상승으로 집을 잃은 사람과 장기간 거리에서 생활해온 사람은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워싱턴 지역은 미국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동시에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을 더욱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제 오후에 메릴랜드 락빌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을 하면서 MARC 통근열차 브런즈윅 노선 운행에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MARC 열차는 메릴랜드 외곽에서 워싱턴 DC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죠. 특히 브런즈윅 노선은 몽고메리 카운티와 워싱턴을 연결하고 있어 열차 운행이 지연이 되면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노선 이용하시는 분들 출발 전에 운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최근에 전동 스쿠터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용자 안전 문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편리하지만 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야간에는 밝은 옷을 착용을 하고 헬멧을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남북 관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의 의료 지원 제안을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단 장비와 수술 장비 등 약 1,400개 품목 680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한국이 북한의 의료시설 부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발을 했죠.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정치적 도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북한 정권이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 정말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그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지금 자존심이 먼저인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문제도 있죠. 얼마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발표를 했지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군인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충분한 치료와 지원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는 공개 발언은 하지를 않았죠.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지 않은 채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순서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의 군사적 행동에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대화마저 거부하고 한국 정부의 의료 지원 제한까지 비난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계속 손을 내미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한국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다 분명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DMB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굉장히 변화가 크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마치 여름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덥다가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현재 워싱턴이라는 기온은 69도이지만 체감 온도는 75도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네요. 88도까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오후 늦게는부터 저녁 사이에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기온이 70도대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한결 선선해질 것 같고요. 금요일은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곳에 따라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하늘 아래 낮 최고 기온이 60도, 일요일은 63도대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은 거의 없어서 단풍 구경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해질 테니까요. 옷차림 잘 신경 쓰시고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렸고요. 저는 2부에서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계신 분이 미국으로 잠깐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모시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이 시간에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이 한창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목사님은 오랜 시간 선교 현장을 섬겨 오셨고 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김찬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오늘은 미주 한인 예수 장로교회 시드 선교사 그 소속에 돼 있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방대식 선교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2: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오늘 방송국으로 딱 들어오시는데요. 전쟁터에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하셔가지고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신 얼굴을 갖고 계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2: 네. 네.
0: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 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 왔는데 와서 일단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거는 공습 사이렌과 폭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네. 너무나 평온하고
0: 네. 네.
2: 그래서 뭐 거기는 두 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날라오니까 네. 힘든 곳인데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평온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저는 1997년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첫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0: 네.
2: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다음에 곧장 우즈베키스탄 지금 이제 구소련 중앙아시아의 한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12년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 선교 시드 선교 본부에서 두 텀 사역을 하고 이제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저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평생 선교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계셨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서 또 계시다가 다시 또 가셨으니까요.
2: 네. 네.
0: 선교사라고 저희가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라기보다는. 네.
2: 네. 뭐 30여 년 이제 가까이 사역을 네. 하게 됐으니까 또 목사 안수 이후에 물론 교회도 잠깐 뭐 섬기긴 했지만 선교사 후보생으로 섬겼고 네. 선교에 관련된 것으로만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선교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네. 선교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이번에 오신 이유가 막내딸이 네. 결혼을 한다고?
2: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0: 지난주에. 네. 네,
2: 지난주에 막내딸이 제일 먼저 했어요.
0: 아,
2: 세 딸이 있는데
1: 네. 그렇군요.
2: 두 딸을 이제 추월해서 네. 결혼을 잘 끝냈습니다. 끝냈고 이제 겸사겸사 또 이곳에 와서 이제 잠시 쉬면서 네. 또 돌아갈 준비도 하려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1: 네. 처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얼굴 뵀는데 너무 젊으셔서 막내딸이 결혼했다고 그래서 야 도대체 어떻게 저 귀한 일을 했을까? 나는 아직 큰 애도 결혼 안 했거든요.
2: 아, 네.
1: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선교사님.
2: 네, 감사합니다.
1: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장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선교 교육 또 전시 구호 사역 이런 것을 하면서 난민 교육 센터를 간신하시는데 지금 처음으로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습 경보라 하나요? 그런 게 울린다는 것이 솔직히 저에게는 그냥 TV에서 뉴스에서 본 것 외에는 잘 떠오르질 않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사시는 그 모습이 어떠실까?
2: 네. 한 1, 2년 정도까지만 해도 며칠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드론 미사일이 공격하고 그랬는데
0: 네.
2: 요즘에는 공격이 더 심해져서 거의 매일 몇 차례씩 계속 드론과 미사일이 오는데 뭐 미사일은 이제 공습 경비가 울리고 10분 이내로 타격이 되기 때문에
0: 네.
2: 뭐 그 사이에 뭐 대피하라고 하지만은 방송도 나오고 하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0: 네.
2: 뭐 이동이나 또 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데 뭐 요즘에는 주로 아파트 또 병원 학교 또 교량 최근에 이제 다리 세 군데를
1: 네.
2: 이제
1: 네.
2: 폭격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0: 네.
2: 모든 국민들이 벌써 전쟁이 5년 차 가까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걸 매일같이 경험을 하는데 뭐 그런 트라우마들이 전 국민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1: 뭐
0: 네.
2: 그 드론이 예전에는 천천히 오는 이란제 사헤드 드론이라고 천천히 와 하면서 이렇게 오는 드론이었는데 요즘엔 제트 드론이라 그래가지고
1: 네.
2: 그 속도가 몇 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1: 피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2: 예, 그 드론이 와서 건물과 또 사람들이 기거하는 것도 많이 피격을 당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몇 사람씩은 뭐 기후 인근에서는 죽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0: 네.
2: 사실 전쟁터로 가면은 사실은 더하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
1: 네.
2: 뭐 몇백 킬로에 걸쳐서 전선이 형성돼서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데 뭐 최근에는 하루 2천 명까지도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0: 네.
1: 하루에.
0: 아,
2: 하루에.
0: 네.
2: 그래서 양측 사상자가 벌써 200만
0: 그렇죠. 네.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주말에 되면 주로 이제 장례식이 곳곳에서 군인으로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면 지역 그 공동 묘지에다가 장례식을 하거든요.
1: 네, 네.
2: 어느 지역으로 가든 공동 장례식이 또 있어서 뭐 흔히는 그냥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그게 아니고 젊은 군인들, 아버지, 아들 이런 사람들이 죽는 모습에 정민 국민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져 있죠.
0: 네. 네.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2: 그렇습니다.
0: 현장에 네. 계시다 보니까 실제 체험을 하시고 당장 선교사님도 가족들도 함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요.
2: 맞습니다. 사실 그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잠자다가도 울리면은
0: 네.
2: 그냥 눈을 뜰 수밖에 없죠. 사이렌이 울리니까. 근데 그 뭐 30분 내로 그게 오는데 이제 창가 쪽으로 예를 들어 터지면은 그게 유리창이 다 폭파돼서 쏟아져서 들어오는 게 때문에
1: 네.
2: 뭐 구멍이 건물이 뻥 뚫릴 정도로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0: 네.
2: 그런 상황에서 생사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논리적으로 정리된 게 하나 있는데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0: 네.
2: 혹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여기서 죽게 된다면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순교라고
0: 순교,
2: 뭐
0: 네.
2: 굳이 말하자면 순직이지만 네. 그래도 순교적인 죽음을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만약에 살려주신다 그러면 이 땅에 분명히 하실 일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0: 네.
2: 근데 논리적으로는 정리됐지만 계속 펑펑 터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터지는 소리 나면 이제 아내와 함께 몸이 반응을 하니까
0: 네.
2: 그냥 몸이 지르륵 이렇게 전율이 흘리면서 쿵 터질 때 왜냐면 그게 저희가 맞으면 그냥 그렇지. 생명을 잃어버리는
0: 그렇죠.
2: 상황이니까
0: 네.
1: 전쟁에 참여했던 옛날 미국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두려운 적이 언제냐 했을 때 총을 쏘고 할 때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다음 상황을 기다릴 때가 그렇게 두렵다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1: 선교사님도 사이렌이 울리면 30분 후에 우리한테 올지 어딜 모를 때 거기에 두려움이 정말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2: 예. 사실 현장에 있는 그 전장에 있는 군인들은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며칠 내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0: 네.
2: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소책자를 또 본부대에 이렇게 전달해 드린 게 있었어요. 한 만 권 정도 찍어가지고.
1: 네.
2: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말로 돼가지고 간단하게 매일 묵상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책자인데.
1: 네.
2: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이분들이 오늘 전쟁 나갔다가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0: 네.
2: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지를 듣고 읽고 영접한다면 혹시 이 땅에서는 조국을 짓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1: 네네.
2: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책자를 안아준 것도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정말 직접적인 정말 선교네요 그게.
0: 네.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죠. 한인 동포분들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좀 나오기를 원하셔서 한국분들이 많이 떠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패스포트라
0: 네.
2: 물론 대사관 쪽에서도 잠시 피해 있으라 전쟁 직전에
0: 네.
2: 뭐 그래서 전쟁 바로 나기 직전에 뭐 한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가면은 뭐 여권 뭐 갱신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네.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셔서 많이들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예 지금 21세기에 설마 전쟁이 나겠나?
0: 그렇죠. 네.
2: 근데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잠시 나가 있자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진짜로.
0: 네.
2: 그래서 전쟁 나고 한 3개월 있다가 일단 우크라이나로 곧장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나라가 폴란드인데 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0: 네.
2: 넘어오시는 난민들 도와드리고 생필품, 구호품 이렇게 네. 섬기는 사역을 1년 반 정도까지 하다가
0: 하셨군요.
2: 그리고 그 사이에 물론 우크라이나도 몇 차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아예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맞다 해서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제가 그 폴란드랑 국경에서 이 선교사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2: 네.
0: 어쩌면 거기도 계셨겠군요.
2: 글쎄요, 그럴 수도요.
0: 네. 그렇게 모두가 떠나는 자리를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1: 어떻게, 쉽지 않은 그 길인데.
0: 네. 우크라이나로 가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2: 네. 제가 이거 미국의 시드 본부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교육 담당이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선교 교육 사역을 하다가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나온 현지인 제자들이 이제 그들을 키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0: 네.
2: 그 훈련의 책임자로 제가 우크라이나에 몇 차례 가서 그 30일 정도 이렇게 합숙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국가 중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많은 그 현지인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바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아내와 함께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사역은 우크라이나에서 네. 하자.
1: 네.
2: 왜냐하면은 시드 선교회는 70세 되면 은퇴가 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희 나이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을 또 옮기는 건 힘들고 이제 마지막 선교지라 믿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결정을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0: 네. 사모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모님께서도 같이 선교사로
2: 네, 같이 있습니다.
0: 네, 헌신을 하신 것인가요?
2: 그렇죠. 처음 우즈베키스탄 나갈 때부터 같이 나갔고 막내 딸이 사실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태어났어요.
1: 아, 그 딸이 이번에 결혼한 거예요?
2: 네, 그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딸이 그러죠. 나는 우즈벡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네.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은 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잘 극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이제 신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내 나름대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하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분들은 정말 선교에 그런 하트를 갖고 신학을 와서 배우면서 야 저들은 우리와 또 다른 귀하다. 우리보다 더 헌신돼 있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글 봤어요.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2: 네, 제가 선교의 콜링이라 그러는데 부르심 네. 네. 그 사건이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 네.
2: 제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 러시아어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1: 좋은 대학 다니시다가
2: 다니고 있을 때
1: 네.
2: 저의 꿈은 이제 부전공이 신문 방송학이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때 당시 뭐 학계나 또 신문 방송이나 혹은 옛날에 그 안기부라 국정원
0: 네.
2: 그 하여튼 그런 데밖에 없었는데 아 이제 방송 쪽으로 해서 모스크바 특파원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0: 아, 네.
2: 이제 제 나름 꿈을 꾼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대학 3학년 때 대학생 수련회 때
1: 네.
2: 영국에서 오신 영국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답을 주시는 분이다.
1: 네네.
2: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꿈을 가지고 전공은 이거고 부전공은 신품 방송학인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의 삶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1: 네.
0: 네.
2: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라 하는 마음을 확 주셨어요.
1: 네.
2: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성경을 폈어요.
1: 네.
2: 그런데 폈더니 그 이제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1: 네.
2: 또 5절에 보면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1: 네.
2: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그때 생각난 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0: 네.
2: 예배를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집이 교회였어요.
1: 그래서
2: 주중에는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였는데 그때 아버지 보면서 설교하시고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님은 전도사님이셨는데 아 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네. 꿈을 가졌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꿈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럼 그 일로 부르시나? 그리고 갑자기 근데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가 혹시 잘못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그거 아닌데 이거라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때 낮에 성경 공부했던 게 기도원의 양털 시험이어가지고 하나님 혹시 이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면 한 번 더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곧장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읽었어요.
1: 네.
2: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아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러면 나에게 말씀 전파 그럼 나는 지금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이제 구스른 지역에 가서 이 전공을 살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 전파 플러스 러시아어. 그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선교의 콜링인지를.
0: 네.
2: 그래서 그 콜링 사건이 그렇다면 구소련 지역에, 그때는 소련이었거든요. 소련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1988년도였어요. 그때가. 네. 그때 서울 올림픽 때 러시아어 통역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때 선수촌 병원에서 그 만났던 러시아 선수들이 소련 선수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확인시켜 주셨고 구소련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당시 뭐 북한 다음으로 소련 하면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그렇죠. 네. 아주 뭐 복음은 안 될 곳이다 하지만 말씀이 부딪히면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구나 를 경험을 하고 9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나가게 된 겁니다.
1: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면 참 오묘하여. 네. 어떤 일은 말씀으로, 어떤 일도 꿈으로, 어떤 일은 환상으로, 또 목사님에게는,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선명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네요.
2: 네. 네.
1: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니까요. 우리들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2: 네,
1: 때.
2: 그렇습니다.
1: 그러시는 것 같아요.
0: 네. 선교사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제 선교사의 길로 가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이 또 열리고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미리 다 어려서부터 예비를 하셔서 지금에까지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교로 부르시고 물론 나중에 신학교를 다녀서 이제 네. 그 충신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중간에 뭐 당신 목회하고 싶지 않아라고 네. 이렇게 이런 콜링을 하는 데도 있었지만
1: 네.
2: 한 번도 그 선교로 부르셨던 콜링을 변경시켜 주신 어떤 부르심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1: 네.
2: 그래서 이 콜링은 계속 끝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목숨이 붙어 있다면 끝까지 선교하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 네. 그 삶이 굉장히 참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또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지만 이게 그게 맞는 일인가 싶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2: 그런데 아, 참, 네. 뭐 제가 부족함 과 연약함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사든 가질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한 콜링을 한 번도 취소하지를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0: 네.
2: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 저도 이제 목회의 길 가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 뭘 할지 모르겠는데 한 차원의 더 깊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봤을 때
0: 네.
1: 그래도 우리는 성도님들의 이렇게 사랑도 받고 많이 이렇게 은혜도 많이 이렇게 성도들 통해서 받는데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드려서 하는 게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길을 보면 같은 그 부름을 따라 가지만 또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 저런 인생을 또 살게 하시는 귀한 살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0: 네.
2: 그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생마라고 야생마 같이 정말 들판을 달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본부 사역을 제가 두 텀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2: 본부 사역을 하면서 사실 후원하는 분들도 왜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후원을 합니까? 이렇게 후원도 떨어지고
0: 네.
2: 또 너무나 평안하고 이런 곳에 있으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럴 때 연약함을 가지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나를 불러주셨던 그 30여 년 전에
1: 네.
2: 1988년도에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계속 유효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지금까지 또 선교 사역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계속 지금 뭐 선교사는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1: 제 눈에는 그랬어요. 항상 귀하시더라고요.
2: 저는 사실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부끄럽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 정말 칭송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1: 네, 그렇죠.
2: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1: 맞습니다.
2: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때로는 고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하신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1: 네네.
2: 근데 그의 변화 사건 이후에 남은 생애를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변화되고서는 온 평생을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 사역을 했고
1: 네네.
2: 그래서 결국 다 종합해보면 뭐 선교사 어떤 개인이 위대한 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아멘. 선교하신다.
1: 아멘.
2: 그게 사실은 저의 선교 철학입니다.
1: 네. 네.
2: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1: 아멘.
0: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부담감은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 결국 본인이 하려고 어깨에 짊어지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놓고
2: 맞습니다.
0: 그냥 이게 따라가시는 거죠.
2: 사실 선교뿐만 아니고 목회든 네. 혹은 그렇죠. 신앙생활도 다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2: 예를 들어 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1: 그렇죠.
2: 이거지 않습니까?
0: 네.
2: 물론 더 숫자가 많아지고 더 많이 보응되고 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실 것만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선교도 뭐 예를 들어 이슬람권에 나가서 어떤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한두 명밖에 네.
1: 그렇다 하더라고요.
2: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면 그걸 보고 당신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선교를 잘못했다라고 뭐 사람들은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직 부흥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곳에 끝까지 10년 동안 버티고 섬겼던 그걸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부흥의 때가 되면 비록 이슬람권이라 할지라도 뭐 지금 이란 지역 뭐 미국 이란 이렇게 하지만은 이란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 네.
2: 6년간에.
1: 네.
2: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욕심이나 혹은 열정이나 희망이 있지만 그게 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면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안 된다고?
0: 네.
2: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 거니까.
1: 네네.
2: 그리고 또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1: 네.
2: 원래 하나님이 그때 부흥을 일으켜서 잘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거고
1: 네.
2: 하나님이 네. 저를 그냥 사용해 주신 거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1: 아, 하나님이 네. 그 부흥의 때를 꼭 쓰시지 다른 사람 쓰시고. 예, 맞아요.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확실히 있을 예. 건데.
0: 네.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좀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가벼워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예. 듭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 그 선교사님 선교하시면서 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역에 좀 나눠질 수 있을까요?
2: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뭐 그냥 극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1: 네.
2: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섬기는 교회에 이제 한 여자 지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으로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같이 섬기는 분들하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이 정신적으로 혹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창고에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0: 네.
2: 그냥 가둬놨던 자물쇠로. 근데 거기 그분을 만나러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저도 그때 한창 뭐 젊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혹시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갔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네. 뭐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다. 그 생명을 드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자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앞에 이제 문을 따줘서 들어가는데 아무도 먼저 들어가려고 안 하고 목사님 먼저 들어가라고.
1: 그럴 때만 목사님 먼저 들어가라고.
2: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네. 안에 아무것도 없고 철제 그 침대만 하나 있고 거기에 거의 뭐 우통은 다 벗어 있고 막 몸이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누군가 딱 들어오니까 거기 철제 의자 앉아있다가 눈을 이렇게 치켜 뜨면서 보는데 사람의 눈이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0: 네.
2: 그렇다고 거기 이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데 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합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로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왔고 우리 기도하러 왔다고 하는데 근데 난동은 부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보혈 찬송을 두세 곡 계속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1: 네.
2: 우리 그분이 세르게이라는 분이었는데 세르게이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 근데 찬송하는 동안에 이분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평안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야라고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1: 네.
2: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근데 일주일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 멀리서 온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저는 믿기를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비록 오른쪽에 오른쪽에 달린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시인을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사람이라고 믿어서
1: 네.
2: 정말 축복하면서 장례식을 할 수 있었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현장에 그런 일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뭐 병자들이 뭐 기도하면 또 그냥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0: 네.
2: 하나님은 우리 시계를 만드시는 사람이 시계를 고치듯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 10년 동안 애가 없던 사람이 애가 생기기도 하고.
0: 네.
2: 그러니까 그런 선교 현장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아직도 그런 네. 일어나고 있네요.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성장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우즈베키스탄 지금 있지 않는 이유는 현지에 있는 제자를 훈련시켜서 네. 신학교 보내고
1: 네.
2: 목사님수 주고 결혼식도 같이 주례해서 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제가 세웠던 그 교회와 옆에 있는 교육센터를 사모님은 사범대 영어과 나와가지고 그 교육센터를 맡고 그래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0: 네.
2: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세요, 사실. 왜냐면 현지 자기 원어민이니까 언어도 잘하고 현지 네트워크도 잘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리더십을 이양해서.
1: 이양하시고.
2: 사실 선교의 목표가 이거거든요. 선교사가 끝까지 그냥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현지 리더십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1: 네.
2: 선교사는 이선으로 혹은 다른 선교지로 빠져야 됩니다.
1: 그게 맞는데 네.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2: 그러니까
1: 자기 일생을 위해 걸었던 사역인데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이양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말과 우리가 교육받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저도 선교지 한 4년 있다 왔는데요. 그분들도 자기 인생을 걸었던 거라 이분들에게 이양을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못하더라고요.
0: 네.
2: 못하죠.
1: 네. 근데 선교사님도 그걸 하고 오셨군요.
2: 근데 저는 처음 선교지 나갈 때부터
1: 네.
2: 이양을 목표로 선교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양이 언제냐 이건데
1: 네.
3: 보통 이 현지 지도자가 아직은 안 커서 이해를 못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외국 선교사 100명을 추방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0: 네.
3: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 포함해서 그때 뭐라고 어떤 선교학자가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브레이크다. 만약 그게 없이 선교사가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으면 어쩌면 저도 계속 뭐 거기서 사역하고 뭐 이미 큰 사역이 벌어졌으니까
1: 네.
3: 계속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표가 현지인 리더십이 할 수 있으면은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용하고 우리는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게 선교사의 본분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네.
3: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할 것은 아니지만
1: 네, 네.
3: 그 방향성은
1: 그 저희가 있으니까
3: 네, 방향성은 맞아요. 그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1: 네, 네.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한 보람일 것 같아요. 그 한 영혼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현지인을 세워서 현지인의 그 목회를 또 선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보람일까 싶고요.
3: 네, 그렇습니다.
0: 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그렇게 있어서 이제 이양을 해주고 나오셨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평생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계실 거잖아요.
3: 그렇게 되겠죠.
0: 네. 앞으로 시간은 좀 많이 남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또 이제 지금 현지인들도 세우시고 계시죠.
3: 예.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선교지 변경할 때는 사실 건축 사역은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아내하고 했었습니다.
0: 네.
3: 왜냐면은 현지인들이 사실 건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0: 네.
3: 선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선교지 상황이.
1: 네.
3: 그런데

0: 지금 60여 가정 되셨거든요, 그때.
1: 네, 네.
0: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가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선교든 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개념도 이 안에 있어요. 일과의 제목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입니다. 일과 제목이 그 존 스토트가 쓴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이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네 가지 관점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1: 네.
0: 와, 내가 이거 30년 전에 이 공부를 하고 현교지 나왔으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1: 네, 네.
0: 그분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한국에 목회하듯이 그냥 선교지에 목회하는 거라고 네. 생각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걸 제대로 배우고 나면 선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현지인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하게끔 세워주는 게 선교사의 최고.
1: 우리가 가서 하는 네. 게 아니라 그들을 네. 세워서. 네, 네.
0: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전쟁이 또 났잖아요.
2: 네.
0: 전쟁이 나다 보니까 당장 그분들이 복음도 정말 소중하지만 생존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생존 구호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한 가족이 뭐 한 2주 정도 살 수 있는 생필품들 이런 걸 구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1: 네.
0: 뭐 수백 박스씩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러시아가 주로 에너지 시설을 많이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죠. 겨울에,
2: 네, 겨울에 네.
0: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전기 없는 곳에서 며칠 살펴보셨습니까?
1: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2: 여기도 정전이 이제. 네, 뭐
0: 정전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고
2: 네,
0: 한 2, 3일 정도.
2: 네.
0: 그러면 겨울 춥잖아요.
1: 그렇죠.
0: 가스도 안 나와요. 네. 전기가 안 돼요. 그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며칠 지내는데 더 어려운 거는 전기 가스 없는 것보다 물 없는 게 더 힘들어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물도 안 나는 거 전기가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 현지 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때 이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한 2년, 3년 됐죠. 이불 프로젝트를 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줬어요.
1: 예.
0: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방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나눠주거든요.
2: 네.
0: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크라이나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1: 네, 이제 좀 전쟁 오래되니까.
0: 근데 전쟁 오래됐으니까 아직 안 끝났냐고 그러고.
2: 네.
0: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전쟁 났을 때 아 우리 한국에 전쟁 났던 거 막 생각나서 막 구호품도 보내시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관심이 많이 식어져가지고 이제 후원이 거의 안 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구호 사역은 그게 와야 할 수가 있는 건데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분들은 멀리 가서 나눠드리고 물론 나눠주기 전에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30초 만에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1: 네.
0: 이게 세계 여러 언어로 다 번역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호품을 나눠드려요. 나눠서 가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아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난민들을 케어하고 관리할 어떤 스팟이 필요하다.
1: 네,
0: 장소가.
1: 네.
0: 그래서 이제
1: 센터를
0: 선교 센터를 정말 건축하고 싶지 않았는데
1: 네.
0: 하나님이 필요를 알려주셔서
1: 네.
0: 그걸 하게 하셨어요.
1: 그러면
0: 이 센터에서 뭘 할 것인가? 첫째는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으로 네. 회복되어야 이분들이 진정한 회복이 될 거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요즘에 사이렌만 울리면 다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빨리 그 학교를 끝내가지고 네.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2: 네.
0: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겠다. 우리 한국의 6.25 때도 여기 정치자분들도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 생각하시면서 그 전쟁 중에도 뭐 부산의 한 피난 천막에서 그 학교를 열어가지고 그들이 가르쳤던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키울 수 있는 거는 교육이다. 근데 제가 이제 폴란드에서 난민 그 수용소 같은 큰 체육관 안에 그냥 철제 그 침대만 있고 이불만 있고 이렇게 수백 명이 있는

0: 그래서
1: 네.
0: 이제 허가를 얻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자녀 4명을 이끌고 피난을 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한 10대 초반쯤 됐어요. 혼자 열심히 이렇게 셀폰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아, 네.
0: 그래서 이제 옆에서 너 뭔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혼자 독학으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0: 그 난민 수용소 센터에서.
2: 네.
0: 그래서 아,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학구 열과 그 이런 아이들을 좀 키워서 복음적 엘리트로 키워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돼서 교육센터가
1: 필요하고
0: 그리고 정문적인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군대 갔던 사람들도 트라우마지만 전 국민적으로 가정이 힘들어지고 아버지는 군대 가고 어머니 있고 또 어떤 부모들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녀를 돌보지 못한 애들도 있고 또 가정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 상담 치유가 필요하다. 또 전쟁 트라우마 치료도 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게 많이 필요하겠다. 상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게 교육이라 그러면 심리적인 거는 정서적인 거고.
1: 네.
0: 그 다음에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몸을 가졌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까지 아프다고.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하면은 좀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양방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의료 장비니 뭐니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뭐
2: 침.
1: 아, 오케이.
0: 그것만 딱 있으면은 또 그 거기 우크라이나에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대체 의학으로 침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고 계세요.
2: 네.
0: 그리고 많은 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분도 아, 이 저는 이제 침을 놓을 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 외부에서 단기 팀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1: 네.
0: 이렇게 동양의학으로
1: 치유할
0: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교육, 상담, 치유 이 네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2: 그렇군요.
0: 지금 지붕을 씌우기 바로 직전에 딸 결혼식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지금 왔지만은 네. 돌아가자마자 계속 해야 됩니다.
1: 지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듣고 아 정말 귀하다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창치자도 있고 교회가 있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 이불 같은 거 나누기도 했고 했다는데 도대체 이불을 어디에서 구하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뭐 두세 명 가정을 조금 이렇게 도울 수도 있고 크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참여하고 네. 어느 가격 정도 되나요?
0: 그 현지 공장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뭐 군복도 만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1: 네.
0: 거기에 이불을 또 제작을 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거기다 계약을 해가지고 이불을 이제 맞춥니다. 그럼 제작을 해서 완전히 새 이불을 이불과 베개, 그다음에 침대 시트 그 한 세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저렴한 건 한 40불,
2: 네.
0: 조금 괜찮은 건 한 50불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축구한 분들에게
1: 네.
0: 나눠드리는 사역을 이미 했었습니다.
2: 네.
0: 근데 뭐 이불 하라고 이제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어서
1: 네.
0: 뭐 지금 그냥 멈춰 있는데 언제든 만약에 아, 이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모아지면은
1: 지금 겨울이 네. 또 다가오고 하니까
0: 네. 아, 이번 겨울이 사실 제일 염려가 됩니다.
2: 네. 네.
0: 에너지시설을 더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1: 네. 그럼 지금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혹시 청취자 중에 뭐 참여를 한다든지 한다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예, 일단 그 제 연락처와
1: 네.
0: 그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1: 네, 좀 알려주세요, 선교사님.
0: 예, 연락처는 여기 미국에 제가 10월 31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703-947-7209.
1: 703-947-7209.
0: 네.
1: 맞죠?
0: 네.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이메일로도 UGBANG. G가 그 지브라,
1: 네.
0: UGBAN, 방, 우주방입니다.
1: 네, 선교사님 성,
0: 네, 네, at gmail.com인데, 네. 뭐 이런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혹시 시드 선교회 그 본부로 연락을 하시면 시드 선교회 그 LA 본부에 네. 우크라이나 선교 센터라는 어카운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후원하면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면 뭐 젤이나 혹은 체크나 또는 크레딧 카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네. 저에게 알려주셔도 제가 다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그냥 즐기며 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에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고 손길을 나누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선교사님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 또 우리 방송국에도 연락 주시면 우리들이 또 선교사님을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0: 네, 1310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나 일터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속히 끝나고 거기에 재건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도 단기 선교로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1: 전쟁이라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듣고만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자랐는데 지금 그 곳에서 매일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거기서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 앞에서 그를 띄워주시고 또 여기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이라도 사랑 모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겸손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계속 울림을 줍니다. 네, 함께 또 사역을 위해서 연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703-947-7209 703-947-7209 10월 31일까지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연락하셔도 좋고 우크라이나 선교센터를 위해서 지금 계획하시고 이제 지붕을 지금 올리시는 그런 과정인데 잘 선교센터 지어져서 이곳에서 정말 예배와 교육과 상담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날들을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대식 선교사님과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을 바라면서요. 네, 오늘 오후도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중간 총선거가 11월 3일에 실시됩니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모든 공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te.virginia.gov에 접속하여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하고 투표소 위치를 찾고 사전투표 및 우편 부재자 투표에 대해 알아보며 투표용지 안건과 후보를 확인하십시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진행하는 중요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이 리얼터를 고용해서 렌트를 내어놓게 되는데요. 해당 리얼터를 인터뷰하실 때는 렌트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 지역의 렌트비와 트렌드를 조사해 왔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권합니다. 집을 찾고 있는 테넌트의 경우에도 리얼터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는데, 버지니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테넌트가 따로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렌트가 성사되면 집 주인이 양쪽의 커미션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여지까지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집을 찾고 있는 테넌트가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도 최근에 가스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간혹 테넌트에게도 파인더스 피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찾고 있는 테넌트는 집을 방문한 후에 마음에 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넣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퍼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요. 나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내 신상 정보도 공개하지만 내가 이 집을 몇 년 동안 렌트할지, 얼마에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들어갈지 등등 테넌트 쪽에서 원하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에 써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 서류임과 동시에 offer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 fee를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성인 1명당 $50 내외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테넌트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비용이 더 드는데요. 집을 사고 팔 때와 마찬가지로 earnest money deposit을 해야 합니다. 즉, 내 어플리케이션이 accept 될 경우에 리스를 쓰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보통 한 달치를 요구하며 어플리케이션 fee와 함께 지불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EMD는 다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랜로드 측은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크레딧, 1년 수입, 현재의 재정 상태, 직장, 범죄 기록, 이전에 살던 곳의 렌트 기록, 식구들 나이와 구성, 보유한 자동차, 그리고 애완동물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보충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리젝트 또는 억셉트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리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렌트 기간과 렌트비가 가장 중요하겠고 이 외의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 랜로드나 테넌트 양쪽 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용하신 리얼터에게 설명을 부탁하신 후에 추가해야 하거나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꾸신 후에 사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리스가 작성되어 양측이 사인을 마치면 정식으로 계약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사 날짜 이전에 무브인 워크투루를 통해서 집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시고 집 관리와 동네 규정에 대한 설명도 셀러로부터 랜로드로부터 모두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사 날짜와 함께 유틸리티도 테넌트의 이름으로 바꾸고 테넌트 인슈런스를 구입하셔야 하며 이사를 들어가신 후에는 다시 무브인 인스펙션을 통해서 집 내부와 HVAC, 어플라이언스 등등이 잘 작동하는지를 리스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5일 안에 리포트를 해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보다 작은 액수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나 리얼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렌트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고 판 후에 끝이 나는 거래가 아니라 렌트를 살고 계시는 기간 내내 일어날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미 동부지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주미 한국대사관, 대한민국 국방부 기념재단, 그리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의 워싱턴 지회가 후원하는 제74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유엔군 참전 보훈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재향 군인의 날 74주년과 6.25 전쟁 76주년, 휴전협정 73주년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의 서울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재향 군인과 참전용사 그리고 지역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재향 군인의 703-403-7080 또는 571-315-025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6: 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딸 스펙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언급됐고 오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청 국감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 행안위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당의 행안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들어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진숙 과방위원의 질의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하며 여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감에서 제척했는데요. 어제 과방위 상황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6: 라디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아침 뉴스 연구소.
1: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초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 연구소장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도 이제 정치권 뉴스는 삭막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팀 기자 소감 한마디 가을비에.
4: 네. 아, 가을비 와서 촉촉한데 촉촉한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촉촉하지가 좀 각박해서 좀 슬프네요.
1: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2: 노련해요.
3: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슬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2: 예.
3: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1: 거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삭막한 뉴스가 많아서 제가 잠깐 분위기를 띄워봤습니다. 예. 아, 괜찮죠? 이따가 제가 말할 시간을 정광자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4: 네.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검토.
1: 예. 어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의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4: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그다음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잠깐만 언급하면은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 뭐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한 의원 가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에 2023년 12월에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6차례나 했지만 정작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1회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없었다. 전형적인 봐주기 부실 수사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그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재수사에 대한 청장 대행 입장 어떻습니까?
6: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4: 네, 그 경찰청장 직무대행 얘기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1: 전제 조건이 있긴 하네요.
4: 네, 맞습니다. 네. 완전히 뭐 재수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예. 새로운 사실관계나 뭐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이제 적극 검토하겠다 하면서 재수사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민주당도 일제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죠.
4: 네, 어제 그 당 지도부 뭐 상임위 전방위적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 최고위원회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와 비교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음이 드러났다.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 착수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딸의 봉사활동 조작 의혹을 이제 추가로 제기를 했는데 한 의원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 등을 했다면서 이제 자원봉사 포털에 수백 시간의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비대면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이건 이제 명백한 허위 스펙이라 이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 국정감사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SNS로 실제로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 이거는 분명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1: 예.
4: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가 미국에 있어도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이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1: 예, 이 부분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감 발언,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또는 추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7: 뭐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에서도
1: 예.
7: 만약에 뭐 저희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저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당시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수사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 예.
7: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원론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뭐 이게 있으면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4월,
1: 예.
7: 딱 그때 이제 안양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인이 미리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명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나타나지도 않는데 미리 다 서명해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1: 예.
7: 뭐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가 됐는데 편의상 올 때마다 한 번씩 도장 확인받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미리 다 행정 편의상 안양시 그 봉사하는 데서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그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일종의 관리 부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로 봉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걸로 결론이 그때 당시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1: 예.
7: 근데 이제 뭐 다시 수사를 해본다면은 그게 이제 다시 뒤집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또 행안위 국감에서 나왔던 거 예를 들면은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아마존에 올린 거 같은 경우에는 35%가 무조건 그 이제 판매를 책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뭐 이것도 새로 밝혀낸 사실이라고 또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1: 예.
7: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딸이 그 알렉산이 그거를 가져갔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지 저작권법 위반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다시 한번 뭐 보겠다고 하면 보는 건데 새로운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좀 나온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저는 정서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7: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가 조국 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입시 비리 하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압수수색은 필요하면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1: 예.
7: 왜 조국만큼 안 해? 모든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딱 기준이 있는 거니까 조국을 탈탈 털었으니 압수수색 90번 했으니 이쪽도 최소한 압수수색은 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정서가 좀 지배적이다 이런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네요.
1: 일단
7: 네.
1: 쟁점으로 그냥 좁혀서 보면 과연 당시 정권 실세인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보고 경찰이 제대로 안 했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압수수색 영회 그리고 고발인 조사는 여러 번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1회에 그쳤다 이게 좀 잘못됐다 이 생각을 또 여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세요?
7: 저는 뭐 서면 조사가 아니라 불러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좀 뭐 이게 형평에 안 맞다고 분명히 좀 지적할 수 있죠
1: 예.
7: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경찰에서는 신청을 하는 거고, 뭐, 영장은 이제 청구를, 검찰에서 청구를 하는 건데,
1: 예.
7: 왜 안 했냐라고 하면 그때, 글쎄요, 그때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경찰이. 이건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소영주 소장님.
2: 네. 일단 말씀한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논박을 해봐야 큰 의미는 없어요. 수사 대상일 수 있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수사가 공정했느냐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굳이 소환을 뭐 하는 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한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지만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1: 예.
2: 그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허위 스펙을 탈탈 털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 말하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야권에서조차 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1: 예.
2: 너무 털었죠. 먼지를 털어서 결국에는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동일한 이 선상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됐느냐. 그게 아주 단순하게, 아니, 어떻게 영장 신청,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한 건조차도 없어? 차라리 경찰에서 신청이라도 하다가 반려를 당하지. 노력조차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장관의 딸의 이 허위스펙이 결국에는 그 정권의 눈치를 봤던 수사가 아닌가.
1: 예.
2: 털어봤으면 안 나왔을까. 저도 봐서는 좀 무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내용이 억지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 입시사정관 제도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1: 예.
2: 그래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예 수사가 안 됐다는 거. 이건 사실 그 다시 재수사가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하는 것도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정광재 소장님.
3: 저 사실 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가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1: 예.
3: 저 이거 보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빨리 추가 고소 고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걸 근거로 재수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갖고 좀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재수사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 소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거 정치검찰 얘기할 때 뭐가 보복수사고 그냥 정상적인 수사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1: 예.
3: 죄가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검찰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죄가 있을 때까지 그 사람만 계속 수사한다. 그거 정치보복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여러 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소명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경찰이 고발한 사람을 더 많이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피고발인은 한 명만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1: 예.
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아 이게 경찰이 사건을 덮어줄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까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거기서도 전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열심히 잘한다고 해갖고 재수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 야당원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3: 네. 네.
2: 그러기는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요지는 이게 털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것은 정치보복 수사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지금 따지는 건 과연 이게 기본적인 절차라도 진행이 됐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의 딸에 있어서 조사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하나 단적인 예로 2019년도에 한동훈 의원 딸이 중학교 시절에 앱을 개발했다고 미국에 출품을 하는 것도 돈을 예. 주고 산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니 이거는 혐의가 없어라고 결론을 내는 것과 아예 서면 조사 한번 하고 압수수색 신청조차도 안 한 이런 수사에서 마지막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짓는 것은 아예 공정성에서 다르다는 거죠.
1: 예.
2: 저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 결과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의원 딸이 이게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 이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과연 정권, 당시 정권 실세의 눈치를 봤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면 강득구,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 딸이 안양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학습 지도와 영어 수업 등을 했다. 자원봉사 포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비대면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만 했다. 그래서 허위다. 한동훈 의원도 반박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라고 했고 지역 아동센터가 하지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미리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 아동센터의 관리 부실이다. 이렇게 이미 시청에서 결론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김재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7: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예. 뭐 많은 언론에서 뭐 MBC PD수첩 같은 데서도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도장에 찍혀 있었던 거 이거가 이제 미리 이제 뭐 봉사활동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허위 스펙 아니냐라고 했었고, 결론은 어쨌든 뭐 말한 대로 이제 관리부실로 났어요, 결론은.
1: 예.
7: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그때 대면으로 봉사활동 하기가 어려워서, 물론 1년 8개월이 모두가 코로나 기간은 아니었지만, 특히 앞부분에는 2020년 9월에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상황이라서 대면으로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저는 의구심은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2020년 4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이 제일 때예요.
1: 예.
7: 그때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장관 후보자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거 결론을 내렸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롭게 이 증거들이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은 뭐가 나올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죠. 이게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이거가 견적이 나와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동훈 친한 게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제 뭐 일리는 뭐 그러니까 납득은 가는데 만약에 이게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고 드러나 버리면은 그런 주장들도 다 이제 의미 없는 게 되겠죠.
1: 예. 정수장님.
2: 네. 말씀한 대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뭐 내용이 지금 그 이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을 비호하는 분들께서는 뭐 아, 미국에서 ACT를 만점을 맞은 사람인데 뭐 그걸 뭐 천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국제사법 저 공조에 있어서의 뭐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거부를 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공정의 문제입니다.
1: 예.
2: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최고 황태자였던 이 장관의 딸의 이 수사 자체를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게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서면 조사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접수조차도 안 하고.
1: 예.
2: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진행되는 것들.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지 이걸 정치적으로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딸이 자원봉사 포털에 영어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했다 그 여부를 가지고 꼭 다퉈야 되느냐 너무 사안이 경미하다
2: 그렇죠.
1: 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그렇게 탈탈 털지 않았냐. 근데 그건 또 입시에 사용됐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다퉈야 되냐라는 주장도 뭐 있긴 있어요. 정광재 소장님.
3: 저는 강득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원래 알려졌던 사실이잖아요.
1: 예.
3: 그리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강득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정도 확인해갖고 경찰이 왜 불송치했지? 불송치 이유를 보면 그때 이 지역 아동센터가 편의상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실이었지 이 한동훈 의원의 딸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했거든요.
1: 예.
3: 그럼 이런 정도는 알고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와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직접적인 비교 사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입시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이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입시에 활용됐느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물론 한동훈 의원이 일방적 주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예.
3: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그 본인의 의전한 진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그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안과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의 사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7: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시 소환되는 게 굉장히 재밌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사태를 우리 사회가 넘지 못하는구나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아들이 퀴즈 보는 거 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1: 사실 그러니까.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7: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외국 대학에 이제 무슨 업무방해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예. 막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검사 뭐 수사팀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검사였던 거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것도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잣대 그거가 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는 뽀링 있게 박혀 있어요. 정말 얘기를 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더 뭐 그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는 똑같이 해보라.
1: 똑같이 해보라.
7: 라고 하는 거고 입시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저는 입시에 사용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기수범과 미수범의 차이예요.
1: 예.
7: 그러니까 다 지나가지고 입시가 끝나가지고 된 사람과 입시를 이걸 활용하기 위해 미리 스펙 쌓고 어저께 제가 논문 약탈적 전환에 실은 논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다 논문 게재 철회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뭐 본인이 천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알렉스 한이 어쨌든 예. 본인이 똑똑하니까 이제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점이 입시 이후에 있었으면은 저는 이것도 이제 활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뭐 네, 뭐
1: 논란이 되니까 예, 예. 그 다음에는 사실은 활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7: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에는 이제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2: 네, 지지층, 민주당 내 지지층이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을까요?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냐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을 다 버리고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그 사단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자태를 대야 되지 않냐. 공정의 문제예요.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은. 예. 왜 남한테는 그렇게 서슬퍼런 칼을 대면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온화한 칼을 댔느냐. 이거는 위선적인 부분에 이제 직면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기수미수 잘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사정관 때문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예.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쓸 때는 MIT를 가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되니까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스펙을 쌓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그 잘, 이 고위직과 어떤 인맥을 통해서 다른 사람 학생들이 누려야 될 지위와 권한을 뺏지 않았냐 이 부분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야지 이걸 정치적인 보복으로 가게 되면 저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1: 복잡하다.
4: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예. 얘기하는 게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해요. 이게 과거에 이미 다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예. 정치적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다 몇 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1: 그렇죠.
4: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탈탈 털면서 본인은 본인 딸 스펙 쌓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 뭐 낮에는 수사하고 밤에는 뭐 딸 스펙 쌓기 했었어. 이런 거를 이미지를 이제 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4: 그런 효과를 지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공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동훈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예.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국민적 여론이 그만큼 환기되고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MIT 진학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비리, 어떤 부정부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뭐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야 이번 계기로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의 딸이 ACT 만점을 맞은 굉장히 수재라는 거구나 이것만 알려진 겁니까?
1: 예.
3: 그리고 MIT가 과연 한동훈 의원이 국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니까 입학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로 봉착했을 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동훈을 공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민주당 의원들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2: MIT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IT가 입학을 시키든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이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이 권력의 이 경찰과 검찰이 굴복을 했느냐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1: 예.
2: MIT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건 알렉스 한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권력이 작용을 했느냐. 요것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3: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작용했느냐를 하려면은 뭔가 어떤 그렇게 작용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2: 그러니까
3: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는 다양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른 거죠. 근데 한동훈 의원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8: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추호의 흠도 용납치 않겠다면 당신을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파장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의원 딸의 뭐 허위스펙 의혹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게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떨 걸로 봅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7: 팩트가 새로운 사실이 전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있고
1: 예.
7: 한동훈 의원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뭐 패륜 정치다 노무현 대통령 또 언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한동훈 의원이 때린 게 정부 여당에 아팠던 거죠.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가지고 유불리를 뭐 따지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뭐 재수사가 돼서 거기에서 예. 만약에 좀 부정한 문제가 있다, 사법적으로 처리받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타격이 있죠. 그거를 좀 보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공세를 해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한 좀 불리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물타기성도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 핵심인 것 같아요.
8: 제 핵심입니다. 정광재 소장님.
9: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적다고 봐요. 왜냐? 이거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평가라는 게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했죠. 정치 보복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8: 예.
9: 당연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이 일단락 됐던 일에 대해서 다시 꺼내 들어갖고 수사해서 어떤 죄라도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아 이게 정말 한동훈 의원 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8: 예.
2: 한동훈 의원도 뿌린 대로 걷는다는 정치적인 격언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까지 끄집어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들 민주당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뭐 굳이 한동훈 의원의 딸 그 가족 문제까지 끄집고 와서 이걸 흔들어야 될까 했을 텐데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사의 공정성 부분으로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의원을 가만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8: 예.
2: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안이 많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정말 이 불평등과 그다음에 열악한 민생, 부동산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만 집권 여당이 돋보이는데 또 한동훈 의원과 싸우게 되면 한동훈 의원 몸체만 키워주게 되지만 정치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싸워야겠죠.
8: 예,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대로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동훈 의원 지지층은 한동훈 의원 지지층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텐데 이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더 귀를 기울이게 되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PR 1400님이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10: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1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시간은 뱅크 오브 호흡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제공입니다.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한국산 배 박스당 29.99, 반감 파운드당 2.99, 대파 번들당 1.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예,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진수 국감된 과방위.
4: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미통행,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진숙 과방위원을 국감에서 재척하는 문제로 공방이 있었네요.
5: 네, 피감 기간에 대한 감사보다 이진숙 이제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이제 여야가 더 크게 충돌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었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기관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4: 예.
5: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자신이 이제 관여했던 결정들을 스스로 감사하는 게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재척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2인 체제 의결 문제를 직접 질의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그때 2인 체제가 뭐냐면은 당시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 그 2명이 지금 다 현직 의원이잖아요.
4: 이진숙, 김태규.
5: 네, 맞습니다. 예. 이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의결해서 이제 위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어제 이진숙 의원이 김종철 위원장에게 그 YTN 민영화 의결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4: 예,
5: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진숙 본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과거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공정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는데 요 현장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6: 김현 의원, 2020년 8월 26일서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 꽉 채워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있었고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9개월 뒤인 2024년 6월에 과방위에 배치돼서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무 재직 기간만 비교를 하더라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주 의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5: 네, 원석을 마지막에 높이셨는데 예. 저게 어떤 얘기냐면 김현 의원도 이제 과거에 방통위 부위원장 지내고 이제 과방에서 활동했는데 왜 본인한테만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예.
5: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제 1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2표로 이제 제척안이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척으로 이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 국감에서 이제 아예 배척되는 건 배제되는 건 아니고 방미통위와 이제 방미심의 국감에 이제 한정된 조치입니다.
4: 예. 민주당에서는 또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또 절을 하기도 했어요.
5: 네네.
4: 절을 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죠.
5: 네, 뭐 사진 찍기 전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절을 했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4: 예,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쪽 오른쪽 화면에 이진숙 의원이 셀카를 찍었는데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입니다.
5: 네,
4: 근데 저기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5: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려고 간 거예요. 저희가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부모 묘소인데 저기 이제 묘비득 이런 배경 이제 셀카를 찍고 이제 여기가 이제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 조성됐다 이런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농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이제 부모 묘소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이를 두고서는 유족 동의도 없이 야밤에 남의 조상 무덤까지 찾아가서 정치 공세에 활용한 폐륜적 파묘 정치다 이렇게 맹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과방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4: 예.
5: 이제 이진숙 의원 이제 국감장에서 대통령이 왕이냐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인데 국회의원 입을 막으려 한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4: 예,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은 국회 과방위 의원입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본인 있었을 때 문제된 거를 현 방미통위 위원장이 묻다가 본인 관련된 사안을 묻다가 이제 그 지적을 받고 결국 제척됐거든요. 먼저 이해충돌 소지가 있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일 평론가님.
7: 일단 이게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때 제척이나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제척은 예. 그러니까 남이 그러니까 빼주는 거고.
4: 당신 빠져.
7: 예, 회피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회피하는 거고 뭐 아니면 국회의장이 이제 사보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제척이 이번이 된 게 처음이요. 그러니까 제척 얘기가 나온 적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4: 예.
7: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아서 서로 조율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랬다라는 거예요.
4: 예.
7: 근데 이게 지금 정치가 얼마나 지금 강대강으로 충돌이 있고 서로 이제 주장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어제 이제 이게 그 과방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2인 체제 자체가 이제 위법적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닌데 상당수의 예. 이제 판결이 건건마다 다르지만은 위법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피감 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안 가는 게 맞지만은 방미통위와 관련해서 뭐 과방위가 방미통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방미통위와 한정해서는 제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4: 제척을 할 수도 있다.
7: 예,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이의적인 본인이 또

0: 유행하다 보니까 생긴 말인데 이해충돌 사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의원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것에 예.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와 관련한 이해충돌보다 훨씬 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피감기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이건 이해충돌 사유가 있으니까 재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주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이라는 거예요. 재촉.
1: 예.
0: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의 뜻을 유권자의 뜻을 받든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재촉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입틀막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2: 이진숙 의원이 이 방통위 관련된 질의에 엄청난 그 민주당이나 이 정부에 타격을 줄 만한 질의를 해서 입틀막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미운털이 박힌 거다. 사실 그 이진숙 의원은 그 전두환 옹호하는 그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남매격인 김태기 의원도 예.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윤리위에 제명 의결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 방통이 남매였죠. 윤석열 정부의 두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됐는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앉혀놨더니 문제만 만들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라는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도 재척 사유까지 찾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를 떠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1: 일단 이준석 의원의 신뢰는 이제 별도의 쟁점이고 근데 재척까지 한 거는 과연 맞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수당 횡포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2: 아니, 횡포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해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그 부분이 아마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1: 예.
2: 방통위에 이진숙 의원이 당시에 방통위원장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2: 그 당사자를 그 앞에 놔두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 그 이진숙 의원이 본인이 당사자로서 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1: 예.
2: 국회의원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면 이거는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죠.
3: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들하고 법사위에 간다든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한 다음에
1: 예.
3: 그다음에 정무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약간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그 전직 위원장들이 이제 상임위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또 지문을 해서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 예.
3: 그래서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사실은 정치가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
1: 그 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3: 이게 조금 너무 좀 아쉽다.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예.
0: 그리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이해충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보면 방미통의 국감뿐만 아니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런 그 국감에도 관련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로 이진숙 의원의 그 국감과 관련한 권한을 제한해야 될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이진숙 의원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 여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조치를 하면 안 되죠.
1: 예.
2: 이진숙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1: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는 거다. 예. 일단 이진숙 의원 재촉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제 다른 쟁점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셀카를 찍고 예의를 차리려고 또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제 셀카 찍기 전에 사전에 절을 했다라고 그 사진도 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셀카 찍은 사진이랑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김준일 평론가님.
3: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묘소가 농지에 지금 조성이 됐고
1: 예.
3: 그래서 봉화군인가요? 봉화군에서 이거 불법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걸 공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0: 적으로는 저는 뭐 맞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민주당에서 쌓인 감정들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던 거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BC 기자 출신으로 일종의
1: 예, 현장
0: 루포, 현장에서 네. 루포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내죠. 만약에 근데 이게 자기의 해당 소관 상임위도 아니에요. 농해수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가방인데 이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 있고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형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해요.
1: 예.
0: 그러면 대통령의 형에게 책임을 묻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형이 관리하는 거를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또 과거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봤을 때 문제적이긴 한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운털도 박히고 뭐 등등등인 것 같아요. 좀 본인 얼굴을 저렇게 먼저 들이미는 저런 방식은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예.
1: 예. 정광재 소장님.
2: 아니, 워낙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였던가요? 농지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투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라 그래서 지금 농촌 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1: 예.
2: 이 농지의 묘지를 조성하면 안 되는 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진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화군에서 그래서 해소하라고 했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고 있는 거라잖아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었고 또 하나는 모든 면에서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1: 예.
2: 그렇다면 이런 불법 요인이 있다면 비록 그 명의가 본인의 형님 명의로 있다고 하더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1년에 우상호 지금 강원지사인데 이분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 농지에다가 부모님 묘소를 조성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사했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이 소명이 돼갖고 나중에 탈당 권유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한창 진행되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관한 문제이니까 본인 부친 모친에 관련한 묘소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1: 서영주 소장님.
3: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대통령도 사람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쟁점을 삼다는 거. 이게 저는 그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1: 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4: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한미동맹 이상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동영 장관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4: 네. 어제 기자간담회 열린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예. 주말 사이 연휴 동안 이제 정동영 장관 경질론이 좀 언론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진화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좀 잡힌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카메라 이런 건 찍지 않기로 좀 합의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이다. 정작 퇴출시켜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고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한미동맹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1: 예.
4: 그리고 한미동맹 이상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개월 사이 4번이나 만났다. 무슨 이상이 있느냐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한미동맹 이상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하는 그 대북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그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예. 특히 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창의장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야당에서는 이 상황의 책임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물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일부 대북 정보 제한한 배경에 정 장관이 지난 3월에 그 구성 핵실험 그 시설 그걸 언급한 것으로 예.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성을 언급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다.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미국 정보 자산의 기밀 계획을 받아서 북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학자들 사이에 알려졌던 걸 나는 의원 시절에도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4: 맞습니다. 장관으로 네. 얘기하는 그 전부터 얘기해왔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DMZ 지뢰사고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적 공격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예. 북한이 이걸 이제 UN 회의에서 좀 악용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 구성 발언이 뭐 미국의 기밀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발언으로 그 뒤부터 사실은 미국이 일부 정보를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데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나라 대부분이 통상과 안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제 뭐 이게 엠바고까지 걸리고 막 발언이 이제 다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도 안 나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정동영 장관이 긴급하게 잡았고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정동영 장관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도 저 김여정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예. 정동영도 그렇게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좀 뭐 끌고 우리나라에서 막 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동영 장관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는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뭔가 한미 관계에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상설 뭐 아니면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자까지 안 내주고 정청래 의원 미국 가는데 예전에 비자 내줬다가 안 내준 거는
1: 예.
0: 뭐 1989년 그 미 대사관 점거 때문에 뭐 추정이 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왜 내줬으며? 그러면 85년에 미 문화원 점거했던 김민석 대표도 안 내줄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1: 예.
0: 여기에 안보의 경제 문제까지 막 코팡 문제까지 막 다 겹치면서 이게 대통령도 고민인 게 여기에 지금 경제를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
1: 예.
0: 근데 어쨌든 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좀 있다.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 예. 오늘 주제가 다 김준일 평론가 같아요. 제가 항상 워낙 중립적이니까 네, 물어보는데 그렇죠. 다 이쪽 저쪽 다 문제가 있거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쪽 저쪽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요즘 나오는 주제는 다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거다.
0: 어렵다.
1: 근데 양쪽에서 할 말이 있는 건데 또 잘 되면 양쪽에서 대화가 될 만한 주제인데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서영수 소장님.
3: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 평화통일에 대한 DJ 때부터의 구상을 몸에 익히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자주파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소신 발언과 정부의 전략이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통일부 장관이 너무 혼자 스스로 메시지를 급발진하다 보면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호흡이
1: 예.
3: 좀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가 좀 톤다운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미국의 대처 자체도 좀 불쾌할 수 있다고 봐요.
1: 예.
3: 본인들이 말한 대로 쿠팡 문제도 있고 뭐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다른 그 정동연 장관에 대한 발언들을 너무 압박적으로 하는 것도 이 우리의 자주독립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3: 우리 주권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좀 맞설 수도 있는 것이다.
1: 예.
3: 그래 봅니다.
1: 알겠습니다.
2: 정광재 소장님. 그 정동영 장관이 퇴출시켜야 할 것은 2026년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완전히 지금 그 국민 정서와 시대 정신을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지뢰 도발로 인해서 국민 정서와 왜 우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왜 이렇게 북한에 굴종적이고 대화에 집착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국민 대다수의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을 색깔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그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해킹팀의 합류를 거부했다든가 국정원 직원의 입국 지연 사태 이런 것보다도 저는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1: 예.
2: 비자 거부 사태라고 봐요. 이 거부인지 아니면 지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비자를 내지 않고 있는
1: 예.
2: 이런 사실 이거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해결해.
1: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제가 광고 시간이 늘어난 것을 미처 체크 못하고 해서 갑자기 방송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호흡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호해모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주미한국대사관 대한민국 국방부 기념재단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가 후원하는 제74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유엔군 참전 보훈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재향군인의 날 74주년과 6.25 전쟁 76주년, 휴전협정 73주년을 기념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의 서울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재향군인과 참전용사,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문의는 재향군인회 703-403-7080 또는 571-315-025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마천루의 뿌리를 책임지는 기초지킴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방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3: 아,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3: 말씀하실 때 저를 편하게 봐주시면 카메라가 여러 대기 때문에 얼굴을 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4: 네.
3: 예, 반갑고요. 김석중 박사님이 토목공학 전공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4: 네.
3: 저는 이제 개념이 조금 약해가지고 토목공학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4: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 건축과 토목이 어떤 차이냐라고 네. 하는데. 토목공학이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3: 시빌 엔지니어링.
4: 네, CIVIL 엔지니어링인데 이 시빌이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인 CIVIS, 키비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고요. 네. 이 키비스라는 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5: 네.
4: 그러니까 이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를 다루는 공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 네.
4: 이 인프라라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용하는 시설물들, 건축물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들인데
5: 네.
4: 건축과 토목을 구분짓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5: 예.
4: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고 뚜껑이 없으면 토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5: 아,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다. 네. 뭐 일반 네. 빌딩 같은 거.
4: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뚜껑이 없는 대머리가 토목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 예.
4: 너무 공격적인 말이고
5: 사안이에요.
4: 맞습니다. 예. 일단 건물, 상가, 집, 빌라 이렇게 저희가 비가 오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5: 건축.
4: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네,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 네.
4: 저희가 도로,
5: 네.
4: 다리, 댐, 네 이런
5: 뚜껑이 없죠.
4: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뚜껑이 없고 비가 오면은 지나갈 때 비를 맞습니다.
5: 아, 그렇죠.
4: 이런 인프라 시설물들을 저희는 토목 시설물이다라고 야, 얘기를 합니다.
5: 쉽네 이렇게 하니까.
4: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뭐 뚜껑이 있는 터널이나 아니면은 지하철도 비를 안 맞는데 그거는 건축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너무 그렇게 네.
5: 아 그럼 터널 지하철은 원래 토목의 영역이군요.
4: 어떻게 보면은 땅 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하기 네. 때문에 네네네. 토목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모든 거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4: 맞습니다.
5: 대체적으로 쉽게 대체적, 이해하려면
4: 맞습니다.
5: 아 그렇구나. 네. 쉽습니다 진짜. 그러면 토목공학 기술 시공에 있어서
4: 네.
5: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4: 맞아요. 토목공학 안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5: 네.
4: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제 전공은
5: 네.
4: 흙 그리고 돌 이런 땅에 대해서 다루는 지반공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5: 지반공학.
4: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전공인 지반공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 네.
4: 가장 어려운 점이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5: 네.
4: 첫 번째로는 흙과 돌로 이렇게 대표되는 땅, 지반이라는 영역은
5: 네.
4: 인공재료가 아니라 자연재료라는 겁니다.
5: 그렇죠.
4: 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은 건설재료가 많이 폭등했다. 자재값이 많이 폭등했다라고
5: 그렇죠.
4: 하면서
5: 네.
4: 이렇게 다루는 재료들이 철근, 철.
5: 네.
4: 아니면은 콘크리트나 시멘트
5: 그렇죠.
4: 이런 재료들입니다. 네. 이런 재료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재료예요.
5: 네.
4: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저희는 물성치라고 하는 특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거나 네.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5: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4: 맞습니다.
5: 네, 그렇죠, 그렇죠.
4: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5: 네.
4: 저희가 다루는 흙, 땅, 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입자가 작아지고 강도가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5: 네.
4: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5: 흙도 다 같은 흙이 아니고 돌도 다 특성이 다를
4: 맞습니다.
5: 텐데 그거를 파악하기가
4: 맞습니다.
5: 인공재료보다 훨씬 어렵겠죠.
4: 네. 파악하는 예. 것도 어렵고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다. 저희는 공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5: 그러네.
4: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5: 두 번째 어려운 점은?
4: 저희가 인프라 시설물들은 대부분 땅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 그렇죠.
4: 하지만 예. 토목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땅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묻혀 있기 때문에
5: 예.
4: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5: 네.
4: 흙이 파묻고 있기 때문에
5: 네.
4: 직접 보기 힘들고
5: 그렇지.
4: 그리고 이쪽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5: 토목공학의 대표적인 좀 어려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늘 좀 궁금했던 게요, 제가. 이제 토목을 목적으로 해서
4: 네.
5: 땅 아래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에서.
4: 그것도 답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4: 네. 저희가 지금 석유 시추 유전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보통 몇 미터 들어가시는지 압니까?
5: 그건 되게 깊게 가죠.
4: 네,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예요. 네. 최소 몇백 미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1km에서 4km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깊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땅 밑으로 한 8km에서 10k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깊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로만 하면은 10km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네. 저희가 토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론적으로 땅을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 뭐 세우려고.
4: 맞습니다.
5: 좀 다지고.
4: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땅을 파내가지고 그 지하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5: 그렇죠. 예.
4: 활용하기 위해서 몇 키로까지 이렇게 팔 필요는 없는 거죠.
5: 아, 10키로까지 절대
4: 맞습니다.
5: 갈 필요 없죠.
4: 예. 그래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신축 구조물 건물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보통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상가를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죠.
5: 네, 그렇죠.
4: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0m에서 30m 정도 파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 20, 30m.
4: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건축에서 한 30m라고 하면은 토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토목 시설물 중에 가장 친숙한 지하 시설물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 아까 지하철
4: 말씀하셨습니다.
5: 지하철? 네.
4: 지하철이 보통 이렇게 지하를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네. 이 지하 철도가 이렇게 다니는 건데 네. 뜬금없지만 저희 회사와 네. 저희 집이 일산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에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말 최근에 GTX가 개통을 해가지고
5: 그렇죠. 네.
4: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5: 아, 그렇죠.
4: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GTX가 약간 토목 쪽에서 이렇게 뭐 하나의 이렇게 지표를 주는 시공 토목 시설물 중에 하나가 네. 지하철이 보통 한 30m, 2, 30m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터널이었다면
5: 네.
4: GTX는 대심도 터널이라고 분류가 돼서
5: 아, 대심도 더 깊이 간다?
4: 맞습니다. 깊은 심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역 GTX나 아니면은 GTX 노선들을 보면은 거의 6층, 7층까지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예. 엘리베이터를 예. 타고
5: 네.
4: 심도가 거의 60m에서 70, 8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5: 야.
4: 어떻게 보면은 땅 위에서 땅 밑으로 네. 한 20층을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5: 네. 네.
4: 땅 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깊이도 들어갈 수 있지만
5: 네.
4: 더 넓고 더 안전하고
5: 그렇지, 그렇지.
4: 더 빠르고 더 싸게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더 깊게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4: 맞습니다.
5: 예. 네. GTX는 굉장히 깊군요. 토목의
4: 네,
5: 영역치고는.
4: 네.
5: 예. 자, 토목공학, 결국 땅의 공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땅의 공학을 가지고 땅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나라마다 국가 랜드마크로 초고층 마천루를 앞다투어 짓곤 하는데 아 보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경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박사님, 지금의 네. 기술 발전 수준으로는 네.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작정하고 하면
4: 결국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런가요?
4: 네, 네. 근데 이게 얼만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느냐 경제성의 논리가 당연히 네.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하겠고요.
5: 네.
4: 그러면은 일단 가장 최고층 현재 기준으로 최고층의 건물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네,
4: 네. 네, 지금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알리파입니다.
5: 그쵸.
4: 높이가 828m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의 무게가 54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긴 하네요.
5: 54만 톤.
4: 네,
5: 예.
4: 무게이긴 합니다.
5: 예.
4: 그리고 828m 정도 되면은 사실 건물 무게도 어마어마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네. 그 바람이 건물을 밀어냅니다.
5: 네.
4: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주는 힘, 무게라고 해서 풍하중이라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5: 풍하중이 엄청 크겠네요.
4: 맞습니다. 예. 길고 커질수록 바람을 맞는 면이 커지니까 하중이 커질 거고요.
5: 네.
4: 그리고 지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5: 네.
4: 지진이 오면은 땅이 흔들립니다.
5: 예.
4: 땅도 약해지고 그 땅을 흔드는 것도 건물의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5: 아, 네.
4: 그러니까 이것도 풍하중하고 같이 지진하중이라고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요. 네. 건물을 올리려면 건물 무게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힘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5: 예.
4: 그 버티는 역할을 이제 땅 속에 있는 기초구조물이라는 구조물이 하는 거고요.
5: 아.
4: 그래서 지금 부르즈 알리파가 최고 높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건설 중인 최고층의 높이는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5: 네.
4: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5: 아, 그래요. 예.
4: 네. 지금 이 예상 조감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의 조감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5: 네네.
4: 이게 뭐냐면 제다 타워가 처음에 설계되고 계획됐을 때는 정말 아이코닉하게 기념비적인 하나를 달성해야겠다라고 해서
5: 네.
4: 첫 설계는 1마일,
5: 아하.
4: 1.6km, 1600m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설계를 한 겁니다.
5: 1마일 높이로?
4: 맞습니다.
5: 아니, 부르즈 알리파가 828m인데.
4: 거의 두 배죠.
5: 와, 예,
4: 그리고
5: 예.
4: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 덕유산인데 그 높이가 1614m라고 해요.
5: 덕유산 높이 건물.
4: 네,
5: 와.
4: 건물을 덕유산 높이까지 짓겠다라는 거죠.
5: 예, 예.
4: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는데
5: 아, 네네.
4: 이 제다 타워가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 풍하중이라든지 건물의 무게라든지 안정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 무리다. 1.6km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를 변경해서 1008m, 그래도 기념비적인 숫자는 달성을 하기 위해 1km는 넘겨서
5: 1km를 넘네, 그래도.
4: 네. 1008m로 지금 시공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5: 아, 그래서 예.
4: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 예.
4: 이 1km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현실적인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돈이라든지 그
5: 네.
4: 밑에 땅이라든지
5: 네.
4: 기술력을 다 모으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5: 사우디에서 거. 돈을 훨씬 더 많이 때려 부으면
4: 맞습니다.
5: 1마일 1.6킬로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예. 하려면 할 수 있다.
4: 네.
5: 어쨌든 저런 부르즈 알리파 같은 건물은 뚜껑이 있으니까 건축물이잖아요.
4: 맞습니다. 예.
5: 그럼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4: 맞습니다. 예. 제 전공이 지반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네.
4: 이 지반이라는 게 저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구조물들은 땅을 접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떠 있는 구조물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5: 네.
4: 그래서 우리 눈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단단하게 땅 위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토목공학 그리고 제가 전공한 지반공학의 역할입니다.
5: 네, 그 영역에 있는 구조물을 기초 구조물이라고 한다.
4: 맞습니다.
5: 라고 하셨는데,
4: 네.
5: 그럼 그 땅 속의 구조물, 기초 구조물은 뭐 땅 아래로 가는 깊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 네.
4: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5: 아.
4: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왜 깊게 들어가냐 깊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상부 구조물의 기록이 높이로 이렇게 가늠을 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도 깊이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5: 예.
4: 사실 하부 기초 구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5: 네.
4: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층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아, 단단한 게 우선이다.
4: 맞습니다.
5: 그러면 자료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4: 네.
5: 기초 구조물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네.
5: 예.
4: 그래서 제가 기초구조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5: 네.
4: 직접 기초, 얕은 기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게를 단단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위에 있는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단단한 층에 직접 올려놓는 겁니다.
5: 네. 그렇죠. 네.
4: 그러니까 저희가 트램펄린이 아니라 네. 단단한 돌층에다가 건물을 올려놓으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5: 그렇죠. 네.
4: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얕은 심도에 직접적으로 단단한 층에 올려놓는 기초다라고 해서 얕은 기초 아니면은 직접 기초라는 네. 표현을 합니다.
5: 직접 기초.
4: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단한 층이 무조건 얕은 기초에서만 나오면 쉬울 텐데 네. 그렇지 않죠. 아. 저희는 점점 더 초고층 빌딩이나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단단한 층을 얕은 데에서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5: 네. 이미 찾을 거 다 찾았겠죠.
4: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네. 방법으로 하면은 큰 무게를 버티기 위해 깊이 있는 네. 심도에 있는 단단한 층을 찾아가서 기둥 같은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5: 위랑요?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오른쪽 그림처럼 네. 큰 화살표가 누르고 있으면은 네. 밑에 단단한 갈색 층처럼 되어 있는 돌층에 이렇게 박아 놓는 거죠.
5: 갈색까지 파고 내려간 거죠.
4: 맞습니다.
5: 예, 얕은 데는 연약해도 저쪽은 맞습니다. 단단하니까.
4: 네, 네. 예.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돌, 흙은 풍화가 되면 될수록 입자가 작아지고 네. 강도가 작아져서 약하게 됩니다.
5: 아.
4: 더 깊이 들어갈수록 풍화 과정을 덜 겪었기 그렇지. 때문에 네. 단단하고요.
5: 아.
4: 그래서 더 깊은 심도로 들어가는 게 네.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콘크리트 기둥을 말뚝이라고 부르고요.
5: 말뚝?
4: 네. 오. 그래서 네. 말뚝 기초라는 네. 말을 쓰거나
5: 네.
4: 이렇게 깊은 심도에 있는 돌층까지 집어넣었죠.
5: 네.
4: 깊은 기초라고 합니다.
5: 아, 깊은 기초. 아까 얕은 기초.
4: 맞습니다. 예. 굉장히 직관적이죠.
5: 그렇죠. 예.
4: 근데 세 번째로는 네. 이 단단한 지층이 네.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이런 안반층이 150m, 200m가 돼도 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단단한 데를 찾으려면 엄청 들어가야 되는 네네. 데가 있군요. 예.
4: 그렇게 된다면은 네. 콘크리트 말뚝적 기둥을 네. 150m, 200m까지 내리는 것도 일이고 그렇지. 돈이고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직접 연결한다기보다 저희가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5: 네, 마찰력.
4: 예, 저희가 주말 농장 같은 데 보면은 고구마나 감자를 뽑아낼 때 네. 힘으로만 뽑아내려면 잘 안 뽑히잖아요.
5: 좀 흔들어 주면서 뽑아야죠.
4: 맞습니다.
5: 예.
4: 그게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도 주변 흙이 잡고 있는 마찰력 때문에 뽑기가 힘든 거거든요.
5: 아, 예.
4: 그러니까 말뚝도 단단한 돌층이 아니더라도 이 마찰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위에 무게를 버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아, 말뚝을 그 감자 뿌리 삼아서?
4: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찰 말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5: 그 말뚝은 한참 아래 있는 그 단단한 곳과 닿지 않는 거네요.
4: 맞습니다. 그래도 이 네네. 주변의 흙과 맞물리는 그 마찰력과 그 경계면의 요소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마찰력을 해서 위에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5: 이거 신기하네.
4: 네.
5: 예.
4: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익숙한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아닐까 싶습니다.
4: 맞습니다.
5: 롯데월드타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4: 롯데월드타워는 굉장히 다양한 그 기술들이 그 함께 활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타워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고 아이코닉하죠.
5: 그렇죠.
4: 뭐 이 롯데타워의 무게가 네.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 아까 부르주 알리파가 54만 톤이라고 했는데.
5: 그러네. 무게가 더
4: 네,
5: 많네요.
4: 75만 톤이 75km 성인 1천만 명. 거의 서울 인구가 잠실 한복판에 다 모여있는 무게인 거예요.
5: 예, 예.
4: 굉장히 무겁죠.
5: 그러네요. 예.
4: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려면은 굉장히 기초 공법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쓰여야 돼서
5: 네.
4: 첫 번째로는 아까 단단한 안반층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 네.
4: 그래서 롯데타워는 그 잠실에서도 단단한 지층이 나올 때까지 한 30m를 파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30m를 들어가서
4: 네, 네. 한 단단한 30m 지층을... 정도 네. 파고 들어가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네. 땅을 파고 들어갔고요.
5: 네.
4: 그 정도로는 75만 톤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뚝 기초에 대한 네. 설명을 드렸었죠.
5: 그렇죠.
4: 네.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기둥을 네. 30m 정도 해가지고 108개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아,
5: 직경 1m짜리 기둥 108개를 네. 30m 길이로 맞습니다. 세워놓은 거네요.
4: 단단한 돌층에 단단한 말뚝을 그렇게 넣은 거죠.
5: 아까 깊은 기초.
4: 맞습니다.
5: 예, 2번, 2번.
4: 깊은 기초와 그리고
5: 얕은 기초도 맞는 거죠.
4: 네. 얕은 기초와 예. 깊은 기초와 마찰 말뚝도 다 함께 아, 쓴 거죠.
5: 1, 2, 3번 다 들어간 거네.
4: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아, 예. 한 거예요. 워낙 주목도 많이 받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매트 기초라는 공법도 활용이 됐습니다.
5: 뭐, 매트 기초 뭐죠?
4: 저희가 보통 요가 매트 뭐 이런 거를 깐다라는 매트 그런 느낌이죠.
5: 네.
4: 이 말뚝들 단단한 돌층과 말뚝 위에 네. 축구장 면적 정도 되는 콘크리트 층을 6.5m 거의 아파트 두 개 층 정도 되는 높이로 네. 이렇게 매트 이렇게 판 같은 거를 아. 이렇게 올린 거예요.
5: 단단한 층 위에요?
4: 맞습니다. 아. 그 말뚝층 위에.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를 하고
5: 네.
4: 그 위에 초공강도 콘크리트로 한 아파트 두 개 층 되는 콘크리트 매트를
5: 네.
4: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반 층을 하나 만든 거예요.
5: 약간 레고 조립할 때
4: 맞습니다.
5: 기본 판때기 있잖아요. 그걸 한 두 개, 세 개 쌓은 느낌이네요.
4: 그거를 네.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그걸 네. 한 6m 쌓은 거죠.
5: 아, 그 한참 이렇게 쌓아서 네, 네. 훨씬 단단한 게
4: 맞습니다.
5: 되니까.
4: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네. 적용을 해가지고 75만 톤의 무게를
5: 야.
4: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죠.
5: 네. 네. 아까 30m 들어가서 단단한 층을 찾았다고 했는데
4: 맞습니다.
5: 근데 이 일대가 전에 좀 사고가 있게 됐잖아요.
4: 맞아요.
5: 싱크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대 집안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4: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질문이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5: 맞습니다. 예.
4: 이 싱크홀 사고라는 게 국내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아 문제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시발점 같은 사고가 14년도에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건설 중일 때 이 송파구 일원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던 게
5: 그렇지.
4: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싱크홀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목받게 된 계기입니다.
5: 네.
4: 이게 잠실이라는 게 누의 잠, 집실 이렇게 써가지고 네. 조선시대 때는 뽕나무 밭이었다고 해요.
5: 네.
4: 논밭 지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의 사탑처럼
5: 아.
4: 범람원 지역입니다. 잠실
5: 젖어 있죠.
4: 네, 네, 잠실의 위치 보면 한강 이남 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고요.
5: 그럼 연약한 집안이네요.
4: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집안인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타워는 시공할 때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들러 가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그 위에 말뚝 공사도 하고 지방 공사를 한 다음에 매트 기초를 올렸다라고
5: 네.
4: 해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 그게 이제 피사의 사탑과 롯데타워의 차이겠네요.
4: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고조사 보고서상으로는 아, 네. 롯데월드타워와 싱크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지만 네. 석천호수의 그때 당시에 지하수위가 이렇게 물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5: 예.
4: 그것과는 연관이 좀 있었다라고 발표가 났었고요.
5: 아, 네.
4: 그러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결국에는 물이나 흙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관련은 없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계속
4: 맞습니다.
5: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
4: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롯데월드타워에서도 예. 시공을 할 때 굉장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에 힘을 썼었고요.
5: 아, 이제 박사님 마쳐야 할 시간이죠.
4: 네, 네.
5: 오늘 잡지사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마치면서 짧은 인사 말씀 듣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사실 공학자 그리고 토목공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뭐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재미없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 아날로그적이라고는 생각했어요.
4: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5: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층 건물 지나갈 때 위만 보는 게 아니라 땅 속이 이제 모습이 말씀해 주신 것들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과 사상 누각을 막는 토목공학의 세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6: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오늘은 신비롭고도 오래된 인도의 역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도하면 이제 흔히 떠오르는 뭐 타지마할이라든지 인더스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고대 인도의 역사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의 김용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9: 안녕하세요.
5: 잡지사 구독자들께 간단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9: 네, 인도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그래서 인도 고고학 현장에 한 2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래된 인도 이야기를
5: 오래된 인도 이야기
9: 발굴을 하고 연구하는 네. 인도 고고학자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평소에 저희 잡지사를 이미 좀 눈여겨보고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9: 네, 특히 뭐니 뭐니 해도 그 썬킴 선생님 방송은 많이 봤습니다.
5: 아, 좋아하세요?
9: 그 왜 그러냐면 썬킴 선생님 방송 스타일이 인도 취향이거든요.
5: 어? 그렇습니까?
9: 그 왜 인도의 유명한 그 볼리우드 영화가 예, 예.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네. 여담이지만 하면서 툭 튀어나가서 네. 노래와 춤이
5: 아, 갑자기 뜬금없이 대사 치다가
9: 제가 평가하자면 썬킴 선생님의 역사 스토리텔링은 볼리우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5: 그쪽이구나.
9: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참 그래서 영어와 힌디어 자막을 열면 1억 뷰 가능하지 않을까 썬킴 선생님 방송은.
5: 아, 인구가 14억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9: 네네네.
5: 저희도 3년하면서 썬킴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9: 네, 발리우드 장르라고 스타일이다. 저희가 감히 네.
5: 전해드리겠습니다.
9: 네네.
5: 그 인도에도 세계문화유산이 2025년 현재 36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9: 네네.
5: 그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은 가장 좀 이른 시기의 유산이다.
9: 네네. 그래서 아 마침 이 방송 성킴 선생님께서 아마 3대 불가사의 편?
5: 예전에 했었죠. 네. 네, 타지마할.
9: 거기에 타지마할이 타지마할. 있었죠. 네. 그 타지마할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인조 임금, 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
5: 아, 그렇구나.
9: 그러니까 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치면 뭐 조선 왕릉 혹은 뭐 남한산성. 근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반고천 안각화라든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의 고인돌에 비하면 아주 낮은 시기잖아요.
5: 최근이죠.
9: 예. 타지마할도 사실 인도 문명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세대 문명이거든요. 문화이거든요.
5: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9: 인도 고고학 인도 문명사에서 보면. 네. 그래서 오늘은 인도 옛날 이야기 첫 번째니까 네. 아주 이른 인도의 최초의 사람들의 시대부터 인도의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는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 좋습니다. 교수님과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인도 고대사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선사시대 인도를 살펴보면 이제 재밌는 게요. 선사시대 때도 그쪽 지역은 지금처럼 인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9: 일단 지금 현재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인 거는 알고 계시죠?
5: 1위죠. 예, 1위 됐죠.
9: 네, 대략 14억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인도를 이야기할 때는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히말라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인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도 문화권의 인구 얼마 안 되지만 뭐 파키스탄에 1억 2억 5천.
5: 파키스탄도 엄청 많죠. 예.
9: 방글라데시 1억 7천 이렇게 합하면 한 20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5: 그러네.
9: 지금 인도 문화권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구석기 시대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5: 아, 그렇습니다.
9: 그 이유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랑 이제 거의 위도 때가 비슷하거든요. 인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가. 아. 대체로 이제 익숙한 먹거리를 찾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5: 네.
9: 그 아마 먹거리는 우리가 기후가 왜, 아, 위도가 기후를 결정하잖아요.
5: 그렇죠.
9: 그래서 비슷한 기후를 따라서 움직였을 테니까 아프리카를 빠져나온 현생 인류들은 대체로 뭐 북쪽으로도 가고 더 남쪽으로도 갔지만 대체로 비슷한 기후를 따라서 또 움직였을 겁니다.
5: 정착하기 좋은.
9: 그래서 유입의 인구 유입의 이제 자체가 많았었고 네네. 그리고 당시 특히 이제 빙하기 때는. 인도가 좀 따뜻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네. 약 한 5만 년 전후에 정말 바글바글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5: 바글바글한 유적. 그런데 네. 예.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는데 기록도 없을 테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9: 이제 당연히 이제 당시 통계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의 유적의 수로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5만 년에서 한 2만 년 사이
5: 네.
9: 이제 아주 발전된 사냥꾼들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적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예를 들면 인도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 내에 있는 대학 캠퍼스가 약간은 좀 높은 언덕이나 이런 데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5: 그렇죠. 네.
9: 넓은 캠퍼스가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네.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유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뭐 인도의 서울대학이라 할 수 있는 네루 대학 캠퍼스에서도 저도 뭐 몇 개 발견했었고 제가 유학했던 대학에서도 발견했었고
5: 아니, 구석기 유적 발견한 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9: 그리고 가끔 이제 고고학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열리면 인도 전국에서 모이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뭐 야 오늘 대구역에서 한 30분 기차 기다리다가 담배 한 대 피는데 석기 유적 몇 개 발견하고 올라왔다 뭐
5: 이게 발에 채인다 네네. 그런 느낌
9: 그러니까 그만큼 한 5만 년 전후 이후에는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 네, 교수님도 몇 개 주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개인이 소장해도 되나요?
9: 네. 이게 네, 그 우리가 이제 지표 유물이라 그래서 아, 지표 네. 지표 유물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발굴을 한 컨텍스트가 없는 유물은 이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함부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컬렉션을 해서 저희 대학 캠퍼스 네, 대학교 인도 대학교에다가 이제
5: 기증하시고
9: 기증하고 왔습니다. 네.
5: 예.
9: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제가 유학했던 대학교 고고학 그 유물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아직 분석하지 않은 석기 유물만 해도 쌀가마에 네. 한 20가마 정도에 막 한 만 개 이상 이렇게.
5: 아, 그 정도예요.
9: 예. 예. 굉장히 흔합니다. 네.
5: 그렇게 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살았을 거라는 거를
9: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전국적으로. 또 이제 소개해 주실 대표적인 뭐 선사시대 유적이 있을까요?
9: 지금 마침 최근에 반고천 안각화가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반고천 안각화겠죠.
5: 네.
9: 그래서 인도에서도 36개의 그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가장 최근 거는 이제 이건 아까 타지마할이 17살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막 태어난 네. 예, 르 코르부제라고 하는 현대 건축가의 건물이 가장 최근의 것이고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몇만 년 전. 우리 방구천 안각화보다도 시대는 좀 더 올라가는
5: 아, 그래요.
9: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바위 미술 유적이
5: 오.
9: 인도에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5: 오,
9: 그래서 잘 고고학자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호주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선사미술 유적 분포지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은 거긴 2-3천 개를 다 등재할 수 없으니까 인도에서 고고학자들이 고심해서 인도 국가대표를 뽑아서 세계유산에 등재했는데
5: 국가대표 바위미술
9: 예, 예. 그 대표 유적이 이제 빈베티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5: 아, 빈베티카.
9: 그래서 유적의 공식 이름은 빈베트카
5: 네.
9: 바위은신처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5: 바위은신처? 사람이 숨었나요 거기?
9: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네. 이 구석기 시대 바위 미술은 네. 크게 장소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5: 아, 예.
9: 하나는 그 유럽에 많은 동굴.
5: 아, 동굴 벽.
9: 동굴에 있는 네. 벽.
5: 네.
9: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방구천 안각화나 천전일 안각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아웃도어.
5: 아, 외부에서.
9: 예, 예. 외부에 있는 돌 표면에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굴과 이런 아웃도어의 중간 단계가 동굴은 아닌데 그 바위의 그 형성관이 독특해서 일종의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그늘이 지는.
5: 아, 적당히 뭔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
9: 네네네. 혹시 뭐 사진이 있으면 같이 보면.
5: 빈베트카 유적이요. 예.
9: 네. 요게 이제 빈베트카 유적 안내판인 것 같고요. 그늘이 생기는 것을 락 쉘터. 우리말로는 이제 바위 은신처. 그래서 이제 이 인도 국가대표로 선정돼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빈베티카 유적은 네. 약 한 750개 정도의 저런 바위 은신처가 이제 있고 네. 특히 아주 오래된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양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사적 가치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5: 예. 그때 네. 농사는 벼농사가 주였을까요? 아니면 밀을 재배했을까요? 어땠습니까?
9: 인도 아대륙이라고 하잖아요.
5: 아대륙이 뭐죠? 아대륙?
9: 그러니까 아대륙은
5: 아대륙? 아대륙?
9: 네, 그러니까 대륙부도 있고 아, 예. 반도부도 있다는 뜻인데 예. 뭐 우리 대한민국의 대략 한 30배 정도 되는 크기잖아요.
5: 그렇죠. 예.
9: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다양해서 쉽게 말하면 사막도 있고 지구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고 뭐 히말라야 같이 만년설이 있는 곳도 있고
5: 그렇죠.
9: 예. 뭐 영상 30도 이상의 연중 기온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5: 네네.
9: 당연히 이제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다양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크게 보면 동과 서로 나눴을 때 서쪽은 밀, 동쪽은 쌀농사를 기초로 하는 신석기 시대 농업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고 이 라인은 거의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5: 아, 지금도 주식을 따져 보면
9: 네, 그래서 인도 하면 잠깐만 주식이 쌀이었던가 밀이었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예. 사실은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5: 아,
9: 그래서 네이처가

0: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1: 네.
0: 너와 나는 우리.
1: 우리는 하나.
0: 예.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1: 그렇지.
0: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화를 말씀드리면 좋아요. 인도인들의 성향을 보면
1: 네.
0: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크리켓 매치를 붙으면 하늘저만큼
1: 네.
0: 뜨겁습니다.
1: 예, 그렇다더라고요.
0: 이때는 우리는 네. 하나죠.
1: 아, 인도 사람끼리는?
0: 예, 어,
1: 그렇죠. 그렇죠.
0: 인도.
1: 예.
0: 인도는 우리는
1: 예.
0: 하나.
1: 예.
0: 근데 경기가 잘 끝났어요. 이제 인도가 이겼습니다.
1: 예.
0: 그럼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런 논쟁이 일반적입니다. 아, 역시 우리 강원도 출신의 손흥민 때문에 오늘 이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경상도 출신 김민재가 수비를 잘해서 이긴 거야.
1: 아, 그런 느낌.
0: 무슨 얘기야. 인천 출신의
1: 아...
0: 이강인이 중원에서 활약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긴 거야 해서 이제 나눠줘서 또 한 시간 싸웁니다.
1: 아...
0: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인도라고 할 수 있고요.
1: 어...
0: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가시면 좀 추천드릴 음식이 하나 있는데
1: 음식이
0: 네. 우리의 한 정식과 같은 인도 정식을 탈리라고 부릅니다.
1: 탈리.
0: 예. 네, 특히 이제 델리가 마침 이 동과 서가 만나는 중간 정도에 있어서
1: 아, 네.
0: 대체로 수도인 델리에 도착하시면 네. 꼭 탈리를 드셔보시면
1: 네.
0: 정식에 난 혹은 짜파티 뭐 등등으로 부르는 밀로 만든 전병이 나오고
1: 네.
0: 쌀밥이 조금 나옵니다.
1: 아 그러네.
0: 네네.
1: 밀도 있고 쌀도 있네.
0: 사진이 나오는데요.
1: 아.
0: 그래서 저 인도 정식에는
1: 네.
0: 유라시아의 쌀 문화권과 밀 문화권이 만나는 문명의 위대한 서사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하시면 꼭 한번 네,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1: 가운데 있는 델리 쪽에 가시면.
0: 특히 델리.
1: 정수를 느껴볼 수 있다.
0: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동부 쪽, 예를 들면 아삼이라든가 벵갈 지역에 가서 정식을 드시면 쌀만 주로
1: 쌀이
0: 나오고.
1: 많겠죠. 예.
0: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인더스 문명은 제가 서쪽에 있거든요.
1: 아.
0: 거기는 이제 쌀이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밀만 나오는.
1: 밀 문화권.
0: 이제 델리에 이제 탈리. 예.
1: 델리 탈리.
0: 네. 예. 델리 탈리. 예, 좋습니다.
1: 좋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인도 문명 이해할 때 밀 문화권과 쌀 문화권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또 도시가 만들어질 테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더스 문명이 탄생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0: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혹시 고고학 전공해 보실 생각이?
1: 제가 어떻게 감히.
0: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바위 그림을 남겼던 선사시대 그리고 최초로 소와 밀과 쌀을 기르던 농목축 시대를 지나서
1: 네.
0: 이제 최초의 도시가 성장한 시대로 오는데요. 이게 고고학 문명학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고요.
1: 네.
0: 시대적으로는 대략 한 4,500년 전 인도 아 대륙에서는 이제 쌀과 밀 문화권 중에 이제 밀이 재배되던 인더스 대평원 지역에서 최초의 도시에 기반한 문명사회가 발전을 했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통칭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 네. 지도상으로 이제 서쪽 지역인 거죠? 예.
0: 서북쪽.
1: 서북쪽. 예, 그렇죠.
0: 왜냐면 서쪽 하면 저 밑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1: 워낙 크니까.
0: 서남, 서북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1: 서북쪽.
0: 예.
1: 네. 그런데 말이죠. 인더스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전설의 도시를 탐험하는 고고학자들을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0: 이게 예를 들면 고조선은 삼국유사 같은데 후세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예를 들면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조선을 기억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짓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하은주 같은 경우도 후대의 기록 으로 남아 있고
1: 예.
0: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구약 같은데 이제 언급이 돼 있죠.
1: 그렇죠.
0: 근데 이 인더스 문명 시대는 구전되는 전설도 없고 이런 문헌 기록이 아예 없는 시대라.
1: 인더스 문명이요?
0: 예.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하은주, 예. 뭐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완전히 다른.
1: 예.
0: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영어에 포 같은 시빌리제이션. 잊혀졌었던 이제 문명이었죠.
1: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뭔가 전설도 좀 있고 이래야 고고학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방송 출연했을 때 이게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보다 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약간은 뭐 현대사의 맥락에서 이 문명의 발견의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좀 전설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보다 좀 로맨틱한 게 없어서 좀 부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현대에 들어와서 그럼 인더스 문명의 존재가 알려진 건가요?
1: 예, 지금으로부터 네. 딱 101년 전. 예, 작년이 100년?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예.
0: 아, 그 101년밖에 안 됐어?
1: 네네네.
0: 그 전까지는 전설이나 기록 같은 게 일절 없다가 네. 101년 전에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그러면?
1: 현지장님, 혹시 거문도 사건 그냥 아, 들어 보셨죠?
0: 아, 예, 국사 시간에 거문도
1: 예.
0: 사건.
1: 네네.
0: 영국이 온 거 아닌가요?
1: 예, 그게 이제 1885년경. 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인데요. 네. 그 구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하면 당시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남하가 핵심이었는데 네. 원래 영국은 이제 동인도 회사가 그 아편도 잘 자라고 하는 동부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잡고. 네. 나머지 지역에는 그냥 자치권을 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남하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특히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조금 위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쪽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티벳 지역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때문에.
0: 어, 예.
1: 그러면 그냥 올라가가지고 러시아 니들 내려와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의 영향력이 꽤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일종의 보여주는 측면이 고고학 조사, 환경 조사 이런 보고서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뭐 뭐라고 할까 찜을 우리가 먼저 했다
0: 아, 그렇지.
1: 이런 게 있었거든요.
0: 그래서
1: 당시에 인도에서 활약했던 대부분의 영국인 고고학자들은 군인들이었고요. 일단 대부분은 이런 목적에서 조사하고 탐험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0: 아, 그러면서 인더스 문명이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이쪽에 조사는 나가는데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국가 전략 산업 네. 그리고 국방비, 네. 교육 그다음에 사회 복지 이런 게 훨씬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0: 좀 우선 예산.
1: 예,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을 쓰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국가유산청에 네. 많은 예산이 이제 지원될 수 없는 것처럼 네. 당시에도 영국이 고고학자들한테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었거든요.
0: 어,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 정도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마련이 어려우니까 네. 그곳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물들을 이게 유럽에 있는 수집가들 박물관에 팔았죠. 그 대표적인 게 되게 인더스 문명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그 지역에서 많이 나왔던 게 그리스인의 얼굴을 닮은 간다라 불상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예산도 마련하고 하면서
0: 아 그래요.
1: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더 위에 이제 지금은 실크로드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거기서도 막 유물 약탈해왔죠.
0: 그럼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 있겠네요.
1: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심지어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간다라 불상이 수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 일본인이.
0: 거쳐.
1: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기 남겨진 건데.
0: 네. 영국이 이런 유물들을 다른 곳에 판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당시에 그 인더스 문명과 유적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인물이 필요할 텐데 그 인물조차도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맡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57년 우리 3.1운동에 비견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인도 독립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존에는 세포 향쟁으로 알려져 있는
0: 아, 세포 향쟁. 얼마 전에 썬킴 씨한테
1: 예,
0: 배웠죠.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3.1 운동 이후에 외교적 압력 때문에 소위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해서 네. 허울 좀 문화 통치로 바뀌잖아요. 그 핵심이 이제 결국 군인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 문관 출신의 뭐 관료를 뽑으라 이거잖아요. 그 영국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고고학자도 군인 출신 말고 이제 학교 출신을 뽑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 고고학부를 막 졸업한 당시 27살의 존 마샬이라는 고고학도가 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청에 해당하는 청장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0: 갓 학부를 졸업한
1: 예, 27살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존 마샬은 그 우리 에게의 문명, 뭐 미노아 문명이라고 네. 지중해 문명 거기서 이제 고고학을 공부했던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고고학도예요.
0: 아, 예, 그래도 되나? 예.
1: 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유적을 갔을 때 잠깐만 이거는 좀 봐봐야 되겠는데 그 27살 네. 아. 청년이 인도에서 몇 년 일을 하면서 그 유적을 유심히 봤었고 인도에서 전혀 몰랐던 고고학자에 의해서 기존에 한 2000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정되던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이 발굴 조사되면서 1924년도 10월자 네. 일러스트레이트 런던 뉴스라고 하는 주간지인데요. 네. 뭐 지금의 뉴욕타임즈 뭐에 해당하는 거기 특집 기사가 나가면서 101년 전 인더스 문명이
0: 고대 문명이라는
1: 세계에
0: 게
1: 예, 알려지게 된 겁니다.
0: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흔히 인더스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다라고 많이 배우는데 이 4대 문명이라는 기준은 고고학계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1: 청나라 말기에 량치차오라는 이제 청나라의 지식인이 있었어요.
0: 예.
1: 이분이 1900년에 20세기 태평양가에서 이걸 처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개념.
0: 아, 4대 문명이란 걸요?
1: 네, 4대 문명.
0: 아, 청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1: 자기 중국을 끼우는데.
0: 아, 그러네. 아.
1: 중국만 하면 조금 뭐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한자, 갑골 문자가 출토된 고고를 이제 염두에 두고. 네.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했는데. 재밌는 건 1900년은 지금 소개된 대로 인더스 문명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그래서 그때 이 4대 문명이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한테 있었던 핵심적인 개념은 문자가 문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0: 아, 산스크리트어 그거를 그 문명을 말한 거예요.
1: 그래서 인도가 어쨌든 중국인 입장에서도 청나라 그 랑치샤오 입장에서도 네. 문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거니까
0: 그렇죠.
1: 고대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고 고대 인도, 그리고 우리 고대 중국. 이렇게 해서 처음 나왔던 건데
0: 네.
1: 이거를 마침 흥미로운 개념이라 생각해서 이제 1950년대 한 일본 고고학자인 에가미 나미오라는 분이
0: 네.
1: 이제 발표하시고 이게 아주 대중화되면서 특히 우리 동아시아에 유행했던 개념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근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0: 네.
1: 서울시 4대 맛집 이름 비슷한 개념이에요.
0: 아, 서울시 맛집 4개만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 아니죠. 일단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신대륙에 이제 문명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0: 학계에서는.
1: 예, 예, 좀 안 좋은 개념 같습니다.
0: 아,
1: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건재한 뭐 서울시 4대 맛집이 있다고 치면 여전히 그 이 4개의 지역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문명의 시대인 건
0: 그렇죠,
1: 맞지만
0: 그렇죠.
1: 그거 4개만을 딱 선별해서 하는 거는 조금 네. 네.
0: 가장 맛있는 집 중 4개인 건 맞지만
1: 네네네.
0: 그거 4개만 있는 건 아니다.
1: 네.
0: 예. 심지어 인도 학계에서는 인더스 문명이라는 명칭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부릅니까?
1: 100년 전 이제 이 문명을 발견한 존 마샬이
0: 네.
1: 마침 인더스 강 지역에 모헨조다로 하라빠라는 두 유적이 있으니까
0: 네.
1: 인더스 문명이라는 문헌 기록에도 없는 전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던 시대에 대해서
0: 그렇죠.
1: 인더스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0: 아, 네.
1: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1년이 지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마침 100년이 흘러가기 전 우리 대한민국의 고고학자 저와
0: 네.
1: 우리 한국의 뭐 최고 그 생명과학 전문가들도 이제 참여해서
0: 예.
1: 100년간의 많은 연구가 있었거든요.
0: 예.
1: 이제 100년 전에 알게 된 것과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것처럼 인더스 문명이 인더스 말고 그 밑에 가그라 하그라강 인도 서부 지역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이라서
0: 예.
1: 이거 아무래도 이름 이상하다. 학계에서
0: 그러네.
1: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0: 뭐라 그래?
1: 하라빠 문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0: 하라빠?
1: 섣부르게 이름을 불렀다가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고고학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 특정한 문명권 혹은 문화권에 가장 처음 발견된 유적 이름.
0: 아, 처음 발견된 유적 이름이 하라빠예요?
1: 예, 하라빠 유적이었거든요.
0: 아...
1: 그 존 마샬이 처음 발굴한 유적이 하라빠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도 국정 국사 교과서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0: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는.
1: 예,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 세계사 교과서에도 여전히 인더스 문명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으면
0: 네.
1: 하라빠 문명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하신 하라빠 문명이라고 불리는 또 신비로운 도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 인도라는 곳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가도 참 굉장한 곳이로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인도 출신 방송인이죠. 니디 아그르왈 씨 모시고 인도 문화와 또 현대의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잡지사 너튜브에 들어가서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도 국민의 0.1%만 잡지사를 구독해도 아 정말 좋을 텐데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용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다른 시군이나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기도 민생보다는 SNS로 대통령 비판과 중앙정치의 목소리를 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김재홍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정치적 소신은 다른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59분쯤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을 알려졌죠. 체포된 용의자는 59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 범행 현장 목격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부 어영부영에서는 국정감사 주요 장면도 짚어봅니다. 그리고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최근 국정감사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CBS 박지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순간 깨우고 계십니다. 자,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현실 속에 똑부러지게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영부영 코너는 어영부영이지만 내용은 똑부러지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죠. 자, 먼저 한겨레 하호영 기자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 하호영 기자입니다.
1: 예, 오늘 머리 힘이 좀 없으시네.
2: 아, 그런가요? 아,
1: 스프레이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3: 좋네.
1: 알겠습니다. 예,
2: 하지만 바로는 똑부러지게.
1: 아, 바로 똑부러지게.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1: 아 예, 잘 지내고 계시죠?
6: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분과 함께 주요 현안 바로 짚어볼 텐데 가기 전에 오늘 인천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시 59분이었는데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 8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정확히는 59세 남성으로 파악되고 있고 당시 사건 목격자를 일단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7: 네.
1: 예, 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7: 아, 괜찮습니다. 네.
1: 예, 그 사고가 발생한 그 대형마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7: 그 영화관 건물 2층에 그 하이달 게임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예. 게임샵, 게임샵. 네. 예, 게임샵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범행한 사람이 그 건물을 계속 이동하면서 범행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나가보신 거죠?
7: 처음에 이제 싸우는 소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1: 예.
7: 그 칼에 맞으셔서 홈플러스 직원분이 피를 막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1: 아.
7: 그래서 무지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길래 뒤쳐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저씨 칼을 들고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1: 아 우리 선생님도 직접 아이컨택 눈을 네. 보셨군요. 그럼 그
7: 네 그래서 예. 앞으로 도망갔는데 그 아저씨들하고 남성분들이 다 이제 의자 들자고 해가지고 다 의자 들고 의자 던지고 막
1: 아.
7: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여성분들 다 뒤로 보내고 남성분들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의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1: 예.
7: 이제 좀 예, 어려우셨는지 갑자기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1: 아, 그 범행한 사람이? 예.
7: 네네. 그때 이제 그, 여기 앞에 떡볶이집 주원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제 경찰이랑 소방서 쪽으로 빨리 전화하고,
1: 예.
7: 와달라고 하고,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갑자기 막 또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비명 소리가.
1: 아, 화장실에서 또 이제 범행이 있었나 보군요.
7: 네네. 예. 그리고 예. 거기 바로 앞에 또 롯데렌터카 들어가서 롯데렌터카 직원분 찌르신 것 같더라고요.
1: 아이고. 예.
7: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와가지고 저희 매장 앞으로 지나가서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의자, 남성분들이 다 의자 들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7: 의자 막 집어 던지고 하려고. 그리고 예, 맥도날드 예. 직원 남성분들도 다 나와서 의자 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1: 예.
7: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은지 갑자기 3층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1: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걸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7: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3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1: 예.
7: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위층에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어서 바로 전화해서 야, 문 닫고 있어라. 잠그고 있어라. 하고
1: 예.
7: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1: 아이고 3층에 갔는데.
7: 네, 예. 3층에서 이제 그 CGV 영화관 보시고 내려오신 여성분 같은데 그분은 이제 또 칼로 막 찌르고 있었는데
1: 아.
7: 그때 딱 그 경찰분들 바로 오셔서
1: 아하.
7: 그 방패랑 이제 테이저건 이런 거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예. 바로 제압을 하시더라고요.
1: 네. 아, 근데 이게 그 여덟 분이 지금 이제 사고를 네. 이제 부상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7: 네네네.
1: 어, 그러면은 그 찰나 시간이었나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그때 여덟 분이나 이게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을까? 좀
7: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총기 사고가 있어서 총소리만 들려도 다들 도망가는데.
1: 그렇죠, 그렇죠.
7: 한국에서는 이제 비명소리 들리니까 아, 누가 사우나보다 하고 구경 나오는 거예요.
1: 아, 예,
7: 상황이
1: 예.
7: 다.
1: 예, 예.
7: 그래가지고 이게 경각심이 없었는데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다 의자 들고 그렇게 방어하긴 했거든요.
1: 아, 예.
7: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의상 속에 있으신 분들.
1: 이 사람이 계속 층을 막 이동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7: 네, 돌아다니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칼 들고 와서 찌르니까.
1: 아휴.
7: 그거에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중앙 쪽에. 예. 그 여자 이제 사장님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예, 요리하시는
1: 예.
7: 분들이
1: 예.
7: 식당 가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나마 남성분들이 다 의자 들고 막 방어해가지고
1: 예.
7: 거기는 좀 피해가 좀 덜했고 네. 외곽 쪽이 좀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모르시던 분들.
1: 아유 저는 이제 네. 선생님이 또 이 범행 그 피의자를 용의자를 눈을 직접 보셨다니까 더 가슴이 철렁한데 이게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현행범이 피의자가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테이프로 감고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선생님들 네네.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7: 네.
1: 예.
7: 저희 쪽 CCTV도 나왔는데
1: 아하.
7: 앞에 지나가가지고 근데 칼을 이제 찌르고 왔는지 이제 그 칼을 막 좀 뭔가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1: 칼을 흔들면서 다녀요?
7: 네네네. 테이핑은 아하. 이제 손으로 했고
1: 아하.
7: 흔들면서 이제. 뭐 뭔가 계속 다음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7: 계속 흔들고 저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다 의자 들고 있으니까
1: 예.
7: 그 위에서 잡혔는데
1: 예.
7: 그 가방 이제 딱 열었는데 그때 어. 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경찰분들하고.
1: 아하.
7: 근데 그 가방에 칼들이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1: 어.
7: 이제 테이핑도 하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칼을 찌르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아니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다음 칼을 꺼내려고 가방에다가 칼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7: 네, 손에다가 테이핑을 한 거 보고 했는데도
1: 예.
7: 그거 다음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범행하면서 이동하는 것까지도 우리 선생님이 목격을 하신 건데 그럼 이 범인이 네.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하는 거 아니고 칼을 손을 막 흔들면서 가는 장면 목격하신 거고 어떤 특별한 뭐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그런 걸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7: 그 주변 이제 그 경찰분들하고 이런 거만 이제 형사분들이 오셔서 얘기한 것만 좀 들었는데
1: 예, 예.
7: 그냥 그 이제 감방에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1: 예.
7: 그리고 이제 또 재범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감방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1: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
7: 네네네.
1: 상황이죠.
7: 네.
1: 예. 사실 전자발찌를 하면 이제 경찰에서 위치를 파악하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7: 네.
1: 예. 어,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7: 네, 그게 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이걸 진짜 평범한 하루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1: 예.
7: 그리고 막 바로 앞에 나갔는데 막 바닥에 피가 엄청 낭자하게 있고 막 아이고. 사람들 비명 지르고 이게 하는 예. 게 좀 현실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 비현실적인
7: 상황 자체가.
1: 예예. 예.
7: 예, 그렇죠.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그 진짜 남성분들이 다 막 경찰에 전화해라, 뭐 소방관 전화해라, 119 전화해라, 그리고 다 의자 들어라 막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예. 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1: 예예. 예.
7: 진짜 엄청 큰 피해는. 더
1: 이상의 피해는 없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었다. 아.
7: 네,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진짜 막 다 의자 목숨 걸고 막 의자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1: 이 범인이니까 막 층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그 층층이 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피해자들의 등을 많이 찔렀다면서요?
7: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으니까
1: 예, 예.
7: 소리 지르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1: 예, 예.
7: 아, 뭐, 그냥 누가 싸움 났나 보구나. 좀 이런, 진짜 다들 그런 상황이었던 아, 것 같아요.
1: 예, 예.
7: 다들 구경 나오고 막 이러니까.
1: 네. 그 또, 범인이 59세 남성이고 하기 때문에.
7: 네.
1: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무방비 상태로 또 좀 그 층을 이동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그렇죠, 네, 예. 네, 네. 네, 이게 너무 좀, 솔직히 저는 이게 개인적인 거지만, 좀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서
3: 예.
7: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게
3: 아.
7: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다들. 근데 네. 이런 일도 막 있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3: 예.
7: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 무엇보다 우리 또 선생님은 또 현장에서 그 범인 제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7: 아, 저는 예. 많이 한 거 없고요. 진짜 앞에서 남성분들이 다 의자 던지고 막 맥도날드 직원분들도 남성분들 다 의자 들고 나오고
3: 예.
7: 그 순간적으로 다들 막 그 같이 이거 막자 어떻게든 막 그런 게 순간적으로 다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3: 예.
7: 한국 남자들이 그런 거 같아요.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서서 뭐 하려고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3: 예.
7: 그 저도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
3: 예.
7: 아, 근데 다들 이렇게 막고 하니까 또 위에 여자친구, 3층에 여자친구 있다 생각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자 들고 저도, 예, 의자 던지고 막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도 좀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런 것들이. 그 도망 못 가게 다들 의자 펜스 치고 막 이랬거든요, 순간에.
3: 아, 네네네.
7: 예, 그래서 3층 올라갔다가 2층에 내려왔을 때도 어디 못 가게 다 이렇게 사람들 펜스 치고.
3: 예.
7: 위에서도 이제 경찰분들 바로 올라가서 제압할 수 있게 다들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게. 예. 다들 시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 예. 네.
1: 아무튼 이제
7: 네네네.
1: 좀 평안하게 저녁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무튼
7: 네네.
1: 그 대형마트 현장에 있는 상인분들 그 이외에 또 네. 마음적으로 여러 트라우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지금 부상 나가신
7: 네, 그렇죠.
1: 시민분들 다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오늘 흉기 난동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이셨고 또 현장 범인 제압에 함께 하셨던 분을 상인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아, 예, 좀 뉴스를 저기 보고 뭐랄까 이 범인이 양손에 칼을 테이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한 흉기가 한 10개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후속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뉴스 들으셨는지 먼저 하영 기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2: 이렇게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렵네요. 저도
3: 예.
2: 지금 이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3: 예.
2: 일단은, 시민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3: 예.
2: 그리고 지금, 부상을 당했거나, 병원으로 가신 분들의 건강을
3: 예.
2: 비는 정도이고요.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이 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3: 예.
2: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그러니까 예.
2: 저는 아마 시민들이 이렇게 공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얼핏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3: 예.
2: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3: 예, 예.
2: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미연에 이런 범죄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예,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의원님.
4: 예. 네. 그 본인은 계획 범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방에 칼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 목격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자연 재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선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의 남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율방범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나. 이건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3: 예, 예, 예.
4: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얼마나 그 잔혹한 범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어떤 그 특별한 그런 그 타겟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성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자기 그 분을 못 이겨서
3: 예.
4: 전자발찌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3: 예.
4: 제가 또 놀란 거는 이 현행범의 연령입니다.
3: 예.
4: 60대라 그러잖아요.
1: 59세입니다. 정확히.
4: 그러면 60대잖아요.
3: 예.
4: 근데 어제 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 스톱커피. 예.
4: 60대예요. 그
3: 예,
4: 사람도
3: 맞아요.
4: 40대
3: 예.
4: 여성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사망했어요.
3: 예.
4: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봐서는 이제 그 범죄의 연령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그 공권력이 물론 이제 경찰이 달려오긴 했지만 이러한 사회의 난맥상에 대해서 어떤 원인 하나만으로 이거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당장 가족에게 연락하게 되잖아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3: 예, 예, 예, 예. 예. 사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40대 여성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킹 피해자여서 그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어요.
2: 맞습니다.
3: 갖고 있어도 지금 그 범죄 예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어제 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5: 지금 이 상황도 네. 지금 범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4년간 복역하다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치안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우리 경찰이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4: 아니 중수청이 할 일까지도 경찰이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공권력이 제대로 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3: 예, 국민의 삶이나 뭐 경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치안. 안전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 정말 다시 한번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천 사건 짚어봤고요. 자,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이제 과방위가 시끄러웠어요. 올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인숙 의원을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그 전직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재척사유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국정감사 현직 의원이 이제 재척당한 건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김성형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국회에 계셨습니까?
5: 글쎄요. 이번 국회 들어가지고 국회 사상 예.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3: 많아요. 예. 네.
5: 근데 저는 이제 18대 때부터 네. 이제 정옥희 의원님 계실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번 국회 들어서 지금 진짜 제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상대 당의 간사를 지정하지 못하게 투표로 붙여가지고 지정하지 못하게 하질 않나 대법원장을 모셔다 놓고 저렇게 모욕적인 질문을 하질 않나 사실 이런 것들은 관례상 안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재척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내로남불에 걸려요. 왜냐면은 바로 지금 과방에 계신 김현 의원만 해도요. 이번 직전에 방통위 상임위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하시고 법사위 들어가셨었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문체부 장관 하시고 바로 그다음에 문체위원장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3: 예.
5: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그분들은 다 이해충돌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분들도 다 나왔어야죠.
3: 예.
5: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면은 전문성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3: 예, 정욱 의원님.
4: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민주당이 명분은 이해충돌이라고 했지만 이진숙 의원이 잘 알고 있네요. 그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냥 제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한 행동이
3: 사진을 찍었어요.
4: 하여튼 좀 그것도 저 아까 18대부터 계셨다 그랬는데 정말 처음 보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해충돌로 잡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3: 예.
4: 그러나 이진숙 의원 같은 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을 벌였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해 충돌이라니까 당장 그 전임자 김현도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생산적이고 무익한 일로 지금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3: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이제 농지 전수조사 지금 이 현 정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모 묘소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다.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뭐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할 줄 알고 절을 하고 했다고. 절을 하고 내가 촬영한 거다 사진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 그러니까 절을 하고 찍은 거 자체가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가셔가지고 절을 한다고 해서 이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3: 예.
5: 저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예.
5: 예, 농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어도 법 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가서 흔히 말하는 어그로 끌면서 하시는 이런 행동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 아, 묘소를 예. 찾아가서. 예, 하영입니다.
2: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해충돌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현 의원이라든가 그 전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갖다 대는 것은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은 자기 의원들이 자기와 관련되는 현안이 나올 때는 스스로 회피합니다.
3: 빠지고. 나가거나.
2: 예, 예, 그게 이제 관례입니다.
3: 예, 예.
2: 관례인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에도 그렇고요. 예.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약간의 자제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도 예. 오전에 위원장이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간사 간의 협의는 있죠.
5: 그렇죠.
2: 예,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
3: 예.
2: 간사 간 협의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지면 이것은 재촉으로 간다라는 한 번에도 경고는 있었어야 합니다만
3: 바로 여기서 이제 나가
2: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 또 보더라도 단순히 김현 의원이라든가 박범계 의원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의 좀 캐릭터가 있는 것 같고요.
3: 예.
2: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봤을 때도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3: 묘소가서 찍은 거?
2: 예,
3: 찍은 거?
2: 예.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은 보통은 보도 자료를 내는 게 상례거든요.
3: 아.
2: 예, 그러면 아마도 보도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했냐면 누구를 향했느냐예요. 이 메시지가. 이거는 민주당을 향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얼굴을 그렇게 크게 찍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한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지지층을 향한 거 아니냐.
3: 지지층.
2: 그렇죠.
3: 이진숙 잘한다.
2: 예. 괜찮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김태기 의원이라든가 뭐 주진우 의원과 일종의 국감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3: 그러니까 예. 우리 김성열 전 최고가 또 보좌관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5: 예.
3: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 되면
5: 네.
3: 사실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때 좀 뉴스 많이 나와야 되니까.
5: 그렇죠.
3: 국정감사 때 좀 과하게 무리하는 경우 많이 있어. 이를테면 막 고양이 막 데리고 막 와서 막 동물 막 국정감사 때 막 이렇게
5: 하죠.
3: 막 그런 경우 많았잖아.
5: 예. 언론의 집중도를 좀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선 안에서 하셔야죠. 이게 아니 우리가 선조를 모시고 이렇게 봉분을 하고 그런 거는 어쨌든 조상을 기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가서 이게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싫을 수는 있죠. 본인은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 묘소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직접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용인이 될 수 있느냐. 너무 사회가 극단적으로만 가는 것이고 점점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지 않아도 농지법 위반인 거는 지도로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3: 그렇죠.
4: 굳이 가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잘못하긴 했어요. 과거에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왜 그 수갑 차고 한번 들어갔을 때
3: 영수포
4: 본인이 막 이렇게
3: 맞아요.
4: 흔들면서
3: 맞아요.
4: 그러면서 그 극단적인 그 지지자들의 그
3: 환호와
4: 응원을 이제 그때부터 더 인식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저도 이 행동은 그런 거를 상당히 의식한 행동이고 좀 민망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3자이지만 보기가 민망합니다.
3: 민망하다라는 점. 딱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런데 이제 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이제 유해진 씨에 대해서, 이제 영화 암살자들 출연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북한상이다. 북한상이라는 것은 상이 얼굴상이 그렇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해서 인신공격을 하게 돼서 논란이었는데 또 SNS에 그 댓글로 쓴 것 같아요.
2: 예, 댓글입니다. 예.
3: 이제 띄우고 명을 띄우고 끊을 때 라면서 이제 어떠한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저는 실수였다.
3: 실수다?
2: 예, 유감이다. 죄송하다 하면 끝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끝나지 않겠죠. 비판 많이 받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또 SNS에 글을 올리거든요. 특히나 야 그거 봐라. 한겨레 단독 기사 수준 봐라 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쓴 언론사까지 지목을 해요.
3: 한겨레 문제 있네요.
2: 아니,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흡사. 본인이 이렇게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SNS에 써놓고 그래 이거 한번 얘기 문제 삼아봐라. 내가 그대로 대응하겠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즉각적이고 본인이 바로 이때다 싶게 이렇게 대응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사실 이거는, 예. 물론 이제 보수적인 패널, 보수 패널들이 계십니다만, 이 보수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3: 네, 김태기 의원도 법사위에서 진짜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이분이. 예. 그래서 원래는 그 곽규태 의원이 주목을 받았었다가, 김태기 의원이 이분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세 분을 패륜 삼남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막 하시는 걸 분석해보면, 이제 김태규 의원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 막 올려요. 소리 지르는 그렇죠. 영상을. 그럼 댓글도 되게 진짜 많아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지금 당 지지율 상황에 보니까, 이렇게 밀고 이렇게 미니까 지지층이 반응하네? 라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리얼미터가 나시아경제 일요일 지난 6일에서 8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했더니 이제 긍정평가 35점이 부정이 61.4고 또 리얼미터가 지난 7일에서 8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의 41.3%입니다. 2.9% 상승을 했고 민주당이 35.7% 7% 하락했어요. 이 무선 ARS 조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방송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이런저런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더 지지해주신, 이렇게 시그널 받으신 것 같은데요?
4: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지도만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거는 민주당 때문이고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30%에서 예. 답보 상황인데도 예. 국민의힘이 또 반사익을 얻지 못하는 지지율 나오는 거는 예.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자체의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나 이기적인 정치인들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미 김성열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첫째 초선이에요. 초선이고 지금 딱 봤을 때 집회 나갈 때마다 그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환호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장동혁 대표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 지역구를 보세요. 굉장히 좋은 텃밭입니다. 부산, 울산, 대구예요. 대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방통위에 있었죠. 또 한 사람은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인이었을 때도 그 가족 변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초선이라는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아마 이 잘 나오는 지지도가 자기네들 덕분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진우 의원은 이 이재명을 끊을 때 아까 어영님께서는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 그러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3: 선회하려고 했죠.
4: 예. 근데 그러려면 이재의 재는 저희로 썼어야죠. 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거 봐서는 본인이 아주 조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사 영화배우에게 그럼 본인은 자신 있는 남한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왜 인물 평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북한 이탈주민 관리하는 기관에 기관장을 해서 아는데요. 우리나라에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북한상 남한상 없어요. 근데 벌써 북한상이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비하하는 그런. 아니 국민의힘만 유일하게 북한 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근데 국민의힘 북한에서 오신 그 국회의원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북한상에 대해서.
3: 원내 대변인이에요 심지어.
4: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참 예.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이 패륜 3남매라 그랬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예. 이 세 분이 본인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공당적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공적 마인드를.
3: 여기까지. 자, 우리 정웅 의원님을 방송 정말 잘한다고 칭찬한 분이 2부에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도록 하고요. 자, 어영부영 네 분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는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치권 주요할 날이 없고요. 현안마다 막말 난타전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이런 우리 한국 정치를 향해서 연일 또 쓴소리를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진짜 방송 모시고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정우 앵커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사실 그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예. 정말 후회를 했어요. 아. 예, 인터뷰하러 나오라 그럴 때 즉각 나올 걸. 예, 뭘.
0: 그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어제.
1: 그래서 정말 죄송해가지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0: 예, 제가 이제 입원에 있을 때 한 달 입원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정치인들 중에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셨고 정말 장훈에 문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 중에 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성 있게 말씀 주셔서 제가 태어나면 꼭 뵙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 예, 예. 또 그렇게 나와주셨다. 원래 방송 잘 안 하시는데 오늘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자 일단 현안으로 좀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특검이 이제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은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1: 그렇습니다. 그게 4년 예. 전에 예.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0: 맞아요. 예.
1: 그때 발생한 사건들이거든요.
0: 예.
1: 사건 다 똑같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에 그 허위사실 유포
0: 예, 예.
1: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예.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재판이 중단된 그 사건이고
0: 예.
1: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심 이제 결심 공판 오늘 한 거고
0: 예, 예.
1: 곧 선고가 나는 건데
0: 아.
1: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이 되면
0: 예.
1: 국민의힘이 그때 선거 대선 때 이 선거 보전금
0: 예.
1: 받은 거 397억 원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 법대로 그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0: 예, 예.
1: 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까지 갔다가 유죄 취지로 사실상 유죄예요.
0: 예.
1: 파기환송 됐는데 민주당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434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선거가 재판이 중단되는 바람에 안 내고
0: 예.
1: 우리 진 쪽은 이거를 내야 되니까
0: 예.
1: 제가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시겠냐.
0: 그쵸.
1: 형평과 공정의 문제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이
0: 예. 예.
1: 아니 법대로 엄정하게 유무죄를 따지되
0: 예.
1: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은
0: 예.
1: 똑같이 재판을 계속 하든지
0: 그렇죠.
1: 아니면 둘 다 중단을 해서
0: 예.
1: 나중에 결론을 내든지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냐.
0: 그렇죠.
1: 예? 법원의 그 심볼이 그 DK라는 정의 여신 아닙니까? 그
0: 예.
1: 수평적으로 들고 있는데.
0: DK는.
1: 그게 그런 뜻 아니냐라는
0: 그렇죠.
1: 지적을 한 건데.
0: 예.
1: 그 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는
0: 예.
1: 동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예. 예. 아니, 같은 그 선거에서.
1: 같은 선거에서. 같은 죄로.
0: 두 분 다 똑같은 그 선거법.
1: 거의 사실 유포로. 예, 선거법 위반.
0: 그렇죠.
1: 예, 네. 혐의 아닙니까?
0: 둘 다 또 여야, 제1여당, 제2여당인데.
1: 그렇죠. 예, 거기 둘 다 유죄가 되면
0: 예.
1: 거액을
0: 예.
1: 도로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 사건이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형평 문제가 있다.
0: 아하.
1: 대법이 상식적으로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런 주장을 한 거죠.
0: 예.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도 정치하시지만
1: 예.
0: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너무 지금
1: 엄격하죠.
0: 너무 엄격하다
1: 예.
0: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권력이
1: 예.
0: 너무 많아가지고
1: 예.
0: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긴 한데 의원님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1: 그런데 실제 선거를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0: 그러니까요.
1: 선거를
0: 예.
1: 하면 그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있잖아요.
0: 예.
1: 그거를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0: 아,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아, 예.
1: 그러고 갈수록 돈 안 쓰는 선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국고보조금도 지금과 같이 국민 세금으로 그리 많이 주는 게 맞는지도 저는 사실 솔직히 의문이에요.
0: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1: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
0: 예.
1: 이런 거는 자유를 허용하되,
0: 예, 예.
1: 거의 사실 유포 같은 거는 굉장히 유권자의 판단을
0: 예.
1: 흐트릴 수 있는 거니까
0: 예.
1: 뭐 그런 건 다 쓰려야 되겠죠.
0: 예예. 예. 그 부분은 많이 궁금하신 분 많이
1: 예.
0: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0: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비상계엄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분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이분들의 재판도 시작이 됐는데 예. 아, 근데 오늘 이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저는 그 네 분이 이제 아마 그때 아. 체포방해 혐의의 뭐 대표자 비슷하게 사진도 제가
0: 앞에 줄 앞에 찍었잖아요. 맞아요. 파카 입고 기억나요.
1: 예, 예, 아마 그래서 지금 기소당해가지고 재판을 예. 받는데, 예. 당연히 저는 이분들 무죄 받길 바라고, 예,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뭐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체포방해를 이 정치인들이 했느냐, 그걸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예, 예. 저는 뭐 무죄 받길 바라는데, 요게 예. 조금 골치 아픈 거는, 예. 똑같은 사건에 공수처나 경찰의 그 당시에 체포, 영장 그 방해한 거, 집행 방해한 거, 예, 예. 체포 방해한 거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은 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가지고 7년 징역형을 맞아요. 받았어요 예. 이 사건으로.
0: 네 예,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그게 조금 찜찜해요. 아.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7년 징역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똑같은 혐의 그게 뭐 무슨 특수공무 집행 방해인 거 그래요.
0: 맞아요.
1: 그 똑같은 혐의로 된 우리 방금 말씀하신 예, 그 네 분의 예. 대표적인 의원님들, 예. 우리 당 의원님들인데 아, 혹시라도 법원이 어떻게 예. 판단할까 좀 걱정은 됩니다.
0: 예, 그래요. 아무튼 지금 정치의 사법 이슈가 참 많다 이런 점이
1: 많네요. 예.
0: 너무 많네요.
1: 왜 자꾸 재판 이야기부터?
0: 그러니까 이제 자 SNS 얘기 해볼게요. 우리 예, 의원님도 예. SNS 잘 하시는데. 요즘 대통령의 SNS에 참 문제 많이 나옵니다.
1: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0: 예, 그 쓰셨죠 관련해서.
1: 아, 저는 대통령이 예. SNS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예. 그죠? 할 누구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아. 우리 대통령 이명희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를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0: 그렇죠.
1: 또. 뭐 자기 보고 품격 없다, 권위가 없다고 네. 비난하는데 네. SNS를 계속하겠다 이러는데 네.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품격 있길 바라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네. 권위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네.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데
0: 아.
1: 일방적으로 우기는데 자기 SNS를 쓰는 거예요. 그게 지난 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밤늦게 부동산 정책에 관한 SNS를 수도 없이 올리는데
0: 새벽에도
1: 전부 다 그냥 네. 실패한 정책을 네. 계속 우기는 거예요.
0: 예.
1: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우기는 거지. 또 하나는 자기들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아니면 이 범여권 내에서 네. 자기들끼리 무슨 권력 투쟁하고 자기들끼리 네. 싸우는 걸 가지고 예. 대통령이 SNS를 하는 거는
0: 예.
1: 이거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맞지 않죠. 예.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보고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0: 예. 예.
1: 왜 민주당 안에서 무슨 뭐 무슨 그 강경파들
0: 예.
1: 대통령한테 자꾸 대드는 사람들 반명들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예. SNS를 쓰면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예.
1: 그 대통령 SNS가 아니죠.
0: 예.
1: 그래서 뭐 어디 멕시코 이번에 미국 맞아요. 멕시코 갔다 하면서
0: 예.
1: 멕시코 대통령 이 뭐 예. 소통을 열심히 하자
0: 그런데 직접 소통을 하겠다.
1: 근데 멕시코 대통령은 예. 일주일에 나흘인가
0: 예.
1: 직접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잖아요.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질문이 있잖아요,
0: 예.
1: 그죠?
0: 예. 예.
1: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언론인들이 대신 물으면
0: 만연해라.
1: 그런
0: 예.
1: 건 좋아요.
0: 예.
1: 근데 지금 대통령의 SNS는 이거는 국민 소통이 아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기기고
0: 예. 아.
1: 아니면 진영 내 그냥 권력 투쟁이고.
0: 예.
1: 누구 뭐 자기 뭐 중수청장 임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 안 듣는 사람들 혼내주는 용어로
0: 예.
1: 그리고 뭐 표현도 뭐 품격이라 그러는데 예. 좀 더 품격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밤늦은 시간에 어떨 때는 보면 막 자정 넘어가지고
0: 맞아요. 새벽에
1: 예 진짜 시답잖아요.

0: 대통령실을 보냈거든요. 정무수석이나 뭐 대통령 실장 보내고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1: 그게 정상이죠. 아니 불러서 막걸리나 한잔 먹으면서 그렇죠. 왜 그러냐 네. 물어보고 네. 그래 그거는 그렇게 풀어야지. 네. 그 집안 싸움을 대통령이 왜 SNS에다 올립니까?
2: 부적절하다.
1: 부적절하죠.
2: 아. 근데 이제 강규정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 우리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 국가를 보면 우리 대통령만큼 더 많이 하는 곳도 있다.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을.
1: SNS를 제일 예. 좀 이상하고 예. 괴팍스럽게 거칠게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2: 미국.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도 예. 보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국민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지. 그걸 뭐 공화당 내에 누구를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자기 당 내에 말이죠.
2: 아.
1: 과거 가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이준명 대통령만큼 안 해요.
2: 예, 예,
1: 아니,
2: 예.
1: 자꾸 해외 핑계 자꾸 찾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문제죠.
2: 자, 또 유승민 의원님께서 또 국방 외교안보 이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또 이쪽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한미동맹 균열론이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2: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 지금 진짜 위기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주미대사까지 예, 뭐 여기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네. 걱정을 한 부분이고 강경화. 계속 걱정이 되죠.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한미 간의 정보협정 예? 문제를 삼고 네. 그게 거의 노골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요즘은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잖아요.
2: 예.
1: 경제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2: 맞습니다.
1: 네. 뭐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를
2: 대미 투자
1: 하는 거 그중에 뭐 알래스카 LNG 사업이나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한 사업 같은 거는 우리 합의도 안 했는데 막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2: 예.
1: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안보라고 생각해요.
2: 아.
1: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데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북핵을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대북 제재를 풀자고 미국한테 제안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2: 예.
1: 그 와중에서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이 진짜 한반도와 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또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진짜 그걸 위해 가지고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미동맹이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느냐.
2: 예.
1: 아, 아니죠. 미국에서도 이상하고 우리도 이상하죠.
2: 예.
1: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그거를 중간에 하는데 그냥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2: 예.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항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러고 있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아주 안 좋은 우리한테 안 좋은 그런 합의를 해버리면 우리 국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2: 예?
1: 그게 바로 북핵이고 대북 제재인데 그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계속
2: 예?
1: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저는 한미동맹이 같이 가면서 북한을 또 중국을 예? 우리가 적절히 견제하고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하는 거 그 목적으로 가면 좋은데
2: 예.
1: 트럼프 따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 따로 가고 이러면서
2: 예.
1: 김정은한테 뭔가 잘 보이는 것만 두 사람이 죽이 맞아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2: 예.
1: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동영 장관의 그 구성
2: 예.
1: 예? 그 북한 핵시설
2: 정보.
1: 관련 발언
2: 예. 예.
1: 그죠 정보. 그다음에 이종석 장관도
2: 국정원장.
1: 마찬가지고 이번에 예. 정청래 전 대표
2: 비자 지연
1: 예, 비자 안 해 주잖아요.
2: 예.
1: 이거는 정상의 상황이 아니죠. 여당의 전 대표가
2: 그렇죠.
1: 외통위 국감을 미국에 간다는데 그 비자를 안 내주는 게 이게 한미 관계가 정상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2: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정부 일로 가는 건데 공식적으로
2: 국무인데 국무.
1: 이거는 굉장히 서로 간에 지금 뭐가 안 맞다. 근데 이거를 푸는 게.
2: 예.
1: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그 주미 대사 있잖아요.
2: 강경화 대사.
1: 예, 그런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주미 대사가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국방부나 그쪽에 책임 고위 책임자 만나기 힘들어요. 그거는
2: 예, 예.
1: 어느 나라 대사도 워싱턴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통령과 저쪽 대통령 또 우리 여기에 제일 핵심인 NSC 실장이나 뭐 무슨 저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과 저쪽
2: 예.
1: 카운터파트들 예. 이 사이에 얼마나 지금 긴밀하게 공조가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2: 예.
1: 두 나라 사이에 뭐 전자권부터 시작해서 북핵 문제, 핵잠수함, 뭐 또 경제 문제 현안은 수도 없이 많은데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거든요.
0: 예.
1: 이거는 굉장히 좀

0: 중요한 문제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1: 예, SNS에 예.
0: SNS 보셨죠?
1: 외교에 대해서
0: 한미 동맹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대해서 굴종적 태도, 사대적 태도
1: 지향해야 된다.
0: 지향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 뭐 실용적 국가 국익 외교다 이러잖아요.
1: 예.
0: 아 제가 아 진짜 좋아요. 근데 굴종이나 사대 그걸 하면 국민들 자존심 상하겠죠.
1: 예.
0: 그럼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북한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 예.
0: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도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가 이익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 재산과 생명이잖아요.
1: 예.
0: 그거를 지켜주는 외교를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굴종이나 사대 같은 사대주의 같은 그런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나라를 지키고 국민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굴종이나 사대도 뭐 필요하면 해야죠.
1: 예.
0: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외교들 특히 한미관계,
1: 예.
0: 한중관계, 남북관계 여기에서 국가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대통령께서는 진짜 그걸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비판할 점이 많은데 대통령이 늘 딴소리 하시니까 야, 이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듣고
1: 예.
0: 저런 외교를 하냐. 아. 걱정이 많은 거죠.
1: 국익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의 걸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그게 우리 국가 이익인가요?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예. 그 잘못하면 그냥 돈만 왕창 날리는데.
1: 그렇죠. 우리 경제상으로 이익이 없을 수
0: 그럼요.
1: 있는데.
0: 그럼요.
1: 예. DNA 지뢰 폭발 사건.
0: 예, 그게 이제 그 방금 지뢰 폭발 사건이
1: 예.
0: 진짜 대통령이 말하고는 180도 달리 예. 굴종하고 사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모습, 대통령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지뢰 도발 사건 같은 거는 저 뭐 SNS도 글도 많이 쓰고
1: 예,
0: 비판도
1: 예.
0: 많이 했습니다만
1: 예.
0: 그거는 뭐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거든요. 그걸로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그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예. 못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불의 사고다 이러고. 그리고 오늘 저 주미대사가
1: 불의 사고 아니다.
0: 불의 사고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네. 이야기한 거는 예. 잘했는데
1: 예.
0: 당연히 맞는 말을 잘했는데 주미대사가 저렇게 말해도 되나?
1: 그러니까요. 사실은 주미대사가
0: 약간 뜻밖이었어요.
1: 현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네. 반박하는
0: 다 알 건데 말이죠.
1: 또 외교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네.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외교 안보 라인에
1: 네.
0: 그 청와대 위성락 예. 국가안보실장하고
1: 동맹파.
0: 그다음에 예, 외교부의 조현 장관, 예. 그다음에 강경화 전 장관, 예. 주미대사 같은 예. 사람, 거기다 국정원 장관 이종석, 예.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1: 사주파.
0: 예,
1: 근데 소위 그걸,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
0: 예, 예. 그게 뭐 동맹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예. 동맹파, 자주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 아, 예.
0: 어쨌든
1: 예.
0: 지금 보면 한쪽은 예. 굉장히 친북, 종북 성향이 강하고
1: 예.
0: 한쪽은 미국하고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관료 출신들이 좀 그런 것 같고 이래서 이 불협화음을 정리해 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정리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이나 그냥 그대로 유임이고
1: 예.
0: 또 한편 또 다른 관료 라인들도 또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보고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무슨 황희정승 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1: One 이게, hand, the other hand.
0: 예. 이게 무슨 실용인지 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1: 예.
0: 또 이웃에 예, 협력해야 될 일본이나
1: 예.
0: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북한,
1: 중국
0: 러시아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 우리가 하는 외교가 이런 만약 뉘앙스를 이미지를 주면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외교는 양쪽으로부터 다 부림받을 수가 있어요.
1: 거기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모호성 전략이가 나왔었잖아요.
0: 모호성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면 해야죠.
1: 예,
0: 필요하면
1: 예.
0: 해야 되는데 예. 그 밑에 이렇게 밑에 흐르는 저류가 중요한 거죠.
1: 신뢰.
0: 예. 굳건한 한미동맹이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1: 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판승부고요. 자, 유승민 의원님이 현역에 좀 복귀해달라는 댓글이 많은데, 장도혁 대표, 곧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좀 보수에 대해서 또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0: 예.
1: 현재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있나요? 후배들?
0: 저는, 보수가요.
1: 예.
0: 지난 10년간 두 번의 탄핵을 당했고요. 총선을 세 번을 연속 졌어요.
1: 예.
0: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했던 그 몇 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중에 우리는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다 뺏겼어요.
1: 예.
0: 지금 이재명 정권 민주당은 그 힘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그 힘으로 지금 사법부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저는 2028년 4월에 총선이 진짜 보수의 운명이 중요하고 이 나라 운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요즘 제 머릿속에는 2028년 4월에 이 총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가지고 과반, 희망적으로는 170, 180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폭주하고 폭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요즘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보수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1: 예.
0: 그걸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1: 예, 예.
0: 지금 장종혁 지도부를 보면 제가 말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 122석 중에 우리가 지금 20석밖에 없습니다.
1: 아,
0: 최근에 유희동 의원 평택 전부 합쳐서 20석밖에 6분의 1이 안 돼요.
1: 그러네요.
0: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에서
1: 예.
0: 122 중에 60 내지 70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1: 그러네요.
0: 영남 이기고 충청에 한 반타작하고 호남은 뭐 질 테니까
1: 예.
0: 이거 비례 한 반타작한다고
1: 예.
0: 보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1: 예.
0: 서울 인천 경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이기느냐.
1: 그러네요.
0: 여기에 당의 모든 걸 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동익 지도부나 요즘 당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설치는 그런 의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 인천 경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 너무 회의가 되는 거죠.
1: 회의가 된다. 예.
0: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이나
1: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0: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이나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2심에 무죄 나면 힘을 더 버틸 수 있는 거고. 이거 우리가 이 세력을 좀 합쳐서 어떻게 당을 바꾸고 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1: 큰 역할을 해달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0: 예, 저는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에 대한 걱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이슈가 많을 것 같아서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2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미 동부지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주미 한국대사관, 대한민국 국방부 기념재단, 그리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의 워싱턴 지회가 후원하는 제74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유엔군 참전 보훈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재향 군인의 날 74주년과 6.25 전쟁 76주년, 휴전협정 73주년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의 서울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재향 군인과 참전용사 그리고 지역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재향 군인의 703-403-7080 또는 571-315-025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이 계절이면 누구나 떠오르는 옛 노래의 한 구절인데요. 가사처럼 코스모스하면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며 가녀린 모습이 먼저 그려지지 않나요? 하지만 알고 보면 코스모스 꽤 강한 꽃이더라고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요. 적응력도 엄청나고요. 그렇게 살아남아서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묵묵히 서 있는 꽃이랍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꽃을 쉽게 꺾을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코스모스 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김상희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0: 코스모스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노란 황금색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흔히 진한 핑크색이나 하얀색으로만 생각했는데 황금색 코스모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아직까지 보진 못했습니다만 생각만 해도 자그마한 코스모스가 황금색이라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는다는 코스모스. 가녀리게만 보이는 코스모스인데 알고 보니 엄청 강한 꽃이다라는 사실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다 여리고 여린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이민생활 살아가고 있는 코스모스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다들 제자리 잘 지키면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면서 잠시 흔들리는 것도 사실은 중심을 잘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간간이 소소한 행복도 느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은 뭔지 궁금한데요. 어제같이 휴일같이 하는 또 휴일 같은 날 이럴 때 가까운 친구 여럿도 좋지만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고즈넉한 곳에 가서 수제비 한 그릇 뚝딱 먹고 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미국에서는 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가 이럴 때 한국이 좀 그리워지더라고요. 집에서 먹는 수제비 맛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또 수제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 수제비가 또 먹고 싶네.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만든 수제비. 여기에 만난 겉절이까지 먹으면 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우 이야기만 하는데도 군침이 싹 돕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아닌가 합니다. 유독 한국이 그리워지는 오늘이네요.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훈훈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부에서는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시는 거 아시죠? 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아주 자그마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한국분이셨고 또 제 방송을 가끔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하고 반가웠는지 또 한국분이라서 그런지 좀 마음도 편하게 놓이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또 해필이면 사고가 그렇게 났는지. 물론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이 운전을 꽤 오래 하셨는데 처음 사고가 나신 거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죄송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보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쳐서 제가 한 두 번 이 멀시 척추신경을 갔는데 이 원장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해주셔요. 예, 제가 믿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짜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불 99, 햇 고구마 파운드당 2불 49,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3불 99,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지구 가열화로 인한 전 세계 대규모 산호 백화 발생 간격이 줄어들면서 산호초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백화 이후 군집 면적이 복원되는 기간보다 다음 교란이 더 빠르게 반복이 되면서 산호초 감소세와 서식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 산호 백화는 고수온 등 환경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몸속에 살며 영양분을 공급하던 미세한 공생조류를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색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산호가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수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산호는 공생조류를 다시 받아들여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에 한 번이던 주요 교란, 이젠 5년에서 6년마다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세계 산호초 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산호초의 평균 경산호, 여기서 말하는 경산호는 뼈대가 있는 단단한 산호를 뜻하는데, 이 경산호가 바닥을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1998년 이후 발생한 네 차례의 전 세계적 산호 백화가 피복률 감소와 겹쳤다고 분석했는데, 과거 대규모 백화 사건은 약 10년 간격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그 간격이 5년에서 6년으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산호는 회복이 됩니다. 수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산호가 공생조류를 다시 받아들여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지만 과거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역시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규모 교란이 잦아져 회복이 되지 않고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해양 생태계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충분하다면 산호초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호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게 먹이와 은신처, 번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산호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는 작은 물고기들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백화로 산호가 대량 폐사한 뒤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호초의 구조와 생물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 산호초의 구조가 달라지면 그 산호에 의존하는 생물의 서식 환경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산호 백화가 한 번 발생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 규모 엘니뇨로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산호가 대규모 백화 위기에 놓인 곳은 우리나라 제주 바다에서도 종종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려 최대 10억 명의 인류가 생계와 식량 안보, 문화적 정체성을 산호초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으로 높은 수온과 슈퍼 엘니뇨가 겹쳐 산호 백화가 다시 번지고 있는 현재,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플로리다와 파나마 태평양 연안 키리바시 인근 산호에서 백화가 관측이 됐고요. 미국 해양대기청 또한 넓은 해역의 수온이 산호가 백화와 고열 폐사를 겪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온은 내년 초 엘니뇨가 강해지면서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백화는 전 지구적 백화가 지난해 끝난 지 1년도 안 돼 닥친 것으로, 산호 복원팀을 이끌고 있는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에이미 아프릴 박사는 이를 두고 설상가상인 상황이라며, 몸이 아픈데 다른 병까지 겹치고 직장 스트레스까지 받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올해와 내년 고수온이 과거보다 산호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졌던 하얀 산호초가 죽은 것이라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난 일요일에 하루 종일 내린 비와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폭풍우는 이제 그치고
워싱턴 DC 지역에는 햇살과 따뜻한 날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가 살짝 더운 듯한 오늘 날씨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냥 좋다고만 하기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화요일은 맑은 날씨에 최고 기온이 82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람은 남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80도 중반의 기온에 습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로 역시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고 목요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이 차이가 나 특별히 감기 조심하셔야 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흐리고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에서 68도 사이가 되겠고요. 밤 최저 기온도 58도, 섭씨 14도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의 기온차도 꽤 크니 옷 입는 것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최대 시속 40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이고요.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로 벌어지는 불금이 되겠네요. 금요일 주말 계획 있으신 분들 날씨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훨씬 더 추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토요일 워싱턴 DC 주변 최고 기온은 50도대에 머물겠고 고지대에서는 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54도, 섭씨 12도로 금요일의 밤 기온이 그대로 토요일 한낮에까지 이어질 텐데요.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선선하고 화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낮 최고 기온이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도 토요일보다는 다소 오르겠지만 38도, 섭씨 3도로 역시 춥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지만 쌀쌀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네요. 이번 주는 날씨의 온도차 변화가 심하니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출 시 외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3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심수봉입니다. 젊은 태양.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뚜아의 무화가 번안에 불러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세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글렌 캠벨의 타임이라는 곡입니다. 원래 컨트리 음악 보컬 그룹 챔프스의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로 데뷔를 했지만 그닥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수년간 기타리스트로만 여러 밴드에서 연주와 보컬을 겸하다가 67년도에 제7집 앨범을 내면서 세계적인 팝 컨트리 가수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7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By the Time I Get to Phoenix가 그 다음에 그래미에서 두 개의 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요. 후일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험했던 시련의 아픔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련의 주인공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20세기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오케스트라 편곡에서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며 수많은 팝과 컨트리 명곡을 탄생시킨 지미 웹이었다고 합니다. 글렌 캠벨은 유년 시절부터 기타 신동으로 알려졌고요. 1967년 그의 시그니처 송인 By the Time I Get to Phoenix와 Gentle on My Mind로 그동안 컨트리 싱어로 알려졌지만 탑 분야에까진 그야말로 남자 가수 중 최정상에 도달하면서 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노래가 그닥 환영받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당시 컨트리송만 부르던 그의 노래가 국내 팬들의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타임이라는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글렌 캠벨이 부른 타임도 원래는 그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1966년 3인조 혼성 트리오가 처음 발표했지만 그들 노래는 국내에 알려지지 못했고 3년 후 글렌 캠벨이 리메이크해서 그의 앨범에 삽입을 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노랫말 가사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과 굴절 많은 삶을 노래한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스타일 자체는 칸츄리송보다 포크송에 가깝고 듣기 편한 음악인데 가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ome people run, some people cross. 누군가는 뛰어가고 누군가는 기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길은 앞으로, 어떤 길은 뒤로 통하네. 어떤 길은 흰색, 또 어떤 길은 검은색으로 포장했네. 누군가는 받지도, 누군가는 주지도 않으며, 누군가는 죽을 수도, 누군가는 살 수도 없네. 누군가는 날 괴롭히고 누군가는 친절해.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몰두하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어. 타임, 그 좋은 시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어떤 때는 만족하지만 또한 어떤 때는 그렇지 않네. 어떤 때는 나의 얼굴이 차갑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느껴져.

해가 지면 난 웃어. 허나 해가 뜨면 난 울어버린다. 헌데 한밤중에는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세월 그 좋은 세월 다 어디로 갔나. 아 세월 그 좋은 시절 다 어디로 흘러가버렸냐.

이 노래는 주로 4명의 아티스트 노래가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누가 불러도 참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 글렌 캠벨이 부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때묻지 않은 시골 청년의 냄새가 나는 풋풋한 보이스가 매력적으로 어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약간 빠른 템포를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얘기해주는 듯한 그의 노래는 과히 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맛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아쉬워하며 부른 글렌 캠벨의 타임. 노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가을에 듣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뚜아의 무화가 번안에 불러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렌 캠벨의 타임. 원곡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뚜아의 무어가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번안에 불러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래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뚜아의 무어는 이 시간을 통해 몇 번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세대 혼성 포크 듀오 뚜아의 무어는 프랑스어로 너와 나를 뜻하며 결성 당시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멤버 변화도 있었습니다. 먼저 남자 가수 이필원은 뚜아의 무어의 원조 멤버이자 리더로 1968년 국내 최초의 혼성 듀오의 형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가수입니다. 작곡가 및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듀오의 음악적 색채를 다졌고 또 박인희는 1970년 데뷔 당시 이필영과 함께 호흡을 맞춘 초대 여성 멤버입니다. 청아하고 서정적인 음색과 뛰어난 감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대표적인 곡이 있다면 뭐 세월이 가면도 있고요. 그리운 사람끼리 또 방랑자 등이 있는데 박인희는 이후 솔로 가수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번안곡을 참 많이 불렀던 가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글렌 캠벨의 타임을 뚜아의 무어가 세월이라는 곡으로 번안해 부른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폭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 주자라고 해도 시비 걸 사람 전혀 없을 만큼 시적인 노랫말과 감성적인 멜로디로 대중의 큰 인기와 호응을 얻은 듀엣 뚜아의 무어가 번안해 부른 세월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
0: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경유 거래를 비판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바로 반격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차례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므로 러시아 정유소는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는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30%를 잃고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며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울러 전날 SNS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가 즉시 30만 톤 이상의 디젤 연료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 톤을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러시아는 경유에 대해 더 많은 테러와 배신 행위로 보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참, 이 역대 대통령 중에 말이오. 아니, 세계 모든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너무 나라에 감나라, 대추나라운 대통령은 처음 봐요. 이 꼭 지 앞가리 못하는 것들이 넘 챔견 참 많이 얻은디. 중간 선거나 신경 쓰시고 지발 전쟁이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바꾼 데 이어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대양도 거론을 하며 농담을 던졌다고 하는데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우리에게는 강이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수역 명칭 변경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서양이나 태평양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양이나 아메리카 대양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대한 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치는 멕시코와의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새 명칭 사용을 거부한 AP통신과도 갈등을 빚었는데 지난 8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기도 했는데 당시 명칭 변경은 무역과 관세 문제를 둘러싼 캐나다와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활용해 수역 등 지리적 지형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새 명칭을 반영해 왔으나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세에서 허드슨 강과 미시시피 강의 이름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강은 탐험가 헨리 허드슨의 이름으로 유래했으며 미시시피 강은 테네시주의 서쪽 경계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시피 강에 대해 나는 미시시피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주에서 큰 차이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는 뉴 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자는 제안도 내놓았었다고 하네요. 아니, 이니는 이름에 한이 맺혔나? 이 정도 되면 말이오. 거의 이 목니 수준인디. 참. 그러고 보면

너무 있고 자꾸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잡은 거 보니까 이니 아무래도 일본 비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파키스탄 최대 경제 도시 카라치의 골목 곳곳에서 마약 투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카라치는 파키스탄 경제의 중심지이지만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될 수 있으며 헤로인부터 필로폰까지 다양한 마약이 거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식 실업자는 약 590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도 1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약이 현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에 빠져드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심지어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마약 투약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배경에는 지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이 된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로 이용이 되어 왔으며 이렇게 흘러든 마약이 카라치까지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거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뭐 요샌 세계 곳곳이 다 그냥 마약 천지니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등에 태운 채 네 발로 가파른 산길을 달리는 사족 보행 승용 로봇 콜레오의 미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NN이 보도한 영상 속 콜레오는 산길을 달리다가 몸을 낮추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는데 마치 거대한 동물을 타고 탐험지를 이동하는 듯한 모습에 온라인에서는 SF영화 속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콜레오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 중인 사족보행 승용 로봇입니다. 가와사키가 보유한 로봇 기술과 오토바이 사업에서 쌓은 주행 기술을 결합한 오프로드 이동수단으로 4개의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탑승자가 말을 타듯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 방향을 조작하며 산악지형이나 물가 등 일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영상 속 장면은 미래의 활용상을 구현한 것으로 현재 사람이 탑승한 채 산길을 자유롭게 달리는 수준까지 개발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와사키는 2027년까지 탑승감과 조작성을 시험할 수 있는 라이딩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며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35년이라고 하네요. 아니 앞으로 10년이나 더 남았는디? 아이고 그 안에 중국서 나와도 벌써 나오지 않을까 싶은디 괜히 뒷북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영국의 한 유명 야생공원에서 관람객이 호랑이 우리 내부로 들어갔다가 사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경찰은 오후 1시경 요크셔 야생동물의 호랑이 우리에 한 남성이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해당 남성은 우리 안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호랑이는 다치지 않은 채 우리 내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다른 관람객을 향한 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요크셔 야생공원 측은 즉시 비상대응 절차를 가동을 하고 공원 전체를 비웠으며 며칠간 휴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소리도 전했는데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았던 한 관광객은 총성 같은 소리가 들렸고 구급 헬리콥터가 공중을 선회했다며 호랑이 우리는 거대한 검은색 방수포로 가려졌고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퇴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2009년 개장한 요크셔 야생공원은 2011년부터 2에이커의 규모의 고랑이의 땅 구역을 운영해 왔으며
해당 구역은 야생에 약 500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 중의 하나인 시베리아 호랑이, 일명 아무루 호랑이의 보존 구역으로 관람객용 통로와 높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울타리도 높게 설치되어 있담소. 아니, 거긴 왜 기어 올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개 죽음을 당요. 이? 호랭이 아니오, 호랭이. 이. 동물원만 탓할 것도 아니오. 아닌 말로 말이지. 방글라데시 정부가 출산율 상승과 피임률 하락으로 오는 12월부터 1년간 전국적인 가족계획 캠페인을 벌이고 피임용품 공급과 가정방문 상담을 추진한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녀는 둘 이하로 한 명임은 더 좋다라는 캠페인 9월에 전통 음악과 스포츠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 계획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를 제공하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피임 방법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방글라데시 가족 계획국은 콘돔과 경구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 약 28종의 피임 용품을 무료로 제공해 왔었으나 지난 2024년 7월부터 피임용품 조달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현장 배포를 시작할 것이라며 피임용품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피임용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카 대학교의 이슬람 교수도 피임용품 공급을 보장하고 가족계획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취약계층 및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요새 애들 안 나서 달린디 또 여군 또 너무 나서 달리네. 아이고, 코것이 우디 맴대로 태가니 지들 꼴리는 대로 흐는디. 조직범죄단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귀한 와인 약 3만 병을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그 가치가 무려 500만 유로, 약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와이너리 측은 이 사건을 이탈리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와인 절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7명으로 구성이 된 절도단은 늦은 밤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들을 훔쳐 달아났는데, 절도 사실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4일이 지난 뒤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와이너리 대표는 도둑들이 경보 시스템과 CCTV를 무력화시킨 후 대형 트럭 두 대를 몰고 침입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와인을 싣고 밤중에 도주했다고 합니다.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 조직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이탈리아 와이너리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도난당한 와인들은 모두 2023년 빈티지로 병당 $170에서 많게는 $1,00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안티노리의 대표 와인 중 하나인 $800 상당의 솔라인이만 약 만 병 이상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1385년 설립이 돼 26대에 걸쳐 안티노리 가문이 경영해온 이 회사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공식 판매 루트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도난당한 와인이 어떻게 판매됐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절도 사건은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던 이전의 유명 와인 절도 사건들을 능가하는 규모로, 지난 2017년에는 아드리아해 휴양도시 인근 창고에서 85만 달러 상당의 희귀 와인 약 2천 병이 도난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비싼 와인인데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글씨 그거는 작물이라는 야그가 되는디 아무리 창물이라고지만 와인이라 그러면 요거 살짝 고민되시겠는디.

값싸고 맛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막걸리 한 잔은 무엇대요? 무엇을라고 텁텁하고 비싼 와인을 훔쳐. 싸고 맛 좋은 우리나라 술 막걸리가 있는디.

영탁의 막걸리 한잔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미 동부지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주미 한국대사관, 대한민국 국방부 기념재단, 그리고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의 워싱턴 지회가 후원하는 제74주년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유엔군 참전 보훈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재향 군인의 날 74주년과 6.25 전쟁 76주년, 휴전협정 73주년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의 서울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재향 군인과 참전용사 그리고 지역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재향 군인의 703-403-7080 또는 571-315-025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정말 마치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헷갈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복별님은요, 정말 주말에도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참 일관되고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잠언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묵도함으로 마음을 비워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지난 주말 저는 마치 허리케인 하나가 지나간 듯 얼마나 바쁘게 크고 작은 일이 많았는지, 아, 꿈까지 아주 뒤숭숭했었어요. 날씨도 참 궂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지 빨리 방송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나는 집에서 편히 쉴 팔자가 아니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잔소리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커서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인사하는 걸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인사, 인사. 오죽하면 지나가는 그지한테도 제가 인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인사하는 만큼은 아마 전 세계 탑들이 안에 들 겁니다. 인사 잘해요. 자,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평온한 평강의 세상을 똑같이 평등히 주시어 의로운 믿음을 온누리에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데니 윌리엄스의 문 리버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2부 바쁩니다. 랄랄라 퀴즈 정답자도 발표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복별님이 신청해 주신 문 리버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한인분들이 특히 많이 질문하는 거 또 궁금해하시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이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로이츠의 보안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1: 아, 바쁘게 지냈습니다.
0: 글쎄 말이야.
1: 네, 정신없네요.
0: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아,
1: 지난주에는 저 뉴저지에 네. 그 북미 한인 경찰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세미나 좀 갔다 왔습니다.
0: 많이 모였나요?
1: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한 100명? 예, 이제 저기 LA에서도 좀 오고,
0: 예, 예.
1: 캐나다에서도 오고,
0: 와우.
1: 예, 미니소타에서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버지니아에서도 가고.
0: 아니, 그러면, 그런 네. 거는, 이 수도가 있는 이 워싱턴 DC에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여기서는 아직 해보지를 않았는데,
0: 네.
1: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내년에는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0: 그럼 그런 경찰들이 모이면 주로 어떤 내용을?
1: 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네. 서로 이런 정보 교환도 하고
0: 네.
1: 왜냐하면 이 주마다 법이 달라요.
0: 다르죠.
1: 그리고 여기 한인들을 저희는 이제 위주로 이런 세미나를 갖는 거기 때문에
0: 네네.
1: 제가 만약에 전에도 그랬지만은 아 내가 여기 지금 버지니아 살고 있는데
0: 네.
1: 내 친척이나 부모나 뭐 내 자식이나 누가 네. 캘리포니아 살고 있다.
0: 많죠.
1: 예. 네, 근데 내가 그쪽에 그 지금 내 친척이나 뭐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다. 근데 한인 경찰을 어떻게 연결할 수 없느냐.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하고
0: 그렇죠,
1: 그렇죠. 자식 간에.
0: 예, 예, 예.
1: 그러면 이제 자식이 내가 아는 여기에 그 미주 한인 경찰 협회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은데
0: 한번 알아봐라.
1: 한번 연결해 줄까요? 이러면 이제 저희한테 연결이 오면
0: 네네.
1: 저희가 이제 그쪽에 있는 한인 경찰한테 연결해서 그쪽에서 이제 케이스를 좀 핸들하게끔 해주는 게 있어서
0: 예예.
1: 이렇게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0: 어디든지 이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1: 아 그럼요. 그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0: 네.
1: 아무래도 한인분들 뭐 문제점이 생기면
0: 예.
1: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0: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1: 그럼요. 다르죠.
0: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타주의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무슨 티켓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버지니아로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 그렇죠.
0: 예, 그러면 그 티켓 받은 거가 버지니아로 넘어오나요?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아, 그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뭐. 넘어오지는 않는데
0: 네.
1: 간단하게 얘기해서 옆에 지금 메릴랜드에서도 지금 만약에 티켓을 받았는데 내가 돈을 안 냈어 모르고 그냥 버지니아에서 운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0: 걸리거나 티켓을 받지는
1: 예, 예, 예.
0: 않아요.
1: 그런 건
0: 네, 그런데
1: 그렇지만 메릴랜드에서 만약에 오랫동안 벌금을 안 내서 라이센스가 지금 서스펜더를 당했다. 그러면은 버지니아에서 운전 했을 때 그게 재폐예요. 근데 버지니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0: 예, 예.
1: 그거를 메릴랜드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을 잡았는데 너네 카운티든지 이런 데서 지금 워런이 있다.
0: 네네.
1: 기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0: 마음대로 못 하는군요.
1: 예예. 예.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다른 주에서 딱지 먹었는데 안 내도 돼.
0: 글쎄요. 뭐 그거 안 넘어와 뭐 아니야 넘어와 뭐 이런 막 설렁설레 하거든요.
1: 그 티켓은 넘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티켓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라이센스가 서스펜드를 당했다든지 이제 코트 날짜가 이제 오라고 날짜가 날아갈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걸 안 내고 계속 있으면 그 저지가 코트에서 이 사람 뭐야 이래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서스펜드로 시켜버려요.
0: 결론은 해결은 해야 되는군요.
1: 아 당연하죠. 이게 지금도 모르지만 한국에 나갔을 때 여기서 막 티켓 잔뜩 먹어놓고 한국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본인은 다시 안 돌아올 생각으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게 공항에서 걸립니다.
0: 맞아요.
1: 예.
0: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1: 네네.
0: 한국에 면허증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1: 예.
0: 버지니아는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은
1: 할 수 있어요.
0: 미국 면허증 그냥 나오잖아요.
1: 그렇다고
0: 예, 예. 예. 그런데 그 조사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한국에서 티켓은 띄었는지
1: 맞아요.
0: 또 운전 기록은 어떻는지
1: 예.
0: 그거 조사하는 기간 동안 홀드하다가
1: 예.
0: 그게 클리어되면 그때서야 주더라고요.
1: 맞아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0: 미국으로 왔는지 모르니까.
1: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0: 그렇군요.
1: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0: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하나하나 파고들면 많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우리가 지난주에
1: 네네.
0: 저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눴었죠?
1: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스피드 리밋이 헷갈리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질문하냐면 내가 스피드 카메라에 걸린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여기 많잖아요.
0: 많아요.
1: 학교 주변도 많고.
0: 많아요.
1: DC는 뭐 깔렸고요.
0: 아유, 그럼요.
1: 예, 메릴랜드에도 깔렸고요.
0: 예, 예.
1: 근데 내가 스피드 카메라에 걸렸는데 이게 점수가 깎입니까?
0: 저도 그걸
1: 물어봤었어요.
0: 예,
1: 이게 티켓이니까. 거니까.
0: 네, 그렇죠.
1: 근데 카메라에 걸린 거는 티켓은 내지만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0: 그렇죠. 사실 누가 운전한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 걸리면 그 차 번호판 주인한테 그 메일이 나가기 때문에요. 옛날에 저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걸 운전을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티켓이 날라왔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옛날에 운전했던 거더라고요. 내 차를 운전했으니까 우리한테 알아서 날라오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드라이브 포인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0: 아, 그러니까
1: 그 대신 티켓은 내야 된다 이거죠.
0: 염려하지 마시고.
1: 예예.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송영 씨도 저한테 많이 질문한 건데.
0: 뭔데?
1: 티켓 받으면 콜트에 가야 되나요?
0: 아, 진짜.
1: 예. 근데 티켓 받으면 콜트에 가야 됩니까? 가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가면 그냥 프리페이 해버리면 되는데 네. 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 가는 건 좋은데 내 드라이브 포인트가 좋을 때.
0: 좋을 때 가는 게 좋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뭐 티켓을 뭐 한 열 대 짝 먹었는데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앞에 가서 나 이거 해달라고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그 경찰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지금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0: 네네네.
1: 운전 그런 기록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경찰들은 그걸 다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럼 이걸 얘기를 해주면 아, 이 사람 뭐 티켓 한 열 대 짝 먹었다 그러면 이거 뭐 적게 줄 거 더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0: 자칫.
1: 예.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가는 건 좋아요. 그 대신 뭐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판사님이 거의 왜 그랬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가서 좋게 얘기하면 또 모르죠. 판사님 재량에 따라서 틀리니까.
0: 예,
1: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경찰에 걸리는 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0: 진짜
1: 무섭고
0: 싫어.
1: 싫고 막 떨리고 갑자기
0: 맞아요.
1: 뒤에서 불이 갑자기 그냥 확 켜지면
0: 얼마나
1: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0: 그럼요.
1: 예, 막 그러고 애난데일 쪽에서 일할 때는 잡았는데 한국 여자분인데 울더라고요. 그냥.
0: 그럼요. 눈물 나요.
1: 예, 막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우니까. 그래갖고 저는 그냥 조심히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0: 선생님 마음도 여리셔라.
1: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한테만 적이지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씨알도 안 돼.
1: 맞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경찰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0: 안 잡아먹습니다.
1: 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생각하시고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실 거 주시고 이제 내가 왜 먹었는지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이러면 됩니다.
0: 네,
1: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티켓을 받았는데 이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티켓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0: 네.
1: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날짜를 모르거나 아 내가 요번 달 같은데 이러면 그거는 콜트에 가서 가시면 그 제너럴 디스트릭 같은 거 저 클럭스 오피스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 가서 내 이름만 대면 걔네들이 쫙 뽑아줘요. 어떤 분들은 나 티켓 잊어버리겠는데 이거 그럼 나 돈 안 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0: 꿈도 야구죠.
1: 그거는 안 됩니다.
0: 아니 되옵니다.
1: 예, 그거는 꼭 저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얘기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0: 네네.
1: 그러면 티켓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찰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경찰이 줍니다.
0: 아하.
1: 만약에 그분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 재량하에 벌써 판단을 하는 거죠. 경찰이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티켓을 줍니다. 왜냐하면 안 주게 되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코트에 나와서 not guilty를 해버리더라고요.
0: 오.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testify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찰이 주면 이거는 분명히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통경찰한테 티켓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어? 정말요?
1: 예, 사고가 났는데도.
0: 났음에도 불구하고?
1: 예, 그게 뭐냐면 교차로 말하자면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파라무리에서 갔는데 반대쪽 사람도 나도 파라무리에서 왔다. 근데 그게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한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차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라. 그러면 이제 그건 확실하게 내가 파란불인지 상대방이 파란불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때는 경찰이 티켓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0: 아니 그러면 윈니스가 있게 되면은?
1: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윈니스. 근데 그 윈니스가 옛날에도 말했을 거예요. 아마 송은경 씨한테. 내가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윈니스가 될 수 없어요. 제3자 말하자면 뭐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 차 뒤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0: 그렇죠. 그게 제일 좋겠네요.
1: 예, 그런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거는 경찰이 티켓은 안 주지만 콜트에서 그 윈니스를 데리고 가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있으니까. 그거 코트까지 가줄 사람이 있을까요?
1: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줍니다.
0: 그래요?
1: 그럼요. 저 옛날에도 교통사고 그런 식으로 났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저한테 자기 그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줘요.
0: 어 먼저?
1: 네, 그럼요. 그래갖고 나중에
0: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1: 연락하라고. 그 만약에 코트에 나가면 자기가 증언해 줄 수 있다. 예, 이런 사람 꽤 있습니다. 예.
0: 오.
1: 뭐 한국 분들은 글쎄 그냥 바쁘니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예.
0: 사실은 정 많기로는 한국 사람 세계 둘째가 라면 서러운데.
1: 그렇죠. 근데 그 정하고 이 정하고는 달라요. 네. 그 정도 정나름입니다. 예.
0: 와,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네요.
1: 네, 맞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 정 많은 건 저 사실입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그 이거 윈니스 쓰는 정하고
0: 네.
1: 내가 이 사람이 너무한 데서 내가 좀 잘 도와줘야겠다는 정하고는 좀 달라요.
0: 아, 극률한 마음하고는 좀 다르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교통법규가 내가 지킬 때는 안전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땐 참 이 경찰들도 야속하고 싫고 그런데
1: 그렇죠.
0: 이렇게 하나하나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 재미있네요.
1: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내가 윈니스면 네.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봤으면
0: 네.
1: 도와주십시오.
0: 그러게요.
1: 왜냐하면 사고 당한 사람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0: 이 100분 만큼 돌아오거든요.
1: 당연합니다.
0: 예. 자, 오늘도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 폴리스 스토리. 특히 우리 한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쭉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는 조금, 아직 조금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네네. 그걸로 해서 얘기해주죠.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츠의 보안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구
2: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단감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99불, 한국산 샤인 머스켓 포도 파운드당 14.99불, 햇 고구마 파운드당 2.49불, 하루하루 햅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3.99불, 삼양 우지라면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99불, 케이타운 직화 돼지꼬치 닭다리꼬치 개당 7.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아침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아침에 보내주셨나봐요.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글과 또 좋은 시 그리고 신청곡 해주셨는데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좋은 글과 시 그리고 오늘 듣기 좋은 노래 보내드립니다. 먼저 좋은 글. 제목은 작은 행복.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이미 곁에 와 있는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웃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 행복한 인생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마음은 가볍게, 발걸음은 힘차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다면 더 좋았을걸. 아,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아침 햇살이 창가에 머물면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나간 어제는 바람에 보내고 오지 않는 내일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시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리며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도종환의 다시 피는 꽃 중에서 보내주셨는데, 저 이 시집 있는데, 이런 글이 있었나요? 거기서 뭐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거라.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와, 그때 당시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뭐 그거 안 사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머라이어 캐리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은 날씨네요. 한낮에 아침 저녁과의 날씨 차이가 심해서 건강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그때는요 거의 30도 차이가 나요. 각별히 목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거의 다 났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우, 너무 놀래가지고 약 엄청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추하고 그 다음에 생강하고 배 이렇게 넣고 열심히 고아서 하루 종일 따뜻하게 먹고 있습니다. 가글도 소금물에 하고 있고요. 양치도 치약에 소금을 묻혀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추천드립니다. 감기 걸리면 나만 속상해. 예, 아프지 마십시오.

해리 닐슨의 곡인데 머라이어 캐리가 너무나도 잘 불러가지고 머라이어 캐리 곡으로 요새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들으시는 거 Without You,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At travel.state.gov, you can ensure that every trip abroad is the good kind of life-changing. Get safety information, travel advisories, and more. Travel.state.gov. Travel advice you can trust.

라라라 퀴즈. 어제 정답자 발표해 드렸어야 되는데 공휴일인 관계로 오늘 정답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라라라 퀴즈 문제가 뭐였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튠 이세 10월이 오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점은 10월이 맞는데요. 그냥 10월 이렇게만 보내주시는 분들은 꽤 많으셨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 분도 안 계셨다면 그냥 10월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예, 저희 카톡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이 퀴즈에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자는 제임스 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라라라 퀴즈 정답자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는데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퀴즈 들으시다가 나도 퀴즈 낼 수 있는데 하시면서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역시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요거 아이디어 있는데 하시는 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는 사이비에게 들려드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의외로 너무나 쉬울 수도 있는 퀴즈.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수가 좀 궁금하시다 싶으면은요,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두루루. 노래에 신경을 쓰시면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두루루.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긴 글이긴 한데, 이 글과 신청하신 노래를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제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리스 유라는 분이 보내주신 히말라야의 분노라는 글입니다. 얼음의 왕국에 길을 내려 한 문명에게 태초에 사는 대륙과 대륙이 맞부딪힌 상처를 밀어올려 하늘보다 높은 척추를 세웠다. 그 봉우리마다 수만 년의 눈이 내려앉고 눈은 얼음이 되고 얼음은 강이 되어 말없이 아시아의 생명을 길렀다. 황하는 그 젖을 먹고 황토의 문명을 일으켰으며 양쯔강은 긴 허리를 풀어 중원에 들판을 적셨다. 메콩은 여러 나라의 국경을 지나 논과 어머니의 밥상을 살렸고 브라마 푸트라와 겐지스와 인더스는 신들의 산에서 흘러내려 수십억 인간의 목숨을 이어주었다. 히말라야는 누구의 영토도 아니었다. 티벳의 것도 중국의 것도 인도와 네팔의 것도 아닌 구름과 바람과 별의 땅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산의 침묵을 허락으로 오해했다. 더 빠른 길을 내겠다며 절벽의 가슴에 굴착기를 밀어넣고 더 많은 물건과 군대와 자본을 나르겠다며 만년 빙하 아래에 도로를 그었다.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거대한 깃발이 펄럭일 때 산 허리에서는 폭약의 섬광이 밤낮으로 터졌다. 한 번의 폭발은 바위 하나를 깨뜨렸지만 수천 번의 폭발은 억겹의 세월이 맞물려 만든 산의 뼈와 관절을 흔들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바위 깊은 곳에서 미세한 금 하나가 태어나고 그 금은 겨울과 여름을 건너며 다시 금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 적혔고 지도 위에 붉은 선은 더 깊은 계곡을 향해 뻗어갔다. 산은 말하지 않았다. 인간이 숫자로 계산하지 못하는 시간을 빙하 속에 묻어둔 채 오직 낮아지는 눈의 경계와 갈라지는 암벽의 신음으로 오래 경고했을 뿐이다. 대기는 뜨거워지고 만년설은 만년을 살지 못했다. 화석 연료의 검은 연기는 도시의 하늘에서 사라지는 듯했으나 바람을 타고 세계의 지붕에 올라 얼음의 수명을 갉아먹었다. 얼음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었다. 절벽과 절벽을 이어 붙인 쇠기였고 갈라진 안반을 붙잡은 붕대였으며 여름의 물을 겨울까지 보관하는 하늘의 저수지였다. 그 얼음이 녹자 산에 오래된 상처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해발 5,000m의 침묵이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눈송이 하나가 굴러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빙하가 움직이고 빙하 뒤에서 암벽이 일어서고 암벽 뒤에서 산 하나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무너졌다. 대피라미드 수십 개에 이르는 얼음과 바위의 군단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었으나 지진계는 지진이라 기록했고 그것은 전쟁이 아니었으나 계곡은 폭격을 받은 전장처럼 흔들렸다. 중력은 인간이 발명한 무기가 아니었다.
지구가 태어난 날부터 높은 것을 낮은 곳으로 부르는 가장 오래된 자연의 명령이었다. 수천만 년 동안 높은 산에 저장된 힘이 한순간 길을 얻자 어떤 제국의 핵탄두보다 거대한 질량이 검은 계곡을 향해 돌진했다. 빙하는 강물을 때렸고 강물은 토사를 깨웠으며 토사는 바위와 나무와 집을 삼켜 움직이는 산이 되었다. 자연 댐이 생겼다가 터지고 아홉 미터의 흙빛 물기둥이 좁은 계곡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달렸다. 그러나 물보다 느렸고 바위보다 약했으며 경보보다 재앙이 먼저 도착했다. 지룡의 국경 검문소에는 여권과 화물과 국가의 명령이 있었지만 산에서 내려온 물에게는 국경도 비자도 검문도 없었다. 철문은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콘크리트 건물은 흙 속으로 사라졌다. 어제까지 사람과 물자를 검사하던 권력은 오늘 산이 내린 심판 앞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지키지 못했다. 하류의 발전소들은 빛을 만들겠다며 강의 허리를 묶어놓았으나 분노한 강 앞에서 취수보와 터널과 발전기는 차례로 물과 진흙에 잠겼다. 건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뚫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마을과 학교와 다리는 지도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국가는 무너진 산보다 먼저 진실의 길을 막으려 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몇 개의 마을이 사라졌는지, 어느 시설이 무너졌는지 숫자는 침묵 속에 갇혔다. 하지만 강은 검열할 수 없었다. 흙탕물은 국경을 넘어 네팔의 골짜기와 인도의 평원을 향해 감추어진 죽음과 파괴의 기록을 거대한 퇴적층으로 운반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재지변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산은 묻는다. 누가 대기를 뜨겁게 했는가? 누가 만년빙하의 시간을 단축했는가? 누가 살아있는 암산을 폭약으로 가르고 가장 불안정한 계곡에 도로와 댐과 도시를 세웠는가? 비는 자연의 것이지만 재앙의 크기는 인간이 만들었다. 중력은 죄가 없고 강물도 죄가 없으며 녹아버린 빙하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 탐욕이 위험을 만들고 개발이 위험을 키웠으며 침묵과 은폐가 사람들이 피할 마지막 시간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이번 재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벌이 아니다. 인간이 오랜 세월 작성해온 탐욕의 설계도가 마침내 자연의 언어로 중공이 된 것이다. 히말라야는 분노하지 않았다. 다만 더는 인간의 욕방을 떠 바칠 수 없었을 뿐이다. 산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진 것은 인간의 절제였고 빙하가 녹은 것이 아니라 먼저 녹아버린 것은 문명의 양심이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산 앞에 서서 선택해야 한다. 또다시 더욱 큰 폭약과 재방으로 자연을 굴복시키려 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계곡의 신음 앞에서 길을 멈추고 숲을 되살리고 강에게 강의 자리를 돌려주며 인간의 욕망에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저 높은 봉우리에는 아직도 수많은 빙하가 푸른 침묵 속에 매달려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설경이면서 수십억 생명의 물이고 깨어나지 않는 중력의 거대한 저장고이다. 히말라야는 오늘 말없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나를 정복하려 하지 말라. 내 몸에 생긴 상처를 발전이라 부르지 말라. 나의 얼음을 녹이고 그 물로 번영을 꿈꾸지 말라.
산의 질서가 무너지면 너희의 도시도 무너지고 강의 기억을 지우면 너희의 역사도 함께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만년설이 눈물을 흘리는 날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자연은 인간 없이도 존재하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와, 생각보다 참 긴 글이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예. 참 어느 분이 쓰셨는지 노고와 그의 그 안타까움? 예, 그런 것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분이 뉴저지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알리스 유.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퀴즈 정답자이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글을 보내셨네요. 히말라야의 분노. 이 글 되새기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들려드리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인 멸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진행하는 중요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이 리얼터를 고용해서 렌트를 내어놓게 되는데요. 해당 리얼터를 인터뷰하실 때는 렌트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해당 지역의 렌트비와 트렌드를 조사해 왔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권합니다. 집을 찾고 있는 테넌트의 경우에도 리얼터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는데, 버지니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테넌트가 따로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렌트가 성사되면 집 주인이 양쪽의 커미션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여지까지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집을 찾고 있는 테넌트가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도 최근에 가스비나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간혹 테넌트에게도 파인더스 피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찾고 있는 테넌트는 집을 방문한 후에 마음에 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넣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퍼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요. 나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내 신상 정보도 공개하지만 내가 이 집을 몇 년 동안 렌트할지, 얼마에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들어갈지 등등 테넌트 쪽에서 원하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에 써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 서류임과 동시에 offer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 fee를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성인 1명당 $50 내외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테넌트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비용이 더 드는데요. 집을 사고 팔 때와 마찬가지로 earnest money deposit을 해야 합니다. 즉, 내 어플리케이션이 accept 될 경우에 리스를 쓰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보통 한 달치를 요구하며 어플리케이션 fee와 함께 지불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EMD는 다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랜로드 측은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크레딧, 1년 수입, 현재의 재정 상태, 직장, 범죄 기록, 이전에 살던 곳의 렌트 기록, 식구들 나이와 구성, 보유한 자동차, 그리고 애완동물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보충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리젝트 또는 억셉트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리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렌트 기간과 렌트비가 가장 중요하겠고 이 외의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 랜로드나 테넌트 양쪽 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용하신 리얼터에게 설명을 부탁하신 후에 추가해야 하거나 삭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꾸신 후에 사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리스가 작성되어 양측이 사인을 마치면 정식으로 계약 상태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사 날짜 이전에 무부인 워크투루를 통해서 집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시고 집 관리와 동네 규정에 대한 설명도 셀러로부터 랜로드로부터 모두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사 날짜와 함께 유틸리티도 테넌트의 이름으로 바꾸고 테넌트 인슈런스를 구입하셔야 하며 이사를 들어가신 후에는 다시 무브인 인스펙션을 통해서 집 내부와 HVAC, 어플라이언스 등등이 잘 작동하는지를 리스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5일 안에 리포트를 해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보다 작은 액수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나 리얼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렌트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고 판 후에 끝이 나는 거래가 아니라 렌트를 살고 계시는 기간 내내 일어날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중간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대통령직에 있는 자신이 후티를 향한 보복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떤 시점에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간 이란 또는 후티를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5차례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미 전역에서 열립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롱아일랜드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주말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킹스 데이를 앞두고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전국적인 저항의 날로 규정하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무의미한 기차역 인근과 더 브롱스, 브루클린, 잭슨하이츠, 워싱턴하이츠 등에서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욕과 러더퍼드, 이스트 오렌지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롱아일랜드의 바빌론과 포트 제퍼슨 스테이션, 햄프턴 베이즈에서도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일상적인 미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운동인 50-50 5원 운동으로 이는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하나의 운동으로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권위주의와 억만장자 중심의 정치, 민주주의의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현재 예정된 시위와 관련해 별도의 도로 통제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말에 이미 예정된 도로 폐쇄가 있어서 시위 참가자와 운전자들은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심각한 취업난과 인공지능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국 청년들이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고성장기에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용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중국 Z세대의 무력감과 체념이 퍼지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둔화가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6에서 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 약 19%로 같은 연령대 미국의 실업률인 약 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5에서 29세 실업률도 7.5%로 미국을 웃돌았으며 중국 전체 실업률인 약 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홍콩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중국 담당 책임자를 지낸 스티븐 바넷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고용 규모는 코비드-19 이전의 일자리 증가 추세가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약 7% 적은 수준입니다.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약 3,700만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1,270만 명에 달해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약해진 가운데 과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대형 기술 기업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청년층의 취업난을 한층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도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경제수장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AI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문의했으며 일부 기업은 기존 일자리의 3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이 같은 답변에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중국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도입을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들에는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줄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대도시에서의 취업 경쟁을 포기하고 생활비가 저렴하고 삶의 속도가 느린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룡합니다.
2: 코넬대학교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의 민사소송 피고인인 한인 학생이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손자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학생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코넬대 학생 윈스턴 리가 이홍구 전 총리의 손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공개 족보 또 코넬대 문서를 대조해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윈스턴 이는 2024년 코넬대 사교클럽 카이파이 회원들이 연루된 성폭행 의혹 사건의 민사소송 피고인 7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당시에 케타민을 흡입하도록 강요받은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윈스턴 이는 대학 조사에서 성적 접촉과 약물 사용 모두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윈스턴 이에게 2년 정학과 3학기의 징계성 보호 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윈스턴 이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형사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형사상 유죄 판단은 구분해야 하며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넬대학교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의 파티와 친목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2026-2027학년도 말까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연합회 소속 클럽 건물에서 열리는 모든 파티와 친목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교클럽에는 즉각 활동 정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그동안 대학 자체 경찰이 담당해온 교내 성폭행 의혹 수사에 뉴욕주 경찰도 참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대응 정책과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권고사항도 조속히 이행키로 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인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단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얌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은가요?
3: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재, 누수, 강풍, 나무 피해, 상가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주정부 면허를 소유한 보험조정사 바른길 김민영 대표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든든하게 보험금 청구와 협상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무료. 240-659-9286 240-659-9286 정당한 보험 보상을 위한 든든한 내 편, 바른길 보험조정사.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 투표하려면 먼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뉴저지는 바로 오늘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뉴욕은 오는 24일까지인데요. 뉴욕과 뉴저지 유권자 등록 마감일, 또 사전투표, 우편투표 일정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5: 뉴저지주의 11월 3일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바로 오늘 10월 13일입니다. 뉴저지는 선거 당일 등록 제도가 없어서 오늘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낼 경우 오늘 날짜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에는 생년월일과 함께 뉴저지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신분증이 없다면 사회보장번호와 함께 화면에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 이미지를 올려야 합니다. 또 오늘은 각 카운티 유권자 등록 사무소가 저녁까지 문을 열고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밤 9시까지 서류를 받습니다. 운영 시간은 카운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카운티 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의 사전투표는 10월 24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우편 투표를 원하면 신청서가 10월 27일까지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도착해야 하며 직접 찾아가면 선거 전날인 11월 2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고 11월 9일 저녁 8시까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뉴욕주는 유권자 등록 마감이 오는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마감일도 같은 날이며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면 선거 전날인 11월 2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엽니다. 뉴욕주는 투표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영어가 서툰 유권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도와줄 사람과 함께 투표할 수 있는데 이 도우미는 시민권자나 유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투표 과정에서 문제를 겪으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되는 뉴욕주 검찰 선거보호 핫라인 866-390-299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 주지사를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과 주의회 의원 등을 뽑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한 자리도 이번에 뽑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4: 메릴랜드주 웨스모어 주지사가 추진해온 볼티모어 빈집 재개발 사업이 전국 주택기관협회로부터 주택개량 및 재활용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년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방치된 빈집을 주택 마련의 기회로 탈바꿈시킨 메릴랜드주의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6: 메릴랜드주 주택지역개발부가 추진 중인 볼티모어 빈집 재개발 사업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전국주택기관협회 2026 연례 컨퍼런스에서 내 집 마련, 주택 개량 및 재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뉴멕시코, 일리노이, 미시간 등 후보에 오른 최종 4개 주의 경합을 뚫고 거둔 성과로 사업의 혁신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 소외 지역 주거 환경 개선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볼티모어 빈집 재개발 사업은 웨스모어 주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서명한 볼티모어 재투자 행정 명령을 바탕으로 출범한 핵심 주거 정책입니다. 메릴랜드주 정부는 볼티모어시 메릴랜드 스타디움 관리청, 메릴랜드 커뮤니티 투자공사 및 지역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며 매년 5천만 달러의 주 예산을 전격 투입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매입, 철거하고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을 거쳐 저렴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바꾸는 블록 단위 재개발 전략을 펼쳤으며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800여 건 이상의 빈집 관련 정비 조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13일 화요일 발표를 통해 모든 메릴랜드 주민은 지낼 수 있는 저렴한 안전한 내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오래된 빈집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서민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창의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디트로이트 현장에서 직접 상을 받은 제이크 데이 메릴랜드주 주택지역개발부 장관 역시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뤄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집을 줄이고 이웃 공동체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어 행정부는 이달 초 건축 허가 및 자격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추가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메릴랜드주 전체의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속도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지연입니다.
4: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스더아 재단이 오는 10월 31일 정신건강 응급처치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불안증과 우울증, 정신병, 물질 남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화하는 방법과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는 뉴욕시 정신건강 응급처치 교육 강사인 현미숙 박사가 맡습니다. 교육 후에는 미 정신건강복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교육은 무료이며 선착순 25명을 모집합니다. 장소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에스더아 재단에서 실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린츠버그 지역 한인들을 위한 순회 영사 서비스가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실시됩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린츠버그 펠로십 홀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소는 114 페리몬트 에비뉴입니다. 현장에서는 여권 신청과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공증과 영사 확인,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업무별 필요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는 기존 여권과 체류 신분 관련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와 수수료는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리버티 한인학생회 434-386-7665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0월 23일 제29회 연례 가정폭력방지 침묵행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이날 오후 4시 뉴욕시경 백구 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퀸즈 국립도서관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매년 10월 가정폭력방지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침묵행진을 통해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을 위해 상담과 법률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이 시각 현재 날씨입니다. 뉴욕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나타납니다. 워싱턴 이런 역시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입니다.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나타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뉴욕 흐리고 따뜻하며 때때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워싱턴 이런은 지역에 따라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이런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여러분은 fashionable하다, 멋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옷차림이 떠오르시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춘 시크한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진주 목걸이에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패턴을 동한 스타일일까요? 오늘은 뉴욕타임즈의 패션 기사 How to look cool in Paris, 파리에서 멋스럽게 보이는 법을 통해 파리 패션 위크에서 주목받은 스타일과 패션에 관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서로 다른 패션 스타일이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흥미로운 단어가 바로 rapport입니다. Paris Fashion Week showed how very different styles can come together and find common ground. 파리 패션 위크는 서로 매우 다른 스타일도 한데 어우러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come together는 한데 모이다, 어우러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람이나 의견,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로 모일 때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nd common ground는 공통점을 찾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다 라는 뜻이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이해점을 발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rapport 역시 서로 편안하게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의견이 같다는 의미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도 신뢰와 이해가 형성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위주의 미니멀한 스타일과 화려한 색상이나 장식을 활용한 스타일은 겉보기에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이번 파리 패션 위크에서는 두 흐름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먼지 무늬와 밝은 색상을 활용한 한층 자유롭고 낙관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Floral patterns and vibrant colors brought a sense of freedom, freshness and optimism to the runway. 꽃무늬와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이 패션쇼 런웨이에 자유로움과 신선함, 낙관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Floral patterns는 꽃무늬, 꽃무늬 패턴을 뜻합니다. Vibrant colors는 생동감 있고 선명한 색상, 화사한 색채를 말합니다. 특히 vibrant는 단순히 색이 밝다는 의미를 넘어 생기 있고 활기찬 느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runway는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걸으며 의상을 선보이는 무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패션쇼 자체나 새로운 의상 트렌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샤넬의 트위드 자켓도 소개하는데요. 모델들은 자켓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한 과감한 스타일도 선보였습니다. 전통적인 패션 아이템에 대담한 연출을 더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다른 디자이너 주냐 와타나베의 패션쇼에서는 복고풍 헤어스타일과 반짝이는 장갑 그리고 진주 장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진주는 이번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이어주는 공통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Pearls appeared in both classic, elegant outfits and more relaxed, everyday looks. 진주는 고전적이고 우아한 옷차림뿐 아니라 한층 편안하고 일상적인 스타일에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classic은 고전적인, elegant는 우아한 이라는 의미인 반면 relaxed는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Everyday Looks는 특별한 행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입을 법한 옷차림을 가리키지요. 전통적으로 진주 목걸이는 우아함이나 지위, 격식을 상징하는 액세서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장처럼 단정한 스타일뿐 아니라 훨씬 편안한 옷차림에도 진주가 활용되었는데요. 같은 진주라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패션에서 중요한 건 값비싼 아이템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익숙한 아이템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리 패션 위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스타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추는 올 블랙 스타일입니다. All black outfits remained a powerful expression of cool, appearing on both the runway and the streets of Paris. 올 블랙 의상은 여전히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강력한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파리의 패션쇼 무대와 거리 양쪽에서 모두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remain은 계속 어떤 상태로 남다 란 뜻이고요. expression of는 무엇 무엇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n expression of cool은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방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에서 cool은 단순히 온도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세련되고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으며 유행을 잘 소화하는 멋을 표현합니다. 기사에서는 가수 리안나가 디올 패션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춘 차림으로 참석했다고 소개했고, 에르메스와 사카이, 끌로에 등의 패션쇼에서도 올블랙 스타일이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은 유행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색상이죠. 하지만 이번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올블랙이 화려한 색상이나 진주 장식과 대립하는 스타일로만 그려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패션 취향이 각자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패션 위크 안에서 공존한 겁니다. Structured leather, midi skirts, and statement belt buckles added variety to the season's street style. 구조적인 형태의 가죽 의상과 미디 스커트,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벨트 버클이 이번 시즌 거리 패션에 다양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여기서 structured leather는 형태가 잘 잡혀있는 가죽 소재나 가죽 의상을 말하는데요.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보다는 어깨나 실루엣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디자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midi skirt는 무릎 아래부터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의 치마를 뜻합니다. statement belt buckle. 여기에서 statement는 단순한 설명이나 발언이라는 뜻을 넘어 패션에서는 강한 인상을 주거나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atement belt buckle은 크기나 디자인의 눈에 띄어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는 벨트 버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사에서는 편안하게 연출한 진주 목걸이, 소매 끝을 장식하는 컵스, 그리고 큼직하고 존재감 있는 벨트 버클 등을 이번 시즌의 스타일 요소로 소개합니다.
3: 결국 파리 패션 위크가 보여준 것은 하나의 정답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타일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도 좋고 진주와 화려한 색상으로 개성을 드러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스타일을 무조건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조합을 발견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4: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5: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
8: 뱅크오브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9: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 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회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

0: 되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서 미 동부 한인사회의 주요 봉사기관들이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섭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제29회 침묵행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역시 교육과 맞춤형 상담 등 적극적인 아울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등 동부지역 한인단체들이 폭력 근절과 한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뉴욕 가정상담소 KAFSC는 오는 23일 금요일 열리는 제29회 연례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을 앞두고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사무실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보다 1시간 조정된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이지의 KAFSC 소장 등이 참석해 23일 당일 뉴욕시경 NYPD 백구 경찰서부터 퀸즈 국립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침묵행진의 취지와 세부 동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존자들을 지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존 김 역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피해자 자원 연결을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지원팀은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제, 언어폭력,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감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위험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라는 구호 아래 한인 피해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체류 신분, 우려로 도움 요청을 망설이지 않도록 24시간 한국어 핫라인과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지니아주가 친밀한 관

0: 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스토킹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된 가운데 한인 봉사단체들은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시가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주택 소유주들에게 밀린 벌금을 할인해서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쌓인 이자는 물론이고 일부 추가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인 린다리 뉴욕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조란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재무국은 오늘 밀린 시 벌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채 해결 프로그램, 이른바 데트 디몰리셔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0일까지 90일 동안 운영되며 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위생국과 건물국, 교통국 등이 발부한 위반 딱지 가운데 벌금을 내지 않아 법원 판결로 확정된 환경통제위원회 벌금입니다. 보도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매트리스를 잘못 버린 경우,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건물 안전규정을 어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할인폭은 벌금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위반 딱지에 대응하지 않거나 심리에 나가지 않아 결석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벌금과 이자 없이 원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심리를 거쳐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받고 벌금의 75%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1,000 벌금이라면 $750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을 낸 경우에는 남은 벌금을 단 $1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는 위반 딱지 5건 이상이 쌓여 약 $5,500를 내야 했던 브롱스의 한 꽃집이 위반 사항을 고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500 미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7월 15일 이후 확정된 판결, 이미 강제징수나 분할 납부가 진행 중인 빚, 공회전이나 소음처럼 시민신고로 발부된 위반, 세금 유치권으로 바뀐 빚 등은 제외됩니다. 또 시정명령이 함께 내려진 위반은 해당 기관에서 시정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기간 안에 완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맘다니 시장의 요청에 따라 린다리 시의원이 발의해 지난 8월 시의회를 통과한 법을 근거로 합니다. 대상 여부는 뉴욕시 재무국 웹사이트나 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뉴욕주가 민간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기부자는 연간 최대 $1,700의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사립학교 학비뿐 아니라 공립학교의 보충학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9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지정된 장학금 지원 기간에 돈을 기부하면 연방 세금에서 기부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70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를 기부하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연방 세금에서 $1,0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입니다. 프로그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위 소득의 300% 이하인 가정입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자격을 갖춘 학생의 사립학교 학비나 공립학교 학생의 개인 지도 등 추가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커홀 주지사는 공립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 UFT의 마이클 멀그루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립학교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고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결정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뉴욕주가 추가 교육 지원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과 기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착륙한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폭발물 위협이 제기되면서 승객들이 비상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보안당국이 정밀 수색을 벌인 결과 허위 제보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0: 13일 화요일 뉴욕 존 F. 케네디 JFK 국제공항을 출발해 이스라엘 테라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한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폭발물 설치 제보가 접수되어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위협 신호를 수신한 이스라엘 공항 경찰과 보안팀은 여객기 착륙 직후 승객과 승무원들을 터미널 내부로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에어버스 A330 기체 내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항공사 측은 상황이 안전하게 종료되어 공항 운항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13일 화요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 테라비브에 도착한 정기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테라비브행 항공편을 노린 강력 테러 위협과 공중 납치 시도가 이어진 직후 발생해 미 연방항공청, FAA과 미 교통안전청, TSA 등 미 연방당국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불과 2주 전인 10월 초에는 플라이두바이 소속 구조종사 하맘 아라마미가 테라비브로 향하던 여객기 기내에서 기장을 공격하고 기체를 강제 공중 납치하려다 제압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유럽 및 중동 노선에서는 이스라엘행 국적기와 연계 항공편에 기내에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다는 허위 협박 전화와 소셜미디어 위협이 잇따르면서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여객기를 비상 호위하거나 회항하는 소동이 연이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항공기 대상 테러 협박과 납치 시도로 테라비브 벤구리온 공항은 물론 뉴욕 JFK 공항 등 미주 지역 주요 국제공항의 탑승 검색과 기내 보안 경계 수위는 당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1: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삼가 추모의 마음을 담아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한평생 헌신해 오신 제17대, 18대 뉴욕 한인회 강익조 전 회장님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보살펴 오신 강행자 여사께서 2026년 10월 8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겸손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고인의 숭고한 삶과 그 따뜻했던 온기를 기억하며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례 일정 중 뷰잉은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 162가 중앙장인사에서 있으며 장례 예배는 14일 수요일 동일한 날 뷰잉을 마친 후 오후 6시 30분 중앙장인사에서 있습니다. 이번 장례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미주한인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청과상조회, 뉴욕제주도민회, 코란문화재단, 그리고 미주태권도 유단자협회가 함께 엄수합니다. 장례와 관련한 문의 및 안내는 유가족 김봉균님 전화 516-554-7737, 516-554-7737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화려한 불빛 속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해보셨나요? 동부관광이 마법같은 유럽의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째, 동반인 50% 세일가로 만나는 로맨틱 이탈리아 7박 8일입니다. 품격있는 호텔과 역사, 문화를 즐기실 수 있으며 12월 22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동반인 가격은 1245달러에 항공료 별도입니다. 둘째, 동반인 50% 세일가로 만나는 튀르키예 문예 체험 8박 9일입니다. 이스탄불부터 카파도니아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단 1회 출발하며 동반인 가격은 945달러에 항공료 별도입니다. 셋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만나는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6박 7일입니다. 12월 10일 단 1회 출발하며 700년 전통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내년 한 해를 이끌 10가지 키워드를 트렌드 코리아 2027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해외여행을 할 때 각 나라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조금은 평소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예계 소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내년에 마주하게 될 사회와 소비의 풍경, 그러니까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서점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책이 있죠.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함께 펴내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2008년에 트렌드 코리아 2009를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고요. 올해 19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7입니다. 김난도 교수는 지난달 말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7년을 이끌 10가지 키워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키워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10개 어디에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AI가 덜 중요해져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의 범용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자체보다는 AI가 우리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인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변화 앞에서 우리 회사는, 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키워드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슬로건은요. 알파쉽인데요. 내년이 양의 해라서 양과 관련된 키워드를 고민하다가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는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이고 혼자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서 그래서 주체성이 좀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짚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주체성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 모두가 양떼처럼 돼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무리를 이끄는 양, 즉 알파쉽이 되자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알파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로 처음, 시작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0가지 키워드를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권태 사회입니다. 자극은 넘쳐나는데 정작 재미는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권태는 할 일이 없거나 자극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형 권태였다면 이제는 정반대인 과잉형 권태라는 겁니다. 쇼츠, SNS, 게임, OTT 이런 것들이 빈 시간을 가득 채워주는데도 재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김 교수는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더 재미있는 게 없나 하면서 찾는 모습을 예로 들었고요. 신호대기 중에도 휴대전화부터 꺼내드는 시대라고 짚었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지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쌓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골프를 치는 분은 골태기, 달리기를 하는 분은 원태기가 오면서 뭔가를 새로 바꿔보지만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심심한 순간에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할까를 생각해보면서 시간의 여백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ROI입니다.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률. 쉽게 말해서 드린 만큼 얻었나를 따지는 개념이죠. 이 계산법이 돈을 넘어서 시간과 인간관계, 직장생활 같은 삶 전체로 번졌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소비자 인터뷰에서 ROI가 안 나온다, ROI를 높여야 한다 같은 표현이 자주 나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효율을 따져서 관계를 정리하는 손절이 잦아지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가족을 찾게 되고 그 결과 가족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김 교수는 지나친 계산은 경계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지익하게 자기의 일을 계속해온 사람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폼 팩터 시프트입니다. 폼 팩터는 제품의 형태, 구조, 모양을 뜻합니다. 폼 팩터 시프트는 기능을 더 얻는 대신에 형태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사용 경험을 만드는 흐름인데요. 예시로는 씹어서 쓰는 알약 치약, 고체 샴푸, 알약 형태의 육수, 몸에 붙이는 비타민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새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태와 사용법을 바꿔서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모양만 새로워서는 안 되고요. 그 변화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해봄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해본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시작하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실행을 하면서 배우고 결과를 고쳐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배경에는 AI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실행 비용이 극도로 낮아졌다고 설명을 하면서 방송작가 출신 지인이 AI 음성과 음악, 효과음을 활용해서 혼자서 오디오 컨텐츠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우, PD, 작곡가 이런 여러 사람이 필요했던 일을 개인이 상당 부분 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일단 빨리 해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장 인류입니다. 회의, 수업, 대화 이 모든 것을 녹음을 하고 다녀온 장소와 먹은 음식, 운동 기록은 앱에 남기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김 교수는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찍을 장면을 먼저 골랐지만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커지고 AI 검색이 쉬워지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민을 해서 선별한 뒤에 저장을 했다면 지금은 일단 전부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고를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장해놓고도 정작 무엇을 저장했는지 잊어버리는 역설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 바이브 워킹입니다. 바이브는 흐름과 맥락을 뜻하는데요. 사람과 AI가 업무의 흐름과 맥락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팀처럼 자연스럽게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김 교수는 AI를 도입했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저절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직 안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AI 핑퐁입니다. 직원이 AI로 기획안을 만들고 상사가 AI에게 결점을 찾게 한 뒤에 직원이 다시 AI로 답변을 만드는 식이죠. AI를 써도 결제 구조와 업무 방식이 그대로라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도입 자체보다 사람과 AI가 한 흐름 안에서 이어지도록 업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리텐션 전략입니다. 이미 만난 고객이 스스로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고객 유지 전략을 말하는데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커지고 소비자가 한 브랜드에 머무는 기간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김 교수는 경쟁의 무게중심을 고객 획득에서 이제는 고객 유지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휴먼 엣지입니다. AI가 결과물을 빠르고 매끈하게 만들어낼수록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남긴 흔적이 차별화 요소가 된다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선택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결과에 누가 책임지는지가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매끈한 완성도보다 사람의 손맛, 약간의 결점,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새로운 엣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설명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프 시그널입니다. 갱년기를 다루는 키워드인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갱년기를 인생의 끝에 가까운 시기로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인생의 반환점에서 올리는 신호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김 교수는 X세대가 본격적으로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고 직장에서 갱년기를 맞는 사람도 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갱년기와 자녀의 사춘기가 겹치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가 함께 갱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감추거나 참고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진단을 받으면서 관리하는 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기업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갱년기 계층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안목 자본입니다. AI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글, 이미지,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무엇이 좋은지 가려내는 눈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목이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기회로 쌓이는 하나의 자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목은 어떻게 키울까요? 김 교수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볼 때 메모를 해두고 집에 가서 전문가의 평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돌아본 뒤에 다시 한번 그 작품을 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 2027 트렌드 키워드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키워드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김난도 교수는 간담회에서 AI를 쓰라, 쓰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안목을 높이고 나만의 엣지를 키우라는 겁니다. 연구원들에게도 AI를 쓰라고 하면서 대신 AI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기본 역량부터 키우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AI가 쓴 결과물이 그럴듯해 보여도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려면 결국은 사람의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가장 와닿는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역사. 차준환이 은방과의 잠정적인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아꼈지만 국가대표 활동과 국제빙상경기연맹 주관대회 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속팀 서울시청과의 계약도 공식 종료했고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당초 배정받았던 ISU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인 중국의 컵 오브 차이나와 6차 대회인 일본의 NHK 트로피 출전권 역시 모두 포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기술적 신체적 관점에서 이번 결단은 한계점에 도달한 피지컬 부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쿼드라플 살코 또 쿼드라플 토르프 같은 고난도 4회전 점프를 수년간 실전에서 구사하며 누적된 우측 발목 인대 손상과 만성적인 관절 과부하는 그를 끈질기게 괴롭혀왔습니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조차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기권해야 했던 차준환에게 매경기 4회전 점프 착지 시 가해지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은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임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전환점이 맞물렸습니다.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담배초 동계올림픽에서 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직후부터 차준환은 향후 진로를 깊이 고뇌해왔습니다. 지난 4월 차은우, 이성경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연예계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여름 대형 아이스쇼 주연을 맡는 등 아역배우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대중문화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온 행보는 이번 잠정 중단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인생 2막의 예고편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축구팀 96년생 라인의 동반 은퇴 소동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억측과 인신공격성 비난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10월 A매치 평가전 직후 짚여진 이른바 96라인 은퇴 파동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2-0 승리 후 황인범이 눈물을 보이고 1996년생 동기들끼리 함께 모여 감정을 나누는 장면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이버레카 채널들은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이 파벌을 조직해 대표팀 동반 은퇴를 모의한다는 기사들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팀으로 돌아간 김민재를 향해서는 입에 담기 힘든 언어폭력이 쏟아졌습니다. 체력 핑계를 댈 거면 대표팀에 다시는 오지 마라. 국대에서 나가라는 악성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여기에 악성 루머는 이강인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이강인이 96 라인과 결탁해 주장 손흥민을 따돌렸다는 내분설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출커피는 내분설에 대해서는 선수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팀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 단편적인 해석이나 추측만으로 선수단 내부를 재단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러키 브루어스가 거함 LA 다저스를 침몰시켰습니다. 미러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펼쳐진 2026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미러키가 또다시 다저스를 7-4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1차전 2-1 승리에 이어 안방에서 2연승을 챙긴 미러키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당했던 4전 전패의 굴욕을 완벽한 복수극으로 대갚았습니다. 이제 미러키는 1982년 이후 무려 44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단 2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차전 승부처는 다저스가 가장 신뢰하던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조기 붕괴였습니다. 포스트 시즌 원정 6연승을 달리던 야마모토는 3회 말 2사 후 제이크 바우어스와 무려 12구까지 가는 혈투 끝에 볼넷을 허용하며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이어진 만루 위기에서 미러키 간판타자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야마모토의 높은 커브를 받아쳐 2타점 역전 적시타를 장려시켰습니다. 야마모토는 결국 2와 3분의 2이닝 4피안타 3실점 투구수 75개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남기고 강판당했습니다.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은 미러키 포수 윌리엄 콘트레라스였습니다. 5회 말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6회 말 1사 1-3루 찬스에서 천근 같은 좌장 결승 적시타를 날리며 홀로 4타수 3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미러키 특유의 벌떼 불펜이 빛났습니다. 선발 로건 핸더슨이 실책 2개로 4실점하고 물러났지만 5회부터 투입된 더스틴 메이, 조조 로메로, 에브노 유리베, 에런 애쉬비가 5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고 탈삼진 7개를 솎아내며 다저스 타선을 완벽한 퍼펙트로 지워버렸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4번 지명타자로 나선 오타니 쇼헤이가 4타수 무안타 2-3진으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 타율 1할 오픈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오타니의 부진 탓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3차전 선발 라인업 제외까지 고심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시리즈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무대를 옮겨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다저스타임에서 열리는 3차전은 다저스에게 물러설 수 없는 단두대 매치가 됐습니다. 불펜의 압도적인 구위와 디테일한 야구로 기세를 탄 미러키냐, 홈관중의 열기를 등에 업고 배수의 진을 칠 다저스의 화력이냐, 가을의 운명을 가를 진검승부가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강원도의 인제, 정선, 홍천 세 개군 특판전이 동포들의 마음의 고향 한양마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천의 사대부 김치를 포함해 콩두부, 정선의 대표 명이김, 들기름과 참기름, 인제군의 황태 및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6년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범죄 오락의 전설 타짜가 마침내 피날레로 돌아옵니다. 변용환, 노재원, 조우진 주연, 믿었던 친구의 배신,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나드는 역대급 글로벌 복수극,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월 16일 극장에서 대개봉합니다. 올가을 판을 뒤흔들 마지막 승부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슬슬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항공권이나 숙소 얘기가 아니라요. 가방을 싸기 전에 꼭 한번 짚어봐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가 여행을 갈 나라의 법과 문화입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한국 국민 24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종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팔 경찰은 이들의 일부 활동이 관광비자로 허용되는 체류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 여행 중에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입니다. 네팔 사례에서 보듯이 관광비자로는 관광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하거나 종교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관광과 성격이 다른 활동은 별도의 비자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출발하기 전에는 내 활동에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가시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한국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 또 미국 국무부의 여행정보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담배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반입 자체가 막혀 있는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단속과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붙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성분이든 전자담배는 마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태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여러 차례 적발이 되면 입국이 막힐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태국도 2014년부터는 전자담배 수입을, 2015년부터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나라에 가실 때는 전자담배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비약입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챙기는 약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 성분이든 일부 감기약은 반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타이레놀 콜드, 수다페드, 에드빌 콜드 앤 사이너스 같은 제품을 제한 사례로 꼽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가시는 판코레이 같은 감기약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자용 안내를 보면요, 허용되는 일반 의약품은 두 달분, 또 처방약은 한 달분 이하일 때 별도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을 넘으면 수입 확인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은요, 진정제나 수면제, 다이어트약, 정신과약 같은 일부 약을 의사의 영문 진단서 없이 갖고 다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성분과 허용량은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평소 먹는 약이 있다면 원래 포장이나 용기에 담은 채로 처방전 사본, 영문 진단서 함께 챙기고 가지고 가시는 나라의 대사관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재와 왕실, 종교에 대한 예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분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발을 담그는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요. 태국에서는 왕실 모독죄가 있습니다. 왕실 구성원을 비방하거나 모욕을 하면 건당 징역 3년에서 15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농담이든 사진 한 장이든 왕실이나 종교 대상에 관해서는 조심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약입니다. 여행지에서 호기심에 손을 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 형법은 한국 영역 밖에서 죄를 지은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대마가 합법인 나라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피웠더라도 한국에 돌아가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는 적용 조항이 다르지만 여행하는 나라의 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몰랐다라는 말은 현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레는 여행, 5분만 더 투자해서 그 나라의 법과 문화 먼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파운드당 59센트, 쿠에모 고구마 파운드당 3불 4구, 오리 만다린 2불 9구, 단감 크림쉘 3파운드 11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뉴 택시.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 영어 공부할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레벨 테스트 후 실력에 맞는 수업을 배정해 드립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가능.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장소. 기존 베이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149가 새 장소에서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뉴욕주 ALE가 후원하며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 정원 마감 전 수시 등록이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KCS 무료 성인 영어 프로그램. 등록 문의는 718-939-6137. KCS와 함께 영어 실력을 키워보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7: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8: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9: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0: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도 사건이 발생해 9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11: 50대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위층으로 이동하며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2: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잠시 후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납니다. 59살 A씨는 대낮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상가에 있던 시민들은 혼비백산함에 흩어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3: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빨간 피가 보이고 그때 소리 지르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덤비길래 이제 의자를 던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도망갔죠.
12: 이 범행으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9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를 포함해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20대 여성은 수술을 받고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방에서는 둔기와 흉기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4: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는 게 맞아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다들 이제 남성분들이 의자 들고 막으려고 해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게 그 아저씨들이 다 의자 들고 방어를 해가지고.
12: 이미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나온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오는 2029년 2월까지 부착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일 보호관 체감과 면담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A씨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입니다.
10: 또다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피해자는 과거에도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았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11: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여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아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15: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피해자 A씨는 과거 세 차례 전과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인미수와 폭력 등 다수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에는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4년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걸로 확인됐는데 법무부는 지도감독을 위해 만난 거라며 전자장치 훼손도 없었고 A씨가 복약 중이던 약을 잘 챙겨 먹은 걸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대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6: 재범 우려 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위험성을 감안하여 행사 절차를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였...
15: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조선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 같은 해 8월에는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25살 최원중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묻지마 흉기 난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안태린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X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빌고 추가 피해를 막아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범죄 위험이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전자발찌 감독체계 재점검을 예고했습니다.
11: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에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도 선제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7: 인천 흉기난동 사태 범인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당국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사건 경위와 전자발찌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A씨의 감독 과정과 범행 전 상태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왔는데 감독에 순응하며 재범 행위는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범행 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전문가, 보호관찰관과 상담 및 점심 식사를 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갈등을 빚어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부엌칼로 구멍을 뚫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전국시도청장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당부하는 한편 전국 다중밀집 장소의 경찰력 배치와 흉기 소지, 온라인 범죄 예고글 선제 단속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 조치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번 주 관계성 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18: 다중이 우리 집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된 역을 총 집중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하고 또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모방 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의 전환 시기, 끊이지 않는 이상 강력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들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9: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0: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1: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검찰 사건 목록 일부를 넘겨받으며 수사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1: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돼선 안 된다며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왔습니다.
3: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1: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임 청장의 행위에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임 청장과 협업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이 제기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승인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면서도 이의제기 과정에서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청장에 대한 중수청 감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한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의 발언 등을 분석하고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수청은 공소청으로부터 검찰 인지사건 목록 일부를 넘겨받아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건 목록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법 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7대 범죄 관련 사건 200여 건이 포함됐습니다. 중수청 본청이 관할에 따라 사건을 분류 배당하면 각 지방중수청은 해당 지방공수청과 협의해 사건 기록 전체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와 이후 조직정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1호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4: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야당의 송곳 검증 공세까지 맞물리면서 내일 청문회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5: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안에선 김지용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더 이상의 반대는 대통령 권위를 세우지 않는 거다.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 보완하는 게 여당이 할 일이란 어무론의 힘이 실렸지만
6: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 인사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강경파의 부적격 기류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수사권 축소 반발 이력을 들어 김 후보자를 친윤,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겁니다.
7: 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금 국회가 치열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5: 국민의힘은 중대사건 수사가 암장될 판에 여당이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마저 날을 세우는 마당에 야당은 여권 내홍을 파고들며 중수청 졸속 출범론을 전면에 꺼내들었습니다.
8: 졸속 출범한 중수청마저 불과 열흘 만에 밥그릇 싸움과 표적 감찰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1: 야당은 여권 내 자중질환을 부각하는 동시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문제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태세여서 청문회 대치 전선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4: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공소청을 이끌 첫 수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 현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9: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

0: 김무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 3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만석, 구자현 전 대검차장이 차례로 총장 직무를 대행했고 지금은 이정현 공소청차장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수장 없이 출범했습니다.
1: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초대 공소청장 인선 절차에 나섰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청구를 받은 뒤 주천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합니다. 이후 장관이 1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정현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고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인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낙마 이후로 공석인데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하는 등 절차를 맡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열한뉴스 TV 방준혁입니다.
2: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독단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물론 SNS를 자중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는데요.
3: 여권의 분열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4: 최근 김지용 공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의 중심에선 추미애 경기지사. 이런 가운데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복지 예산 삭감과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추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5: 2급에서 5급까지 인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6: 재정 위기 때문에 우선 그 급한 불을 꺼야 되고요.
5: 직원한테 이루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7: 예단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추미애 지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4: 추 지사는 최근 이 대통령의 호의호식 고관대작 SNS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6: 저는 저를 겨냥해서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주지 못할 정도로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4: 다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6: 신용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4: SNS를 통한 중앙정치 발언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추지사가 도정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8: 지사님을 보고 경기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여의도지사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4: 추지사는 도지사가 아닌 개인적 입장의 글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에서도 야당의 꼬리를 잡힌다며 SNS를 자중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6: 무게감을 충분히 고려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진중하게 해주시면
4: 추 지사는 대권 행보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대통령과도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입니다.
2: 2주차로 접어든 국감, 여야의 대치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법사위에서는 조기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졌고 복지위에선 제렌서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9: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부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10: 헌재가 실려받으려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9: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재청 요구와 지난 3월 도입된 재판 소원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 아니냐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11: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더 근본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거예요.
9: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에 대한 직위 대신 이 대통령 골품 문제를 거론하며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2: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면 헌재 돌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13: 자,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의원 조용히 해요, 이제.
9: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내걸어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국감장을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감사가 20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14: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사람입니다. 정쟁으로 만들지 않을 생각이라면 굳이 여기서 왜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십니까?
9: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채택을 서두르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도발 문구가 쓰이지 않는 등 규탄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제동을 걸며 결의문 채택은 미뤄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2: 주미 한국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3: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며 이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영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주미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 야당은 최근 불거진 한미 간 이상기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16: 한국에 대한 홀대, 이런 무시, 뭐 이런 인식이 좀 미국 당국에 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팽배해지는 건 아닌 건지 걱정이 돼갖고.
15: 여당은 외교쟁점 하나로 한미 관계가 분열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 트럼프 정부는 실제 어떤 거냐면 이 동맹의 개념이 우리가 이게 혈맹을 뛰어넘어서 거래적 관계에서도 보는 것이죠.
15: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18: 구체적으로는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측에 표시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19: 제가 들은 말은 없습니다.
15: 강 대사는 다만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간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며 이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ラジオ。
1: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흠집이 있는 과일을 흠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농산물에 대견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팝니다. 기후위기로 모진 폭염과 폭우를 견뎌내고 자라난 농산물이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흠과는 흠을 보게 하고 대견한 과일은 그 흠을 안고 자라온 시간을 보게 하죠. 우리도 인생에 무수한 폭염과 폭우를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잘 살아낸 서로를 대견한 인생이라고 바라봐주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자전거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습니다. 흠집이 아니라 훈장이네요. 제 눈가의 주름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죠. 박종철 씨. 그렇습니다. 눈가의 주름. 계급이 좀 높으신가요? 예, 훈장. 좋습니다. 장희연 씨, 대견함. 농산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 대견함. 그렇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다 이겨내고 계신, 그렇게 살고 계신 대단하고 대견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도 2시간 좋은 노래들, 좋은 사연들 나누어 보죠.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노래죠. 991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4665번으로 정해주신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점점 추워지네요. 9651번으로 주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9651님. 제가 있는 목동은 바람만 좀 불고요. 흐리긴 하네요. 언제 뭐 비가 쏟아져도 그렇겠거니 할 그런 날씨입니다.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자, 8679번. 미사 조정 경기장으로 나들이 와서 경정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요 속으로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생각보다 그거 보면. 그리고 미사 조정 경기장 그쪽이 산책하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어제 또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137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희입니다. 그대여.

0: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777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그대여는 977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또 반가운 두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을에 유난히 입맛이 돌고 먹는 것마다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승식이가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뭐 하고 계세요?
2: 저요, 뭐 좀 먹고 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입맛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1: 화순 씨도 가을 타나 보네요.
2: 그런가 봐요. 가을만 되면 아, 살이 쪄요.
1: 그래도 화순 씨는 사슴처럼 예쁠 것 같았는데요.
2: 사슴은 무슨 사슴이요? 저요, 요즘 점점 이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1: 아하, 그럼 곧사슴?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 들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데 이게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세트 4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세트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야, 이 가을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요? 아, 이 가을이 하늘이 높고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이 노래를 부른 두 가수를 연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한국산 배 박스당 29불 99, 반감 파운드당 2불 99, 대파 번들당 1불 99, 페르시안 오이 200당 2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5불 99, 아염육 반반 순대팩당 9불 99, 양념 소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K라디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안순호 씨가요. 아, 정말.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02로 오는 전화 다 받고 있는데요. 청취율 조사 이 기간에는 이 시기에는 유난히 광고 스팸 전화가 많은 듯해요. 그래도 끝까지 받으렵니다. 안순호 씨, 감동입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이 전화가 가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분의 일 확률이라고 이 전화를 받는다는 게. 2주 동안 02로 오는 전화 기억을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광고, 스팸 이런 전화들 꽤 많죠. 아시면서도 이렇게 적극 참여해주시는 안순호 씨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인찬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승민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55세. 1991년에 청주에 있는 충북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승민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내내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자주 만나면서 어울렸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기까지 이승민의 공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살던 여자친구가 강릉에 있는 오빠 집에 간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고 싶은 마음에 승민이를 꼬셔서 강릉까지 갔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해 둘이 차 안에서 밤을 꼬박 새운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났죠. 젊은 시절 이런저런 추억이 많은 친구인데 제가 98년에 서울로 직장을 옮겨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친구 이승민을 찾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승민아, 나 인찬인데 만나고 싶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유재하 지난 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 4시에 옵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삼가 추모의 마음을 담아 부고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한평생 헌신해 오신 제17대, 18대 뉴욕 한인회 강익조 전 회장님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보살펴 오신 강행자 여사께서 2026년 10월 8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겸손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고인의 숭고한 삶과 그 따뜻했던 온기를 기억하며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례 일정 중 뷰잉은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5시 162가 중앙장례사에서 있으며 장례 예배는 14일 수요일 동일한 날 뷰잉을 마친 후 오후 6시 30분 중앙장례사에서 있습니다. 이번 장례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미주한인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청과상조회, 뉴욕제주도민회, 코란문화재단, 그리고 미주태권도 유단자협회가 함께 엄수합니다. 장례와 관련한 문의 및 안내는 유가족 김봉균님 전화 516-554-7737, 516-554-7737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화려한 불빛 속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해보셨나요? 동부관광이 마법같은 유럽의 크리스마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째, 동반인 50% 세일가로 만나는 로맨틱 이탈리아 7박 8일입니다. 품격있는 호텔과 역사, 문화를 즐기실 수 있으며 12월 22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동반인 가격은 1245달러에 항공료 별도입니다. 둘째, 동반인 50% 세일가로 만나는 튀르키예 문예 체험 8박 9일입니다. 이스탄불부터 카파도니아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1일 단 1회 출발하며 동반인 가격은 945달러의 항공료 별도입니다. 셋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만나는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6박 7일입니다. 12월 10일 단 1회 출발하며 700년 전통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10월호 9번째 페이지. 역사 속 작은 일도 이분이 짚어주시면 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상복 한 벌에서 조선의 정치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켜 주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정말 뭐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 문제로 조선의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예속 논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4: 네. 예속 논쟁은 조선 중기 정치와 관련해서 빠짐없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현종 때 있었던 1차 예속, 2차 예속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현종 때군요.
4: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효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승하했을 때 그 계모가 되는, 즉 인조의 계비가 되는 장렬왕후, 나중에 당시에는 자의대비라고 불렀었는데 네. 아들인 효종이 네. 죽었는데 네. 어머니에 해당하는 계모지만 어머니에 해당하는 자의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을 건지를 놓고 처음 논란이 벌어졌던 게 1차 예송.
0: 그때 다 아시겠지만 순서가 인조, 효종, 현종입니다.
4: 그렇습니다. 이때가 현종이 즉위하던 기해년이기 때문에 기해예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가 승하를 해요.
0: 아, 효종의 왕비가 승하를 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인선왕후가. 그런데 그때도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살아계셔요. 아. 이번엔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이제 죽으니까 네. 시어머니가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상복을, 즉 큰아들의 예로 상복을 입을 것이냐 둘째 아들의 예로 상복을 입을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게 2차 예속 논쟁이 되고 네.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종이 즉위할 때 1차 예속 그다음에 현종이 승하할 때 2차 예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종 치세 15년의 시작과 끝을 예속 논쟁으로 시작하고 끝을 사실은 맺지를 못했어요. 그 마무리는 그 다음 왕인 숙종이 하게 됩니다.
0: 이어지는군요. 예.
4: 그렇기 때문에 현종 시기의 정치에 대해서 이 예속 논쟁은 단순하게 상복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붕당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단지 이게 붕당의 문제인가?
0: 왜냐하면 역사 국사 시간 때 기억나는 거는 이걸 되게 좀 법만 할 것 같은 느낌처럼
4: 맞습니다.
0: 뭐 서인과 남인의 붕당, 뭐 당파 싸움
4: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4: 맞습니다.
0: 사람들이 이게 되게 소모적인 당파 싸움 조선의 되게 안 좋은 부분처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4: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당쟁 하나로만 몰아가기엔 예를 들어 당시 이제 송시화를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과 그 다음에 윤유를 또는 박세당을 중심으로 하는 또 윤선조를 중심으로 한 남인 또는 북인 성향의 세력이 이 예속 논쟁을 놓고 충돌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시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의 정치 상황이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속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떤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이거 왕의 정통성 문제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